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수도권은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는 최대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프리미엄 서비스, 한정판 프리미엄. 우리는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더 낫다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나의 매출이, 연봉이, 직함이, 팔로워 수가 곧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 그건 가치가 아니죠.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가격일 뿐입니다. 매출도, 연봉도, 직함도, 팔로워 수도 얼마든지 오르내리고 흔들리고 비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그렇지 않죠. 스스로 쌓아온 것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하든 비교되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프리미엄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누구시더라? 네네. 0389님이 청취율 조사 전화가 저한테는 왜 안 오는 거죠? 유유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 오는 곳이 많죠. 특히 충남, 천안, 아산, 충북, 진천, 음성, 증평, 전남, 영광, 낙월면, 또 세종에서는 세종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올 수 있다고 하죠. 조금 전에 0501님도 여기는 청주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밤새 안전문자 알림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비가 안 와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곳곳에 따라서 또 날씨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또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당황하시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어디 다닐 때 그냥 가방에 우산은 필수더라고요. 언제 또 소나기가 내릴지 몰라가지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정부가 이달 말을 목표로 해서 세제 개편안, 특히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랑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거래세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뭐 양도소득세를 말할 수 있겠죠.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오늘의 정답인 이 세 글자가 대표적인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죠. 주택, 뭐 토지, 건축물 등을 포함해서 그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되죠. 대표적인 보유세 갖고 있을 때 내는 그 세금은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더 같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 뭐 편의점 상품권 등등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채널은 또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 상황 어떤가요?
2: 우리 증시는 오늘 오랜만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4% 정도 상승해서 7,500선을 노크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올라서 790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800선 회복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주길 이제 바라보면서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09% 떨어졌고요. S&P 500도 0.28%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2% 올랐습니다. 왜 안 좋았냐라고 보자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됐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끝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일제히 하락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0: 종전 MOU는 끝났지만 그게 다시 전쟁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이 말을 계속 바꿔요. 또 뭐 늘상 그래왔듯이. 네,
2: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제가 다우하고 S&P 500은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올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브로드컴과 3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에 브로드컴이 4.8%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이 자국의 AI 기업의 H200 반도체 구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3.7%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는 오르게 되겠죠. 네. 9월물 브렌트유 선물은 5.2% 오른 배럴당 78달러 선으로 올라왔고요. 8월물 미국 WTI 선물 역시 4.3% 정도 올라서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0: 오늘도 하이닉스가 한 7, 8% 반등을 하네요. 삼성전자도 한 4%대 반등을 하고 있고. 근데 참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2, 3% 떨어지고 2, 3% 반등하는 것도 뭐 급등, 급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런 영향 때문에 거의 뭐 7, 8%, 8, 9% 떨어지고 오르는 게 거의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2: 아침에 보니까 블룸버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전체 거래의 70%를 차지하면서 변동성을 키운다라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도 레버리지 ETF 열어달라고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라. 개인 투자자들이 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거의 금융위기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2: 맞습니다.
0: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2: 어제 코스피 지수가 7200선까지 밀렸었거든요. 뭐 그리고 지난달 19일이 전고점이 장중에 9385였네요. 이렇게 높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고점과 비교하면 약 23% 내린 수준입니다. 또 어제 보자면요. 어제 하락 출발했다가 중간에 상승 전환했어요. 저는 거기까지 봤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장 마감한 다음에 열어봤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숫자가 맞나. 하루 고가와 저가의 코스피 지수 차이가 605포인트입니다. 장중 변동폭이 정말 크죠. 오후에는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5% 넘게 내리면서 785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800선 밑던 건 작년 9월 4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 날 30년 전에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할 때 1000이었는데 800선도 밑돈다라고 하니까 조금 슬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고점 코스닥이 기록한 게 사실 정부 증시 이제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4월 27일에 장중에 1229.42를 기록했거든요. 네. 전고점보다는 36%나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0: 그렇죠.
2: 이 코스닥 지수는 전날에 이어 올해 또다시 종가 및 장중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코스닥이 또 하락 반전했네요.
0: 조금 전에 코스닥은 오히려 또 약세로 돌아섰고. 네.
2: 그 화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 945개 종목 가운데 63%인 599개가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1년 내 최저가라는 거예요. 지난달에만 460개가 신저가를 썼고요. 이번 달에도 59개가 저점을 낮췄습니다. 근데 이 저점을 기록하는 게 이 대형주, 우선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랠리를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0: 그렇죠.
2: 올 들어서 코스피가 70% 넘게 오르는 동안 코스피 시장의 하락 종목 650개, 약 70%입니다.
0: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만 올랐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거 관련된 AI 약간 저는 묻은 거라는 표현 쓰는데 그런 종목 빼고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렇게 떨어지면 좀 규모가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위 100개 종목 가운데서도 올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20개나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현대로템, 메리츠금융지주, HMM 이런 그 약간 대형주 상위 100개에 들어가면 대형주잖아요. 52주 신저가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이 작으면 신저가 기록 종목이 더 늘어납니다. 시가총액 401위에서 500위 종목의 올해 신저가 비중이 75%, 701위에서 800위는 83%, 801위에서 900위는 87%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0: 그러게요. 이게 참 경제도 양극화, 증시 내에서도 대문자 K로 양극화가 되고 있고, 또 시장 상황을 보면은 또 우리의 그 IT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메모리 반도체 시총이 가장 큰 거 아마 다들 아실 테고, 그 우리 시장에서 펼쳐지는 흐름들이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2: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AI 인프라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1등, 2등 기업이 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증시가 간밤에 미국 증시 어떻게 됐지? 이걸 보고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증시가 야 한국 코스피 어떻게 됐니? 를 지금 눈치 보는 양태로 자꾸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흔들릴 때 우리 증시가 흔들리니까 다른 주요국 증시들도 그냥 보통 이제 보합권에 있다가 갑자기 또 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화요일 수요일에 각각 2%대 하락했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도 이제는 우리 눈치 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타이완 과권 지수가 우리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 2.31%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날 2.31% 떨어졌어요. 우리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는데 근데 이날이 사상 8번째로 큰 하루 낙폭일이었대요.
0: 그러니까 오히려 타이완 증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맞습니다. 변동폭으로 봤을 때.
2: 2.3% 떨어졌는데 사상 8번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나 글로벌 기관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 변동폭이 너무 크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주식은 위험 자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기는 너무 위험한 시장이야. 그렇죠. 거의 사실상 시가총액 70% 가까이가 삼전 하이닉스 관련주들로 구성돼 있으니 이걸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금융당국이고요.
2: 이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코스피가 미국 반도체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야간 바로미터가 됐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코스피 니라미라는 말이 등장했대요.
0: 무슨 뜻이에요?
2: 코스피는 아시겠고 일본어로 니라미가 주시하다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FOMC 니라미, 엔화 니라미 이렇게 붙였었는데
0: 주시하는 포인트가
2: 네, 이제 코스피 니라미라는 말이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0: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밑돌더라고요. 지금 1,498원. 오랜만에 1,400원대 봅니다.
2: 오랜만에 1,4자 보네요. 네. 네. 이게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앞두고 달러 자금 유입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ADR 상장하게 되면 245억 달러 규모로 자금 조달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더 오르면 한 300억 달러까지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뭐 할 거냐라고 보면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돈을 갖고 들어와서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바꿔서 투자해야 되니까 오 달러가 시장에 많이 유입되겠네라는 기대감에 지금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1,400원대로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오전 주간 거래 기준 환율이 1,500원 밑돈 거는 5월 14일 이후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0: 그 밤새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여기에서 또 앞으로 금리 진짜 올릴까? 아니면 말만 저렇게 하는 걸까? 해석도 분분하고요.
2: 네. 일단 연준 일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전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됐지만 물가 우려는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몇몇, 이 영어로 보는 a few라고 표현이 됐는데 위원들은 중동전쟁 여파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6월 FOMC 그때는 모두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동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대다수 위원은 AI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수요가 가격 상승 압력을 유지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길게 보면 AI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니까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당장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워시 의장이 제안한 소통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체로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과거와 달리 성명 내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성명서에 붙어있던 연준의 다음 금리 경로를 시사하는 선제 안내문, 그러니까 forward guidance 이걸 삭제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뭐 반발.

0: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대체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자, 그리고 어제 금감원이 매일경제TV 본사를 압수수색했어요?
0: 네. 이 매일경제 신문사 계열 경제방송인 매일경제TV입니다. 요거는 이제 종편인 MBN하고 다른 거예요.
1: 네.
0: 네, 이 특별사법경찰은 여기 직원 3명이 올해 초 업무 과정에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알고서 주식 여러 개를 미리 사들인 뒤에 방송 후 주가가 오르면 이걸 다시 팔아서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격이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4월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직무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금감원 특사경이 원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하면 그때서야 수사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걸 거치지 않고 수심의를 통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그쵸.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1: 세부적인 내용은 또 밝혀지면은 또 많이 또 알려질 테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또 주가 조작에 대해서 또 엄벌을 강조했어요.
0: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뭐 임기 초부터 계속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어제도 주가 조작은 금감원, 경찰, 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튀르키예 몽골을 순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X에다 글을 올려서 자본시장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게시물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매일경제TV 관련 기사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를 주가 조작 언더바 폐가 망신이라고 달았습니다.
1: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뭐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고 의견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2018 쓰시는 분께서 충남 아산인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려요. 출근길 너무 힘들어요라고 보내주셨고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경희님도 충남 논산인데요. 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9시 15분 기준으로 보면요. 또 경기도 안성 지역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도 안성 포함해서 충남 천안 아산, 충북 진천, 음성, 증평, 전남 영광, 나골면 또 세종 북부 지역까지도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고요. 비가 많이 내리겠죠. 항상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은 안전해 보여도 뭐 다리 위로 이제 물이 순식간에 차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천 부근 계시는 분들 각별히 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소식도 고랑 기자랑 또 들어볼게요. 대출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국민은행이 이거는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을 했어요.
0: 이게 이제 국민은행입니다. 네. 내일부터고요. 최대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3억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이제는.
1: 1인당?
0: 네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한도를 축소를 한 겁니다.
1: 왜 그럴까요?
0: 그리고 2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를 2억 원으로 했고요. 이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별도 한도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율 규제로 3억 원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 지방에 대해서도요?
0: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꼭 돈이 필요한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집단 대출, 중도금 이주비 잔금 같은 거요. 그리고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 경락 잔금 대출. 이거는 별도로 한도를 축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한테 이제 왜 이렇게 축소했습니까라고 했더니 가계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국민은행이 규제를 도입한 걸 보자면요. 금융당국이 월별 주담대 총량 목표치를 부여했습니다. 월별로 부여했어요. 기존에는 가계 대출 전체에 대해서 월별 목표치 부여했는데 이 4월부터는 주담대에만 별도 목표치를 뒀습니다. 그리고 증가세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1: 네.
0: 이 분기별로 총량 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하도록 하면서 1분기 관리 목표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2분기 관리 목표에서 즉시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1: 예전에는 1년 단위로 체크하던 걸 분기별로
0: 맞아요.
1: 체크하니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 가계대출 한도가 소진되는 연말이 되면 은행권이 자율 규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대출 받을 때 연말엔 잘 안 나오니까 연초에 그쵸. 받아라라고 하는데
1: 집 계약할 때도 네. 그래서 연말은 좀 피하라고.
0: 근데 이제는 이제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또 돌았던 얘기가 뭐냐면 분기 초에 가라고. 네.
1: 1, 4, 7월 뭐 이렇게.
0: 네. 그래서 분기별
1: 이게
0: 상황이
1: 이게 무슨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0: 네. 예. 그래서 이제 분기별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자율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셈인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아까 총량을 부여받았는데 대출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 아예 그냥 한도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을 통해 대출 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대출을 뭐 상담하고 대출 받는 거 이건 되는데 왜 대출 모집인이 적극적으로 대출 모집 활동을 하잖아요. 네. 요거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냐? 월별 모집 한도가 이달 들어서 일주일 만에 소진이 됐대요.
1: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은행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신한은행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출 한도 조정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른 은행권으로도 아마 한도
1: 하겠네요.
0: 축소 규제가 확산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민은행에서 못 받으면 이제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또 다른 데도 목표치 받은 거 있으니까 총량 채우게 되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럴 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출 받으실 분들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니까.
1: 그래서 이제 집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은행에 좀 여유가 있는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뭐 사실 그건 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은행 대출 창구 가서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나와요? 그러면 확답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야기 잘못했다가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확실한 계약서나 이런 걸 갖고 오시고 심사를 받아보셔야 돼요라고 하잖아요.

0: 그래서 저기 뭐냐 그 대출 중개인들 그분들을 끼고 그분들은 이제 본사 대출 심사하는 곳 여신 심사부랑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건데 그런 영업까지도 중단된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즘에 비만 치료제 그 주사로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식욕을 뚝뚝 떨어뜨려준다라는 거. 그거 맞는 분들 많은데 식약처가 좀 경고를 했어요.
1: GLP-1 계열이라고 보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위, 뭐 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있죠.
1: 네네. 그거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안전 사용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요. 체질량 지수가 30제곱미터당 30km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지수가 27km 퍼 제곱미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네 이상이면서 어쨌든 성인 비만 환자나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가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만 진단과 일정 체중 기준 등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그 청소년한테도 그냥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장 과정에서 영양 부족, 과도한 체중 감소가 발생하면 이거는 성장에 큰 차질을 주기 때문에.
0: 일단 잘 먹어야 되나.
1: 네,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단순한 다이어트 약으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해외 직구를 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구매하는 사례도 많대요.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요거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해외 직구 의약품 이거 국내어가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유효성 검증되지 않아서 위조 의약품 유통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약국 대상으로 허가 외 사용 광고 과대 광고 여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0: 네.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세 글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내는 대표적인 보유세가 있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좀 맞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이 세금. 은 무엇일까요? 이선희 님이 재산이 없는 저는 이것은 안 나오지만 재산이 많아서 이 세금을 내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거의 뭐 힌트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9586 님은

0: 이상구님도 저도 이색은 많이 내보고 싶네요. 그만큼 재산이 많아진다는 거죠. 라고. 예. 더 많이 또 성공하시고 세금도 많이 내는 애국자가 되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승엽님. 대구는 반도체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네요. 덥다 더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디는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어디는 폭염경보. 그렇죠? 대구는 지금 많이 덥군요. 9시 25분 기준으로 경기도 평택시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충남 천안 아산, 경기도 평택, 또 안성, 충북 진천 음성 증평, 전남 영광 나골면, 세종시 북부 지역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뉴스 보니까 어디 뭐 지하차도 통제되는 곳, 그리고 어디 뭐 터널이 뭐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곳 등등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재난안전문자도 꼭 좀 잘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으로 정답 세 글자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날씨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진짜 어디는 폭염주의보, 어디는 호우경보, 어지럽습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신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 여름에 또 트렌드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 오실 때 신발은 혹시 어떻게 신고 오셨어요?
2: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비가
0: 그쵸, 올 때만 젖을 수도 있고.
2: 네, 네, 맞아요.
0: 그리고 요즘에 양말을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이 참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소비자들은 좀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2: 요즘 이제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여름 소비라고 하면 더위를 식히는 소비가 일반적이었고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비를 피하는 소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오전에는 폭염이었다가 오후에는 소나기였다가 또 실내에 들어가면 강한 냉방까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될지 사실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온도 뭐 시원하게 해주는 제품 이런 걸 샀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날씨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소비의 기준이 온도에서 기후 적응형 소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냥 단순히 덥다, 온도, 뜨거워가 아니라 네. 기후에 적응하는 소비로 당연히 패션업계부터 빨리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비 오는 날 입는 옷, 우리가 뭐 레인코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더울 때 입는 옷, 그냥 반팔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폭염이 시작될지 알 수 없어 보니까 상황마다 갈아입기보다 하나의 범용 제품으로 여러 날씨를 버티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이브리드형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방수 바람막이입니다. 최근에 한 플랫폼에 따르면 비 오는 날에만 입는 이 레인코트의 거래액은 올 여름에 44% 정도밖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네. 일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방수 바람막이는 172%나 증가를 했습니다.
0: 바람막인데 방수가 되는 걸로?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최근에는 이제 겉감은 이 물을 튕겨내는 방수, 발수 기능을 갖추고 또 안감은 냉감 소재를 적용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멀티 제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0: 그런 거 돌돌돌돌 말아서 가방에 쏙 넣어서 작게 그쵸. 갖고 다니다가 비 올 때 펼쳐서 입고
2: 네.
0: 5750님이 대전인데요. 하늘이 구멍 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이영숙님은 부산에는 비는 안 오고 후텁지근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다 다릅니다. 김민소님 장화가 요즘 예쁘게 잘 나오던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여름 특히 장마철에 레인부츠 장화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2: 네.
0: 요즘에는 어때요?
2: 요즘에는 장화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장화가 일반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별 신발을 여러 켤레 준비하기보다 이제 하나만 신어도 되는 신발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고 또 여행에서도 오래 걸을 수 있고 더울 때도 시원해야 하는 이런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신발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발 업계에서는 샌들과 운동화의 장점을 결합한 샌동화라든지
0: 예?
2: 샌동화라고
0: 샌동,
2: 해서
0: 샌동화?
2: 네. 네. 샌들과 운동화.

0: 를 합친 말이죠.
1: 아, 옆에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네네네. 바람도 통하고.
0: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 네.
1: 새는 동화라고요.
0: 네. 요렇게 결합한 신발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 아웃도어 업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스포츠 아웃도어 업계는 비가 오면 손님이 대폭 줄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이 접지력이나 방수 성능을 꼼꼼히 따지는 이 소비자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1: 하나를 살 거 이왕이면 네. 하이브리드로 사자.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 또 돈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해요.
0: 네.
1: 또 왜 이맘때 되면 우산을 써야 되나 양산을 써야 되나 네. 여성분들 아마 또 고민이 있을 거고
0: 네.
1: 또 요즘에는 남자들도 양산도 많이 쓰고 다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양산이라고 이것도 이제 합쳐진,
1: 네,
0: 합쳐진 제품이 인기인데 실제로 한 패션 플랫폼에서는 올해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 우양산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소비자들은 우산도 준비하고 양산도 준비하고 하기가 힘들다 보니 우양산을 사시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우산 쓰면 그냥 햇빛 가려지니까 우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네네네. 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일반 우산도 안 쓰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산은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외선 차단 성능을 갖춰야만 우리가 양산으로 부를 수 있어서
1: 네.
0: 우양산을 또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우산도 조금 약간 반투명하고 빛이 이렇게 세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
0: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방수와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갖춘 우양산이 여름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초경량 우양산, 또 자동 개폐 우양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편의성과 기능까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남성 소비자까지 사용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1: 작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들도 많고
0: 그렇죠.
1: 하니까.
0: 네.
1: 또 여름에는 당연히 이제 반소매
0: 네.
1: 티셔츠를 많이 입으실 텐데 오히려 긴 소매 옷이 더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이게 올해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이면 최대한 얇고 또 짧게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네. 피부를 가리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하다 해서 일명 살 안 타템, 살 안 태우는.
1: 덮는 게 더 시원하다고요?
0: 네네. 이런 제품이 인기인데요. 실외 폭염이나 실내의 냉방을 이제 반복해서 오가다 보니까 오히려 긴 소매가 더 실용적 선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패션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초에 긴 소매 의류 판매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뭐 리넨 카디건 이런 것들은 360% 판매량이 증가했고 리넨 셔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패션도 이제는 단순히 시원해 보이는 옷이 아니라 좀 이런 냉감 소재를 활용한 그런 긴 소매 옷들도 또 많이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 진짜 냉감 소재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0: 네.
1: 긴 소매인데 반소매나 민소매보다 더 시원하다.
0: 네네.
1: 바람 살짝 스쳐갈 때 에어컨 스쳐갈 때 더 시원하고 막
0: 그쵸.
1: 이럴 수도 있고.
0: 네.
1: 신기하네요. 참고로 또 9시 30분 기준으로 충남 곡교천 또 아산시 충무교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천 인근 계시는 분들 각별히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어디는 햇빛이 아까 쨍쨍 찐다고 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선크림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저도 요즘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서바이벌 뷰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0: 네.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뷰티를 챙겨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혹시 이대윤님은 그 선크림 하루 몇 번 바르세요?
1: 아침에 한 번.
0: 그렇죠.
1: 예, 그것도 귀찮은데 간신히 바르는 겁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 최근에 나타난 이제 새로운 유행이 예. 선 레이어링이라는 트렌드인데요.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0: 여러 번 덧바른다 하는 게 이제

0: 수술 전에 한 번 바르면 끝이었다면 이제는 선 세럼이나 선스틱, 선스프레이, 선 파우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면서 계속 수시로 덧발라줘야 된다 하는 거죠.
1: 듣기만 해도 귀찮은데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확실히 피부에는 훨씬 더 이제 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1: 이게 또 지속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제 예. 손등도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 손등 선크림 바른 것과 아닌 이런 손의 차이가 크다. 뭐 두피도 발라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런 제품들이 많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그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팔려고. 아니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인데 먹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요?
0: 네. 최근에 이제 바르는 선케어를 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케어에 진심이다 보니까 네.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불리는 항산화 영양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바르는 선크림을 절대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는 이 바르는 차단제의 훌륭한 보조수단으로서 이런 항산화 영양제를 이제 많이들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겉에서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몸 안까지 함께 관리하려는 소비 가 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1: 이야, 먹는 자외선 차단제는 전 처음 들어봤네요. 근데 이게 그냥 피부 바로 뭐가 자외선 차단 이게 아니라
0: 네,
1: 항산화.
0: 네, 항산화.
1: 노화를 조금 이제 늦춰줄 수 있다는 영양제 측면으로
0: 그쵸.
1: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겠네요. 또 가전시장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0: 네.
1: 예전에 보면 뭐 에어컨. 또 제습기 이런 그렇죠. 거는 거의 이제 필수가 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냉방을 넘어서요. 습기나 곰팡이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이런 세균 번식 같은 문제가 생활 스트레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시장도 좀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음식물 처리기나 제습기, 뭐 스팀 청소기처럼 집안의 환경을 관리하는 위생가전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음식물 처리기가 최근 매출이 눈에 띄게 급증했는데요. 과거에는 있으면 편 가전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벌레 또 위생 문제가 좀 많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음식물 처리기 시장 규모가 지난해 6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스팀 청소기 같이 이런 고온 스팀으로 바닥의 욕실과 또 세균 곰팡이를 관리하는 제품도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왜 음식물 쓰레기 봉지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치. 벌레가 더 빨리 생기는 것 같고
0: 네.
1: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여름에 더 많이 팔리는 거네요.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0: 최근에 이제 휴가 계획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작년 네. 같은 경우에 체감 온도가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이 완비된 이 쇼핑몰에서 즐기는 몰캉스가 인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들에서 이제 방문객 비중이 여름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를 또 대비해야 하는 이런 몰캉스 테마로 도심 속 휴양지 해변 컨셉으로 이런 백화점을 꾸미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좋죠. 시원하고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또 날씨 관련된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계속 변하고
0: 네.
1: 폭우. 폭염 또 반복되면 그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더위 대응이 아니고 기후 적응형 소비가 늘 것이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층 진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상청에서도 우리나라 여름이 폭염과 국지성 호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좀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시장도 그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4605님은 충남 서천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고 김애라님은 여기는 김해예요. 비가 안 와요라고도 보내주셨고 안수연님 중2 딸 문 열고 내일까지 비 많이 온다니까 우산 챙겨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이러고 있네요. 예, 같이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충청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북 보은에는 시간당 80mm에 가까운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청권 집중호우로 대전역에서 서울역 무궁화호 두 편 등 일반 열차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미국이 연이틀 이란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북동부 철도 교량에서도 공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닐 거라며 공습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했는데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 이란은 미국이 종전 양해 각서를 어겼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는 대규모 보복 공격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그 날씨 상황에 대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정환님이 아산시에 비를 퍼붓고 있네요. 밖에 나갈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라고도 보내셨고, 박민지님은 울산에 계시네요. 울산은 해가 쨍쨍해요. 하늘만 보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5854님도 울산에 계시는군요. 밤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로 또 에어컨도 켜고 잤습니다. 이렇게. 야, 지역별로 이렇게 날씨가 다릅니다. 한반도가 꽤 넓은 것 같죠. 9시 35분 기준으로는 전남 신안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기도 평택 안성, 충남 천안 아산, 충북 진천 음성 증평, 전남 신안, 또 이 흑산면은 제외됐다고 하고요. 또 영광 나궐면 등등의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호우주의보 발효된 지역은 훨씬 더 많으니까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디는 또 너무 덥고 참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심리학 개론 시간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그 증시가 좋을 때는요, 내가 곧 투자 잘해서 부자가 돼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그 생각이 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만,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은 또 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자유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주변에서도 경제적 자유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2: 그렇죠.
1: 네. 많이 들으세요, 주변에서도?
2: 저도 그러고 싶고.
1: 아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겠으나 심리학적으로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건 어떻게 정의 내려봐야 될까요?
2: 이 심리학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돈이라는 강력한 자극으로부터 내 마음의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뭘 못하거나
2: 네.
1: 돈 때문에 쪼들린다거나 돈 걱정을 하는 이런 거 없이 살고 싶은
2: 네, 근데
1: 그런 상태.
2: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돈 때문에가 아니고 돈이 앞에 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치에 네.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앞세우면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거나 혹은 주변에 가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면 그건 완전한 자유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뭘 못한다. 여전히 돈에 매여 있는 겁니다.
1: 10억이 있어도.
2: 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가격표 안 보고 나 이제 물건 살 수 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여전히 돈에 신경 쓰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냥 그런 소비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자유인 거죠. 돈이 뭐 얼마나 있건 간에 아우 내가 뭐 그 상관없어.
1: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아 이게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기도 한데 네. 50억이면 되느냐 100억이면 되느냐 경제적 맞아요. 자유로 또 이제 숫자로 자꾸 네. 매기려고 하는 게 좀 남아 있어서 또 저도 그런 게 있어서 좀 반성도 해봅니다. 그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 한 장 품고 네. 다닌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A4 용지 접어놓은 거 아니더라도
2: 네.
1: 마음속에 종이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2: 그렇죠.
1: 네. 어떤 특징일까요?
2: 이게 조기 은퇴가 사실은 굉장히 그 폭이 넓은데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만 한정해서 보면 지금 당장 좀 힘들어도 나중에 안락한 삶을 꿈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버티자는 거죠.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중에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1: 아하.
2: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1: 네.
2: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너 지금 이거 마시멜로 하나 줄게. 먹어도 돼. 근데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두 개 줄 거야.
1: 그것도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2: 맞아요.
1: 네. 네.
2: 그러니까 현재 즉시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보는 거거든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은 대부분 즉시적인 만족을 지연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1: 그러니까
2: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 지금 좀 힘들어도 그 불안한 거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나는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 어떻게 보면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동력.

0: 되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근데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내가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네. 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겠다라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불안을 그냥 놔두면은요 우리 일을 방해하지만 아하. 불안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0: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1: 네.
0: 그도 막 아우 눈부시다 짜증나가 아니라 내 마음에 후레쉬처럼.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사실 사람이 1억을 벌었다고 해서 만족하지도 않고 10억 모았다고 해서 아 이거 뭐 서울에 집 한 채 살 돈도 안 돼. 또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1: 네.
0: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떤 분은 30억 원이면 또 이거 5854님은 10억 원이면 네. 직장 그만두고 아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막상 그 정도 달성했다라고 해서 네. 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완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억 벌고 나면요 그 다음 수치가 보이고
0: 그쵸.
1: 10억이면 또 그 다음 수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은 항상 새로운 자극에 강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천 벌고 있는데 1억을 볼 때는 내가 비교하고 있는 집단이 3천을 벌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1억을 보는 거예요. 근데 1억을 버는 순간 1억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면 기본값이 바뀌어요. 이걸 이제 참조점이 변경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을 뭐 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0: 네.
1: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또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계속 더 벌고 싶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생리적인 측면이 하나 있어요. 네, 도파민 얘기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도파민의 작동 방식을 잘 보면 도파민 무언가를 기대할 때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0: 기대할 때.
1: 네. 그러면 내가 이제 3천에서 1억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 저기 가고 싶어. 도파민이 막 나옵니다. 1억에 도달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술집 가서 같이 술 마실 때가 아니라 술집으로 가고
1: 아, 그럼요.
0: 술집 문 열고 들어갈 때 그때가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1: 술 약속 잡을 때부터.
0: 그게 맞는 거예요?
1: 네. 네.
0: 경제적 자유를 사실은 꿈꾸거나 뭔가를 일을 하거나 투자를 네. 할 때도 사실은 비슷할 수 있는 거고.
1: 네, 그런 생각을 하실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0: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자신의 어떤 뭐 동력으로서. 근데 누구나 아 내가 30년에 걸쳐서 경제적 자유를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1: 네.
0: 어떻게 썼네요? 3년 안에.
1: 맞아요.
0: 이번 불장에 네. 인생 역전해보겠다. 그러면서 막 레버리지 쓰시는
1: 네,
0: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아, 이런 것도 뭐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일까요?
1: 이게 한 방을 노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예. 대부분 비교할 때입니다.
0: 비교.
1: 네, 그냥 내 자산만 보고 내 미래 계획만 세운다면 굳이 그렇게 접근할 필요 없는데 특히 이제 불장일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벼락거지잖아요.
0: 아, 참 안 좋은 표현이네.
1: 네. 이게 비교에 기반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손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한테 코스피가 7천을 가든 9천을 가든
1: 네.
0: 의미 없고 내 그쵸. 삶에 충실하게 살면 네. 되는 건데 네. 옆집 누가 돈 벌었다고 누구도 돈 벌었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내가 벼락거지가 되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인
1: 맞아요.
0: 것 같긴 해요.
1: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저쪽에서는 저렇게 많이 벌었다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사실 안 했는데 손실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순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0: 이게 사실 뭐 부동산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뭔가 되게 한정된 재화
1: 네.
0: 한정된 땅덩어리 이러다 보니까 더 그게 더 심한 거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 쓸쓸합니다.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 또
1: 네.
0: 반대로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느 네. 정도까지 돈을 벌게 되면 행복할까?
1: 네.
0: 또 왜 돈이 무한정 많아진다고 해서 뭐 무한정 행복해지고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1: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0: 구체적인 숫자가 머리에 맴돌긴 합니다만 네, 말씀드리면 부적절할 것 같아요.
1: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0: 아.
1: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하지 않을까?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관련된 연구 되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 교수는 2010년에

0: 10만 5천 달러까지 행복감이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차이가 없다.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1: 7만 5천 달러면 얼마죠?
0: 한 10억 정도 되나요?
1: 좀 안 되는
0: 네,
1: 거죠.
0: 네, 네.
1: 10만 달러가 사실은 한 1억 5천인데.
0: 네. 근데
2: 생각보다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0년 기준이라고 해도.
0: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킬링스워스 교수가 한 건데
1: 네.
0: 이분은 연구를 진행해 봤더니 50만 불이 넘어도 행복감이 계속 증가한다 그랬어요. 이게 결과 굉장히 상충되는 거잖아요. 카네만 교수의 연구는 7만 5천 달러까지만인데 킬링스워스 교수의 연구는 아니야 계속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연구했으면 넘지 않았을까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연구 결과가 강하게 충돌하니까 두 분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어요.
1: 오.
0: 그래서 합의 본 게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액이 증가하면 버는 돈이 증가하면 행복감이 계속 상승해요. 다만 그 불행감을 측정했을 때 하위 20%는요. 10만 달러까지만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달라요.
0: 원래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1: 그래도
0: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1: 결국 태도네요. 금액이
0: 맞아요.
1: 아니라.
0: 네네, 그렇습니다.
1: 원래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목표했던 금액 달성해도
0: 네.
1: 더 가야지. 이렇게 또 비교하는 네. 거고. 이게 사실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어도 허무감이나 또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고.
0: 그렇습니다. 네네. 꼬린 지점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내 목표라면 그 과정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정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나 수치를 목표로 삼으시면 허무감이나 우울감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1: 그것도 준비를 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겠고요.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역이 있네요. 경북 문경시 김용리 부근 영강 지역 주의하셔야겠고요. 충북 지역에서도 병천천 그리고 보강천 보청천 지역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 시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간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현재 일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남 서해안에도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구름이 더 북상하면서 수도권 남부에도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충북 음성과 진천, 증평과 아산, 천안, 영광, 나걸면에 이어서 경기도 평택과 안성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와 전남 북서부, 경북 중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비가 차차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밤사이에도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0: 남북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내륙에 150, 충청과 전북, 전남 북서부 지역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3도, 포항 34도,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31도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금강 유역에 계속해 많은 비가 내리고 유량이 늘어나면서 세종시 용수천 도암교시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6시 금강 유역 세종시 도암교시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주의보 발령 지역은 금강 유역 충북 청주시 흥덕교, 보은군 이평교, 증평군 반탄교, 충남 논산시 동성교와 풋계다리, 삽교천 유역 충남 아산시 충무교, 낙동강 유역 경북 문경시 김용리 등 7개 시점입니다. 충청권 집중호우로 일반 열차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부 일반선 부강역에서 서창역 간 집중호우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구간의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8시 기준 현재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대전역, 서울역, 무궁화호 두 편, 새마을호 한 편, 대전역, 제천역, 무궁화호 두 편, 익산역, 용산역, 무궁화호 한 편 등 모두 6편입니다.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저녁 8시쯤 구리시 갈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이 없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몽골 정부청사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수엘수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내일은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저녁에는 후엘수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모레는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각 8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외교 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동화기금 IMF가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상향된 2.5%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3%로 내년 세계 성장률은 0.2%포인트 상향된 3.4%로 예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공모에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 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의 수요가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8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면 조달 규모는 우리 돈 약 37조 1,400억 원으로 알리바바에 이어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정몽규 당시 후보 지지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하는 취지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선거인단 192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 A씨는 투표 닷새 전 한 심판평가관으로부터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등의 편의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정몽규 회장을 밀어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심판평가관은 투표 전날 A씨를 카페로 불러내 지지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 자리에는 현 대한축구협회 문진희 심판위원장도 동석을 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등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빗줄기가 굵어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과 전북, 전남, 광주의 오늘 하루 강수량은 80에서 150mm, 경북에도 최대 100mm 이상이 예보되었습니다. 서울 기온 25.8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3: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지금은 10시 5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왔죠. 2부까지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뉴스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0618님이 아까 1부 끝날 때쯤에 글을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용인에서 군포 오는데 영동고속도로를 지나오는 동안 앞이 안 보여서 차선을 바꾸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디서도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성숙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재난문자가 어제 오늘 사이에 33건 왔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아이고야. 또 호우경보가 계속해서 지역별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또 세종시 상조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이제 충남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충남 지역 사실은 어디서든 하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한 번쯤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곳곳에서 또 기상 상황이 어떤지도 여러분이 글을 올려주시면은 저희도 또 많이 읽어드릴게요. 조혜영님이 안산에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어두컴컴해요.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4318님은 경기도 광명시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도 알려주셨네요. 참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요걸 까먹을 뻔했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6월 1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뭐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세제를 개편을 하면서 거래세와 보유세 사이에 뭐 좀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데 글쎄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윤곽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은주님이 정답 재산세. 퇴직 이후 그 세금도 부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진아님은 매일 듣는데 다시 콩 로그인하고 출첵합니다. 청취율 1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허진호님 어릴 적 저의 꿈을 실현한 집 장만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처음 재산세 그 고지서라고 하나요? 그게 날아온 순간 신기하죠. 어? 나도? 아 이게 재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고 3467님은 대출은 한가득인데 우리 집 재산세를 낼 때 제일 쑥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내 재산인지 은행의 자산일 수도 있는데 예, 뭐 사실은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죠. 이지연님도 저는 내 집이 없어요. 언니 집에 얹혀 살아요. 재산세 언제쯤 내볼까요? 머지않아 예, 재산세도 내실 수 있게 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덕담인가요?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샵 9730,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현재는 3.46% 오른 7,497, 거의 뭐 7,500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약세로 돌아섰던 코스닥이 갑자기 3% 이상 올라가네요. 81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3.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3.6% 오른 287,000원대, 하이닉스는 8% 반등한

0: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3%, 주 SK도 5%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현대모비스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반등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제는 강보합 정도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8%, 리노공업이 3.9% 등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좀 강세고요. 리가켐바이오 4%, 삼천당제약 6% 등 바이오 관련주들도 같이 또 힘을 내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아까 1498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지금은 1503.5원, 1503.5원,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는 조선시대로 갑니다. 왜 집을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님이 살던 궁궐은 어땠을까요? 건축 기술부터 또 왕의 취향도 묻어놨다고 하는데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오늘은 궁궐로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실 근데 조선시대 궁궐에도 비 많이 오면
1: 예.
0: 막 비 피해 생기고 그랬을까요?
1: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화재가 엄청나게 심했고요. 그리고 뭐 벌어질 수 있는 사고는 다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랑이도 들어오고 괴물도 나타나고 불도 나고 유령도 나타나고 유령도 나타나고요.
0: 예?
1: 유령도 나타나고
0: 유령이요?
1: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이니까
1: 네.
0: 궁궐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궁궐, 뭐 대궐 같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1: 예.
0: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정확히 말하면 궁하고 궐이 다른 말입니다. 궁은 왕이 사는 건물이고
0: 네.
1: 궐은 이제 담장이라든가 이제 문이라든가 이제 그 방어 시설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결국 궁궐이란 왕이 사는 건물과 그 주변을 둘러싼 시설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의 궁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지금 다섯 가지인데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역시 경복궁이고요.
0: 네.
1: 그래서 특별히 법궁이라고 합니다.
0: 법궁.
1: 예, 조선 왕조가 처음 세워지고 그리고 수도가 한양으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유교 경전에 맞게 그 이상적인 그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경복궁인데 그것도 이제 경전에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르면 전전후시라고 해서 궁궐이 앞에 있고 시장이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0: 시장?
1: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경복궁 가시면 알겠지만 경복궁이 뒤에 있고
0: 네.
1: 종로 시가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 남쪽으로.
1: 뒤집힌 거죠.
0: 네.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풍수지리라는 것 때문에 또 한양의 지형 때문에 그 북악산을 뒤로 하고 남면하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시장이 종로가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한양에 이제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한양을 설계했던 사람인 정도전은 나는 이제 풍수는 하나도 안 믿어 라고 하는 찐 유교 사람이었기 때문에
0: 네.
1: 이거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실속을 따라서 지어진 것이긴 했죠. 지금도 경복궁 보면 산자락 아래 세워져서 산을 뒤로 해서 아주 멋있긴 합니다.
0: 정도전이 풍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1: 네.
0: 근데 되게 풍수에 따라서 지은 것 같기도 한데.
1: 왜냐하면은 그 정도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풍수에 이제 혹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산을 뒤로 한 그런 것들은 중요하긴 했습니다.
0: 사실 풍수가 어떤 뭐 미신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기 편한
1: 그쵸.
0: 지형.
1: 그렇습니다.
0: 이다 보니까 뭐 대사님수 뭐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이 살기 좋았던
1: 그리고
0: 그런
1: 이제
0: 거고요.
1: 방어를 위해선 산이 꼭 필요하죠.
0: 그 풍수를 그러면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어디든 왕이 계시는 곳이 뭐 궁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1: 예, 재미있는 게 네. 정말 왕이 살면 그곳이 아무리 그 허름한 건물이라고 해도 궁이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조선시대 때 사실 세자였다가 왕이 된 경우보다 그냥 왕자였다가 왕이 된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런데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건물을 잠저라고 부르는데요.
0: 네.
1: 이 잠이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뜻인데 보통 왕이 되는 걸 용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0: 그래서 용이 되기 전에 이무기가 잠겨 있었던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1: 보통 이제 세자면은 궁에 같이 있었겠지만 네.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은 궁 뭐 밖에서 살았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거기를 잠저라고 부르고.
0: 네, 그러다가 왕이 되면 그리고 그 잠저를 궁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장희동도 본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역시 왕을 그만두고 나갔던 형 이방과 정종이 살았던 데도 인수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왕이 어디든 잠깐 머물면 거기를 또 궁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기도 했습니다.
1: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르는 것도 왕에 따라서 왕이 네.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1927님이 처음부터 궁궐이라는 건 없었을 텐데 이런 궁궐을 처음 만든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도 보내주셨는데 사실 궁궐도 지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가.
0: 그 아주 먼 예, 아무래도 궁궐은 정말 특히 경복궁을 비롯해서 조선 한양을 거의 이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 초기의 사람인데 박자청이라고 하거든요.
1: 박자청?
0: 예, 예. 굳이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대목장 아니면 건축기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신분은 되게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에 일가견이 있어서 발탁이 됩니다. 사실 건축하면 지금은 뭐 이제 약간 비하하는 말로 하지만 옛날 그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냥 건물을 세우려면 우선 수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재질, 나무나 돌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몇 각도로 만나야지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가도 다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공학자이자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제일 중요한 거 예산에 맞춰서 만들고 수많은 인부들을 부릴 수도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형 건설 회사의 총책임자였는데
1: 거의 뭐 지휘자네 지휘자.
0: 그렇죠. 예. 게다가 박자청은 이 한양을 건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1: 와.
0: 그래서 거의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여러 건물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경회로를 만들기도 하고 왕들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수주를 넣습니다. 내가 놀 만한 그 정자 좀 지어줘. 그럼 그런 것도 다 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건물 인테리어 옵션 하나만 바꿔도 가격이 갑자기 뒤에 영 하나가 더 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물며 도시를 만들고 궁궐을 짓는데 돈이 많이 안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있는 게 이 건축이 어차피 돈이 많이 드니까 옆에 정말 노랭이를 하나 붙여놔요. 돈 절약한 사람.
1: 꼼꼼한 예. 사람, 깐깐한 사람.
0: 예, 꼼꼼하고 그리고 하여간 절약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세종 때 이제 정승까지 했던 유정현이라는 사람인데
1: 네.
0: 이 사람이 인색하기로는 조선 왕조 거의 손꼽힐 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자청 옆에 이 사람을 붙여서 어쨌거나 제한된 예산 안에서 조선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1: 그렇죠. 그 예산도 잘 이제 절감해야 되고
0: 네네.
1: 그래서 박자청 옆에다 유정현이라는 예. 자린구비
0: 예.
1: 붙여놓은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도 우리가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렇고
0: 예, 예, 예.
1: 건축비 계속해서 올라간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0: 그렇죠.
1: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간다고 하고
0: 예.
1: 조선시대에도 비슷했던 거예요.
0: 그렇죠. 아무래도 궁궐을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약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훨씬 후대입니다만 그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확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세운 게 바로 흥선대원군 때인데 이 다시 경복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데에서 돈을 끌어모으다가 모으다가 안 되니까 새로운 화폐를 만들게 된 게 이게 당백전입니다. 당백전을 만들게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당백전은 결국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화폐가 됐거든요.
1: 그런 역사는 사실 어느 나라나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궁궐 지으려다.
0: 제가 재미있는 게 그 SNS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자기 할머니 조상님 분이
1: 네.
0: 그 당백전이 새로 나오자 당백 코인에 올인하셔서 전 재산을 당백전으로 바꾸셨다가 그냥 그 당백전 돈 가치가 확 떨어지는 바람에 그 크게 재산을 잃으셨다고. 그래서 사실 옛날 동전 모으시는 분들에게도 그 가치가 없는 돈이 당백전이에요.
1: 아, 흔해요?
0: 예, 예, 흔하기도 하고 상평통보도 마찬가지로 흔해서 별로 모든 돈이 모든 그 수집품이란 희귀해야지 가치가 있는데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당백전도 그렇고 상백동부도 약간 그런 경우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1: 어디 뭐 골동품 파는 데 가면 당백전 볼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게.
0: 예, 상평통보가 더 흔한 것 같긴 해요.
1: 상평통보가. 예. 그러니까 왜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0: 그쵸.
1: 어떻게 보면 이제 궁궐을 지을 집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많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아마 예. 또 물가는 더 올랐을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무리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 덕분에 경복궁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그 관광 상품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마치 독일의 그 브란덴슈바이크 그 성처럼
1: 성.
0: 짓느라고 이제 바이에른이 망할 뻔했지만 지금도 그 관광업으로 먹고 살고
1: 그러네요.
0: 있는 걸 보면. 그 현대에는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겠지만 덕분에
1: 지나고 나서 보면
0: 그렇죠. 그래도 그 경복궁이 지어지던 시대에는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놓고 끌려가서 그 건물을 왕궁을 지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1: 일당은 제대로 좋겠죠. 그래도 일당은
0: 먹을 거라든가 그러는데 먹을 거는 싸가야 됐다고 알고 있어요.
1: 아 점심 도시락은 지참.
0: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그 징용 같은 거나 이런 사람들 할 때 이제 그 사람들 끌어들인 거는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손해 것인 크죠. 자기 농사일, 특히 농사일은 예
1: 아.
0: 물론 농번기를 피해서 그런 공역을 하는 것이 기본이긴 했지만
1: 아.
0: 언제나 그렇듯이 납기일이 다가오면 급해져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안 가리고 계속 일시키는 일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라고 없었을 리는 없으니까요.
1: 안진수 님이 무급으로 해주진 않았을 것이고 돈 많이 벌었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업 농사
0: 예.
1: 못 짓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면. 그런데
0: 예.
1: 아까 우리 궁궐 그러니까 거의 수도 한양을 설계한 사람이 박자청이라고
0: 예, 예.
1: 이야기를 했어요. 경복궁도 마찬가지고.
0: 네네.
1: 근데 박자청의 신분이 매우 낮았다면서요?
0: 네. 그 너무나도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탄핵을 받습니다. 이렇게 천한 사람이 재주 좀 있다고 해서 그 등용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태조나 태종이나 계속 이 사람을 썼습니다.
1: 오, 저희 세종의 장영실처럼.
0: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인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도 건물 세워라고 하면 제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1: 그런데
0: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낼 만큼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0: 성격이.
1: 신분은 낮지만
0: 네.
1: 그 어려움을 뚫고 다 해낼 만큼 강직했던
0: 네.
1: 사람.
0: 아이고 성격도 나빴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태종 때서부터 세종까지 이르러서 가장 성격이 더러웠던 사람으로 이름난 권희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1: 네.
0: 거의 역사적으로 성격이 나빠요. 그냥
1: 진짜 그 성격이 얼마나 나쁘면 역사적으로.
0: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은 이제 멍멍이가 되는 사람이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막 그 자기 가족들한테도 막 주먹을 휘두르기도
1: 아이고야.
0: 하고 가장 심한 게 국제적인 문제까지 일으켰어요. 술 마시고 중국 사신한테 행패를 부려가지고 세종의 머리를 쥐어싼 적이 있던 사람인데
1: 근데 그거는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범죄인데
0: 예,
1: 근데
0: 예.
1: 뭔가 능력은 또 출중해서 나라에서 써야 되는데 되고 막 이런 거
0: 아니요. 능력은 별로 출중하지 않았고 그냥 태종이 태종한테 충성을 바친
1: 아.
0: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그러니까 모든 행동거지는 엉망진창이지만 태종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그런 충직한 했다고 해야 되나?
1: 충신이요? 간신이요? 네, 아무튼.
0: 글쎄요. 그냥 애완동물 이 맹견? 거의 미안한
1: 권력자 말이지만. 옆에.
0: 그렇죠.
1: 그런데 그 권희달이라는 사람 만만치 않게 박자청도 한 성격 했다는 거예요?
0: 왜냐하면 둘이 술을 마시고 싸웠는데 박자청이 이겼어요. 그 싸나온 심지어 중국에 가서도 행패를 부렸던 그 권희달이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었지? 그래서 정말 신기한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1: 거의 뭐 조선 초기의 야인시대처럼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 났던 거네요.
0: 예.
1: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경복궁도 그렇고 잘 완수는 한 거예요. 그래서.
0: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박자청이 만든 경복궁은 담장도 잘 안 세워져 있었던 일단 만들긴 만들었는데 많이 2% 부족한 경우였는데 후대로 갈수록 특히 세종 때서부터 이제 담벼락을 쌓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

0: 공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1: 아,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어진 거니까.
0: 그렇죠. 게다가 한양이란 도시를 완전히 그 리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궁궐을 완벽하게 만들기까지는 약간 힘이 부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기틀을 만든 것은 확실합니다.
1: 근데 뭐 경복궁도 딱 몇 년 만에 시작해서 이제 완공. 예. 뭐 이렇게 해서 뭐 테이프 커팅식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지어갔던 거예요.
0: 증축을 하고 점점 커져갔죠. 무엇보다.
1: 또 왕들도 자기 집이잖아요.
0: 예, 예.
1: 궁을 짓는데 신경 정말 많이 썼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저어라, 뭐 저렇게 지어라.
0: 그렇게 이런 쪽으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궁궐을 꾸민 사람은 역시 고종이 되겠습니다.
1: 고종.
0: 예. 왜냐하면 이제 경복궁을 만든 것은 이제 흥선대원군이지만 여기에 자기 취향을 들여서 이런 궁, 이러쿵 저러쿵 궁을 만들어낸 건 또 이제 고종이거든요. 이제 경복궁 안에 자기 취향의 작은 양반들 사대부들이 살 것 같은 그 작은 집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건청궁과 그 곤영합 등입니다. 건청궁은 이제 고종이 사는 데고 곤영합은 명성 황후가 지냈던 곳이라서 나중에 명성 황후가 여기서 죽어요. 근데 그 자기 취향대로 예쁘게 지었고
1: 아, 명성 황후가 네. 시에 당했던 그 자리가
0: 곤영합입니다.
1: 곤영합.
0: 예.
1: 근데 요게 고종이 취향대로 이렇게 지었던 공간이었던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궁궐 아니지만 그냥 보통 사대부의 집처럼 소박하게 꾸며놓은 이거 어떻게 보면
1: 아기자기하게
0: 예, 자기 취향대로. 근데 사실 고종의 취향이 가장 폭발했던 것은 그 서양 취향. 서양 문물, 새로운 문물 가져오는 것들이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지금 덕수궁에도 가면 이제 석조전이라고 해서 완전히 서양식으로 건물을 짓는.
1: 느낌 다른 건물 하나가 있죠.
0: 그렇죠. 그래서 제 엄마를 봐서 저는 저거는 현대 건물인가 했더니 어렸을 때 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제 왕이 자기 취향 듬뿍 넣어서 대리석으로 예쁘게 지은 건물이었던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덕수궁 가면은 어? 뭐지? 하고 싶 그런 네.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석조전 서양식으로 네, 네. 지으라고 해서
0: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종의 취향이 확실히 반영된 게 바로 그 조명 전등이었습니다.
1: 전등이요?
0: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건청궁에 이제 발전기를 들여와서 백열 전구를 설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게 좀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당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들은 그 가스로 불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 가스등.
0: 예. 그래서 요즘 가스라이팅 할 때
1: 그
0: 안에 가스등이. 예. 그거는요. 심지어 가로등도 전부 가스등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어린 왕자에서 이제 그 가로등 키는 껐다 껐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가스등 설비가 오히려 너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전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조선에서는 고종이 직접 이제 수주를 넣은 거예요. 여기 발전기랑 전구 좀 놔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부탁했냐면은 바로 토마스 엘바 에디슨 백열 전구를 만든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 에디슨한테.
0: 네네.
1: 고종이 직접 혹시 에디슨을 만났나?
0: 그건 아니고요. 1982년에 당시 그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보고 와라. 그래서 조선의 여러 대신이나 사람들을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쭉 여행하고 하고 왔는데 이때 미국에 가서 백열 전구를 보고 돌아간 거예요. 고종한테 얘기를 하자 고종이 그 당시 이름은 그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지금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사에다가 예. 연락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발전기랑 백열 전구를 놔달라. 라고 해서
1: 오, 주문을 넣은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엘바 그러니까 에디슨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 동양의 신비한 나라에 나의 전구가 간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 기사를 파견해서 이제 발전소도 만들고 그 백열 전구도 놓고 해서 약 900개의 백열 등이 1903년에 이제 설치가 되어서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1: 그게 1903년이에요.
0: 예예예. 예, 예. 그 전에도 한두 개 이제 켜주긴 했지만요.
1: 아, 그러니까 1887년에
0: 처음 설치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00대에서 촥 하고 켜진 거였는데
1: 그건 1903년
0: 예, 예.
1: 900개의 전등.
0: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냥 기름이나 그런 거 없이 켰으니까 그래서 도깨비 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 얼마나 그, 신기했겠어요.
0: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전등이 직렬 전기였기 예, 때문에 예. 발전기가 그리고 발전기가 석탄으로 때웠는데 굉장히 많이 전기를 먹고 일단 돈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 이 발전기를 시키기 위해 냉각수로

0: 이제 그 향원정에 연못물을 썼는데
1: 예.
0: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 전부 죽어서 둥둥둥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해.
1: 불 켜려고 막 그 환경을 파괴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고종 시절에 나왔던 거예요?
0: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불길한 징조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1: 미신적으로.
0: 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 당시 서대문 서소문 쪽에 전차도 들어서게 되고 이 조선의 전기 문명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처음이 경복궁이었고 오히려 이게 일본 쪽보다 2년 더 빨랐습니다.
1: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전등을 본 사람들은 도깨비불이라고 했고 그 발전기 돌리느라고 막 매연 나오고 냉각수 때문에 옆에 연못에 물고기 죽어나가는 거 보고 이거는 뭔가 좀 불길하다라고 또 느꼈을 때고.
0: 그리고 순수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신하들이.

0: 그 한양 바깥에서 왕이 머무르는 곳을 행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궁이냐 한양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제 궁인데 굉장히 행궁이 은근히 많습니다. 조선 초만 하더라도 왕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1: 네.
0: 대표적인 걸 태조 이성계 아들 태종 보기 싫다고 막 그 소요산에도 머물고 양주나 이 그 회암산에도 머물었기 때문에 소요산에도 행궁 터가 있고 양주 회암사도 왕궁으로 좀 계좌가 됐었던 게 있었고요.
1: 아하.
0: 그리고 이제 세종이 그 온천 치료를 위해서 온양 온천에 갔는데 거기도 온양 행궁이 있었고요.
1: 아하.
0: 그리고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닌 사람은 역시 흔히 말해서 그 선조가 되겠습니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양에서 도망가서 평양 근처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지금 영변 그쪽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주까지 가는데 거기 그곳마다 모두 행궁이 있었습니다.
1: 임진왜란 때요?
0: 네.
1: 아 임진왜란 때 도망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임금님이니까 가는 곳이 다 행궁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물론 그 건물들이 다 보존된 건 아니고 나중에 터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영변 행궁, 영령 행궁도 있고 의주 행궁도 있고 하여간
1: 근데 그때 가서 바로 지을 시간은 없으니까 어떤 건물을
0: 그렇죠.
1: 임시
0: 그렇습니다.
1: 공간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특히 나중에 그 한양이 수복되고 난 다음엔 경복궁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산대군이라고 조전대 그 성종의 형이었던 사람의 건물을 거기를 궁궐로 쓰고 여기를 또 인경궁의 이름을 다로 새로 궁이라고 붙이죠. 그래서 왕만 살면 하여간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강화도에도 역시 행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도는 그 조선이나 고려 때서부터 이미 왕들의 유명한 피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에도 행궁이 있었고 여기에는 여러 건물들과 그리고 외규장과 도서관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잘 알려진 대로 병인양후 때 프랑스가 와서 싹 다 불태워버렸고 외규장각에 있었던 책들을 가져간 것이 지금 외규장각 장서 그 의궤 등등입니다.
1: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는 제대로 된 궁이
0: 없습니다. 현재.
1: 없어요.
0: 고려 때 행궁도 터만 남아있고 그 조선 때 행궁도 다 타버렸고 지금 뭐 복원하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1: 또 오늘 곳곳에 막 비 내리고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역별로 이제 날씨 보내주고 계시는데 10시 일단 30분 기준으로 10시 30분 기준으로 충북 병천천 여기 청주시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환희교라는 다리 이쪽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조기우님이 청주 지역에 지금 비가 엄청 온다고도 보내주셨고 3756님은 여기는 화성휴게소입니다. 하늘에서 물폭탄이 내립니다라고도 아까 보내주셨는데 사실 또 행궁,
0: 예.
1: 화성행궁 물론 화성휴게소랑 화성행궁은 되게 먼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1: 수원을 되게 좋아한 걸로 정조의
0: 예.
1: 이야기에 대해 또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우선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라 이제 현릉원이라고 해서 지금 수원 근처에 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조는 그 자기가 좀 은퇴를 해서 화성에서 지낼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그 당시에 한양이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의 한양도 사람이 너무 붐비고 도시가 폭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조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화성에 밀어줘서 여기에 성도 쌓고 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조가 화성에 가서 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성의 지금 유네스코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항상 나오죠. 화성을 건축하고 이제 정약용이 거중기를 써서 만들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화성이 이렇게 세워지고 예, 국가유산까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주도로 하나의 성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세밀한 설계도와 계획을 따라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자 궁궐이기 때문입니다.
1: 조선 초기에 한양을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설계를 했던 것처럼
0: 예.
1: 정조 때는 수원 화성을
0: 그쵸.
1: 신도시처럼요.
0: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최대한 사람들을 정착하기 위해 인프라가 필요.

0: 것도 있긴 해서 네. 이제 한양의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줄 테니 세금 깎아줄 테니 화성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장사를 해라 그런 제안도 하긴 했어요.
1: 지금 뭐 신도시 지은 거랑 거의 비슷하기도 그쵸? 하네요.
0: 근데 정조가 그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게 계획이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왜냐하면 정조가 화성을 진짜 공들여서 세웠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군사적으로도 연구를 해서 지금 화성 보시면 성이 굉장히 예쁘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뭐 이렇게 겉모습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정조가 무슨 말이야 예쁜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왕이 직접 예쁘게 지은 성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전쟁 때 다 망가지긴 했지만 그 설계도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다 복원이 되고 그래서 문화유산도 될 수 있었습니다.
1: 지금도 일부 성벽이 수원 지역에 좀 남아 있기는 한데
0: 예.
1: 또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기도 그쵸.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설계도랑 그런 게 다 남아 있어요.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중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설계를 어떤 설비를 썼는지도 기록을 남겨놓게 있으니까요. 그
1: 수원 화성 거중기 이거 예, 옛날에 그
0: 국사교과서에 예, 맨날 외웠던
1: 시험에
0: 거.
1: 많이 나왔던 거.
0: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외워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국가가 주도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 드문 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 신도시 개발.
0: 그렇죠.
1: 아, 근데 뭔가 좀 미완. 으로 남았던 거예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정조가 이렇게 빨리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1: 아, 정조가 좀 일찍 돌아가셨나요?
0: 예. 그렇게 술 담배하고 밤에 잠을 안 자니 빨리 갈 수밖에.
1: 근데 사실 궁을 짓는다라는 게 되게 뭔가 반듯한 터에다가 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또 왜 궁이 커질수록 거기에 살던 백성들은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0: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만 하더라도 지금도 경복궁 가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이제 커다란 돌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임진왜란 때 그 경복궁이 다 불타고 난 다음에도 이 판석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서 이후로 여기가 완전히 폐허가 된 뒤로도 그림 그려진 거 보면 터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1: 그렇죠. 바닥은 좋죠.
0: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궁궐을 자꾸 짓습니다. 처음에 경복궁만 있었다가 이제 태종이 창덕궁도 만들고 창경궁도 만들고 덕수궁도 기타 등등 궁궐이 야금야금 늘어나니까 또 궁궐 또 증축을 해요. 그럼 당연히 백성들 집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복궁만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셈이고 경희궁도 사실 경희궁도 굉장히 큰 궁궐이었다가 거의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서 사실 궁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경이었어서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가 망한 게 좀 다행인 게 그 궁궐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SNS에 어떤 분이 그 이 땅값 비싼 서울 한복판에 궁궐 있는 것보다 다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를 세우자라는 얘기를 보고 내가 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참 그렇지만 오히려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궁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거기 녹지대라든가 있으니까 너무 도시가 삭막하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 그쵸?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1: 조화로운 도시가 예. 또 보기 좋은 거죠. 또 이제 궁궐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다고요?
0: 네. 호랑이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1: 궁궐 안에요?
0: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선조 때의 일이었는데요. 선조 40년,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이후인데 창덕궁에 궁궐에 호랑이가 새끼를 낳고 키웠다고 합니다.
1: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열린 문으로 들어오거나 담벼락을 넘고 온 게 아니라 예. 창덕궁 안에다가 새끼를 낳았다고요?
0: 그렇죠.
1: 호랑이가?
0: 예,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는 예. 그 호랑이와 표범이 혼용되었어야 했는데 여기 실록에 보면 대호라고 쓰여 있어서 진짜 호랑이가 맞습니다.
1: 이대호 아니고 그냥
0: 예.
1: 대호.
0: 예, 클 대자의 호랑이호.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경복궁이 아무래도 폐허가 되다 보니까 예. 이 한양 북쪽이 약간 그 수풀이 되었고 그래서 호랑이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1: 아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다 불탔을 때 사람들은 예, 없으니 예, 짐승들이 막 들어와서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0: 그렇다 하더라도 창덕궁에 사는 건 좀 그렇죠.
1: 창덕궁에 그때도 창덕궁도 같이 불타서?
0: 그러니까 불장에 어느 정도 그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복궁만큼 손실이 크진 않았던 걸로.
1: 근데 그 사이 호랑이가 와서 거기다 새끼를 낳았다.
0: 근데 문제는 이게 수풀이 깊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짜증을 냅니다. 좀 잡아라. 근데 호랑이 새끼는 개호주라고 하거든요.
1: 개호주?
0: 예.
1: 호랑이 새끼를 일컫는 말이에요.
0: 예, 예, 예. 꽁은 그 새끼는 꺼벙이라고 하고 호랑이는 개호주, 그 다음에 곰은 능손이라고 하는데, 근데 호랑이 새끼는 보면은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귀엽습니다. 근데 귀엽긴 한데, 문제는 호랑이 옆에 그 새끼 호랑, 귀여운 호랑이, 새끼 호랑이 옆에 있는 엄마는 아주 무섭죠.
1: 그렇죠. 뭐 먹이를 잡으러 나갔을 수는 있겠지만.
0: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짐승은 사나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병사들이 호랑이를 잘 안 잡으려고 들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선조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사실 호랑이가 궁궐에 살면 무섭잖아요. 집 주변에 살고 있으면.
1: 어, 그렇죠. 그거를 뭐 창 몇 개 들고 나가서 호랑이 잡으러 그거를 야, 신하들도 무서웠겠죠 당연히.
0: 게다가 어미를 둔 그 새끼를 둔 어미는 더 무섭기 때문에.
1: 그쵸.
0: 그래서 선조가 한 말이 짐승 한 마리도 아직까지 잡지 못하니 남쪽의 왜구 북쪽의 오랑캐랑 마주치면 바람만 보라보 그러니까 먼지만 보고도 정신을 잃고 도망갈 것이 이상하지도 않다라고
1: 신하들한테.
0: 예.
1: 근데 본인이 칩니다. 도망갔잖아요.
0: 그렇죠. 사실 제일 빨리 도망간 사람이 바로 선조입니다. 예전에 한번 봤는데 그 선조가 도망가는 속도가 나폴레옹의 진군 속도보다 빨랐다고. 그래서 아 뭐
1: 아 거리 거리와 시간 대비.
0: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길냥이도 아니고 조선 시대 궁궐에는 길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1: 그때만 해도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한양에도.
0: 고종 때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궁궐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그냥 들어온 거예요 얘는.
0: 그러니까 그렇죠. 담 넘어서 훌쩍.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이제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궁에 들어와서 뭐 사람을 해했다는 막 그런 기록은 없어요?
0: 그런 당연히 그런 기록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록에 궁궐에는 그냥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만 있고 이제 당시 인왕사냐 그런데 호랑이가 사람을 다치겠다. 상하겠다. 사람 물고 갔다. 그런 기록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 나타납니다.
1: 그만큼 흔했다.
0: 예.
1: 라는 거고. 다른 동물들도 있었습니까? 궁궐 안에?
0: 우선 야생동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궁궐 후원은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는 동물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좋아하는 애완동물들을 키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매사냥을 위해서 매를 키웠기 때문에 양녕대군은 이제 매를 이제 부르는 소리를 하다가 걸려서 혼난 일도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슴 같은 거 데려와서 어린 사슴들 와서 키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여우라든가 이제 남쪽 사신들이 이제 원숭이라든가 공작새 같이 희귀한 동물들을 갖다 바쳐서 키우기도 했습니다.
1: 사신들의 선물.
0: 예예.
1: 네.
0: 그리고 약간 정말 특이한 경우로는 일본에서 코끼리를 바쳐서 이걸 키우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구나.
1: 그게 코끼리 선물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0: 예, 예, 예. 근데 코끼리가 그 사실은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사람들은 잘 몰라서인지 이제 콩을 먹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끼리 위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라고 가까이 다가가서 막 그 욕하고 이제 까불다가 코끼리한테 밟혀서 사람이 죽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으로 귀향을 보내곤 했는데 코끼리가 워낙
1: 너무 많이 먹는다고.
0: 예,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냥 사람을 일단
1: 해쳤으니까요.
0: 근데 이거는 그 코끼리한테 함부로 다가간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게다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가는 지역마다 이제 천덕꾸러기가 돼서 힘들어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닌 곳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짐승도 너무 부담이 되면 힘들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를 키우면 말의 병이 없어진다라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원숭이를 키우면서 추우니까 원숭이한테 옷도 해입히고 그랬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1: 원숭이한테 옷을 해줬다고요?
0: 예예. 예. 남쪽 원숭이니까 아마 추위를 탔나 보죠. 그 외에 뭐 앵무새라든가 아니면 뭐 그 고양이, 참새, 토끼 뭐 그런 것도 키웠던 것으로 돼 있고, 고양이를 가장 많이 키웠던 걸로 유명한 것은 역시 숙종입니다.
1: 고양이요?
0: 예.
1: 궁궐 안에서?
0: 네네네. 아무래도 쥐를 잡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게 금색 고양이였거든요.
1: 금색 고양이요?
0: 그러니까 노란 고양이죠. 그래서 아까 그 나중에 쫓겨났던 양녕대군도 남의 집 고양이가 금색이래더라. 그래서 데려와 봐라.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숙종이 부인은 자주 바꿨어도 고양이는 바꾸지 않고 사랑했는데, 이 금손이라는 고양이를 굉장히 예뻐해가지고 예쁘고 사랑했다가 나중에 숙종이 죽고 나서 이 고양이가 슬퍼하다가 따라 죽어서 무덤 곁에 같이 묻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1: 야, 고양이를 사랑한 임금님까지.
0: 예.
1: 궁 안에서 벌어졌던 또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경부선과 충북선, 호남선 일부 일반 열차 운행이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KTX는 별도의 조정 없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8.02달러로 전장 대비 5% 넘게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3.52달러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올린 2.6%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도 2.6%를 예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 나였습니다.
1: 10시 40분 기준으로 전북 고창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네요. 전북 고창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달해드리고요. 또 애프터서비스 코너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3: 네, 김종근님. 연예인을 비판하는 댓글도 모두 가짜뉴스법에 걸리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릭, 임종혁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4: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법을 가짜뉴스법이라고 하는데요.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일반인 또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예인 비판 댓글이 곧바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이나 허위 조작 정보를 부주의하게 나르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작 정보의 개념이 아직 판례로 정립되지 않아 맥락을 생략 편집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질문은요?
3: 네, 2353님. 미성년 자녀 계좌로 100만 원을 넣어주고 주식을 샀어요. 이에 대해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 주식이 올라서 200만 원이 되면 그때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이 부분 안분도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자녀 계좌에 입금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9일에 증여를 했다면 10월 31일까지가 기한이고요. 이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만약에 10년간 총 증여한 금액이 이걸 넘으면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 증여세 본세와 더불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약 8% 수준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을 합니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2천만 원까지만 증여했더라도 투자 성과로 1억 원처럼 큰 돈이 되면 이를 증여 재산으로 보고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더라도 증여할 때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좋고, 자녀 명의의 주식 투자는 사고 팔기가 많이 반복돼서 수익이 생기면 과세 당국에서 자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투자 횟수가 많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1: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를 했더라도 신고는 네.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임현옥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환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1: 일단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죠. 네. 보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달러화 가치를 따라가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3: 네.
1: 그러면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달러는 강세, 다른 나라 통화는 약세.
3: 네.
1: 우리로 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고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강달러로 다 이제 빨려 네. 들어가니 스테이블 코인, 원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수출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훗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주고받게 네. 된다. 그러면 자국 통화로 바꿀 유인이 사실은 좀 떨어지게 되죠.
3: 네.
1: 그러다 보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좀 생길 수 있겠고
3: 네.
1: 사실 통화라는 게 교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원화가 교환 수단으로서는 좀 덜 쓰이게 되고
3: 네.
1: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그러면 원화를 많이 가지려고 할까?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염려들이
3: 네.
1: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스테이블 코인을 과연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꿔서 갖고 있으려 할까? 원화일까? 달러일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벌써 좀 다 됐는데 예.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증시를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는 2% 정도 오른 7,39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놨습니다. 3.6% 오른 813선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전자가 2.3% 오른 28만 4천 원대 하이닉스는 상승폭이 한 6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220만 원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살짝 갔다가 지금 또 다시 오르고 있어요. 1,507.5원 1,507.5원으로 오늘은 증시만큼이나 환율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네요. 내일도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정여울의 도서관.
5: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시각장애인 로버트가 친구의 남편인 나에게 대성당을 그려달라고 하자 마침내 소설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장면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사내의 손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의 손이 연필 한 자루를 쥐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거대한 지붕을 만들고 높은 창문을 그려넣습니다.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나의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끈기 있게 따라가며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서먹했던 거실은 어느새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멜로디처럼 어우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행렬이자 단 한 번도 타인을 진심으로 품어보지 못했던 남자가 마음의 성당을 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속삭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게. 나는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이 찾아온 세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그 순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넓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가 묻습니다. 어떤가 보고 있나?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된 거대한 대성당을 마음으로 품안 가득 느끼며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로 고백합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 타인의 손을 잡고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대성당은 묻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건네는 손길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대성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거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영남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 안성, 전북 고창과 전남 영광 낙월면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과 호남, 경북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 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에 비가 차차 그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충청과 호남에 많게는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 최대 150, 경북과 수도권에도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경북은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3도, 포항 34도,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류량이 늘어나면서 경북 문경시 영강의 김용리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9시 50분에 낙동강 유역 경북 문경시 김용리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홍수경보는 낙동강 유역에서 경북 문경시 김용리, 금강 유역에서 세종시 도암교 등 모두 2개 지점에 내려져 있습니다. 또 홍수주의보는 금강 유역에서 충북 보은군 이평교, 옥천군 산계교, 증평군 반탄교, 청주시 흥덕교, 충남 논산시 동성교와 풋계다리, 삽교천 유역 충남 아산시 충무교 등 모두 7개 지점에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일부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아침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했던 경부선과 충북선, 호남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열차 6편의 운행을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별도의 운행 조정 없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울란바타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한 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의 상생협력 모델 확대와 핵심 광물 인프라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산업통상부 장관과 몽골 관계장관 임석하에 핵심 광물과 에너지, 유통, 소비재, 디지털 등의 분야에서 민간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공모에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 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의 수요가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8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면 조달 규모는 우리 돈 약 37조 1,400억 원으로 알리바바에 이어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증시에 대해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과 빅테크의 실물 투자 축소, 에너지 병목 등은 하방 리스크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추가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8일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미국은 핵심적 국제 수역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상선과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등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빗줄기가 굵어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금값이 오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인데요. 금융시장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왔던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뒤에 금값이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값의 공식이 깨진 원인을 두고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 금의 매력이 떨어졌다거나 튀르키예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금을 매도하고 달러를 사들이면서 금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더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금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필리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필리핀 현지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틀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군의 이란 공격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올리고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또 공격한다면 더 심각하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속한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공격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발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그세스 장관의 전격적인 자국 방문 취소가 오히려 좋은 징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취소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미국이 튀르키예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보복 공격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시설을 공격한다며 러시아는 이달 들어 키이우와 인근 지역을 맹폭했는데 일주일여 만에 민간인 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에 러시아가 도심을 향한 공격으로 맞서며 종전 평화 협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토 정상들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앙카라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조 4천억 원 이상의 신규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해 동맹의 방어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의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전보다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8일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워시 의장이 제안한 소통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체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서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참석자가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대부분 참석자가 연준의 다음 금리 경로를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1시를 기해서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목감천 홍수주의보인데요. 서울시 목감천 너부대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이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또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고요. 홍수가 발생할 때는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주의보 발령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키워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닥난 인내심.
1: 네, 중동 상황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미국의 공습에 이란이 보복을 나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은 아니지만 공격 의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네.
1: 미군 중앙사령부는 현지 시각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군 통수권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2: 네.
1: 네, 중앙사령부는 국제 수로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에 부당한 침략을 가한 이란의 책임을 묻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NN은 미군이 어제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북쪽 끝부분을 중심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또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이란 남부 일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이 폭발음이 미군의 추가 공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란군의 방공망 가동 때문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 네.
1: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도 장기전을 추구하진 않는다. 만약에 진행된다면 빠르게 끝날 거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 이란의 새 지도부에 대해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합의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를 끝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협상 결렬 선언 가능성도 내비치는 듯한 말을 해서 긴장감을 높였었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1: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란이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는데요.
2: 네.
1: 앞서서 아파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 발언에 저속한 도발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겠다라고 강조는 했습니다.
2: 네.
1: 또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공격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다 라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에 미국과의 양해각서 5조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역행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산 원유 제재에 다시 나서는 등 일방적 조처로 이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뭐 딱히 거기에 따른 반격을 하고 있거나 하진 않고요.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졌기 때문에
2: 네.
1: 이란 국민들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긴장감이 커지니까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2: 네. 다음 키워드 태세 전환.
1: 네, 태세 전환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을 허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친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네, 태도가 바뀐 듯 합니다.
2: 네. 네,
1: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마주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이런 절실한 요구사항을 흔쾌히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네. 네,
1: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이 패트리엇 생산을 허가하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겠다라고 응답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실력이 좋으니까 꽤나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축혀 세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 네.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한 드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종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 네.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종전을 희망하고 있고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다만 이 협상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굉장히 두 정상의 만남이 좋지 않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분위기가 네. 좋지 않았었는데 이번 회담 분위기는 심지어 화기애애하기까지 했다라고 해서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외신들은 이전보다 한층 우호적으로 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1: 특히 패트리어 생산 기술 공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에서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으며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칭찬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하기도 했고요.
2: 네.
1: CNN은 이런 변화가 러시아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신호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 네. 다음 키워드가 이제 앙숙에서 친구로 이어지는 내용일까요?
1: 네.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만 변한 건 아닌 듯합니다.
2: 네.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오랜 앙숙인 튀르키예에게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네.
1: 일단 튀르키예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판매 검토라는 선물 보따리를 선뜻 풀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대해서 나토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충실하다. 많은 전통적인 나라, 즉 동맹국들보다 미국에게 더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이 튀르키예를 치켜 올린 것과는 달리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나토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거듭 비판을 하면서 분위기가 참 그랬는데요. 네, 튀르키예 측은 이런 선물 보따리를 받으면서 동시에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다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F-35 도입은 튀르키예의 숙원이었습니다. 애초 공동 개발에 참여해서 10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9년에 뒤늦게 퇴출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기로 하면서 미국에서는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튀르키예에게 이걸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 네.
1: 그런데 집권 2기에 들어서서 꾸준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개선한 끝에 이렇게 반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튀르키예가 이런 선물을 받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 F-35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네, 측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튀르키예 정권을 비난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고요.
2: 네.
1: 실제로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튀르키예가 F-35까지 보유하게 되면 군사적 우위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초조하다.
2: 긴장하고 네. 있는 거죠. 네.
1: 여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도 F-35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까지 관심을 보여오고 있어서 더 초조한 듯합니다.
2: 네.
1: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 F-35 판매 계획은 관련 규제나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아직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냥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이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F-35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2: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 탓?
1: 네. 백악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 간판 선수 네, 폴라린 발로건의 퇴장 처분이 번복된 과정에서
2: 예.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논란을 의심스러운 심판 탓이다라고 돌려서 또 화제입니다.
2: 아,
1: 네. 네. 백악관이 이제 심판 때문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2: 예.
1: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앤드루 줄리아니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사무국장이 현재 시각 8일 미 외신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승부 조작으로 조사받은 심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발로건 퇴장 결정에 절차가 잘못 적용됐다는 사실 등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아들입니다.
2: 아, 줄리아니라 그래서
1: 맞습니다.
2: 어디서 들어봤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1: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듣고 이게 관계를 알고 들으면 네, 내용이 조금 더 잘 들릴 것 같은데요.
2: 네네.
1: 이 줄리아니 국장은 이 심판이 분명히 비정상적인 레드카드를 발부한 일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우리는 매우 강한 의심을 갖고 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기자가 클라우드 심판이 승부 조작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게 아니라 참고인 진술을 했을 뿐인데요? 라고 반박을 했더니
2: 네.
1: 국장은 하지만 그는 승부 조작 수사와 관련이 돼 있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수사에서 비정상적 레드카드가 문제로 제기됐다. 그가 수사 대상이었던 건 아니지만 수사 대상과 유사했다. 따라서 그는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네. 참고인 조사 받은 걸로도 의심할 만하다라는
1: 네.
2: 거잖아요.
1: 약간
2: 지금
1: 아니된 굴뚝에 불이 날까라는 기적의 논리인 건데
2: 네. 네.
1: 일단 그래서 국장은 이제 클라우드 심판의 이런 이력에 발로건의 이제 퇴장 결정 과정에서도 비디오 판독이 잘못 운영됐다는 점까지 더하면
2: 네.
1: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또 비디오 판독에선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는 그걸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뭐 배경과 또 이런 과정 자체를 문제를 삼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줄리아니 국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발로건 퇴장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 네.
1: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또 정확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2: 예, 이걸 얘기를 해주셨다면
1: 네.
2: 더 예.
1: 네, 신빙성이 더 있었을
2: 그렇죠.
1: 텐데 네.
2: 분명해지지 않았을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축구협회는 클라우드

0: 심판의 경력에는 그를 불신하거나 어떠한 의구심을 품을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클라우스 심판의 청렴성을 의심하는 그 어떤 암시나 모욕도 거부하겠다. 그는 모범적인 전문가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대놓고 이렇게 나온 내용이 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상태에서 같은 주장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탓하고 있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호우경보가 또 발효돼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 경기 시흥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 자주 확인하셔야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좀 줄여서 오늘 하루는 운전을 하셔야겠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에는 통행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시흥 지역에 호우경보가 11시 5분을 기해서 발효됐고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잔치가 끝나간다.
0: 네, 지난 실적 시즌을 이끌었던 인공지능발 실적 서프라이즈 행진이 2분기 실적 발표에는 재현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크리스티안 밀러 글리스만 포트폴리오 전략 자산 배분 리서치 총괄이 현재 시간 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AI발 대규모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제 막바지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데요.
1: 그렇죠.
0: 그런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번 시즌에도 기업들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만 눈높이 자체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라면서 이번 랠리를 다시 촉발하기에는 실적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1: 네.
0: 밀러 글리스만 총괄이 과열을 지목한 배경에는 실적과 또 주가의 괴리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2025년에는 239%, 올해도 229% 급등하면서 2년 연속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1: 네.
0: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과거에 더 전에 AI 랠리를 이끌어왔던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4일 사상 최고가 이후로 16% 정도 밀리면서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인 18배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1: 네.
0: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밀러 글리스만 총괄은 반도체 쪽으로 쏠렸던 레버리지 포지셔닝이 다소 과도한 수준까지 갔었고 이제는 그 흐름이 반전되고 있다.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AI 인프라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좀 조정을 거쳐온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혹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는 밸류에이션 그 가치도 지금 낮아져 있고 실제 AI 인프라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AI를 둘러싼 전반적인 구조적 추세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데이터 센터와 또 전용 반도체, 네트워크 그 장비 등에 최대 7,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골드만삭스는 향후 실적 발표에서 실적 그 자체보다는 기업들의 전망과 경영진 코멘트가 이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1: 네.
0: 삼성전자가 얼마 전 올해 2분기 영업이 90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으로 거의 전 세계 수준의 최고 기록을 세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니까 피크 아웃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분석이라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짝퉁 단속.
0: 네, 중국 이야기인데요. 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명의를 도용하거나 국유기업 계열사인 것처럼 위장한 이른바 짝퉁 국유기업 단속의 속도를 좀 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현재 시각 8일 중국 경제매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등이 공고를 통해 확인한 가짜 국유기업이 모두 1,534곳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곳의 약 77% 수준은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 네.
0: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니 국유기업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자회사로 불법 등록을 하고 허위 정보로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이 정부의 암묵적인 신용보증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1: 그렇죠. 네,
0: 각종 인허가나 투자유치, 금융권 대출 등에서 민간기업보다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업계에서는 부동산 개발과 건설공사, 금융투자, 의약품 유통 등 국유기업 신용이 중요한 분야가 특히나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과거에는 그냥 위조 인감, 뭐 등록 서류를 이용해서 국유기업 자회사인 것처럼 꾸미는 수준이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차명 지분 보유나 허위 합작 회사 설립 등을 통해서
1: 더 디테일해졌네요.
0: 맞습니다. 외형상 국유기업이 최대 주주인 것처럼 만드는 이런 교묘한 수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국무원 국유 자산 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공식 홈페이지에 가짜 국유기업 신고 플랫폼을 개설한 바 있었고요. 국유 자산 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에 열린 재산권 관리 회의에서도 이 불법 명의 대역 또 가짜 국유기업 근절을 위해서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잡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정책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짝퉁 단속을 제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카펠라 그룹 펜타토닉스의 데스파시토 쉐이프 오브 유 이어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금강 유역 세종시 도암교 지점과 낙동강 유역 경북 문경시 김용리 지점에 호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권과 호남 곳곳에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큰 비가 예상됩니다. 미군이 연이틀 이란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북동부 철도 교량에서도 공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

0: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올린 2.6%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2.6%를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1: 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마닐라의 황종일 통신원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이 끊겼는데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장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속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주시 미호강 팔결교에 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시 미호강 팔결교 지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홍수특보가 발령된 이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또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현재 상황 수시로 좀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11시에는 서울시 목감천 너부대교 근처에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현재는 충남 지역, 전남 지역에 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영남 일부 지역은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필리핀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닐라의 황종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종일 여보세요? 통신원, 네, 연결됐습니다.
2: 아,
1: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요즘 안녕하십니까? 예, 필리핀 분위기 어떤지 전해 주시죠.
2: 네. 지금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정치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장감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2: 오늘도 상원 주변에는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고 주요 도로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원 앞에서는 탄핵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며 하루 종일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2: 이비를 켜면 거의 모든 뉴스 채널이 탄핵 심판을 생중계하고 있고 라디오 역시 하루 종일 전문가 분석과 시민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시민들이 TV를 보며 재판 이야기를 나누고 택시 기사들도 먼저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필리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 체포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거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함께 승리했던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 동맹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 네.
2: 하원은 사라 부통령의 기밀 예산 사용 의혹과 권한 남용, 부패 의혹, 그리고 마르코스 대통령과 영부인 등에 대한 위협성 발언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고 현재 상원이 탄핵 법원으로 전환돼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두테르테 진영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2: 네. 탄핵 심판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최근 두테르테 진영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형 부패 수사가 잇따르면서 전국은 더욱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핵심 우군인 로드한테 마르콜레타 상원의원은 네. 7,5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는 혐의로 폴란더, 즉 대형 부패 혐의가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우군인 진고 에스트라다 상원의원도 폴란더 혐의로 구속되면서 현재 두 사람 모두 탄핵 심판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진영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완부패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래 이번 탄핵 심판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 네, 찬반 시위가 이제 각각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리핀 국민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2: 네, 필리핀 국민들도 이번 탄핵

0: 이걸 놓고 뚜렷하게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아. 마르코스 대통령 지지층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두테르테 지지층은 유력한 대선 주자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은 지역적 기반과도 연결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부 루손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테르테 가문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성장했고 전임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두 정치 가문이 손을 잡고 정권을 창출했지만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그동안 사실상 완전히 관계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번 재판을 필리핀 정치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SNS에서는 관련해 해시태그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방송사마다 긴급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1: 그렇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는 않겠는데요?
0: 네.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히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현재 상원은 탄핵 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전체 상원의원 24명 가운데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유죄에 찬성해야 합니다. 안재성 특권에서는 상원 구도를 친 마르코스 성향이 약 13석, 친 두테르테 성향이 약 9석, 나머지 2석은 무소속 또는 중립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탄핵 찬성 측이 다소 우수해 보이지만 두테르테 진영이 이탈표 없이 결집하고 중립 성향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거쳐 재판은 약 3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에 따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공직을 상실하고 당후 대선 출마에도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정치적 탄압을 이겨낸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2028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리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필리핀 양대 정치 가문이 정면 충돌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2028년 대통령 선거 구도는 물론 앞으로 필리핀의 정치 지형과 경제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 노선까지 좌우할 중요한 분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국이 경랑 속으로 빠지고 있는 필리핀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 전해주셨고요. 11시 30분 조금 전을 기해서 경기도 오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 경기도 오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 역시 자주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오늘은 운전을 하실 때는 정말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또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셔야겠고요.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을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11시 30분 기해서 경기 오산 지역 호우경보 발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 집값이 3배 가까이 올라서 그야말로 금값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금값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예,
1: 비 피해서 잘 봤습니다.
0: 예, 금값이 어느 정도나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1: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0: 네.
1: 올해 초 고점 대비 25% 정도 폭락했는데요. 전 세계 금 현물 거래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런던 현물 시장의 금 현물 가격이 지난 1월 28일 트로이온스당 5,400달러에서 현재 4,000달러 선으로 1,000달러 넘게 하락했습니다.
0: 네.
1: 1트로이온스는 31.1g, 한국에서 금 무게 재는 단위로 많이 사용하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8.3돈 정도인데요.
0: 네.
1: 쉬운 비유를 들면 돌잔치 때 선물하는 한 돈짜리 금반지 한 개 가격이 가공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0: 네.
1: 순수 금값 원가만 따졌을 때 올해 초 100만 원 정도였는데.
0: 그러니까 금반지 네. 선물 못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최근에.
1: 네. 현재는 한 75만 원 정도까지 내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금값은 2024년 초에 트로이온스당 2,000달러 초반에 머물렀었는데요.
0: 네.
1: 올해 초 고점인 5,400달러까지 2년 새 2.7배 정도 폭등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값이 진짜 금값이다.
0: 네네.
1: 이런 말까지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0: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여러 가지 이유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0: 네.
1: 가장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요즘 같은 시기에 금값이 이렇게 폭락하는 건 사실 좀 이상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0: 맞아요. 네.
1: 금을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건 지정학적인 위기나 시장 불안 같은 게 생기면
0: 네.
1: 돈이 안전 이쪽으로 좀 몰려서 가격이 올라야 좀 일반적인 것인데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금은 공포를 좋아한다. 그리고 공포도 금을 좋아한다.
0: 네.
1: 그런데 올해 2월 28일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터졌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좀 커진 시기엔
0: 네. 네.
1: 원래면 금값이 좀 올라야 정상입니다. 안전자산이잖아요.
0: 네. 네네.
1: 그런데 전쟁이 터진 직후에 금값이 잠깐 오르기는 했었어요. 트로이온스당 한 5,300달러를 찍고 그 이후에는 전쟁이 아직 사실상 끝나지 않았는데
0: 그렇죠.
1: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기관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외신에서는 금값 미스터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금값이 올라야 맞는 것 같은데 왜 내리느냐 궁금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전쟁에도 금값이 하락한 게 좀 이상하다
1: 맞습니다.
0: 보는 건데 그 네. 원인은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 우선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은 일단 금 가격에는 확실한 악재는 맞습니다.
0: 네.
1: 금값이 금리와 보통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금은 갖고 있어도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익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금에 투자한다는 건 내가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0: 네, 네.
1: 뭐 시중에 돈값을 가리키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못 내는 자산인 금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금보다 차라리 이제 국채나 다른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건데요.
0: 그렇죠.
1: 특히 올해 1월 30일에 제롬 파월에 이어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워시 의장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의 돈 풀기에 반대했던 매파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인물이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잖아요.
0: 네.
1: 가뜩이나 중종전쟁 때문에 오일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 워시가 지난 5월에는 신임 의장으로 결국 취임을 하게 됐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미국이 진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커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금값이 뚝뚝 떨어지게 됐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0: 아, 네네.
1: 실제로 워시는 취임 이후에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물가 안정을 중시하겠다고 좀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도 연준이 올해 적어도 한 번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0: 괜찮습니다. 네.
1: 이런 신호들이 이제 금값의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요. 다만 워시가 지난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물가 상승 위험이 다소 완화됐다라고 발언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약간 낮아졌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고요.
0: 네.
1: 그래서 최근엔 금값이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금 가격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0: 그렇습니다. 잠깐 목 정리하신 동안에 제가 재난 속보가 들어와서 네. 잠깐 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40분 기해서 청주시 미호강 지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하천 수위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청주시 미호강 지점 11시 40분을 기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러 지역에 지금 홍수주의보, 뭐 홍수특보가 발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예,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서 지금 기상 상황 예, 잘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또 역시 11시 40분 기에서 경기 광명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예,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비가 많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이제 금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네.
0: 이게 가능성이지.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거군요.
1: 사실 뭐 이거 금리 인상 하나 때문에 그 금값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요거 하나뿐만은 아니고요.
0: 네.
1: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금 수급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0: 네.

0: 달러화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을 되고 있습니다. 금은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화 가치가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 금 사려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선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효과가 그런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커져서 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1: 네.
0: 또 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영향도 큽니다. 금은 현물 자산이지만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 ETF, 상장지수 펀드가 있거든요.
1: 네네.
0: 투자자가 금 실물을 보관하지 않으면서도 펀드를 통해 금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금 현물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얻는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2024년부터 금 가격이 굉장히 불이 붙으면서 이 금 ETF 투자금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여왔었는데요.
1: 그렇죠.
0: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금 ETF 운용 자산이 2024년 1월 말 기준 2,100억 달러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6,690억 달러로 2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금 ETF 투자금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순유출되면서
1: 네.
0: 지난달 말 기준 금 ETF 운용 자산은 5,260억 달러로 연초 대비 1,000억 달러 넘게 증발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펀드들은 실물 금괴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야 되는데요.
1: 그렇죠.
0: 시중에 금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 겁니다.
1: 네.
0: 게다가 이런 개인 투자 수요뿐만이 아니라 큰손 투자자들도 금값 하락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큰손 투자자는 누굴까요?
0: 최근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사는 투자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인데요.
1: 아, 네.
0: 세계금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연간 전 세계의 금 수요가 5천 톤에 달했는데 이 중 약 17%를 중앙은행들이 사들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네.
0: 전체 금 수요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금 ETF 같은 투자 비중이 전체 수요의 44%. 중앙은행들의 매입 비중이 약 17%로 둘을 합치면 전체 금 수요의 60%가 넘습니다.
1: 그러네요.
0: 금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는 의미인데요.
1: 네.
0: 각국 중앙은행들이 사실 지난 2년간 금값 폭등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1: 네.
0: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초강력 금융 제재를 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 정부가 외환 보유고에 갖고 있던 달러화 자산을 쓸 수 없게 동결해버렸습니다.
1: 그렇죠.
0: 이렇게 지정학적 분쟁으로 달러화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중국, 폴란드, 튀르키예, 인도 같은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 매입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요. 금값이 본격적으로 폭등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이 시장에서 사들인 금 매입량이 매년 1,000톤이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850톤으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금값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되었던 거거든요.
1: 그러네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들이 올해 동시에 금을 판 건가요, 그러면?
0: 네,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나라가 그렇게 금을 다 팔기만 한 건 아니고
1: 네.
0: 일부 중앙은행들이 금 매도에 나섰던 건데요. 그럼에도 이런 중앙은행은 시장에 워낙 큰 손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겁니다.
1: 네.
0: 대표적인 게 튀르키예와 러시아인데요. 튀르키예는 올해 초 중동전쟁이 터진 직후에 금 200억 달러어치를 시장에서 처분했습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의 60에서 70% 정도를 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1: 아.
0: 갑자기 우리 돈으로 30조 원 규모의 금을 시장에 팔겠다고 내놓아버리니까
1: 네.
0: 금값에도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튀르키예가 이렇게 금을 대거 처분하게 된 건 중동전쟁으로 외국인 자본이 갑자기 썰물처럼 쭉 유출이 되니까
1: 네.
0: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런 외환시장에 급한 불을 끄려는 목적이었거든요. 급한 돈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금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빌려와서 시장의 긴급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나섰던 겁니다.
1: 네.
0: 이 외에도 중동전쟁 직후에 인도 정부가 수입 증가,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루피아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국민들이 좀 절약해야 한다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1: 네.
0: 금과 은 수입 관세를 기존 6%에서 15%로 두 배 넘게 올려버렸거든요.
1: 네.
0: 또 글로벌 증시에서 스페이스X 같은 대여가 상장을 시작한 것도 금값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인도는 국민들이 워낙 금부채를 좋아해서 전 세계 금 장신구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런 나라의 금 매수 열풍이 가격이 갑자기 15%

0: 넘게 올라버리니까 좀 꺾일 수밖에 없었고 AI나 반도체 투자 열풍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대체 투자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금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1: 네. 자, 그러면 금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하락세일까요? 좀 반등할까요?
0: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점이던데요. 일단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금시장의 큰 손인 중앙은행들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0: 세계금협회가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89%가 향후 1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일 것이고 그 자리에 금을 대신 채워넣겠다는 것인데요.
1: 네.
0: 이렇게 시장의 큰 손들이 금을 계속 사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들이 금 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금값이 아주 급격하게 폭락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의미고요.
1: 네.
0: 다만 중앙은행들과 함께 지난 2년여간 금값 폭등세를 이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연 다시 살아날지 이 부분은 조금 미지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서 금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자산이니까 가격이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지난 2년의 금값 폭등기에는 이런 공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미국만 해도 코로나19 당시까지는 이제 제로금 금리를 좀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확 끌어올렸고 현재도 3%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1: 네.
0: 보통 금값을 산정할 때 많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금융지표는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실질금리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은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인데도 금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1: 네, 네.
0: 이렇게 금값을 결정하는 공식들이 좀 깨진 것, 잘 맞아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개인들의 금 투기 수요가 이전보다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점을 많이들 지목하고 있고요.
1: 네.
0: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금으로도 대규모 투자금이 몰려들어서 가격을 왕창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1: 네.
0: 결국 금값이 다시 본격적인 반등을 하려면 중앙은행들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들의 투자 수요와 투기 심리가 다시 불붙어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이런 심리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굉장히 지금 현재 크게 좌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따라 금값이 좀 더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 시장의 주요 기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각 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들을 제가 한번 취합해봤는데요.
1: 네.
0: 일단 JP모건은 올해 말 트로이언스당 6,0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지금보다 1,000달러, 2,000달러 가까이 오른다는 거고요. 반면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4,900달러, 4,8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차이가 좀 있네요.
0: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1: 네.
0: 대체로 금값이 바닥을 다지고 현재 이제 바닥을 좀 치고 다시 오름세를 보일 거라는 데에는 생각 견해들이 좀 비슷합니다만
1: 네.
0: 올해 연말 금값이 네. 연초 전고점을 뚫고 그 이상으로 갈 거다. 아니다. 일부 회복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정도로 기간 간 시각차가 좀 큽니다.
1: 그러네요. 네.
0: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등에 좀 올라온 금값 전망 관련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1: 네.
0: 공부를 좀 하는 차원에서.
1: 네, 네.
0: 다들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청취자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 네.
0: 제가 과거 이제 금값 기사를 쓰면서 미국 연준에서 선임 경제학자로 일했던 국내에서 이제 손꼽히는 금융 전문가인 김진일 고려대 교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값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이분 이제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1: 뭐라고 하셨던가요?
0: 이런 답을 네. 들었습니다. 금은 이런 때는 이래서 오른다고 하고 다른 때는 저래서 오른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지식이 앞으로 금값을 예측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전문가인 나도 뉴스 볼 때마다 헷갈린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사실 이제 지난 2년간 금값 폭등기 거치면서 뭐 공식들이 많이 깨졌고
1: 그렇죠.
0: 금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신중하게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중함을 유지해야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아침까지 잠잠했던 수도권에도 오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청, 호남과 경북 중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50mm,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경북 북부에도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서해안과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에 차차 비가 잦아들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밤사이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그 사이 충청과 호남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 최대 150, 경북과 수도권에도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3도, 서울은 27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충청도와 경기 남부에 이어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과 낙동강 유역 곳곳에는 홍수경보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반도체 대외 수요가 견조하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잡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이틀째 공습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니며 공습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충청권에는 시간당 최고 70에서 8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에 도로에 차량이 고립되는 등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5: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종 고운동과 연서면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한별동 BRT 교차로 인근 도로와 대전 방향 둔곡터널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청양에도 1시간에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천안 170,

0: 세종 고운동 142, 세종 연서면 139, 청양 정산면 130mm 등입니다. 금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세종 용수천 도암교 지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논산시 동성교, 논산시 노성천 푸깨다리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거센 장맛비에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 내거리에서는 승용차 두 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빗물이 역류하는 등 어제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9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충남에서만 농경지 12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부여가 9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오이와 멜론, 수박 등 경작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우려해 밤사이 142세대 250여 명이 인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전 대피한 상태입니다. 오전까지 많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1: 전북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실에는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비는 오늘까지 30에서 80mm 더 내릴 전망입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현재 전북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창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전북 13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림청도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했고 임실군과 순창군, 고창군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에 내린 비는 임실 강진이 84mm로 가장 많고 고창 79.6, 익산 함나 72, 순창 71.2 등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전북도는 재난대책본부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중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전북 소방당국에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등의 피해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고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모든 항로는 통제됐습니다. 또 전북 지역 공원 탐방로와 해수욕장도 모두 통제 중입니다. 전북도는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2천여 곳, 저수지 700여 곳을 긴급 점검하면서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1: 한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시 목감천의 너부대교 지점에도 오늘 오전 11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그리고 서울 구로구에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늘 아침 중단됐던 일부 열차 운행이 오늘 오전 10시 정상화됐습니다. 코레일은 다만 경기도와 전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추가 열차 운행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대외 수요가 견조하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잡았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를 반영했던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인 수치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오늘 발표한 보충전망에서 같은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과 OECD가 발표한 전망치와도 같습니다. IMF는 우선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으로 꼽았습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는 여전히 중동전쟁 여파와 같은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3%로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 미국 전망치는 유지했고 유로존과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을 반영해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IMF가 전망을 내놓은 주요 30개국 가운데 한국 성장률 상향폭이 가장 컸다며 반도체와 AI 관련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박서빈 기자입니다.
4: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받는 혐의는 공수처 체포방해, 계엄 국무회의의 모든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혐의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로선 처음으로 생중계도 실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생중계를 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 과정은 KBS 1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당내 TF의 법안을 오늘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나서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검찰개혁 강경파 주도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당 TF 차원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강제력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허점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법안을 강행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다.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등의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견제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의 특검은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고 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하면 돌아가겠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틀째 공습에 나선 가운데 이란 남부에 이어 북동부 철도 교량에서도 공습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닐 것이라며 공습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6: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남부가 광범위한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정중앙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해협 동쪽 출구 쪽의 시리크 섬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원전이 있는 남서부 부쉐르에서도 폭음이 들렸고 북동부 철도 교량에서도 공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고 상황이 매우 빨리 끝날 거라며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시설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0: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쿠웨이트에서도 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레인에선 공습 경보 발령 직후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휴전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며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가 5%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이란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어겼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면서도 협상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국의 공격으로 LNG 운반선이 피해를 본 중재국 카타르와 직접 접촉해 후속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처참하게 파괴된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테헤란 관저의 미공개 영상을 이란 국영 매체가 공개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발사되는 장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항전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으로 군인 8명이 숨졌다며 전사자의 신원도 공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호전적인 공격으로 사실상 하비에트를 통째로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을 향해 쓰레기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저속한 도발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수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카타르 정부가 자국 LNG 운반선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항의하자 오히려 날을 세웠던 이란. 돌연 카타르 외무장관과 전화통화에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뒤늦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에서는 현지 시각 오늘 오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마지막 장례 일정인 안장식이 열립니다. 반미 기류가 정점에 이를 이 자리에 무즈타바 현 최고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1: 한국은행이 오늘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의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과 에너지 병목 등은 하방 리스크라고 언급했습니다.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당시 투표용지 50% 인쇄의 근거가 된 부분을 작성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호남에 오늘 하루 최대 120mm 이상, 경북에는 최대 80mm의 강수량이 예보됐습니다.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집중호우가 언제든 쏟아질 수 있어 침수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인데다 경찰 윗선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경 모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경감은 사건 초기 장윤기의 범행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의 계획적 납치 의도와 성범죄의 연관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팀이 누락한 케이블 타이는 최근 검찰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기밀을 훌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장윤기 아버지를 소환해 조사

0: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막아도 미사일을 전혀 못 맞는 상황 속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방공망 지원을 호소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산 패트리엇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공방이 격화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지원이 충분치 않으니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나토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드론을 침투시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전쟁이 격화하는 것이지만 전쟁 종식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우크라이나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올해도 120조 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또 러시아가 유럽 대서양의 안보와 안정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성평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56.7%였습니다. 경력단절 이유는 임금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조건이 절반이었고 결혼, 임신, 출산 등이 29.3%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 임금은 198만 8천 원으로 경력단절 당시 임금의 80% 수준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해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습니다.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곳이 8곳 등이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경기도 분당구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에서 60대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4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 내용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이 4파전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징계 논란으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와 정통망법 시행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복잡한 정치권 이슈들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물러나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개혁 과제와 월드컵 8강 관전 포인트까지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혹시 02,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0: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있다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택시기사님들에 이어서 전국의 버스기사님과 또 승객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가요? 또 승객 여러분은 몇 번 버스를 타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곳과 또 버스 번호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꼭 정차하신 뒤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30분께 쏘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거세게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 속도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또 지하차도 교량 등 통행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서울 지역은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홍수특보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중동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이 다시 추가 공습에 나섰는데 이게 뭐 마치 석 달 전 전쟁 시작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자칫 종전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닌가. 당초에 출구가 보이질 않는데요. 현재 네. 상황 강력히 정리해보면요. 간밤에 트럼프가 이란과의 MOU가 끝이 났다 선언하면서 추가 공습을 예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기전을 바라진 않는다. 이 톤을 좀 다운시켰단 말이죠. 그러고는 몇 시간 뒤에 미국이 이란을 재차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또 선박을 공격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결국 이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제유가가 또 뛰었는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도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이란 역시도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보복에 나섰다는 소식이 또 들어왔는데
0: 아, 그렇습니까?
2: 예,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치솟는 모습입니다.
0: 또 이 소식에 우리 증시는 어떨지 걱정이네요.
2: 아, 요 며칠 연일 미끄러지던 코스피 간만에 좀 오르나 싶더니 장 초반 반등세가 꺾이고 약세 전환했는데요.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올라주면서 온기가 들어오나 싶다가 재차 고꾸라지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1% 파란불 켜고 71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 이제 하루 남았죠. 뉴욕 증시 대비전을 앞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픽아웃 우려를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7165.37 지금 시각 코스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선우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ADR 상장 코앞이잖아요. 흥행 조짐이 보인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 개시 첫날부터 코너스톤 투자로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을 유치했습니다.
0: 네.
2: 뭐 규모도 규모지만 누가 함께 하기로 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투자자 중 하나로 참여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이 오픈 AI 출신 연구원이 설립한 AI 전문 헤지펀드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라 이름을 얹은 것만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 나오고 있고요.
0: 네.
2: 또 이 밖에 주관사 수수료만 2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자금 조달 규모는 43조 원을 넘어설 걸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초대형 빅딜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 많이 보입니다.
0: 어떻습니까? 이번 상장으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나아질까요?
2: 일단 하이닉스가 아시다시피 업계 선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간 여타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과 비교해봐도 이 저평가가 완화될 걸로 보여요. 실제로 바로 뒤에 있는 마이크론보다 영업이익도 높은데도 현재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주가 수익 비율은 절반 수준 6배 머물고 있는데
0: 예.
2: 정규장 거래뿐만 아니라 나스닥백을 비롯한 주요 지수 편입 자격도 확보하게 되면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의 기계적 매수 수요까지 또 따라오는 만큼 재평가 기대감이 큽니다.
0: 이게 어저께 공부한 그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군요.
2: 아, 그렇습니다.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전통적인 ADR 가격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재평가나 국내 증시의 반사 이익을 낙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는데요. 또 본토 주식 간 가격 괴리가 10%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잦은 만큼 막연히 밸류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은 경계해봐야 한다는 분석도 또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0: 또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은 하이닉스 ADR 상장이 이게 환율을 잡아줄 구원 투수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환율이 정말 간만에 1,500원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하이닉스의 이번 상장으로 조달할이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 원화로 환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선 이를 내다본 선물 환매도 물량이 미리 쏟아지면서 환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전문가들은 이 환전이 여러 시점에 걸쳐 이뤄지면 효과는 완만하고 또 지속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지난달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왔죠.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있던가요?
2: 시장에 우려했던 것처럼 연준 내에서 이미 6월 회의 당시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록을 보면요. 참석자들은 대체로 물가 안정에 대한 상방 위험은 여전히 높다 평가하면서 몇몇 위원들은 중동전쟁 여파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게 확인이 됐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매파적인 의사록도 다시 확인하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85%까지 뛰었습니다. 네.
0: 오늘 제가 그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 올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국제통화기금 또 IMF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네요.
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콕 짚어 성장률을 높여잡았는데 역시나 이유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조로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반영이 되면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기존 1.9%에서 2.6%로 대폭 높여잡았는데요. IMF는 한국을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 중 하나로 꼽으면서 수출 호조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연으로 환산하면 7.5% 수준이 될 걸로도 내다봤습니다. 네.
0: 통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죠?
2: 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사정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이렇게 또 확인이 됐는데요. OECD를 비롯한 국제 비교 기준은 물론이고 이 국내 정부 통계에서도 네. 노인 빈곤율이 나란히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반가운 변화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이상 높고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이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또 숙제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네.
0: 집 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보실 만한 소식입니다. 국민은행이 제일 먼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고요?
2: 네. 강력한 대출 제한에 나섰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3억 원으로 낮춥니다. 정부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를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자체적으로 이 반토막을 내는 건데 예. 배경에는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이미 연간 관리 목표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터라 이 대출 문턱을 연신 높이는 모습인데 리딩 금융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민은행이 선제적인 대출 축소에 나서면서 나머지 은행들도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0: 이 장보러 갈 때마다 이제 물가 부담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OECD 최상위권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예, 구매력을 반영한 비교에서 우리나라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OECD 평균보다 46%나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네. 최근 3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예. 주거비나 교통비 등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식료품 가격만큼은 유독 높은데 생활에 꼭 필요한 먹거리 부담이 큰 만큼 체감하는 물가 부담도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전화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국의 택시 기사님들께 여쭤봤고 오늘은 전국의 버스 기사님들과 또 함께 가고 계신 승객분들께 지금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4207님 6800번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지금 잠시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1152님 진주 속사리 종점에서 200번으로 진주역 경상국립대학 방향으로 가려고 종점에서 출발 준비 중입니다. 어르신 두 분이 타고 계십니다. 곧 출발합니다. 늘 방송 잘 듣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676님.

0: 내리네요. 모두들 빗길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7895님, 서울에서 출발 지금 청주 도착한 고속버스 승무원입니다. 서울에서 청주 내려오는 경부고속도로 옆 병천지점 하천이 비로 인해 목까지 차오른 걸 보면서 조심해서 안전운전하시라 문자 보냅니다. 자, 전국 곳곳에서 또 버스 기사님들 또 버스를 타고 가시는 승객분들께서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도로 통제 구간 처리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입니다. 신천 나들목은 침수로 인해 진출이 불가하고요. 경기 시흥시 안영교차로 역시 침수로 은행에서 매화 사이 양방향 통행 어렵습니다.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미끄럼 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지나 5차로에 사고 나서 청담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이어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덕평휴게소에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3, 4차로 통행이 어렵고 일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금광 2터널에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정체 발생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황간부근 3차로에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김제 나들목의 사고 구간 자리였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 담양 1터널을 가기 전 2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2: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바로 지금 정보를 넘어 지혜로 세상이 보이는 책 그런 시시콜콜한
0: 걸 다 유럽과 중동에선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요. 연일 세계 경제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른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며 혼란에 빠진 지금 마치 이 모든 상황을 10년 전에 내다보고 미리 써둔 것 같은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지 오늘 그 책을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남궁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우리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인데 제가 네. 이제 요즘 다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각자 도생이다.
4: 그렇죠. 그게 참 아픈 말인데 정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고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요즘에 참 살벌하다 사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이런 부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책인지 아니면 더 무시무시하게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책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뉴스부터 살펴보죠. 이게 조용해지나 했더니 다시 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미 뭐 공습을 시작했고요.
4: 그렇죠. 지금 이제 국제 뉴스가 다시 또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된다는 느낌인 게 네. 일단 이란부터 보면 지금 이란 남부를 미군이 공습하기 시작했고 이란도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중동에 있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원상복구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휴전 합의가 한 3주 정도 MOU 체결이 지났는데 사실상 이거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0: 네.
4: 근데 이란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좀 꽤 조용해졌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0: 네.
4: 근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뭔가 좀 심각한 얘기가 들리는 게 이제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이 폴란드에 러시아의 군사 도발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4: 네.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라 발트 3국이라고 부른 나라들에도 비슷하게 러시아가 뭔가 도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4: 물론 아직은 지금 이제 보도 단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0: 예.
4: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0: 그러네요.
4: 우크라이나 정보 수장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전쟁 준비를 마치는 게 2027년이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만인 줄 알았는데 유럽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원도 받아야 되고 뭔가 심각성을 좀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0: 예.
4: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가 아는 거랑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0: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4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4: 맞습니다.
0: 근데 러시아는 또 전쟁을 확산시킬 여력이 아직 남았나 보죠.
4: 그렇죠. 저희가 뉴스만 보기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고전

0: 나고 있고 네. 전쟁을 4년이나 하면 뭐 쉽게 말해 곳간이 이제 거덜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전쟁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란 쪽도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시 시작될 것 같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뉴스로만 이해한 거랑 뭐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1: 근데 이 상황을 무려 10년 전에 예고한 책이 있다면서요?
0: 제가 요즘에 참 뉴스를 읽다 보다 보면 약간 좀 현기증 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이랬다 저랬다 뭐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좀 책을 좀 다시 한번 좀 책이 좀 깊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게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바로 피터 자이안이 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이 상황을 한번 보자 해서 골라본 책인데 이 책이 원제가 영어로 제목은 이제 부재하는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네. 대한 책인데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필연적인 구조의 결과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네. 딱 최근에 가장 핫했던 사건이 생각났어요. 월드컵이죠.
1: 네, 월드컵에서.
0: 네, 월드컵에서 한국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섭섭하고 화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 장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축구가 지고 있는데 계속 수비를 이제 유지하고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를 낸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던 순간이었는데 아이스하키에는 이런 때 쓰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겁니까? 어떤 전략입니까?
0: 그 전략의 이름이 풀링 더 골리라는 전략이에요. 이게 경기 막판에 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한 뭐 1대 0으로 지는 팀이 있으면 네. 한 1분 남았을 때 하는 선택인데 이 골키퍼를 아예 빼버리고 아이스하키는 골키퍼도 공격에 가담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골키퍼까지 다 공격을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축구할 때 가끔 이런 적이 있었죠. 골키퍼까지 뛰어나가가지고 맞아요. 어떻게든 하려고. 네. 근데 이게 아이스하키에서는 유명한 전술이라고 하는데 골대를 비우니까 통계적으로 실점 확률이 한 4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1: 그렇겠죠.
0: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데 득점 확률도 2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점은 할 수 있어.
1: 감수하더라도.
0: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 공격.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뭐 보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전략 같지만 네. 시간이 없는 팀들은 도박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국가들이 이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습니까? 네. 그런 나라가 러시아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이걸 10년 전에 책으로 썼다는 건데 쓴 사람이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책을 썼길래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야기를 한 건지.
0: 네, 이 책의 저자가 피터 자이안이라는 이제 지정학 연구자인데요. 네.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핫하면서도 문제적인 인물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경력을 보면요,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다가 민간의 연구 컨설팅 회사로 가서 거기서도 이런 지정학 문제를 연구했어요. 네. 에너지나 지정학 문제를 연구했고요. 지금은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직접 차리고 또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면서 일종의 지정학 인플루언서의 활동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고객이 굉장히 좀 눈이 가는 게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 금융회사 그리고 미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연구도 하고 굉장히 어떤 뭐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자문도 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여러 권 냈거든요. 근데 그 핵심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또렷합니다. 네. 미국은 괜찮은데 나머지 세계는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한국인이 읽기에는 일본이 미국인이니까 네. 좀 오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팔짱 끼고 아 우리는 뭐 먹고 살만한데 너희들은 앞으로 좀 살기 힘들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권의 책을 써가면서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게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논리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1: 네. 근데 이 그 저자가 한 책에서 한 이야기들이 지금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게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의 핵심 논리는 뭡니까?
0: 이 책의 핵심 논리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 질서는 이제 끝났고 그리고 그 기간은 미국이 만든 예외적인 기간이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1: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0: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누렸던 기간이 굉장히 평화롭고 전 세계 여행을 예를 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지구 반대편에서든 어디서든 물건이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좀 있으면 제가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전쟁이 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어서 평화가 유지되고 이런 기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예외적인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된 기간인데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보면 예외적인 기간이고 그거를 만든 그 저작권이 있는 사람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1: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 보장됐던 것이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기간이 예외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의 원칙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저자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 그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 원칙이라는 세상이 바로 각자도생.
1: 네.
0: 세계 최강의 미군이 바다를 지켜주지도 않고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그거를 누군가 컨트롤하지도 않고 옛날처럼 각자도생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그 팽팽한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게 유지되어 왔었는데 소련이 또 해체가 됐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요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이 왜 있었냐. 미국이 그냥 착해서냐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어떤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미국이 자신의 친구들을 다 불러모아서 밥도 열심히 먹이고
1: 네.
0: 무장도 시키고 이러면서 온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소련이 90년대 해체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 아 이거 굳이 해야 하나?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셰일 혁명인데요.
1: 네. 셰일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0: 셰일 혁명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즘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요.
1: 네.
0: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석유나 가스가 아니라 미국의 셰일층이라는 기존에는 뭔가 추출이 어렵던 층에서 가스나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겁니다.
1: 미국 내 영토에서.
0: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어디나 다 있긴 했고 이미 이런 게 있다는 건 수백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다들 알았는데
1: 네.
0: 우리로 말하자면 뭐 불순물이 너무 많다? 아주 쉬운 표현을 하자면 자갈에 섞여있는 모래 하나하나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1: 그 정제해내는 기술이 없거나?
0: 그렇죠.
1: 뭐 그래서.
0: 그런데 이게 2010년대에 미국에서 이거를 생산성 있게 경제성 있게 뽑아내는 기술이 상용화됩니다.
1: 아.
0: 사실은 근데 우리가는 전통적인 석유가스에 거의 육박하거나 더 많을 정도로 이게 양이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 1위 석유 수입국이었는데 원유 수입국이었는데 이게 2010년대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은 세계 1위의 석유 수출국이 됐어요. 원유.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개걸스럽게 원유를 먹던 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한 나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들의 생사를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걸프전도 하고 중동에 계속 개입도 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드리고 돈도 드린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자기들 안방에서 석유가스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련이 끝나고선도 아, 이 귀찮은 짓 하기 싫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1: 네.
0: 갑자기 그나마 명분이었던 석유 가스마저 자기 집 안방에 소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사람이 굳이 피곤한 일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미국이 그런 생각 우리말로 하자면 뭔가 현실 자각 타임을 느낀 게 셰일 혁명의 이후였다.
1: 그게 2010년대 이후란 말씀인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게 2010년대 초반이었고요. 이 책이 나온 게 2016년이니까 그 시점에는 그때 아직 불명확했어요. 그때 이 정도로 셰일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불분명인데 그때 이 사람 선언한 겁니다. 이 셰일 혁명이 있으면 세상이 바뀔 거다. 그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다 쓴 게 이 책인 겁니다.
1: 대단한데. 아까 근데 그 우리 작가님께서 남궁윤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풀링 더 골리 전략.
0: 네.
1: 러시아는 왜 골키퍼까지 빼면서 이렇게 무리한 도박을 감행하는 겁니까?
0: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책에는 러시아 침공을 정확히 예측을 했어요. 첫 번째 침공국일 거라 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경제 성장 거의 지체되고 있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나라의 안위가 위험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자신들의 안전한 국경선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발트 3국, 폴란드 등 11개국을 러시아는 확보해 놔야 안전하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우크라이나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난 거죠.
1: 네. 아까 폴란드 얘기도 지적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나라들이 이 양반이 이제 10년 전에 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0: 맞습니다. 그게 좀 약간 소름 돋는 부분인데 러시아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리적인 문제거든요.
1: 예.
0: 지도로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예전에 소련 때만 해도 국경에 이런 완충지, 전략 요충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1: 네.
0: 뭐 예를 들면은 중국 쪽으로는 텐샨 산맥, 고비 사막이 있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도 여기 소속이었고,
1: 네.
0: 그리고 코카서스 산맥도 소련 거였고, 유럽 쪽도 지금 동유럽이 다 소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장 안전한 국경이었는데 지금 그걸 다 상실했죠. 러시아 입장에선 안 그래도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국경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여력 있을 때 푸틴이 있고 국력이 좀 괜찮을 때 약한 나라들을 공격해서 옛날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하고 그런 논리로 우크라이나는 시작일 뿐이고 동유럽으로 점점점 전쟁을 넓혀갈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1: 그러니까 러시아 판단에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국력이 약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 네. 더 확장시키기에는 절호의 기회다.
0: 그렇죠. 네. 러시아가 소련 때보다 영토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국경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993년부터 이미 인구가 줄고 있었어요.
1: 네.
0: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게임이 끝나가는데 자기가 지고 있는 게임처럼 됐다는 거죠.
1: 중동 사태도 예측을 했습니까?
0: 네. 예측을 했습니다. 자이안이 유럽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시작이고 도미노를 예상한 게 두 개의 도미노가 더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예상했냐면 러시아가 유럽산 석유와 가스를 못 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아프리카랑 중동산을 많이 가져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아프리카산 원유나 가스는 거의 다 유럽으로 가져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중동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중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여기서 옛날에는 못 싸우게 관리를 쫙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관심이 좀 떨어지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 트럼프가 딱 그랬죠 이번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어느 수위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못 싸우게 했을 텐데 예전이면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원유 가격 오르는 거 아프긴 하고 화는 나지만 작은 비용일 뿐이다. 이러면서 약간 방관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중동 쪽으로 불이 옮겨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또 아시아 입장에선 아프리카 원유들은 유럽으로 가고
1: 예.
0: 중동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처럼 싸움이 거의 상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애초에 중동 전쟁이 이란 전쟁 같은 게 끝날 리가 없다고 예상한 거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약간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반장을 역할을 해줄 미국이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에너지 비대칭이라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1: 에너지 비대칭은 뭐 무슨 의미인가요?
0: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누가 아프냐고 하면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너무 아픈 거예요. 100이 아픈데 미국은 옛날에선 100이었는데 지금은 10, 20 정도만 아프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사람은 여기를 좀 방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 멀리 있는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1: 그렇겠네요. 실제로도 그렇고.
0: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의 경제 기적도 사실은 중동에서 오는 이 원유 덕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 건데 이게 끊길 거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1: 네. 근데 저는 조금 섬찟한 게 이 다음 타자가 아시아 지역이라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석유가 점점 유럽 쪽으로 땡겨져 가고 아프리카나 중동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중동은 저게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 지금 호르무즈 해협 또 막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결국은 아시아가 아시아 3국이 다 석유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무역로의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는데 예를 들면 대만 해협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을 것이고
1: 네.
0: 또 동북아의 굉장히 요충지인 한반도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을 10년 전에 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1: 네.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저자가 뭐 다 맞힌 건 아니라 그러는데
0: 네.
1: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아, 미래를 걱정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0: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 자립, 독립을 아마 좀 강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뭐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전환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1: 네네.
0: 체감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에너지를 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 책의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마음은 조금 무겁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좀 명확한 숙제를 얻은 기분이 듭니다. 피터 자이안의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남국민 작가와 또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지역들이 있네요. 경기 성남 용인 동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 또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 통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운행하시고요. 7700님께서 양주의 118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후 근무라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비가 오긴 해야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내릴 걱정입니다. 그렇죠. 요즘 비 올 때는 정말 무섭게 오더라고요. 4264님, 서울 은평구에서 운행하는 705번 승무원입니다. 서울 시내 줄기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피해 없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부 마치면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뉴스 문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면서 오류도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조사 에와 에게가 있습니다. 보통은 에게를 써야 할 곳에 에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의 얼마를 요구했다 라는 문장에서는 가해자 에게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 에와 에게의 차이는 그 조사 앞에 오는 말이 유정명사냐 아니냐에 있는데요. 유정명사란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프랑스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같은 문장은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에를 써야 할 곳에 에게를 잘못 쓴 경우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한국 선수들이 프랑스 선수들에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로 바꾼다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친구에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는 조사 에게가 잘못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상의하다에는 조사 와를 써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도와주다 앞에 를 써서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

0: 이런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1: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2: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3: KBS 58분 날씨.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올 들어 가장 강하고 많은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과 전라권역, 경북 중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 특히 수도권 일부나 전라 서해안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곳곳에 빗줄기가 매우 강하겠습니다. 호우특보도 점차 확대되겠고 12시 때에는 서울 도림천 신대방 일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호우특보 지역과 나란히 홍수특보 발령 하천 인근 주민들은 각별히 피해 없도록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차차 비가 그치겠지만 수도권이나 강원권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 제주는 내일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은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고요. 당분간 무더위도 이어질 텐데요. 경상권과 일부 전남, 제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3도, 포항 34도로 일부 경상권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광주 31도 등을 기록하겠지만 서울과 세종대전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열대야도 일부 지역으로 밤사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금강 유역 세종시 도암교 지점과 낙동강 유역 경북 문경시 김용리 지점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권과 호남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큰 비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척닥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의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7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세 수입 증가분 상당수는 성과 상여금 영향을 받은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에서 나왔습니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고 경력 단절 뒤 재취업을 한 경우 임금은 8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성평등 가족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 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우리 세모윤 가족 중에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시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듣고 있냐 물어보게 되면은 그때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정치권, 시끌시끌한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두 남자,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고요. 월드컵 이후에 K축구가 달라지기 위해서 혁신에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 개혁과제 짚어보죠. 2부 시작합니다.
1: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0: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0: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시간 그 문자 중에 예. 왜 저 김준일 평론가님께는 장성철 소장님처럼 소장님 뭐 님자 안 붙이고 씨라고 하느냐
2: 아무렇게나 하세요. 네.
0: 혹시 준일 씨 어머님이 보내신 이모님이 보내셨나? 아, 누님이 제가, 보내셨나?
2: 뭐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 너무 많아서 우리 네. 가족들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0: 네. 오늘은 제가 공평하게.
3: 저도 장성철 씨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0: 소장님 평론가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그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가장 많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좀 그렇게 나와요. 뭐 네.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층 또 호남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 지지자 뭐 이런 분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2등인 정청래 전 대표를 뭐 두 배 정도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면 네. 확실히 승기를 좀 잡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정청래 송영길 이 두 분은 좀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대로 흐름이 쭉 가면 네. 결국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정청래 대표가 좀 힘에 겨워 보인다. 네. 그것은 강력한 오른팔 왼팔이었던 유시민, 김어준 씨가 약간 좀
1: 뒤로 빠져 있죠.
0: 정청래 전 대표랑 좀 거리두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좀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돼서 이대로 쭉 간다면 김민석 후보가 거의 뭐 그냥 압승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측을 해봅니다.
1: 정 전 대표는 왜 출마 선언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0: 그 등록일 날 한대요. 등록일날 다음 등록일. 주 15, 16일이 등록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장소영님 지난번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0: 지금도 저는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네. 나갈 거면 이제 사무실 어디서 좀 구하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무실을 지금 여의도에 예. 구한다는 얘기가 좀 없어요. 지금 송영길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사무실 구했어요.
1: 네.
0: 구해가지고 이제 세팅 다 끝냈어요. 인테리어 끝냈어요.
1: 예, 예.
0: 근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집권 세력의 분란을 막고 혼란을 막고 국정 운영 뒷받침 하기 위해서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2: 아니, 뭐, 김민석 캠프 관계자세요, 지금? 아니, 정청래 안 나온다. 김민석이 원탑이다.
1: 그러니까.
2: 뭐 거의 이렇게 편파지네, 편파 좀 발언하시는 분.
0: 이걸 정청래 대표 편 좀 들어주세요.
2: 제가 네. 저는 항상 데이터로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정청래 네. 박찬대 여론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해 7월 15일부터 17일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그때 네.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 정청래 30 박찬대 29 팽팽하게 나왔어요. 네. 민주당 지지층 정청래 47 박찬대 34
1: 네.
2: 정청래 후보가 14%포인트 앞서는 걸로 그랬네요.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결론은 권리당원 정청래 66 박찬대 33 국민 여론조사 정청래 60 박찬대 39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1: 예.
2: 이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원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이퀄 당원이다. 이렇게 권리당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 그래서 그 말인즉슨 그럼 정청래 전 대표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2: 유리하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어도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만큼 확 벌어져 있지 않다. 생각보다 팽팽하다. 제가 보기에는 55대 45? 뭐 이 정도 느낌?
1: 네.
2: 예, 뭐 이건 가봐야 아는데, 근데 그때는 두 명이 나왔고 이번엔 송영길 후보까지 있으니까 더 이제 좀 분포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아니 정청래 후보한테 표를 줬던 권리당원 66%
1: 네.
2: 이분들이 물론 이제 이탈이 있겠죠 당연히 이탈이 있는데 한번 내가 줬던 후보에게 표를 회수하고 다른 후보에게 던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내가 국힘 찍으면은 계속 국힘 찍습니다. 민주당 찍으면 민주당 찍. 물론 이제 이게 정당을 넘나드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를 주저앉히려는 그 음모를 더 이상 펼치지 마십시오.
0: 근데 이제 흐름이나 네. 분위기나 구도를 보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좀 유리해 보이지가 않고
1: 네.
0: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공포감이 있어요. 어떤 공포감이냐면 이거는 송영길, 김민석 그리고 많은 이제 비정청계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정청래 대표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이에요.
1: 뭐 그 얘기는 많이 나오죠.
0: 국정 운영 못해요. 네. 이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까지 불러일으킬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할 만한 이득, 요인 효과가 있느냐.

0: 네. 그것을 조금 좀 깨우뚱할 수밖에 없어서
1: 검찰개혁 어? 응? 보안수사권 폐지 정청래가
2: 시끄러워
0: 그래서 이번에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작년의 사례를 좀 대입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3: 그래서 이 당대표 그 선거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가 이게 정청래 전 대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뭐 다시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선호투표제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저는 좀 헷갈리던데.
1: 이게 이제 뭐 당원당규의 위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 내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 있는지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당원에는 당대표를 과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당규에는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 등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3: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1: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당원은 당규에, 당규는 전준위에 맡긴 거예요.
3: 네.
1: 그런데 또 당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호 투표를 경선 후보자 3인 이상의 경우 실시한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작년에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3: 네.
1: 근데 작년에는 두 명만 나오니까 이게 사실상 두 명이 나오면 결선 투표제가 되는 건 무조건 과반이 나오자 한 사람은.
3: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한 거고 선호 투표제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MVP 투표 야구나 뭐 이렇게 축구나 농구 이런데 MVP 투표하면은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 기자단이든 뭐 투표하는 사람들이 1순위 뭐 예를 들면 예입니다. 1순위 마이클 조단,
3: 네.
1: 2순위 르브론 제임스, 3순위 스테판 커리 뭐 이렇게 네. 적는 거예요. 그러면 표로 이렇게 이제 합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과반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하순위부터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3명이라서 그런데 외국에는 이제 아일랜드나 호주나 뭐 뉴욕시나 이런 데서 이제 선호 투표제를 해요. 그러면은 후보가 여러 명 나와요. 6명이 나왔다고 치면은 6명을 다 쓰는 거예요.
3: 네.
1: 나는 1순위는 뭐 조지 마이클, 2순위는 뭐 누구, 3순위는 누구 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첫 투표에서 과반이 나와버리면 끝나는 건데 과반이 안 나오잖아요. 네. 6명씩이나 나오면. 그러면은 6등표를 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2순위로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네.
1: 6등표는 컷오프 그러니까 잘라고 2등을 한 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2등은. 그러면 뭐 그 누구는 A 후보는 20%, B 후보는 25%, C 후보는 뭐 34%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질 거 아니에요.
3: 네.
1: 그래서 과반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3: 네.
1: 과반이 안 나와. 그럼 또 5등은 또 잘라. 그리고 또 나눠줘. 4등은 또 잘라.
3: 그러니까 5등은 탈락시키고 5등의 표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순위를 그 받은 그 분포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호투표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
3: 네.
1: 뭐냐면은 결선 투표를 하려면은 일주일 있다가 뭐 예를 들면은 또 다시 투표를 치르려고 하면은 돈과 시간이 들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정청래계가 반대하는 건데 이게 선호투표제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표를 못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3: 네.
1: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2순위부터는 사실은 엄청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2순위에 표를 내가 주려고 하는 거는 호감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내 1위하고 비슷한 사람을
3: 네.
1: 주고 막 호감도가 낮거나 너무 공격적이면은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꼴찌로. 그래서 이 선호투표제 장점이 뭐냐면은 네거티브를 덜하고 정책 위주로 선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선명성이 덜 드러나요.
3: 네.
1: 이 선거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정청래계가 이걸 반대하느냐.
3: 그러니까요.
1: 이제 첫날에는 그냥 문제제기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반대했잖아요. 바로 답이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그 캠프에서 판단하기에 정청래 비호감도가 높아서 2위표를 못 받겠는 거야, 이거는.
3: 그럼 절대적으로 불리해.
1: 불리하다. 거죠. 뭐, 가뜩이나 이제 김민석, 통영길이 손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줄 것 같은 거야, 2위표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 게.
3: 장소영님 이해되셨어요?
0: 네.
3: 김준일 평론가님의 이제.
0: 아,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3: 친절한 설명에.
0: 네.
3: 어떻게 보십니까?
0: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바꾸자고 지금 룰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떤 형식의 결선 투표제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선 투표 가나 아니면 선호 투표 가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 측에서 좀 경선에 참여하지 않거나

0: 나중에 경선에 불복할 명분을 좀 축적해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원 당규를 쭉 살펴보니까 그냥 선호투표제를 전당대회 때 전준희의 결정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뭐 더 잘 알겠죠. 그 당시에 이 당무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때 조승래, 최민희 이런 분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이 룰이 우리한테 불리해 나 안 할래 그냥 이러한 명분을 좀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지역 순회할 때 그 순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 고향이니까 네. 전준희에서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에서 끝나는 이걸로 결정을 하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 이거 정청래 대표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해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통으로 체육관을 빌려야 되는데 이 빌리는 날짜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 그럼 니들이 해라. 우리 못 빌리다 더 이상.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일단락 된 것 같아요. 네. 별 문제 없이.
1: 뭐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고 어느 지역에서 마무리하느냐가 또 그 중요한가 보죠.
2: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경선했을 때도 예를 들면은 광주가 세 번째였어요 그때.
1: 네.
2: 근데 그쪽에서 확 표가 나오면서 1등을 노무현이 처음으로 1등을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서 어떤 지역이 자기 지역이 어느 몇 번째 순서에 배치가 되냐 자기가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이런 게 유불리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내부에서는.
1: 네.
2: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 민주당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주. 제주 인천을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울경
1: 네.
2: 그다음에 뭐 호남 뭐 이렇게 하면 충청 그다음에 서울 경기 뭐 강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보통. 그런데 갑자기 충청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에 대전에서 끝난다. 일단은 마지막에 전당대회 치르는 그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그게 뭐 서울 중심주의다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중앙당이 거기 있으니까.
1: 네.
2: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1: 서울이
2: 대전에 대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충청도 금산 출신인 정청래 정청래 대표가 충청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과 끝을 충청도 한다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 측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김민석 팩캠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도 이거 순서 받아들였잖아. 니네 그러면 이거 너 이거 선호투표제 처음에 찬성했잖아. 그냥 받아들여.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네. 어제 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김민석 전 총리가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업날 CCTV 공개하면서 김 전 총리의 표결 불참 의혹을 김어준 씨가 털어줬는데 김어준 씨는 또 친정청래 아닙니까?
0: 네.
1: 네. 이게 웬일이에요?
0: 안녕 정청래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당신 편만 못 들어주겠어. 혼자 열심히 해봐. 나 응원할게. 화이팅. 이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정청래 대표가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또 정청래 유시민 이 두 분이 합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내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유시민 전 작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본인 구독자도 좀 떨어지고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그런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봤을 때 내가 계속 내가 뭐 굳이 뭐 정청래 대표를 그냥 편 들어주고 당대표 만드는데 내가 그냥 선봉에 쓰는 거 내가 왜 내 손에 감사하면서까지 내 왜 그래야 돼? 라는 현실적인 자각이 이제 깨달아진 것이 아닌가.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심을 할 수 있어요.
0: 그게요. 정청래는 도구였고 결국의 목적은 조국이었다라고 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1: 2030년을 바라보는.
0: 그렇죠. 2030년에 조국을 이제
1: 대선 후보로
0: 만들겠다. 그거에 징검다리 도구로 정청래 대표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1: 네.
0: 아닌 것 같거든. 이제 자기한테 크게 이제 좀 손해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큰 나중에 최종 목적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일단은 정청래 대표에게서 좀 발을 빼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자기의 다리를 좀 걸쳐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런 큰 그림이 있다.
0: 네.
1: 네. 맞습니까?
2: 일단은 네.
1: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2: 것 같은데. 김어준을 너무 물로 본다. 김어준은 쫄지 않아요. 평생의 모토가 쫄지 마로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 이거 쫄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 CCTV 의혹은 어디선가 또 뭐 국회에서 볼 수도 있고 어디선가 네. 언론이 취재해가지고 보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평한 언론인지 그러니까 털어줄 건 털어주고 뭐 핵심적인 거 질문할 건 질문하고 이렇게 그렇게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보여지기 위해 한 거지 김민석 편을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얼마나 갈등 관계 있었어요. 예전에 서울시장 여론조사 여론조사 꽃에서 계속 후보로 넣으니까 총리의 총실에서 넣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어? 내 맘이거든? 내가 넣을게 이렇게 했지.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 갔는데 왜 회의를 안 열고 국정을 제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김 총리실에서 발끈해서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허위사실 퍼뜨리냐 한번 또 부딪혔지. 그리고 미국에 이제 벤스 부통령 만나러 가니까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가지고 또 발끈했지. 계속 부딪혔어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김어준이 김민석 총리한테 줄 쓴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굳은 심지를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김어준 씨를 폄훼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어준 씨는.
0: 그 이제 CCTV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완전 편집된 거잖아요. 네. 그 김민석 총리 것만 이렇게 꼭꼭 집어서 이렇게 편집본 아니겠어요? 네. 국회에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었겠어요. 본회의장 CCTV도 있고 네. 외곽에도 그냥 군데군데 CCTV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있는 곳은 국회 사무처일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날 세워가지고 그렇게 김민석 당시의 의원이 정말 헐레벌떡 막 이제 담을 넘어가면서 투표장 가려고 막 뛰어가고 문 찾고 막 이런 것들을 알리바이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있겠냐고요 그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김어준 씨가 그럼 전반적으로 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편집을 했겠냐고요. 결국에는 추측인데 네. 김민석 의원실이나 김민석 의원을 좋아하는 의원실에서 그 영상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 편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다가 저는 그냥 김어준 씨한테 나 출연할 테니까 이거 틀어줘라. 이렇게 저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틀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 김민석 후보가 가장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공격당할 계엄날 왜 당신 투표 안 했어.
1: 네,
0: 네. 이러한 공세를 그냥 정리해 준 거거든요.
1: 그 여러 의원이 공격했잖아요. 그거 갖고. 취미 그러니까 의원.
0: 감기약 성분도 공개해라 막 이럴 정도로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걸 김원주 씨가 정리해 줬다라는 것 자체가 뭐 김민석 편을 완전히 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청래 대표 미안해. 내가 당신 편만 못 들어줘.
1: 계산 빠른
0: 네. 네. 김원주 씨. 이렇게 좀 보험을 든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윤리위원회 재가동되면서 이제 내부 반발 상당히 큽니다. 뭐 당내 소장판은 연판장 뭐 집단 행동 가능성 제기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 어제 나오셨었는데 뭐 장동혁 대표 후에 이제 마치고 가셔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장동혁 대표 제명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0: 난장판이죠. 뭐 이제 당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는 질풍노도의 시기 같아요. 지금 가출해요. 오늘도 한성수 국무총리 원래 네. 면담이 있었는데 뭐 광주에 가가지고 우리 그 비극적인 일을 당한 네. 그 일 때문에 광주 경찰 서장을 좀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잠깐 한성수 만나고 이제 갔어도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부실선거, 재선거 이걸 갖고 전국적인 장애 집회를 계속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당 밖에 외부에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 안에 있으면 맨날 당신 사퇴해라 막 손가락질만 받으니까. 네. 근데 거기 나가면 와 장동혁 사랑해요. 정말 장동혁 대표 화이팅 막 이렇게 응원 받으니까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저 사람이 당대표로서의 과연 리더십과 자격이 있는 것이냐. 혼자 다니잖아요. 김민수 총리, 아니 김민수 최고위원 정도만 데리고 네. 저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의원들, 최고위원들, 그럼 당의 의원들 다 같이 가가지고 집회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동떨어져 간다고요. 그건 자기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걸 자백하는 거고 조경태 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네. 본인이 경선에 참여했고 졌잖아요.
1: 네.
0: 상당히 이제 내란 동조 세력이 국회 그 의장석, 부의장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다른 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찍어주지 말라 한 거는 이거는 당에서 징계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1: 네.
2: 일단 뭐 민주당이 막 어수선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은 이제 눈살이 찌푸려지다가도 국힘을 보면 민주당은 선녀네. 상당히 멀쩡한 정당이잖아 이 당은. 네.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진짜 막장극이다 제가 보기에. 이게 그리고 뭐 약간 내 주제만 바뀌지 아니 주제가 아니라 소재만 바뀌지 똑같은 얘기가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징계를 하네 마네 어디로 장외로 갔네 안 갔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리더십이 실종됐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는 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할 만한 동력을 찾지를 못하니까 밖에서 네. 나가서 이제 피켓 시위도 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이 거칠어요. 그 어제 이제 그제 그 피켓 뭐 든 거 본인이 손글씨로 직접 쓴 거예요. 글씨를 네. 궁서체로 잘 쓰시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근데 뭐 제명아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뭐 나랑 싸우자 뭐 이런 거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를 존중해 줘야지. 이재명 대통령 뭐 무슨 극존칭을 쓰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도층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와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 너무 제1야당 대표인데 너무 소수를 보고. 자기 극단적인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좀 피할 수가 없겠다.
0: 네. 네. 장미꽃을 사줘야 되겠어요. 뭐예요? 그때 단식할 때 장미꽃 한 송이를 두고 막 시도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좀 본인의 마음에 평화도 없고 네. 온화한 이렇게 장미꽃 바라보는 그런 표정도 되게 좋더라고요.
1: 언제 가실 겁니까?
0: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장미꽃 따발을 좀 네. 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걸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는 것이 맞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이 현재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들고 현존하는 최고의 전문적인 조사 수사기관은 검찰 수사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역량과 노하우를 그냥 없애버린다? 영향을 못 끼치게 한다? 그게 과연 국민들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을 고친다라는 것은 주어가 국민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일부 의원들은 원한과 분노 때문에 검찰에게 정말 티끌만큼의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통령이나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이거 부작용 크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의원 나리들 좀 제대로 좀 생각하고 결정해 주세요. 막 이렇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당대회 이후에 조금 더 제도와 틀을 고치는 것은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또 최근에 장윤기 사건 두고 이게 경찰의 수사가 공정한가 책임 있게 하고 있냐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있잖아요.
2: 아니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장윤기 사건으로 이제 보안수사권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민주당의 DNA를 봤을 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말씀은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강성 열성 지지층들의 그 멘탈리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이 우리는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치 유튜버들이 항상 땔감을 줍니다. 이분들을 정치적 흥분 상태로 만들어야지 지갑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에 뭔가를 행하고 있고 그래야 막 이제 열성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치적 흥분 상태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 검찰의 어떤 거대 악을 무찌르는 이런 서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보안수사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보안수사권을 포함해서 지금 검찰개혁이 됐든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사법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니까 뭐 이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이미 예를 들면은 1인당 수사경찰 한 명이 2020년에 108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작년에는 134건. 엄청 일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안수사고 뭐고 무슨 뭐 암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경찰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능력을 다 그러니까 인지수사를 못하게 처음에 수사 착수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미 경찰에서 들고 온 수사까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민주당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결과만 책임져. 저는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제가
1: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7일부터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아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논란이 많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게요.
0: 저는 이 부분은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좀 입틀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조금 과도한 지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딥페이크라든지 허위사실이라든지 뭐 사이버 레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1: 네.
0: 이 부분만큼은 어떠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것을 방미통의에서 판단을 해서 뭐 10억 원의 과징금 이 내리는 부분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판단을 허위 조작 사실이라는 것을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점인데 어쨌든 일단 시행을 해보고 또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이거를 관리할 책임을 일단 지운 거예요.
1: 네.
2: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건데 방미통이가 어제 고시를 한 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DC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X, 틱톡.
1: 네.
2: 여기가 관리 의무가 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할지를 니들이 책임져라.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너희한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매기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네이버가 한 12조 되거든요. 그러면 1조 2천억 원까지 매기겠다고 했으니 말이 안 된다라고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이제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삭제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운영 기준이 있고 그거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럼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당사자한테 고지하는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일단은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너한테 이걸 알리고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다. 이의 제기가 있으면은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을 개인한테 매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오해가 있는 거고
1: 네.
2: 또 하나는 유튜버들한테 매기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직전 3개월 동안 올린 유튜버 그거에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 네.
2: 뭐냐면은 하나 클립 올리잖아요.
1: 네.
2: 평균 10만이 넘어야지 뭐 20만 뭐 5만 하면은 이제 그게 평균 15만 뭐 10 뭐 얼마 되잖아요.
1: 네.
2: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니들은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제 매일 거야. 니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이 언론이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레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희

0: 그게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런 우려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유튜버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사이버 레카들은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좀 규제는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1: 자,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각본 없는 반전 속으로 진짜 스포츠를 마주하는 순간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1: 스포츠의 짜릿한 감동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우리 축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4: 네.
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물러났죠.
4: 네.
1: 월드컵 마치고 사퇴한다 그랬는데 뭐 우리 대표팀이 일찍 이제 탈락을 해서 그런지
4: 그렇죠.
1: 사태도 좀 빨라졌습니다.
4: 실질적으로 뭐 대한축구협회의 월드컵은 끝났다 이렇게 뭐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사퇴 시기를 앞당겨야만 이후에 좀 조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4: 지금 이제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부터 임기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제 사선 임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만료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러면 다음 협회장 선거는 어떻게 뭐 일정이 잡혀 있나요?
4: 현재 규정대로면은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부회장 중에 한 명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서 회장 직무를 임시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정몽규 회장의 잔여 임기가 2029년까지거든요. 선출된 지
1: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4: 네,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회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최대한 60일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선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선출돼야 뭐 이제 축구 대표팀 감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절차들도 조금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가능한 일정이에요?
4: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 동안 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뒤에도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혁신위원회가 그러니까요. 출범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뤄내서 빠르게 진행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게 좀 독이 든 성대 같은 자리거든요. 개인의 어떤 사재를 많이 추론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1: 네.
4: 그러면서도 이번에 정몽규 회장처럼 비판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정몽규 회장의 과오가 떠나서 그동안 해온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1: 네.
4: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 정현호 PD가 얘기한 대로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4: 네.
1: 이게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기구라면서요.
4: 네. 자문기구 형태고요. 없어야만 합니다.
1: 네.
4: 왜냐하면은 이 FIFA가 전 세계 축구협회들을 총괄하는 굉장히 구속력이 있는 단체잖아요. 네. FIFA가 제일 경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 개별 국가별 축구협회의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어느 특정 나라가 축구협회의 정치가 개입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월드컵에 참여할 수 없게 통보를 합니다.
1: 그렇게 엄격하게 그
4: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문체부에서 감사하는 정도의 사안도 FIFA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월권이다,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월드컵에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박지성 위원장 같은 경우도 혁신위원회의 구속력은 없다. 자문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정부 개입 이런 문제로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고 출범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얼핏 들어서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네. 혁신위원회 뭐 실효성이 있을 수 있나요?
4: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많은 팬들이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은 없습니다. 권고안에 그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박지성, 이영표, 그다음에 이제 최희용 문체부 장관이 사퇴하긴 했지만 뒤에서 힘을 밀어주는 상태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좀 원로원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4: 실제적으로 영향력은 없지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답안이 굉장히 좀 권고 답안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구협회도 이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가 근데 이 FIFA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축구협회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좀 강도 높은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1: 차기 축구협회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4: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이 혁신위원장이 이제 추대가 됐던 박지성 위원이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박지성 위원 같은 경우는 차기 회장 선거에

0: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자칫하면 이 혁신위원회 자체가 어떤 그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축구협회에 출마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팬들이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런 오해를 좀 차단을 하고 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재계 인사가 좀 출마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그전까지 재계 인사들이 쭉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도 조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무튼 이번 그 월드컵 계기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도 많았고
0: 네.
1: 이참에 좀 개선이 돼야 된다.
0: 맞습니다.
1: 인적쇄신도 해야 되고 그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어떤 부분들이 특별히 그런 좀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요?
0: 최근에 저 인터넷 방송에서 이 축구협회 소위 말하는 행정적인 일처리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현지에서 뭐 식중독이라든가 뭐 그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처리가 좀 미흡했다.
1: 네.
0: 응급실을 선수가 가는데 뭐 지원이 늦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숙소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 코디네이션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었거든요.
1: 왜?
0: 선수들은 일단 축구협회가 쇄신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팬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안컵이 한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큰 대회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일단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된 감독을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네. 그 국회 문체위에서 22일에 축구협회
0: 네.
1: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0: 그렇죠.
1: 미국에 간 홍명보 전 감독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에 출석하려는 이유를 일단은 뭐 월드컵 성적에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긴 했지만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1: 어.
0: 선수들을 지키려면은 선수들이 어떤 그런 부진했던 모습들까지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제 과거 이제 이번 월드컵 때 있었던 인터뷰들을 보면은 뭐 누구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내 잘못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1: 네.
0: 그 실수를 사실 수면에 올려놓은 것도 감독입니다. 그런 워딩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홍명보 감독의 뭐 공과 과 이걸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스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인터뷰 스킬이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청문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 벤투 전 감독이 다시 우리 대표팀 감독으로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0: 맞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도 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여기에 더해서 전북현대 이관왕을 이끌었던 거스포엣 감독도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었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도 의사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팀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2번 시드를 받을 정도로 실력과 FIFA 랭킹이 어느 정도 검증된 국가입니다.
1: 예.
0: 손흥민, 뭐 김민재 같은 탑스타들도 많고 그래서 해외 유명 감독들 입장에서는 한번 내가 맡아서 제대로 이끌어보고 싶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팀이 저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1: 네.
0: 독이 든 성배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탐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1: 네. 지금 이제 월드컵 8강 국가들이 결정이 됐는데
0: 맞습니다.
1: 앞으로 이제 주요 경기 일정하고 좀 눈여겨볼 만한 경기들 살펴주시죠.
0: 네. 일단 지금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1: 예.
0: 이어서 스페인과 벨기에, 노르웨이는 잉글랜드를 만나고요. 아르헨티나가 스위스를 만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력이 제일 좋은 팀은 저는 프랑스인 것 같아요.
1: 프랑스.
0: 네, 지난 월드컵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싶을 것 같고 아르헨티나가 정말 극적인 경기들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거든요.
1: 이집트와의 경기는 정말 백미였죠.
0: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왠지 이 두 팀이 결승에서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1: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0: 네, 과연 네. 다음 주엔 제가 어떻게 됐을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엄마 아빠 건강도 챙기는 시간. 우리 집 건강 사랑방.
1: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 우리 집 건강 사랑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이제 뭔가 반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두고 이제 강박증, 뭐 강박장애라고 말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좀 다른 겁니까?
3: 뭐 강박증이 일상을 많이 침범하고 있으면 강박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3: 강박장애가 어느 정도로 일상을 침해하냐면 증상이 일상에 너무 빈번해서 자기도 좀 이걸 고치고 싶어 한다. 예를

0: 들면 선생님 저도 이제 좀 확인 좀 그만하고 싶은데 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강박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 학교나 직장 생활 혹은 가족 관계 등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이랬을 때는 강박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뭐 한 번쯤은 뭐 가스불 껐나나 불 에어컨 끄고 나왔나 뭐 그런 그 경험들은 다 있으실 텐데 이게 좀 정상적으로 하는 이런 걱정과 강박 장애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0: 딱 보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외출 전에 가스불을 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정상 범위입니다. 예.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좀 한 번쯤 확인하는 건 약간 강박 성향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강박 장애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하지만 진짜 껐나? 내가 진짜 끈 거를 갖다가 확인한 게 맞나? 내가 네. 본 게 맞나? 이러면서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확인하는 건 강박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심지어 버스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불을 안 끈 것 같아서 도저히 불안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고 온다. 이로 인해 직장에 지각한다. 그러면 이는 강박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6901님께서 강박장애가 완벽주의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0: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네. 완벽주의라는 거는 뭔가 아주 성취적인 목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 만족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뭐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예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예. 아니면 옷도 꼭 다림질해서 입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강박장애는 어떠한 뚜렷한 성취적인 목표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자신의 막연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아니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막기 위해서 약간 주술적 의미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손에 세균이 많이 묻었을까 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손을 씻고 또 씻고 보도 블럭 금을 밟았다면 오늘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금을 안 밟고 지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뭐 걸레질을 할 때 7번 정도를 닦지 않으면 왠지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꼭 세면지는 7번씩 닦고 예. 만약 6번을 하다가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끊고 나서 꼭 한 번 더 닦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강박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건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겁니까?
0: 안 됩니다. 계속 안 하려고 하는데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1: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병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0: 네. 밝혀진 뇌회로가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예. 아이들에게도 강박장애가 많습니까?
0: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이제 예약된 친구가 그런 친구들인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많은 아이들이 강박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잘 안 드러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안 드러내냐면 아이들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박 행동이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르고 그래서 부끄럽다고 인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누구에게 알려지는 순간 뭔가 부정을 탈 것 같은 불안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꽁꽁 감춘 채 절대로 안 드러내려고 할 수 있거든요.
1: 아.
0: 예, 예를 들어서 한 7번은 이제 화장실 레버를 눌러야 오늘 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 뭐 이런 건데 그거 하면은 약간 엄마한테 혼낼 것도 같고 하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수가 강박장애를 경험하고 있고요.
1: 네.
0: 보통 시작 연령이라고 하면은 빠르게는 유치원생 때부터 가능한데 보통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눈에 띄게 좀 드러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 저학년 때가 되면 경험이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삶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세균이라는 게 인간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네.
1: 네.
0: 그럼 손 안 씻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날 내가 흰색 속옷을 입고 간 날이었는데 유독 그날 친구들이 내 말을 좀 안 들어주고 자기들끼리만 놀려고 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흰색 속옷 절대로 안 입어야지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강박장애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1: 네.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주의 깊게 봐야 우리 아이한테 뭐 강박장애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이제 아주 흔하게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오염 강박이라는 게 제일 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뭐 100번 씻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딱 닿고 나면 계속 털거나 소독 물티슈를 가방에 꼭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닦거나 이런 오염 강박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진짜 괜찮아?

0: 맞지? 맞지? 그 말한 거 맞지? 이렇게 계속 묻는 확인 강박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할 때 꼭 이제 오른쪽 발로만 한다든지 스위치를 켤 때 뭐 세 번 꼭 해놓고 이제 껐다 켰다 한다든지 애들도 많은 게 긴팔 입을 때요. 옷소매 길이가 양쪽이 꼭 맞도록 계속 그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를 이뤄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묻는 양식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 혹시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혹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혹시 내가 욕을 하면 어떡할까? 내가 친구를 밀어버리면 어떡해? 이런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복해서 부모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흔하게 나타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엄마 아빠의 영향이 아이에게 강박 장애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까?
0: 이거는 사실 엄마 아빠의 영향이라 그러면 맞기도 아니기도 한데요. 예. 왜냐하면 강박 장애는 사실 좀 유전율이 높긴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무조건 있다 이런 건 아닌데 뇌의 어떤 체질이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박 장애라는 것은 뇌 기능과 관련이 높은 질환인데요. 뇌 연결고리가 비교적 밝혀져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CSTC 루프라고 해서 위험 험을 감지하고 실수를 점검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을 잠궜나 싶어서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나면 그 생각은 끝나요. 확인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다음 행동으로 그냥 전환이 되는데 이 CSTC 루프가 고장나 있으면 문이 잠긴 걸 봤는데도 내가 본 게 제대로 안 본 것일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다시 확인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체질이 좀 닮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엄마도 불안이 높으면 아이의 이런 질문 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확인해 주시는 성향들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죠.
1: 네. 그러면 이 강박장애라는 게 뭐 특정 사안이나 뭐 특정 기간에 이게 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험 볼 때라든지 아니면 뭐 입시 스트레스라든지.
0: 그러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강박장애가 시작되지는 않지만 악화 요인으로는 분명히 작용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강박장애는 좀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계속 뜯고 이제 여드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강박적으로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참 별로인 게 그 OMR을

0: 학생 애들 중고등학생인데 이번에 중간 기말고사 쳤는데요.
1: 예.
0: 치고 나서 다음 날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 아까 전에 낙킹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다음 날 공부에 올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치료합니까?
0: 치료는 이제 뭐 강박장애 아까 CSTC 루프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회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즉 이제 그 회로가 약간 융통성 있게 기름칠이 돼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 먹는 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TMS라고 해서 비약물 자기장 치료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회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물만은 답이 절대로 아니에요.
1: 예.
0: 강박장애에는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1: 네.
0: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출 및 반응 억제라는 치료인데 이름은 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박 손 씻기 강박이 있는 친구한테 손을 한번 어디에 잡아닿게 하고 이제 손을 안 씻어보게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불안이 슬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끝까지 손을 안 씻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별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감염돼서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점차 강박 행동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원리인데 이 과정이 말은 쉬운데요. 굉장히 하기가 좀 불편해요. 막 결국은 씻으러 나가게 되고
1: 네.
0: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네. 근데 이제 약 먹는다고 하면은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
0: 네.
1: 하시고 부작용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0: 네, 네, 네.
1: 그래서 아이들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0: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승인난 치료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아이들한테 승인난 치료제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너무 까다로워서 몇 가지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저기 그 중독이라 내성 뭐 이런 것들이 없고요. 부작용 만약에 나면 뭐 이걸 어디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면 바로 끊으면 됩니다. 이 끊는다고
1: 네.
0: 더 악화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너무 이제 긴장을 많이 하시고 시작 안 하셔도 보통은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청취자 9280님께서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요. 계속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0: 만약에 점검은 받으시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직접 말씀을 주실 거예요.
1: 네.
0: 저희들도 치료의 목표는 이 환자를 계속 데리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의사와 환자는 안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좋아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같이 우리가 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거고요. 다만 이게 이래요. 한번 뇌가 약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다리가 한번 삐끗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 부분 많이 삐끗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좀 좋아져 보이더라도 조금 더 끊어지는 시간을 좀 더 의사랑 만남을 끊어지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꼭 가서 한번 점검은 받아보십시오.
1: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약한 부분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더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1029님께서 완치가 되나요 하셨습니다.
0: 완치요. 그 완치라는 개념이 의학적 개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답변은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이걸 꼭 완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 삶에 이제 불편감을 주지 않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내버려두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박장애는 일종의 체질 같은 거라서 뭐 이 강박장애가 원래 있었던 환자들이 나중에 세상 쿨해지고 막 이런 성격으로 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저도 방금도 제가 손을 막 씻고 왔는데 저 예전에 손 씻기 강박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일에 지장을 줄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손 씻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줄어들 수만 있다면 이거 뭐 청결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불편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낮추면 충분히 그 정도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1: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가 되면은
0: 네.
1: 괜찮다.
0: 훨씬 사는 게 편해져요. 우리가 코까지 물이 막혀 있으면 죽거든요.
1: 네.
0: 근데 코 밑으로만 물이 내려가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듭니다.
1: 네. 이 강박장애나 불안장애 가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뭡니까?
0: 근데 이 해서는 안 되는 말 뭐 이렇게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의미를 달리해서 아이들의 불안에 너무 동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부모님들이 사실 딱 느낌이 이거 강박 아니야? 얘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하고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되게 경청하시고 그 말을 반복해 주시고 막 설명 설명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관심 얻기와 같은 긍정 보상이 되면서 문제가 좀 더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를 들어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딱 5번까지는 엄마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 5번까지 이상은 엄마가 대답을 안 해도 그냥 견뎌야 돼. 근데 만약에 네가

0: 번 이상으로 이제 대답을 질문을 계속 하게 된다면 너도 그 질문을 안 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런 건 한번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보자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1: 네. 자, 오늘 강박장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연경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띄워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요. 특히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걸어 다니실 때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과 일부 경기 남부를 포함해서 강원 내륙 그리고 경상권으로도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청권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가 전국에 걸쳐 내리겠고 호우특보 지역은 특히나 시간당 20에서 40mm까지 강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특히 빗줄기가 강하게 예상이 되고요. 호우특보도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홍수특보가 발령된 곳도 많아서 각별히 인근 주민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 30에서 80, 많은 곳 100에서 150mm 이상이고 광주나 전남, 제주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에 차차 그치겠고 수도권과 강원권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낮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 오후부터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은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더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권과 일부 전남, 제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가 33, 포항 34, 광주 31도, 서울 세종대전 27도 등이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일부 지역에 나타나겠고 당분간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도입니다. 최영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연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판단이 잠시 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최종 판단입니다. 밤사이 충청권에는 호우특보 속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0: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레일수 몽골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합니다. 핵심 광물 협력 협대 방안 등이 안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 차원의 법안을 오늘 내놓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받는 혐의는 공수처 체포방해, 계엄 국무회의의 모든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혐의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계엄이 정당했던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로선 처음으로 생중계도 실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생중계를 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 과정은 KBS 1TV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사건으로 재판에 받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0: 밤사이 충청권에는 시간당 최고 8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충남의 장맛비 상황을 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이틀 연속 많은 비가 내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오늘 아침 세종 고운동과 연서면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한별동 BRT 교차로 인근 도로와 대전 방향 둥곡터널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청양에도 1시간에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천안 174, 세종 고운동 149, 청양 정산면 138, 대전 104mm 등입니다. 금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세종 용수천 도암교 지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논산시 동성교, 논산시 노성천 푸깨다리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거센 장맛비에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 내거리에서는 승용차 두 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밖에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빗물이 역류하는 등 어제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200여 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충남에서만 농경지 12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 부여가 9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오이와 멜론, 수박 등 경작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우려해 밤사이 142세대 250여 명이 인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전 대피한 상태입니다. 장맛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0: 충북에서도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오늘 하루 문을 닫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충북 상황은 천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충북 지역은 어젯밤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청주 청남대와 보은 등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보은군에는 시간당 77.9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전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많은 비에 청주 병천천 환희교회는 홍수경보가, 청주 미호강 팔결교 등 여섯 곳에는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청주시 강내면 수석천이 범람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산사태 경계경보 지역인 청주와 보은 21개 읍면에서는 주민 200여 명이 근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와 단양 매포 우덕 지하차도 등 50여 곳의 통행도 제한되고 있고, 속리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진천 농다리 등 관광지와 야영지 10여 곳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괴산댐이 방류량을 늘려 초당 800톤 안팎의 물을 하류로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청주와 보은, 진천 등 중북부 5개 시군의 농경지 18헥타르가 잠겼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으면서 대전을 출발해 제천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2대 운행이 한때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청주 용화초등학교와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 세 곳은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학교를 포함해 청주와 진천, 증평, 보은 지역 학교와 유치원 등 9곳이 침수, 시설 누수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충북 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과 도로 배수, 토사 유출 등 16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4: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생활지원사와 하천 주변을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후렐수 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나라 사이 광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몽골의 역할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후렐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MOU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등을 진행합니다. 양국은 한몽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인적교류 5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원부국 몽골과 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 기술과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양국이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급망 전주기에 걸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몽골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라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핵심 광물과 인프라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4: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과 야당 반응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6: 네, 검찰개혁 강경파 주도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당 TF 차원의 법안을 오늘 오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강제력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법안을 강행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다.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등의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견제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4: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요?
6: 네, 민주당은 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은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며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의 특검은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특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명령한

0: 국민특검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고 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하면 돌아가겠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 일정도 잡혔다고 하던데 홍명보 전 감독도 나와야 하는 거죠?
0: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달 22일 열기로 했는데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홍 전 감독의 선임 절차, 축구협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은 경찰 윗선 개입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경감은 사건 초기 장윤기의 범행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의 계획적 납치 의도와 성범죄의 연관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팀이 누락한 케이블 타이는 최근 검찰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기밀을 훌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장윤기 아버지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렸습니다. 탄탄한 반도체 수요가 중동 사태의 영향을 압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잡았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를 반영했던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인 수치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오늘 발표한 보충전망에서 같은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과 OECD가 발표한 전망치와도 같습니다. IMF는 우선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으로 꼽았습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은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세계 경제는 여전히 중동전쟁 여파와 같은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3%로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 미국 전망치는 유지했고 유로존과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을 반영해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IMF가 전망을 내놓은 주요 30개국 가운데 한국 성장률 상향폭이 가장 컸다며 반도체와 AI 관련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1: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이틀째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 공습이 짧은 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란 남부가 광

0: 광범위한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정중앙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해협 동쪽 출구 쪽의 시리크섬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원전이 있는 남서부 부쉐르에서도 폭음이 들렸고 북동부 철도 교량에서도 공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고 상황이 매우 빨리 끝날 거라며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시설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쿠웨이트에서도 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레인에선 공습 경보 발령 직후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휴전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며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5%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간추린 뉴스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우리나라 여성 절반은 경력 단절을 경험했으며 재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기존의 8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은 56.7%였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 임금은 198만 8천 원으로 경력 단절 당시 임금의 80% 수준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 작성 당시 투표용지 50% 인쇄의 근거가 된 부분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증시에 대해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오늘 오전부터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날 12시 반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재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황산제조공장 쪽 시설로 유해물질이 있어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시간당 7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언제든 쏟아질 수 있어 침수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차차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또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연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밤사이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요. 특히 공주, 청양, 계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에서 80여 mm 정도의 강한 비가 관측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피해는 물론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요. 일부 일반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가 현재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내리면 작은 하천이나 도심 하천은 순식간에 범람할 위험이 커지고요. 또 도시에서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빗물이 배수시설로 빠져나가지 못해 도로는 물론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 그리고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이 짧은 시간 안에 침수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일기예보와 긴급재난문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위험한 지역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이 발생했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은 네 글자로 사전에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라고 돼 있습니다. 조성 힌트는요. 지읒, 지읒, 히읗, 이응입니다. 정답과 함께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나 이것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는 KBS 콩 앱과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KBS 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조금 전 2시를 기준으로 일부 강원 지역과 경북 그리고 수도권 많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부근에서 긴급 노면 보수 작업 중이라 3km가량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좀 더 가서는 빗길 사고가 있었던 북천안 부근에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포 나들목 부근 4차로가 특히 빗물 고임이 심해서 지나실 때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방금 사고 발생했습니다. 좀 더 지나 한강대교 부근 2차로 노면 폐임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2.3 불법 비상기업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증시의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는 퀴즈 풀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것이 발생하면 특히 저지대일 경우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또 지하 상가 등의 빗물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고요. 공사 현장에서는 빗물이 순식간에 유입돼서 흙막이 시설이 붕괴되거나 또 토사 유출로 작업 공간이 빠르게 침수되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네 글자로 사전에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성 힌트는요. 지읒, 지읒, 히읗, 이응입니다. 정답과 함께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나 이것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자, 지금 도착한 청취자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고 오늘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5944 사용하신 분입니다. 어젯밤 저희 지역에도 이것이 내렸는데요. 고추나무가 쓰러져서 지금도 작업하는 중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엄청 덥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2761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된 이것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 안전이 걱정되고요. 농작물 피해도 없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치원에 저 부모님이 사셔서 전화통화하고 들어왔거든요. 다행히 예, 큰 피해는 없으신 것 같고 뒤에 저 배수로 지금 작업하시느라고 아버지가 상당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8994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밖에 진열한 채소가 모두 떠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원상 못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네요. 아유, 또 아픈 추억이 이렇게 있으셨군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라디오 전국일주 애청자분들 예, 진짜 피해 없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나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0: 춘천도 비가 많이 내렸죠?
4: 네, 지금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강한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강원 소방본부에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비 피해 관련 신고가 13건 접수가 됐습니다. 춘천과 홍천, 인제 등 5개 시군에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나무가 쓰러졌고 평창에는 산에서 내려온 빗물과 토사가 학교 건물 1층까지 들어와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월 주천면 도로는 땅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원 남부에 있는 비구름이 내일까지 북부로 이동하면서 돌풍과 함께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0: 네. 자, 이어서 춘천 소식 살펴봐야죠. 춘천은 태권도 문화 축제가 시작됐다고요?
4: 네, 7월 한 달 동안 춘천이 태권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2026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세계 장애인 태권도 오픈 대회가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이나믹 태권도, 12일에는 문화축제 오픈 경기, 13일에는 세계 태권도 시범 경연과 격파 대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세계 태권도 월드컵 팀 챔피언십이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한 달 내내 태권도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데 축제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이 춘천을 방문합니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는데요. 조직위원회에서는 선수들의 참가를 위해 직접 외국에 나가 미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 이상민 부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5: 사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그 환율 상승하고 유류비 상승으로 비행기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해외 팀들이 혹시 참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춘천 국제 태권도 대회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기 위해서 해외 현장을 지금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각국 협회 관계자분들을 미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는 지난해 보다 무려 한 43%가 증가한 88개국입니다. 한 5천여 명 선수단이 참가를 하고요. 이 중 해외 선수단만 2,700명으로 전체 한 55%를 차지하고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메가 이벤트로 성장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저희들이 그 미국 태권도 협회와 교류 협력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덕분에 작년에는 14명이 참가를 했었는데 미국 선수단이 올해는 170명이나 대거 춘천을 찼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 도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4: 네, 선수단을 위한 숙소와 이동 차량, 식사 등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선수들도 경기를 위해서 뭐 한국이나 춘천을

0: 오는데 올 때마다 경기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좋아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 먼저 만나보시죠.
1: Rosia, very interesting this competition.
2: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지아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매우 즐겁습니다. 춘천에 처음 왔는데 오늘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3: My name is Guljanoy from Uzbekistan.
2: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태권도 선수 굴자노입니다. 저는 태권도 대회로 한국 그리고 춘천을 몇 번 방문했는데요. 춘천도 너무 좋고 특히 사람들이 친절해서 매우 좋습니다. 숙소와 셔틀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경기장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서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3: Everybody very well.
4: 그래요, 예. 그 우리가 대회 때 보면은 흔히 알고 있는 저 겨루기뿐만 아니라 화려한 종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은요, 다이나믹 태권도와 세계 태권도 시범 경연 격파 대회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코리아 가탈렌트에서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인기를 끌었는데 바로 이것이 다이나믹 태권도입니다. 고난이도의 발차기와 화려한 기술, 격파를 선보이는 종합 예술 같은 종목 이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월드컵 팀 챔피언십은요, 국가대표 단체전 겨루기인데요. 무대 위에서는 실제 선수가 겨루기를 하면은요, 뒤에 있는 전광판에 선수 캐릭터와 체력 게이지, 타격 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마치 온라인 격투 게임을 직관하는 듯한 짜릿한 박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예, 진짜 전 연령층이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겠군요. 이나미 리포터는 저 어떤 경기 보고 오셨습니까?
0: 네, 저는 가장 먼저 시작한 세계 장애인 태권도 오픈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예. 세계연맹 승인 G4 등급의 높은 랭킹 포인트가 걸린 권위 있는 대회로 한계를 극복하는 큰 감동도 있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 태권도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22년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주정훈 선수와 네,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 이동호 선수

0: 팀이 춘천이니까 팀에서 훈련을 계속 하다가 이제 국가대표 합숙이 잡히면은 선수촌에서 계속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팀이 있는 지역에서 열리는 시합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시합보다 훨씬 안정감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계신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과학원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경기력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선수들 오니까 더 약간 내가 이런 게임을 뛰는구나 이러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좋습니다. 목표는 1등입니다. 올해가 이제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아시안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여기 이 시합에 다 출전하는 선수들이라 이 시합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그대로 아시안게임까지 좋은 기운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승을 해서 아시안게임까지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는.
1: 그래요. 뭐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로 이미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네. 1위 하시기를 꼭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끝난 바로 다음 주부터는 또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죠?
2: 네, 맞습니다. 문화축제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열립니다. 문화축제가 좀 화려한 볼거리 중심이었다면은요. 코리아 오픈은 전 세계의 선수들이 랭킹 포인트를 두고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겨루기와 품새 경기가 펼쳐지는 만큼 7월 한 달 내내 춘천 전체가 정말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특히 최근에 그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이제 태권도와 춘천의 의미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춘천은 2000년 국내 최초로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27년 동안 태권도 대회를 이어오며 태권도 중심 도시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이번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까지 유치를 성공하면서요. 세계 태권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춘천은 연맹 본부를 계기로 스포츠와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명실상부 태권도 수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은 뭐 대회는 물론이고요. 버스킹과 마술,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즐길거리 가득하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이남희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천 연결합니다. 김희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1: 순천은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3: 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북권 대부분 비가 잦아들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이 산림 주변 안전사고에 특히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28도입니다.
1: 네,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3: 네, 저는 여수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한 돌봄 공간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에는 모두 365개의 섬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섬도 40여 곳에 이릅니다. 섬 지역은 고령화율이 높고 의료기관도 많지 않아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퇴원 뒤에도 통원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머물 곳을 마련하는 일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 바로 이 케어 안심 주택 포근유인데요.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머물며 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용 사례가 하나둘 쌓이면서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또 찾아올 만큼 통합 돌봄의 우수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직접 포근유를 찾아서 이 운영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1: 네, 그 병원을 다녀온 뒤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저도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 직접 가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3: 네, 이 포근유는 여수 원도시민 문수동에 있는 단독주택 두 채를 새롭게 단장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이 뭐 통원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거실과 침실은 물론 또 안전 손잡이와 비상벨, 냉방시설까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꼼꼼하게 갖추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이곳을 관리하는 분들도 모두 문수동 주민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매일 시설을 살피고 또 청소하며 이용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인 정선태, 신향자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4: 공간을 보시면 의료용 침대, 안쪽에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생활용품 등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고요. 이제 안전을 위해서 거실하고 마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저기 보이시면 이제 비상벨도

0: 거실하고 각 침실에 설치하여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환자분들 오시면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고려해서 또 지켜드려야 하고
2: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고 포근히 안에 있는 휴게소에서 가전제품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입주자가 사용하는데 시장 있게끔 완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소가 있다고 사무실에 연락이 오면은 꼭 그분을 보시고 포근히까지 길 안내도 해드리고 사용하시는데 시장 있게끔 생활 규칙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깨끗하고 병원이 가까워서 아주 좋다고들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예능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최대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 없이 하려고.
3: 네, 실제 이용하신 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가요?
4: 네, 먼저 이 포근유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 섬지역 어르신들이 우선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병원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배시간을 맞춰 며칠씩 육지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곳이 생기면서 훨씬 부담을 좀 덜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와 이후로 이어질 폭염 시기에 이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좀 안전하게 머물며 병원 진료와 또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수시 남면 금호도에 거주 중인 윤은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5: 우리 금호도 말고도 남면에가 섬들이 많은데 우리 제일 먼데 연도 같은 데는 주의보가 내리면은 그 섬은 병원을 못 가잖아요. 섬 주민들한테는 새 안심주택이 너무나도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섬 주민들이 병원도 자주 못 나가지만은 한 번을 가면은 또 이게 열량주사도 맞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점을 봐서라도 우리 선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뭐 쓰러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섬 지방 옛날 집들이 모후가 많이 돼가지고 좀 더위를 많이 좀 타고 있죠. 바람도 많이 쓰면 바람도 많이 부는데 주의보도 자주 내리고 그래서 좀 안심주택이 더욱더 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근데 앞서 그 원도심에 있는 주택을 활용해 만든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4: 네, 이 포근유가 있는 문수동은 여수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지난 몇 년간 진행됐던 곳인데요. 이 포근유는 원래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됐던 주택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뒤 주민들과 함께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금의 이 케어 안심 주택으로 새롭게 운영하게 된 건데요. 지금은 원도심 주민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또 섬지역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또 다른 주민들을 돌보는 방식인 셈인데요. 여수시 도시재생센터 주민대표 서연희님의 이야기와 여수시 사회복지과 윤영선 팀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6: 원래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이 만들어질 때 저희가 집수리를 하거든요. 집수리 할 때 임시 거처 공간을 마련을 해드려요. 그럴 때 저희가 선환용 임대주택이라고 네 채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두 채를 사회복지과가 통합 돌봄 차원에서 포근유를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는 섬이 365개의 섬이 있는 도시잖아요.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싶었어요. 찬성을 했죠. 마을 사람들이 직접 포근유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더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기고요. 선진 사례가 돼가지고요. 전국에서 답사를 와요. 마을 식당도 이용을 하고 또 카페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7: 케어 안심 주택 포근유는 통합 돌봄 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65세 이상의 퇴원 환자 및 병원 통호 치료가 필요한 섬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돌봄 공간입니다. 입주 대상자에게는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재가 복귀를 돕기 위해 식사, 이동 지원, 방문 간호 등 개인별 욕구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네, 이 도시재생 공간이 돌봄 공간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4: 네, 이 포근휴는 병원 치료를 마친 어르신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쉬어가는 공간인 동시에 또 의료와 돌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도시재생으로 남겨진 공간을 주민들이 다시 활용하고 또 원도심 주민들이 섬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을 함께 돌보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름처럼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포근한 쉼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3: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김희지 리포터였습니다.
8: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3: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강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3: 지난밤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호우피가 늘고 있는데 강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9: 네, 지난밤 사이 원주, 평창, 영월 등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168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이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 0시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원주 신림터널 168mm, 또 평창 167.5mm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강풍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께 정선군 북평면 수감리 국도 59호선 일원에서는 토사가 유출돼서요. 교통이 4시간가량 전면 통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차량 한 대가 파손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0시 42분과 또 새벽 1시 15분께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에 위치한 펜션 단지 인근 산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펜션 단지 출입로가 막혀서 펜션 세 곳에서 관계자 4명이 고립됐고 소방당국이 굴삭기를 동원해서 야간 작업을 진행해서 안전조치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3: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9: 네, 전날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 반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풍수에 관련 신고는 총 11건이었습니다. 종류별로는 나무 전도가 6건, 또 토사 유출로 인한 인명구조 2건, 도로 유실 2건, 낙석 1건 등인데요. 빗길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 비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고요. 이에 따라서 도 제대분 10명, 또 원주 횡성 등 6개 시군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됐고 강원도와 각 시군은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네, 자,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강원과 충청, 호남, 경북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특히 산비탈 아래 도로나 터널 진 출입로를 지나갈 때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한강 수계 기금이 최근 5년 동안 확연하게 줄어서 이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다고 하는데 이 한강 수계 기금은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9: 네. 이 한강 수계 기금은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상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기금입니다. 한강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한강의 상류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막대한 재산권 침해, 또 개발 제한이라는 규제의 쇠사슬을 감내해 왔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1999년 한강수계법을 제정하고 이 한강 하류 지역 주민들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이 한강수계 관리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한강, 하류 지역의 수돗물 이용 시 이 톤당 170원씩 부과하는 이 물 이용 부담금을 통해서 이 기금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한강수계법에 따라서 이 잠실 수중부 상류인 강원, 서울, 경기, 충북 지역에 일정 비율로 지급이 되는데요.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강원도가 기금의 55에서 56% 정도, 또 충북이 22%, 경기 16%, 또 서울은 5% 안팎으로 배분을 받습니다.
3: 네. 근데 이 기금이 얼마나 줄었기에 이렇게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9: 네. 2027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아이고, 예.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2023년 전체 340억 원이었던 한강수계기금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비는 2024년에 280억 원, 또 지난해 206억 원, 또 올해 150억 원, 내년에 122억 원으로 연평균 22% 정도씩 급감하고 있습니다.
3: 예.
9: 이 가운데 2023년 강원도에 지급한 기금은 237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86억 원으로 줄었고 또 내년에는 67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 아니, 왜 이렇게 감소한 겁니까?
9: 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톤당 170원의 부담금 단가가 2011년 이후 15년째 동결되면서 기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15년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전반적인 금액이 늘지 않은 데다가 또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사업 등에 사용되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단가 인상도 쉽지 않습니다. 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거나 수계기금을 받는 강원, 서울, 경기, 인천, 충북 5개 광역시도 중 과반이 인상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내는 서울, 경기, 인천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서 인상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3: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한강 수계기금은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9: 네, 한강수계기금은 지역 주민들의 지원 사업이나 또 환경기초시설 수질 개선 사업 등에 쓰이는데요.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의 지원에 상당하게 쓰이는데 한강수계기금 자체가 줄면서 절반 이상을 지급받던 강원도에서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강원 지역 신규 사업인 춘천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이나 홍천 항체 산업 비즈니스 센터, 또 원주 미래 청정 산업 챌린지 센터, 강원 유용 미생물 지원 센터 등에 대한 기금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강원도와 6개 시군이 2027년 추진을 목표로 신청한 수계기금 사업 규모는 671억 원에 달하지만 반영률은 10%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3: 그렇군요. 그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9: 네, 홍천군입니다. 이 미래 먹거리인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천군에 따르면 기업 입주시설인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신축비 300억 원 중 180억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3: 네.
9: 나머지 167억 원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인 겁니다.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는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의 핵심인 기업 입주시설입니다. 당초 한강수계기금 180억 원과 도, 군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이 한강유역 환경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 한강수계기금 167억 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예산 문제로 표류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이 지연되면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데요.
3: 예.
9: 유치 기업들이 입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선국인 홍천군정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이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를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미래성장산업분과위원회 최대 현안으로 이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는 등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3: 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9: 네,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춘천, 원주, 홍천, 인제 양구, 횡성 등 수계기금을 이용하는 지역의 개발 사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다가 내년부터는 지역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정책 사업에 이 수계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라서 지역사회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이 도암호 계단식 밭 조성 사업에 325억 원, 또 햇빛소득마을 221억 원 등 이 정부 주도 정책 사업에 이 수계기금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생색을 내야 하는 이 정책 사업에 상류 지역 주민들의 보상 지원을 빼다가 쓰는 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이 주 정부의 정책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강원 지역만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다른 지자체와의 공조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 기금 설치 목적이 하류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물을 공급하는 이 상류 지역의 보상 차원이라면서 기금이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와 4개 시도에 강하게 협의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3: 자,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퀴즈 정답인 이것 네 글자인데요. 사전에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라고 돼 있습니다. 초성 힌트는 지읒, 지읒, 히읒, 이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과

이게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이나 이것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사연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8722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 댁이 노후주택이라 이것에 대비해 집앞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늘 청소합니다. 비 오면 안부 연락 꼭 드리고요. 아, 저랑 비슷하신 분이네요. 3739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6년 전 이것으로 강물이 범람해 하천변 공원에 설치돼 있던 조형물이 쓸려서 떠내려가 작은 다리 난간에 걸려 있던 걸 봤습니다.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들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이 부르는 I've been away too long 띄워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일부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중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이나 경북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 지역을 더불어서 또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린 곳은 홍수특보까지 또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차차 비가 그칠 것으로

0: 로 예상되고 내일은 제주가 낮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은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후까지 수도권 강원 중남부 내륙 경북 중북부에 시간당 20에서 최고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이 될 전망이고요. 내일까지 강우량 대부분 30에서 80, 많은 곳 100에서 150mm 이상, 광주와 전남 제주는 5에서 40mm입니다. 경상권과 일부 전남, 제주에는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가 33도, 포항 34도 등으로 많은 지역이 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과 세종, 대전은 낮 최고 기온이 27도 정도로 예보돼 있고요. 밤사이 일부 지역은 열대야도 나타나겠고 경북 일부는 올해 처음 마련된 열대야주의보도 어제부터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경북 중북부 등의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론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등 축구협회 관련 각종 논란을 다룰 국회 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회장 등이 증인으로, 손흥민 선수 등이 참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것은 산사태와 침수, 하천 범람 등을 일으키고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기상청에서 호우특보를 발표하면요. 계곡과 하천 주변, 지하 등 위험지역에서 대피하고요. 배수로와 옹벽, 축대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쳤더라도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논둑을 점검하거나 또 물꼬를 조종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이것이 그쳐도 바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초성 힌트 드릴게요. 지읒, 지읒, 히읗, 이응입니다.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안내하는 역사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3739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었죠? 예. 3643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에 대비해 오늘 하우스 물 고랑을 정비했는데 정말 힘드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 8146 사용하시는 분, 라디오 전국 일주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내보네요. 제가 사는 곳은 복개천을 덮어서 길을 내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하수관이 역류해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서 아이고 20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셨다고 하네요. 아유, 정말 힘드셨겠어요. 자, 그리고 3418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는 수렁논이라고 있었는데요.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겨 벼농사를 망쳐서 부모님이 애간장을 태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갑자기 부모님 생각에 우울해지네요 하셨는데, 네. 저희가 우울하시니까 저 커피 쿠폰으로 좀 달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5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는 경남 진해인데요. 중부지방에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는 경남 산청에도 이것 피해가 컸었는데 부디 인명피해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맞아요. 진짜 인명피해만큼은 없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의 지유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전국 곳곳에는 호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2: 네. 지난 밤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오전까지 전국으로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영주에선 70대 남성이 물이 불어난 남원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유속이 빨라 수중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에선 번천 저수지에 범람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수안면에선 침수된 주택이 갇힌 주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청주 성당구에선 한 요양원 뒤편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입소자와 직원 12명이 인근 복지시설로 몸을 피했습니다. 대전에선 도로 침수로 차량이 갇힌 운전자 등 2명이 구조됐고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일대가 통제됐습니다. 청주 시내 10개 초중고교는 누수와 침수, 건물 내외장재 탈락 등 피해를 봤는데요. 이 중 3개 학교가 오늘 휴업했습니다. 주요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경북 문경 영광 일대에는 호수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세종 용수천, 청주 대청댐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산사태 예보도 발령됐습니다. 잠시 전 속보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 26개, 일반 열차 32개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1: 자,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도 약 9cm 높이의 단차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지금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섰다고요?
2: 네, 단차가 확인된 곳은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입니다. 교량이 도로는 아니고 흙과 옹벽으로 조성한 진입 오르막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이 단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그러고 가드레일 연결 부위를 보수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중앙부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차는 시공 직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2년 주기의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해왔습니다. 시공 이후 추가로 내려앉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안전 우려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최근 서점문 붕괴사고 등이 있었던 터라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해당 램프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내 다른 교량 구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특히 지금처럼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지반이 좀 약해지니까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경기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도내 일부 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의 도서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요?
2: 네. 경기 교육감직 인수위는 최근 언론 보도를 계기로 도내 학교 도서관을 점검한 결과 초중고교 29곳에서 지만환 씨가 쓴 솔로몬 앞에선 5.18, 조선과 일본 등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비방한 책자가 비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과거 5.18 왜곡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입니다. 해당 책은 학교 도서관 담당자나 사서가 구입했거나 추천, 기증, 희망도서 신청 등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도서는 실제 대출된 기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인수위는 이 도서 비치 경위에 대해 교육감에게 감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일부 학교에서 폐기되고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담은 그림책 꽃할머니가 열람 제한 배제 논란 도서로 거론된 점 등을 지적하며 학교 도서관 장서관리 기준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2: 네, 손대찬 파주시장은 오늘 시장 업무보고에서 성매매 근절이란 목표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제기된 정책 후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결지 해체 정책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 말 1차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앞으로 이 성매매 집결지를 기존 명칭인 용주골 대신 대추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고 주민 명예를 회복한다는 취지입니다.
1: 네, 자,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그 역사에 기록된 특별한 사건들 알려주실 텐데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2: 네. 1971년 7월 8일 한국 발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충남 공주에서 있었습니다.
1: 공주, 예.
2: 네. 지금 널리 알려진 무령왕릉을 이때 발굴했는데요. 백제 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리고 또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 약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발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1: 예. 공주의 무령왕릉 하면요.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그 경주에 있는 무열왕릉 있잖아요.
2: 맞습니다.
1: 옛날 역사 공부할 때도 상당히 헷갈렸는데
2: 네.
1: 우선 이 고분의 주인공인 무령왕이 어떤 분인지 좀 짚어볼까요?
2: 네. 신라 백제에서 인물이 명확하게 밝혀진 왕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1: 예.
2: 지금 말씀하셨던 무열왕릉은 이제 신라의 태종무열왕 즉 김춘추의 무덤이고요.
1: 그렇죠. 예.
2: 무령왕릉은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의 합장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불렀던
1: 고분군. 예.
2: 네, 그 안에 있는데요. 이 무령왕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은 동성왕의 아들로 나오지만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이 넘었다는 점에서 동성왕의 오히려 나이가 많은 예. 이복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또한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인데 일본어에서 섬을 가리키는 낱말 시마 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1: 아, 그래요?
2: 실제로 일본의 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백제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진 그런 임금이 무령왕이기도 합니다.
1: 근데 마흔이 넘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그럼 예상하건대 왕이 되기까지 순탄치만 않았을 것 같은데요.
2: 네. 백제에 큰 변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개로왕의 뒤를 이어 왕에 올랐던 동성왕이 백가라는 귀족이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 예.
2: 그러니까 암살 사건이 있었던 건데요.
1: 예,
2: 이때 이제 무령왕이 백가를 토벌하면서 그 권위를 바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네.
2: 하지만 왕위에 오른 무령

0: 상황은 이제 고구려 침입에도 대항하고 또 중국 일본과 교류하고 또 각 지역에서 바로하고 있었던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면서 백제의 안정기를 다시
1: 왕권이 강화됐구나.
0: 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521년에 이제 백제가 여러 번 또 고구려를 격파하면서 우리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평가했던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무령왕 때 오히려 백제는 안팎으로 좀 단단해진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조금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조금 더 단단해졌고 또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네. 이제 무령왕의 아들이죠. 이제 성왕이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이제 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백제의 미래를 조금 더 길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때 이제 사비 천도를 계기 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꿔서 네. 그 이름이 그 도시에 부여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그 백제 관련 기록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좀 간략한 편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1: 예.
0: 또 안타까운 게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된 유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 네, 왜
0: 이제 고구려나 백제의 이제 상층 신분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이라 그래서 입구만 찾아내면
1: 도굴.
0: 맞습니다. 다 도굴 당합니다.
1: 그렇구나.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1: 예. 근데 이런 가운데 무령왕릉을 발굴하게 된 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겠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 7월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송산리 고분이라고 네. 부르던 이제 무령왕릉이 좀 포함된 영역인데요. 여기에 오늘처럼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6호분이 벽돌 무덤이어서 이 무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1: 예.
0: 그런데 배수로 공사를 하시던 분이 턱하고 삽이 걸리는데 여기는 삽이 걸리면 안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파봤더니 벽돌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무덤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해서 당시 공주 박물관장이었던 이제 김영배 관장한테 연락을 네네. 하고요. 김영배 관장은 이 일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시 문화재관리국 지금의 국가유산청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었던 김월용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7월 7일 오후 4시에 이제 공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굴되지 않은 백제의 고분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 그다음에 구경하는 사람들,
1: 전국에서 다 왔겠네. 네,
0: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무령왕릉 일대에 막 모여드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흥분된 상황이 됐고 이 상황에서 발굴단이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1: 뜻밖의 결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0: 사실은 이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잠시 사람들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철야 발굴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1: 철야 발굴.
0: 그러니까 급하게 발굴을 하겠다.
1: 아, 그냥 하겠다. 예.
0: 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서 다시 비가 오니까 임시로 무덤 앞을 막고요.
1: 예, 예.
0: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7월 8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경에 드디어 무덤을 막고 있던 벽돌을 드러내면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1: 입구가 열린 거네.
0: 노출이 되고요.
1: 예.
0: 딱 열었을 때 도굴당하지 않았구나.
1: 아, 그대로 있었구나.
0: 네, 그 앞에 이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진묘수라고 하는 그 인형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크게 흥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시까지 무덤 내부를 실직한 다음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무덤 안에 유물을 수습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발굴한 것이 만 하루 만에 끝났다는 점입니다.
1: 아니 무슨 뭐 발굴을 24시간 만에 이렇게 끝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유적지에서 왜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막 붙일도 하고 뭐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살 긁어내면서 아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게 훼손되지 않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당 정보를 하나하나 모아야 되는데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흥분된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금 급하게 발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시 책임자였던 김월령 선생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고 또 반성한다는 글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 무령왕릉을 급하게 발굴하면서 무덤과 유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많이 상실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나라와 국민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1: 대국민 상황까지 하셨군요. 네.
0: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무령왕릉의 발굴은 이후 경주에서 진행됐던 홍남대총, 천마총 등 신라 고분을 발굴하는데 타산지석.
1: 아,
0: 이제부터는 좀 잘하자. 잘,
1: 네, 천천히 하더라도.
0: 조심해서 하자.
1: 네, 그렇지, 그렇지.
0: 예.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무령왕릉이 천마총과

0: 황남대총에게는 또 뭐 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무령왕릉의 발굴이 이제 잘못된 예로 자리 잡은 거네요. 네. 아, 이거 좀 안타깝다. 예. 무령왕릉에서 발굴한 유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0: 네, 사실 이제 발굴 절차의 문제와는 별개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점의 유물 한 4,600점 정도의 유물이 나왔는데요. 예, 예. 그 가운데 12점이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예, 예. 이를 통해서 이전까지 많이 알려진 한성시기 백제, 사비시기 백제 사이에 짧게 끼어 있었던 웅진시기 백제를 새롭게 보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 예, 그 저희가 알만한 가장 주목받는 유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여러 가지 화려한 유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은 왕과 왕비의 지석인데요.
1: 지석.
0: 지석은 그러니까 묘비를 무덤 안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이름 관련 사항이 적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0: 맞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백제 영동대장군 사마왕. 근데
1: 사마왕.
0: 이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삼국사기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헌 기록과 고고학 기록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소름 끼칠 정도의 어떤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왕비의 지석에서는 이제 땅의 신에게 돈을 주고 땅을 빌린다는 매직권도 겸하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사상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또 어떤 유물이 백제 역사를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까요?
0: 네.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왕과 왕비의 관 재료를 보니까 일본에서 원산지로 나오는 금송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 나무 자체를 수입했거나 아니면 관 자체를 만들어서
1: 가져온 거예요.
0: 보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성왕 같은 경우 그 아들이었던 성왕은
1: 네네네.
0: 일본의 불교를 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0: 또 일본 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이 백제와 당시 일본 간의 관계가 밀접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 예. 앞서 무령왕 때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류했다고 했는데 또 이와 관련된 유물도 좀 나왔는지요?
0: 맞습니다. 이 무령왕릉 자체가 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않는데 이 무령왕릉도 벽돌 무덤이었고 중국의 양나라에서 아마 기술자를 파견하지 않았을까.
1: 그 정도로.
0: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령왕 더불어서 무령왕릉과 통해서 보면은 백제가 당시 일본 그다음에 중국과 교류했던 동아시아 교류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1: 그렇네.
0: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귀한 유물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네, 무령왕릉은 지금 보호를 위해서 이제 닫혀 있는데요.
1: 예, 예.
0: 그 유물이나 그 전체 모습을 보고 싶다면 2004년 5월에 문을 연 국립공주박물관.
1: 공주박물관.
0: 네, 그래서 여기를 무령왕릉 아마 전시실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귀한 유물이 여러 대 있으니까 차근차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올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방학 때 이게 그 공주 박물관 한번 가보시는 것도
0: 네.
1: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은 1400여 년 만에 깨어난 백제 무령왕릉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정답은 집중호우였습니다. 자, 사연 몇 개 소개해드릴까요? 휴대전화 끝번호 8047 사용하신 분입니다. 옛날 일인데요. 시골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길가에 어머 미꾸라지가 구불구불 지나다니곤 했어요.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3766 사용하시는 분은요. 여기는 경주인데요. 아직 비가 오지는 않지만 이거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설용민님께서는 공무원분들 이것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그야말로 쥐잡듯이 다니면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억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요. 예, 우리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으시죠. 네, 모든 분들께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네림이 부르는 러버스 콘체르토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0: 시각장애인 로버트가 친구의 남편인 나에게 대성당을 그려달라고 하자 마침내 소설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장면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사내의 손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의 손이 연필 한 자루를 쥐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거대한 지붕을 만들고 높은 창문을 그려넣습니다.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나의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끈기 있게 따라가며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서먹했던 거실은 어느새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멜로디처럼 어우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행렬이자 단 한 번도 타인을 진심으로 품어보지 못했던 남자가 마음의 성당을 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속삭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게. 나는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이 찾아온 세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그 순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넓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가 묻습니다. 어떤가 보고 있나?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된 거대한 대성당을 마음으로 품안 가득 느끼며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로 고백합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 타인의 손을 잡고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대성당은 묻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건네는 손길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대성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거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소설은 사람의 삶을 담는다고 하죠. 38년 동안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지영 작가. 하지만 기쁨보다는 상처가, 박수보다는 비난이 많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아픔을 글로 써내면서 다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절망의 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참 운동권하고 안 어울린다고 배척받는 학생이셨는데
1: 제가 생각해도 안 어울렸어요.
0: 예, 구치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1: 아, 이제 8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노동운동이 전국에서 이제
0: 예.
1: 정말 나는 안 맞는데 그래도 가야 한다고 선배들이 그래서 위장 취업을 했죠. 공장에.
0: 어디에 취직을 하셨어요?
1: 구로공단의 전자공장, 전자부품 조립하는 공장에.
0: 어.
1: 한 달 만에 바로 발각돼갖고 쫓겨났어요.
0: 예.
1: 그래갖고 너무 약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중에 요즘 좀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선거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구로구청 개표 부정 의혹 사건이라는 게 거기 네. 구로구청에서 이제 농성이 시작돼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포위돼가지고 거기서 잡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한 몇천 명이 잡혔어요. 그 안에서 포위돼갖고 잡혔으니까 그러면은 서울 시내 이제 각 서로 이제 다 분산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산서로 갔는데 용산서 지하의 그 구치소에서 이제 추운 겨울에 난방 당연히 안 되고
0: 네.
1: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20명의 여학생들이 이제 저는 막 갓 졸업한 상태고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형사들한테 다 가서 취조 당하고 이제 조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흘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저 빼고 다섯 방 됐어요.
0: 아, 그 구치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동트는 새벽이고 이 작품으로 소설가로 등단을 네. 하게 되셨다고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인권이 열악하던 시절이라 제가 그러니까 정말 강당에 저 혼자 딱 남은 거예요. 128명이 있던 강당에. 그러니까 맨바닥 마룻바닥이고 난방 안 되고 영하 7도 정도 되는데 찬물에 세면대 당연히 없고 그 바깥에 잿돌이의 전경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허리 정도 오는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앉아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면벽의 시간, 그러니까 정말 침묵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마치 코로나 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저를 발견했듯이 네.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가면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나지만 이제 전과가 붙으면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권인숙 씨가 선고문 당하고 박종철 씨가 이제 물고문 당해

0: 몰래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이제 제 표현은 각혈하듯이 이틀 만에 그냥 그 데뷔작을 완성했어요.
1: 소설 데뷔하신 해에 따님도 태어났어요?
0: 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책이 출간될 무렵 이제 창작가 비평 가을 오니까 그 가을호 책이 나오고 두 달 있다가 제가 딸을 낳았어요. 어. 같은 생일이에요.
1: 예, 참 갓난아이가 옆에 있고 나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고
0: 예.
1: 예. 그때 형편도 좀 넉넉지 않으셨을 것
0: 그때
1: 같은데
0: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남편이 노동운동한다고 또 집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돈도 벌면서 애도 키우면서 글도 써야 되는데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글밖에 없었기 때문에
1: 예.
0: 아 진짜 혼자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1: 근데 가난이라는 걸 별로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잖아요.
0: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별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부유한 게 더 부끄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어떻게든 딸을 안 재워. 그래갖고 막 놀려요. 놀리고 그럼 애가 이제 막 너무 졸려가지고 한 어둑어둑해지면 애가 골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타자기. 아직 이제 컴퓨터 안 나왔어요. 저 너무 옛날 사람이다.
1: 예. 예, 지금 80년대 후반 얘기하는
0: 예,
1: 겁니다.
0: 맞아요.
1: 지금.
0: 네. 그 타자기,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두꺼운 타월을 깔고 타자기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은 없다를 쓰고 아침이면 다시 또 애랑 일어나서 아유 진짜 20대니까 했지.
1: 네.
0: 지금은 진짜 누가 로또를 준다고 해도 못해요.
1: 근데 그 첫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0: 예, 나오자마자. 예. 예.
1: 이게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이후 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0: 네,
1: 겪는
0: 네.
1: 나중에 그 어떤 방황과 이런
0: 네,
1: 거를
0: 네.
1: 다뤘던 거죠.
0: 네.
1: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정말 공정 작가를 스타 작가로 만든 작품이 나오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0: 네.
1: 사실은 제 인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에요.
0: 그 진짜 그때 굉장했죠.
1: 예. 그래서 제 인생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은 제가 해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대단해. 제가 20대였으니까. 왜 여성의 행복은 남성에 종속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거든요. 예. 이 작품은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0: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딸을 낳고 좀 있다 처음 이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도대체 거기다 심지어 저는 페미니스트라 내가 돈도 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내가 보수적인 여자였다면 돈은 남편이 벌어올 거 아니야.
1: 네.
0: 근데 왜 나는 진보적인 여자가 돼서 돈까지 벌면서 이 모든 것은 또 하면서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의 C월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1: 예, C월드.
0: 예, C월드도. 예. 거기다 애도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불공정을 제가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했던 이제 운동권 남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여성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구나. 이건 사회, 이거야말로 사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여자인 내가 말해야 되겠다. 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도덕적 올바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신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남자들에게 얘기했죠. 왜 헌법에 쓰인 대로 안 해? 왜 옳은 대로 안 해? 그리고 왜 똑같이 사는데 왜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밥하고 왜 내가 애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너가 그렇다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싸움들이 이제 계속된 거죠.
1: 네. 사실 그 당시에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막 투쟁은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0: 오래도록요. 그 후로도 예. 오래도록. 예.
1: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또 심지어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던 게 저희 이제 운동권 선배 언니들이 아니 분명히 나랑 똑같이 학교 다닐 때 페미니스트 공부도 하고 이랬으면서 너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문제의식 없고 결혼이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투덜이라서 제가 그거를 못했죠.
1: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성주의 문학의 신호탄을 쌓아 올렸다. 예, 이런 평가도 받게 되는데 그 당시로선 사실 파격적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이 작품이 그만큼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작가님의 사생활도 또 중요합니다.

0: 주목을 받았어요.
1: 아, 그리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사생활을 갖고 그러는 게 언제 그쳤냐면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지쳐갖고 그러니까 이 조간신문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의 일면에서 저를 소개할 때 몇 번 이혼하고 성다른 애를 키우는 작가 공지영. 아니 제가 무슨 다른 작품 하나도 안 내고 뭐 그냥 오직 사생활로 유명해진 작가라면 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단행본을 가장 많이 판 작가였고
0: 네.
1: 제 작품으로 사회가 몇 번의 영화화도 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다른 선배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남성 작가들은 몇 번을 이혼해도 절대 그런 레터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0: 남성 작가였다면 사생활이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에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0: 예.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10년 전쯤에 이제 촌스럽게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목 그걸로 뽑지 마세요. 이제 21세기예요. 너무 창피해요. 제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안 하더라고요.
0: 네. 네. 그 후에도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1: 네.
0: 작품에서 착한 여자도 있었고 봉순이 언니도 있었고 예. 이 착한 여자 이 얘기 이를 저도 이 소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자 하나 희생하면 온 집안이 편하고 자식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부모도 편한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나답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가장 약한 고리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죠. 희생을. 너 하나의 침묵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아니 가족 한 사람이 불행한 행복이 어떻게 가족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생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한 이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건장한 청년이 철로에 떨어진 할머니를 구하는 거고 어린아이 보고 술 취해서 쓰러진 아빠를 구해오라는 거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라고요. 희생은 힘 있는 자가 그 가여운 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건 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폭력을 당하는 거죠.
0: 예. 그 사실 봉순이 언니는 같은 여성의 삶을 다뤘지만 좀 결이 달라요. 우리 시대 그 사회에 수많은 봉순이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1: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사회학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하녀도 아니면서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화의 그 중간에 잠깐 있었던 계급군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거는 이름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로 식모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사라져 갔는데 이제 소설이라는 것이 사회학과 다르게 그것을 잡아내서 형상화를 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나요? 그랬더니
0: 네.
1: 아 역시 사회학자가 하는 것보다 작가가 하는 일이 더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되게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0: 네. 뭐 노동운동도 하시고 위장취업도 하시고 운동권으로 사실 예 이런 내용을 담은 그 소설이 94년도에 발표한 고등어라는
1: 네, 고등어 예
0: 소설 제목이 고등어인데 이제 생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1: 이제 고등어라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0: 네.
1: 고등어라는 이름인데 이제 그 의미는 한때 우리는 저 넓은 바다를 헤엄치던 싱싱한 자유였는데 등이 푸른 자유였는데 이제 우리는 소금판에 절여져서 좌판에 누워있다. 이게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상을 향해서 우리 막 희생하고 서로 부둥켜 울고 이랬던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사회에 나가면 30대가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여져서 무기력한 채로 이렇게 좌판에 널브러지면 배가 갈라지고 좌판에 누워서 잡아먹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처럼 변한 이야기를 좀 상징으로 네. 제가 썼어요.
0: 사실 그 당시에 운동권에서 이제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담으셨지만 이제 거기서도 세월이 한참 흘러서 지금 보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굉장히 뭐 유명한 정치인도 되고 이 사회를 뭐 선도해가는 사람이 돼서 또 여기서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저는 좀 모순되는 간극 같은 걸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예.
1: 아마 그 군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20대 때 정말 한 5, 6년 감옥 갔다 오거나 5, 6년 그렇게 뛰고 평생을 보장받는 정말 그것도 역사에 기록될 세대가 될 거예요. 아마.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직업군이 20대 때 5, 6년 뭐 김연아 선수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다. 네. 거의 그 급으로 20대 때 한 5, 6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평생을 나머지는 그 권력과 그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맛보는 그리고 그때의 것들을 계속 또 팔아먹는 나쁘게 말하면 팔아먹는 그런 기득권이 돼가는 세대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0: 예.
1: 참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힘든 길을 가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1: 그런데 예. 이제 그 힘든 길을 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들이 이제 지금 소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 있죠.
0: 네. 사실 늘 작품 속에 어떤 이 시대적인 질문들을 던져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사형수 얘기를 쓰면서 사형수들하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던데요.
1: 예, 많은 시간을 예. 보냈고 제가 이제 지난 12월로 그만뒀어요. 23년 정도 다니다가
0: 아.
1: 이제 하동에서 도저히 못 다니 나이도 있고 운전도 못 하겠어가지고
0: 교도소에 가셔서 23년 동안
1: 네.
0: 그 예. 사형수들을 만나
1: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엔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제 이 네. 책이 나왔는데 아이고 책 나왔다고 싹 그만두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사자로 등록해가지고 제가 23년 동안 다녔어요.
0: 그 사형수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1: 이제 제가 한 20년, 한 15년 정도를 아주 밀접하게 만난 사형수들이 먼저 12명이 좀 타이트하게 있었는데요.
0: 네.
1: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중에 2명은 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고 정신병원에. 어.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예. 중에 약간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게 참작이 안 돼서 병원에 못 가잖아요.
0: 네.
1: 한 2명 정도는 내가 지금이라도 보증해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화가 완전히 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고 나머지 8명은 그 사이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만약에 교수 12명을 10년 동안 만났다 해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 약자들 거를 소리 없이 약탈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내모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 들어왔지만 최소한 들어온 이후부터 죄 지을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인생의 총량으로 봤을 때 뭐 그리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리 그렇게 잘나고 그랬을까. 그 사람들도 거의 다 20대 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또 한 명도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없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은데 저 사형 줄에 지금 서 있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사형제 폐지 존치 이런 거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었고 뭐 사형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곳이 천주교 인권센터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천주교 인권센터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가겠다. 그리고 혹시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거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서 만나면서 이제 전공이나 그런 이제 책을 한 150권을 읽었죠. 그러니까 논문도 필요하면 읽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제 마음이 이제 사형제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이제 천주교 인권센터랑 같이 제가 사형제 폐지 운동도 오래오래 했었고요. 지금도 사형제 폐지에 제가 찬성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꼭 악플이 달리죠. 네 자식을 죽였어 봐라. 뭐 이런 이제 근데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 사람들을 죽여서 장기를 그대로 다시 다 복원을 해서 죽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저도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또 하나의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랬고 두 번째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0: 도둑질한 사람 손목 자르고 뭐 어떡한 사람 눈 뽑고 막 이런 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벌은 신체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형제도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 얘기를 하면 하느님이 있니 없니랑 똑같아요. 이것도 끝도 없고 결론도 네. 안 나요. 근데 그냥 제가 현대사회의 추세라는 말씀으로 그냥 드리고 사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사형제의 실제 폐지국이에요.
1: 네.
0: 저는 그게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진짜 그 큰 업적이셨다고 생각해요.
1: 예. 사실 공정 작가의 작품 중에서 우리 사회를 실제로 움직인 작품 하면 2009년에 발표됐던 도가니 뭐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요. 아, 이거 엄청났어요. 이 반향이.
0: 예. 저도 너무 놀랐었어요. 그때.
1: 실제로 법률도 제정이 되고.
0: 네. 도가니법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거기 썼는데
1: 네.
0: 이제 그거를 다른 분들이 막 아무 때나 쓰고 그래서 단어가 많이 오염이 되지.
1: 네.
0: 아무튼 그런 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그거는 꿈이었고 그냥 정말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가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중에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의자놀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한다고 죽거나 하진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사람이 억울하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든 억울함은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미 다 졌을 때 제가 간 거였거든요.
1: 네.
0: 다 이제 삼신까지 다 끝나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내가 재구성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게 당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했던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만 해도 이 사람의 한이 어느 정도는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사실 도가니법이라고 하죠. 예, 장애인과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0: 네.
1: 개정이 될 정도로
0: 네.
1: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정말.
0: 아니요. 저도 제가 네. 가진 재주가 이렇게 그래도 좋은 일을 위해 쓰여져서 정말 제가 감사하죠.
1: 근데 사실 이렇게 주목받을수록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어떤 언행이나 행보가 좀 거침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 그런 면도
0: 그러니까요.
1: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악플 같은 거 혹시 보십니까?
0: 많이 봤죠. 많이는 일부러는 안 보는데 진짜 악플은 아 좀 요즘은 이제 많이 좀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또 그게 아니었고 이제 제일 견딜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여성에 대한 모욕 같은 거 하고 저희 애들 들먹이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소송 그러니까 고소해갖고 소송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재판 없이 약식으로 벌금형 한 5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게 고작이더라고요.
1: 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
0: 네.
1: 약한 거죠.
0: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판사님들한테 악플 보내기 운동 한번 해갖고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좀 아니
1: 그
0: 이제
1: 정도로.
0: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예.
1: 소설 착한 여자 마무리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0: 이제 그 무렵에 어느 이제 제 생일이 겨울인데 어느 생일이었는데 제가 마침 차를 몰고 강변북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미친 듯이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이. 근데 제 앞에 가던 트럭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비틀거리더니 난간을 받고 뺑 돌아서 다시 제 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과 저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짧은 순간에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사람 눈에서 엄청난 공포를 제가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정말 너한테 해끼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 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품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나는 어이가 없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느낌을 저는 아마 품고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그 차가 다시 제 옆을 약간 비켜서 다시 저쪽 난간으로 가서 부딪히고 제 차는 그냥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냥 부딪히지.
1: 아, 그 정도로.
0: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렸을 때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차마 내가 혼자서는 못 죽고 이제 막 이런 생각을 비행기를 타면

0: 이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보험을 타고 우리 엄마도 창피하지 않고 나도 비난받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대로 그냥 강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에 막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뭐.
1: 근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0: 예, 그런데 이제 그 착한 여자를 쓸 무렵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벌은 인세로 지금 생각하니까 강남에 빌딩 한 10층짜리 하나 살 수 있었는데
1: 네.
0: 진짜 한 푼도 못 쓰고 다 날아갔거든요.
1: 아이고.
0: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애 둘을 데리고 엄마 집 문간방에 너무 구박덩이로 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저기 조그만 밥상 하나 놓고 거기 노트북 올려놓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래도 옛날에 살 때 또 이쁜 가구들은 또 못 버리고 그 앞에 또 바리바리 쌓아놓은 게 조그만 방에 정말 한심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미 너무 유명해 있는데 벌써 두 번이나 이혼을 했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천사가 오셨던 것 같아요.
1: 네.
0: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내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너무너무 분해서 그러니까 그 원망에 막 얼굴이 다 일그러질 정도로 분노에 막 떨고 있었는데 어느 천사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 여태까지 네가 겪은 거 다 그 XX들 때문이라고 치자. 100% 걔네들 너 잘못 하나도 없고 다 100% 걔네들 탓이야. 그래 인정.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났죠. 제가 20대 때는 다 남 탓해도 되는데 30대 때는 좀 내 탓이라고 했듯이 여태까지는 그래 다 그 탓이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내 탓이란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더 내 탓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정신을 번쩍 났죠. 지금도 그때 그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아, 공 작가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그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명쾌하시지만 좀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1: 예. 아, 하동 평사리에서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0: 아, 제가 얼마 전에 기도했어요. 여기서 네. 잘 죽게 해달라고. 너무 그곳을 너무 사랑해요. 아, 네. 좋아요, 되게.
1: 예. 네. 그만큼 지금이 너무 좋다는 그런 소리로.
0: 네. 네. 그리고 거기 할머니들이 옆에 이제 보면 100살이 넘으셨는데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호미 들고 이렇게 일하세요.
1: 네.
0: 그런 것도 되게 보기 좋고.
1: 제가 오늘 작가님하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이 어떤 삶을 살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인 경남 하동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공지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많은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일부 수도권이나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중북부에 남아있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전남 서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세차게 퍼붓던 빗줄기가 좀 가라앉긴 했지만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워낙 많아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이렇게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과 강원권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는 내일 낮까지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은 소나기 예보도 또 들어 있습니다. 반면 경상권과 일부 전남, 제주에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분포가 대부분 워낙 높아서 30도 안팎인데요. 특히 경상권으로는 대구가 33, 포항 34, 광주 31, 서울, 세종, 대전 27도 정도의 낮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이 기온까지 서울 지역은 기온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워낙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이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에도 습도도 높고 후텁지근해져서 경북 일부에는 올해 처음 신설된 열대야주의보도 어제부터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4도, 어제와 오늘 서울에는 63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5: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높은 변동성 속에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앞두고 공모의 수요가 크게 몰리면서 5%대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5.12포인트 상승한 7291.91에 코스닥은 9포인트 오른 794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종일 변동성 큰 하루였습니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48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은 2조 원대 순매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2조 원 넘게 동반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14거래일 만에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사흘 만에, SK하이닉스는 나흘 만에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 강세였습니다. 또한 통신과 로봇, 건설과 S1 강세였습니다. 반면 LG전자 9%대 급락했고 자동차와 항공, 해운주, 보험과 유통, 증권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과 가온칩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9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4: 한국은행이 국내 증시에 대해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과 빅테크의 실물 투자 축소, 에너지 병목 등은 하방 리스크라고 언급했습니다. 통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8일을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번 공모에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 펀드, 국부 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의 수요가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8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면 조달 규모는 우리 돈 약 37조 1,400억 원으로 알리바바에 이어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예상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1189조 4천억 원으로 집계돼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 늘었고 기타 대출은 3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보다 모두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올라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로 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가까워 대표적인 반도체 벨트로 꼽히는 수원 영통이 1.19% 올라 상승률이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31%, 0.17% 올랐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7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오늘 공개한 7월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5월 35조 8천억 원의 국세가 거치면서 5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5천억 원 늘어난

199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시간당 7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언제든 쏟아질 수 있어 침수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차차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또 경기남부 내륙과 충청권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유럽에 이어 미국 전역에도 폭염이 극성이라는데요. 이렇게 폭염이 덮치자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력 부족에 전기료까지 오르자 가뜩이나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불만이 높았던 주민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중단되거나 지연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무려 75건, 약 2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달 새 주민 소환이 또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2: 예, 오늘 되게 좋았는데 되게 심각해졌다가 막판에 좀 조금 나아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0.6% 올라서 7,291. 어쨌든 오늘 7,200선을 좀 사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1%가 좀 더 넘게 올라서 1.1% 올라서 794. 로 상승해서 마치긴 했는데 네. 아쉽게도 10개월 만에 좀 800선 아래로 내려왔던 걸 다시 오늘 회복하기는 조금 힘에 부쳤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눈에 띄는 건 어제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규모가 아주 뭐 조단위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1,300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1.2조를 넘게 1조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역시 3분의 2 정도는 ETF 자금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왔고요. 특히 오늘 연기금이 상당히 좀 한 오후장 초반까지 한 8천억 정도 7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던 게 오늘 좀 눈에 띄어서 오늘은 사실 안전판 역할을 연기금이 어느 정도 했다. 그렇게 그렇군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외국인이 오늘 크지는 않지만 좀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3천억 넘게 샀고 오늘 코스닥 코스피 모두 개인이 순매도를 했는데 어제도 개인이 순매도를 했고요. 어제보다는 오늘 개인의 순매도 규모가 확 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3조 개인이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3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오늘 개인의 이 순매도 규모가 어제에 비해서 확 커졌던 거에 대해서 뭐 개인의 이탈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고객이탁금이 110조를 넘은 상태고 신용융자도 여전히 27조 원대를 기록하는 걸 봤을 때는 아직은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건 아니고 오늘 개인들의 순매도의 상당 부분은 어제도 그렇죠 오늘도 이 반대매매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군요. 하는 책이 좀 컸습니다.
1: 네.
2: 오늘 시장은 사실 뉴욕시장 때문에 좀 부진하게 출발할 걸 예상을 됐다가 의외로 강세로 좀 출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한 8%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또 무엇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시장의 상방을 계속해서 좀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1% 넘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소부장이 오늘 비교적 좋았고 바이오 쪽도 괜찮았고 2차 전지도 좀 괜찮았고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오늘 괜찮았다. 뭐 다 오른 건 아니지만 큰 종목들 중심으로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

0: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건 자동차가 조금 부진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에 반도체가 조금 주춤할 때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게 화장품, 인바운드, 뭐 엔터 이런 쪽 내수 관련주들이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어서 길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상승폭이 막판에 조금 돌아섰던 거, 약세로 가다가 코스피가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섰던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던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 신현성 총재가 하반기 후반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 거야라고 전망을 한 거. 이게 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규제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규제안이 지금 감독 당국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좀 돌았습니다. 물론 이제 당국에서는 바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는데, 그 얘기가 돈 것도 어쨌든 규제를 강화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도 오늘 코스피가 상승폭을 막판에 조금 확대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0.6% 올라왔고 하이닉스는 5% 정도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삼성전자가 1.4%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7% 넘게 올라서 오늘 하이닉스 아까 장중에 고점 부근까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 네. SK 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이 하루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이 이제 크게 몰렸다고요?
0: 예. 공모 물량이 7배가 넘는 청약 자금이 몰렸고, 우리 돈 1715억 달러, 우리 돈 260조 원 정도 됐고요.
1: 네.
0: 저는 이 규모도 규모인데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그 면면이 이렇게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섹터에 치우친 게 아니라 되게 골고루 있다라는 게 더 좀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뭐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 기술 분야의 전문 펀드 또는 국부 펀드, 그다음에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 등등등 아주 글로벌하게 다양한 분야의 그런 펀드들이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 여기 해석이 된 게 좀 더 눈에 띄었고요. 뭐 이미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베일리 기포트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최대한 70억 달러 살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서 기대치는 상당히 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흥행은 상당히 성공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자금 조달 규모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한참 하이닉스 주가가 30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보다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 네.
0: 한 250억 달러 정도 우리 돈 한 37조 한 40조 조금 안 되게 뭐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이제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될 테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를 미국 투자 들이 이제 미국 주식계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UBS에서 이제 하이닉스 본주를 팔고 미국 ADR을 사라라는 식의 리포트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시장에서 영향이 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TSMC 사례를 봤을 때 시장에서 평가는 TSMC도 물론 본주보다는 ADR이 뭐 접근성도 좋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달러로 거래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이 ADR 그 주가와 이 본주 간의 괴리가 결국은 좁혀지더라. 그리고 ADR이 계속 오르면 당연히 본주도 따라 올라가더라. 또 차익 거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ADR이 상장된다고 UBS에서 본주 팔고 뭐 ADR 사라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너무 그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다고요?
0: 예, 일단은 올 4월 달에 전망했던 게 1.9%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2.6%로 0.7%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게 4월 달 전망이 지금 7월 달에 나온 거를 계산하면 석 달 만에 0.7%포인트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에 큰 폭을 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더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번에 발표한 3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2.6%, 2% 중반이 되는 중반을 넘은 지금 실질 성장률을 예상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었고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2% 초반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1% 또는 1% 밑에여서 한국의 성장률을 상당히 좀 글로벌하게 높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수출입니다. 뭐 반도체 비롯한 AI 관련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대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 특히 이 중동산 에너지 수입의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했고, 올해 1분기의 성장률만 놓고 보면 연율 기준 7.5%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을 때 4월 전망치를 좀 크게 웃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IMF는 설명을 좀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기존에 나왔던 우리나라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 발표했던 기관들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한국은행도

0: 지난번에 5월에 2.0에서 2.6%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1.9에서 2.5%까지 올렸었고요. OECD도 1.7에서 2.6%까지 그때 대폭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상황도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이런 전망치들을 적어도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전망이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0: 예. OECD 회원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위인데요.
1: 네.
0: 예, 아직은 1위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낮아졌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인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지난해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 이렇게 돼서요. 2015년에 기록했던 49.6%를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내내 40%대를 유지하다가 그래도 30%대 후반까지 30%대로 숫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 근데 여전히 이제 다른 나라들 2위권 그룹들 그 이하 그룹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높습니다. 우리가 39%까지 내려오긴 했어도 네. 2위 에스토니아 37%, 그다음에 미국은 22%, 일본 20%, 영국 15%.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순위가 우리 순위에 비했을 때 우리의 역시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OECD 평균이 14.8%인 걸 감안하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두 배도 넘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나아졌다라고 딱히 얘기하기 좀 그래 좀 그나마 낫기는 한데 비슷한 국내 지표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이것도 2014년 기준으로 35.9%였던 게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측면도 있어서 일단은 노인 10명 중 거의 5명 가까이가 빈곤층에 있다가 이제는 3명 후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게 이제 고령층이라는 게 65세 이상을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65세부터 이렇게 하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초고령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75세 이상부터는 별로 수치가 줄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더 가난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이유가 75세 전까지는 그래도 뭐 공공근로 같은 것도 일용직으로도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이를테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소득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반면에 75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건강이라든가 체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어떤 일조차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득 차이가 좀 더 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65세, 75세대 요 세대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어떤 별도 차원의 뭔가 좀 복지 대책을 좀 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4분께 경제쇼 진행자 최상욱의 신간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올 상반기 미국 AI 데이터센터 설립 건설 현장이 주민 반발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음의 환경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폭염이 이어지자 전력 부족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AI 데이터센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0: 최부정 경제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뭐 AI 데이터 센터랑 전력 부족, 그다음에 폭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네. 데이터 센터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뭐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인 건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유튜브 동영상 그거를 이제 파일을 저장해 주는 곳,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전송을 해주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장과 전송의 기능이 있는 그냥 거대한 컴퓨터 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거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hatGPT나 제미나이에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전기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고 네. 또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이제 이거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냉각 시스템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전기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네.
1: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요 한 1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 5,000개 이상이 지금 미국에 몰려 있어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 그만 지어라라는 이제 주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미국의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쓰는 전기가 이제 굉장히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와 공공 전력망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비상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0: 그게 폭염 때문에 데이터 센터랑 공공 전력망을 차단한다는 거는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1: 네. 일단 날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이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이제 워싱턴 DC 기온이 39도. 그래서 이제 관측사상 가장 더운 독립기념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욕 센트럴파크가 38도까지 올라서 14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네, 그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사진자료 보시면.
0: 네, 어플리케이션 콩이랑 유튜브로 화면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1번 그림 보여주시려는 거죠?
1: 네, 네. 이게 어제자 미국 기온 지도예요. 시뻘겋잖아요.
0: 네.
1: 이게 붉은색이 진할수록 기온이 높은 건데 이제 다홍색 정도로 보이는 게 이제 화씨. 그러니까 미국은 화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화씨로 90도. 그러니까 섭씨 우리 이제 도로 하면은 32.2도 정도 되고요. 또 좀 진한 빨간색이 좀 이제 중남쪽에 있잖아요. 이게
0: 네.
1: 이제 화씨 100도. 그러니까 우리 온도 섭씨로는 37.8도고요. 그리고 이제 와인색 있잖아요. 적갈색 서남쪽에 몰려 있는데 이거는 화씨 11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3.3도예요.
0: 섭씨로 바꾸면요?
1: 와, 네.
0: 어마어마하네요.
1: 이게 이제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데가 40도 이상 넘어갔고요.
0: 네.
1: 텍사스도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텍사스에는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열돔이라고 해가지고요. 대기권에 이제 고기압이 뚜껑, 이제 돔처럼 이제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놓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더 올라갔고 이번 폭염으로 이제 미국에서만 한 25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무서운 폭염이 온 겁니다. 그런데 폭염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한꺼번에 막 세게 틀다 보니까 이거 미국 전력 수요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임계치까지 치솟은 거예요.
0: 네.
1: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떤 이제 비상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는 그 그리드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공공 전력망이거든요.
0: 네.
1: 공공 전력망에서 떼내라. 데이터 센터들은 그냥 자체 비상 전력망으로만 가동해라. 이런 지침을 이번에 내린 겁니다.
0: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공공 전력망을 막 다 떼고 있습니까?
1: 그게 이제 정부가 대비 차원에서 비상 명령을 일단 내린 거고 실제로 아직 이제 그게 진짜 떼서 이제 실행이 된 거는 아니에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전력 산업이 이제 주별로 대부분 민영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전력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전력 회사

0: 여러 곳을 묶어서 관리하는 그런 광역, 전력망 운영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곳이 이제 PJM이라는 곳인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렇게 완전히 밀집해 있는 버지니아를 비롯해서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뭐 이런 미국 동북부하고 중서부 13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전력망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에요. PJM이. 근데 네. 에너지부가 이번에 이제 긴급 명령을 내린 내용이 뭐였냐면 정확히 PJM한테 굉장히 위급할 때는 데이터 센터를 그 공공망, 그리드하고 분리를 시키고 데이터 센터 각자 자체 비상전력이 있거든요. 거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PJM 그리드가 뭐 아슬아슬하지만 버텨줘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차단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에너지부의 긴급 명령 빈도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비상 명령이 이제 PJM 지역에 내려진 게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 겨울 한파, 봄에 폭염, 그리고 이번 여름 폭염까지 세 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몇 년에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그런 조치였는데 지금 긴급 명령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공공 전력망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요즘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이제 한파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네. 공공 전력망이 무너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 아, 굉장히 간당간당한 상황인가 보네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 중에 데이터 센터랑 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0: 네.
1: 지금 이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들은 뭐 전력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0: 네, 우리가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0메가와트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이제 10만 가구가 쓰는 그런 전기라고 봐요. 한국으로 치면은 한 뭐 도봉구, 강북구 뭐 이런 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구 전체가 쓰는 양하고 비슷하다.
1: 아, 이렇게 구단이 100메가와트가 구단이에요.
0: 네, 데이터 센터 하나인데. 아. 그리고 요즘 뭐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요. 이제 100메가와트 더 넘어서 그러니까 1기가와트짜리 초대형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한 기. 그러니까 100만 가구가 쓸 전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전력량은 대전 광역시 전체가 쓰는 양에 육박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그래프를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1: 몇 번 그림이죠?
0: 오, 이게 아마 보일 겁니다. 이번 그림입니다. 네네. 네. 그 지금 보면은 쭉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작년에 이제 40기가와트 밑이었는데 2028년 초, 그러니까 2년 정도 뒤에는 100기가와트 가까이 이제 두 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제 여러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걸 감안한 그런 보수적인 전망치예요. 이게 아래 하늘색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연되지 않고 취소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치면 이 위에 있는 진한 남색 그래프처럼 140기가와트 가까이 이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1년 중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그 여름철에 그 최대 전력 수요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거든요.
1: 네.
0: 작년 4.1%에서 올해 5.3%로 비중이 늘었고 내년에는 8.5%로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그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국가 전력망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0: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면은 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뭐 전기 요금이 뭐 올라서입니까?
1: 네,
0: 아니면
1: 맞아요.
0: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하는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또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3번 자료인데요.
0: 네. 네.
1: 그 미국의 월평균 가정용 전기료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난 7년 동안 전기료가요. 무려 46%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0: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1: 많이 올랐죠.
0: 네.
1: 그 2022년하고 2023년에 이렇게 촥 치솟은 게 있잖아요.
0: 네.
1: 그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값이 오르면서 촥 뛰어 올랐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만 해도 미국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한 6.9% 올랐거든요. 평균으로. 근데 작년에 전체 인플레이션율이 2.9%였단 말이죠. 전기요금이 인플레이션의 두 배 넘게 오른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지아주의 사례를 봤더니 지난 3년 사이에 대형 데이터센터가 여기 많이 몰려온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그 조지아주의 최대 전력회사가 이제 조지아 파워가 있는데 그 조지아 파워가 전기요금을 6차례나 올렸대요.
0: 아.
1: 그 기간 동안 전기료가 50%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에서는 아니 우리가 쓰는 이런 인프라 돈이라든지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쓰는 거는 우리가 다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기존 송전망이 이제 과부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이제 추가로 전선도 깔고 변전소도 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 인프라 비용이 전기 요금에 반영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같이 그걸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폭염 한파 이런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력망이 항상 이제 좀 여유 전력을 가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용량 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전기를 쓰기 전부터 이제 예비 전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0: 네.
1: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대신 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1: 네.
0: 그 요금을 대신 내는 건 아니지만 간접비를 많이 내고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 인프라 비용을
0: 아, 저는
1: 같이 대주는
0: 왜 올라가는 거예요. 거냐 했는데 그 인프라 비용들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군요. 아니 그러면은 전기요금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르면은 그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거부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아마 이미 많이 나와서 이제 좀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청 커요.
0: 네.
1: 데이터 센터 반대 단체 수만 해도 1년 새 두 배 폭증했습니다. 집계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400곳 안팎 또는 이제 800곳 뭐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0: 네.
1: 잡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자기 동 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한다 이런 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혹시 저기 에린 브로커비치라는 영화 기억나셔요?
0: 아, 저 잘 알고 있죠.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0: 네. 아, 저 학생 때 본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줄리아 로버츠 주연이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0: 네, 그 담배와 관련한 그걸 막 파헤친 그 심층 기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1: 아, 그게 어떤 네. 내용이냐면
0: 네.
1: 1993년 캘리포니아 마을에서 이 에너지 회사가 발암 물질을 지하수에 무단 방류한 사건이에요.
0: 제가 네. 착각했군요. 예.
1: 네. 그 이제 그 사람이 법률 회사 사무직이었어요.
0: 네.
1: 에린 브로커비치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이끌면서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 합의금을 받아내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게 환경 소송의 전설로 불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브로커비치가 이제 66살이 됐거든요.
0: 아, 그분이 지금
1: 네.
0: 66세세요?
1: 네,
0: 아.
1: 지금 사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굉장히 그래도 동안이시더라고요.
0: 네.
1: 제가 가져왔는데. 근데 AI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에 이분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당신 집 근처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걱정되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0: 네.
1: 올렸더니 한 달 만에 뭐 제보가 뭐 3,800건, 뭐 7,000건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신고 내용을 보면은 전기 오염요금이나 소음 이런 문제가 많았고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도 있었고
0: 네.
1: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나 그 인근 저수지 오염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많았고 수도요금이 몇 년 만에 우리 뭐 몇 배

0: 올랐습니다. 이런 제보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분이 이제 더 가디언시즈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네임드시다 보니까 네. 이분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뭐 제보를 하면은 정말 많이 제보를 할 것 같은데 아까 전력 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수도 요금이 뭐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는 뭐 어떤 경로가 있는 겁니까?
0: 네, 그 우리가 그 동안은 이제 전기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내에 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들이 이제 팩팩하게 들어서 이제 열을 막 뿜어내잖아요. 근데 네. 그 열을 빼내지 않으면요, 연산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계속 더 열이 오르면 서버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손상이

0: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조사해온 네.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사진을 제가 좀 간단히 가져왔어요.
1: 아 좋습니다. 사진이 역시 최고입니다. 네. 5번 그림이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에어컨 바람으로 데이터 센터 열을 냉각시키는 게 이제 공랭식이라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거는 근데 이제 고성능 AI 반도체의 발열을 이제 바람만으로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전기도 너무 많이 들고.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요즘 엔비디아나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많이 도입하는 게 이 두 번째 수랭식이라고 이제 물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뜨거운 서버 주변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 그런 파이프를 둘러요. 그래서 열을 이렇게 싹 뺏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물이 공기보다는 이제 열을 훨씬 잘 흡수하나 보죠? 맞습니까?
1: 저도 이제 잘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냉식을 하면 어쨌든 차가운 물을 닿아서 열을 빨리 이제 흡수할 네. 수 있는 그 열비가 크니까 네. 냉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세대 기술로 이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액침 냉각이라는 건데
1: 아예 담가버리는 거네요.
0: 맞아요. 와, 그러니까 네. 기계 전체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특수 액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통째로 푹 담가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를 거치지 않고 이제 직접 그 액체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냉각에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전력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서버에서 이제 열을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뜨거워진 물이나 공기를 이제 건물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진짜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방식이 이제 증발식 냉각 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뭐냐면 이제 뜨거워진 물을 이제 옥상 냉각 탑에 이렇게 확 보내요. 그래서 뿌려서 일부러 증발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물이 확 식게 그렇게 만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마당에 이렇게 물 확 뿌리면은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약간
1: 네.
0: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증발한 물이 공중으로 이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증발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물을 이제 밀폐된 파이프에 요새는 이제 뭐 계속 돌려 쓰고 그걸 공기로만 이제 식히는 그런 폐쇄루프형이 있기는 있어요.
1: 네.
0: 그걸 쓰면 되는데 이게 물은 적게 쓰는데 또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1: 아.
0: 결국 물을 아끼면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를 아끼면 또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1: 물, 전기, 이지선다를 거는군요. 데이터센터가.
0: 네.
1: 그럼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쓰는 거예요?
0: 네. 그 100메가와트급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 데이터센터 하나가 하루에 쓰는 물이요. 이제 평균 한 300만에서 한 500만 리터 그 정도래요.
1: 어마어마하네요.
0: 이게요. 이제 인구 한 네. 3만 명, 5만 명 되는 소도시 주민 전체가 하루 동안 씻고 마시고 쓰는 물 양 뭐 그 정도고 확 닿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규격 실내 수영장 있잖아요.
1: 예.
0: 그거 두 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물을 공기 중으로 이제 매일 증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1: 100메가와트급 하나에서요?
0: 네. 근데 1기가와트 이상 돼버리면은 뭐 10배, 20배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1: 네.
0: 그래서 AI가 물을 얼마나 쓰는지 말할 때 이제 자주 인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UC 리버사이드 대학 연구팀의 논문이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에 따르면 이제 ChatGPT 같은 AI한테 100단어 정도 들어간 그런 짧은 이메일을 써달라라고 이제 한 번 시킬 때마다 얼마의 물을 쓰냐 하면 우리가 왜 그 500ml짜리 생수 있잖아요.
1: 예.
0: 그 생수 한 병이 증발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 쓰는데 그 이거는 데이터 센터 서버 열을 식히는 데 쓰는 물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 전기를 쓰는 그 발전소에서 쓰는 물을 반영해서
1: 네.
0: 그 계산한 수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매일만 써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그만큼의 물이 계속 이제 소비가 된다는 거죠.
1: 네.
0: 근데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확히 얼마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그 미국의 이제 오리건주의 더 달스시 사례를 들어보면 거기 구글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정확한 물 사용량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 언론하고 이제 주민들이 계속 이제 요구를 했어요. 공개해라. 그래서 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용량을 공개를 했는데 그 시 전체가 사용하는 상수도 사용량의 30%를 그 데이터 센터 혼자 소비했다라는 수치가 밝혀진 거예요.
1: 난리 났겠네요.

0: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구글은 시의 상수도와 하수도를 개선하는데 390억 원을 냈습니다.
1: 아, 밝혀지니까 되는구나.
0: 네. 네. 그 며칠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쓰는 물의 양이 공식 발표보다 최대 수십 배나 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데이터 센터가 쓰는 그 냉각수 말고 네. 간접적으로 쓰는 물. 그러니까 발전소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는 물이 사실 냉각수보다 평균 12배나 많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와, 아 근데 물을 많이 쓴다는 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 아까 네. 수질 오염이 있으니까 에렌 브로코비치한테 신고가 많이 갔다 했잖아요.
0: 네.
1: 수질 오염은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좀 가습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네. 가습기에 이제 수돗물 넣고 오래 쓰면은 주변에 또 하얀 가루도 생기고 물때 끼고 막 그러잖아요. 물은 네. 수증기로 날아갔고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나 잔여물이 쌓여서 이제 농축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습기에 남겨진 오래된 물을 이제 세수대야 같은 곳에 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세수대야 물도 같이 오염이 되겠죠.
1: 아, 예. 예.
0: 그리고 우리가 왜 찌개를 이제 끓인다 그러면 이제 바글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제 쫄잖아요.
1: 예.
0: 그러면 쫄면은 밑에 이제 남잖아요.
1: 아, 지저분한 게 남는 거군요.
0: 네. 그런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진을 제가 이걸 또 이게 AI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렸네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1: 방금 생수통 몇 개 날아갔습니다. 지금
0: 네,
1: 그림 그리시고.
0: 맞아요. 그래서 서버의 열을 이제 식힌 네. 후에 빠져나온 물이 냉각탑에 가가지고 열과 함께 일부 물이 증발하고 나면 오염 물질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제 진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농축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사례가 미국 오리건주 모로 카운티의 이제 아마존 데이터 센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원래 이제 농사용 비료 때문에 그 지하수에 질산염이 쌓여 있었대요. 근데 아마존이 질산염이 섞인 물을 냉각수로 이제 끌어다 쓰면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냉각탑에서 이제 증발을 거치면서 그 질산염이 이렇게 막 농축이 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결국 그 안전 기준의 8배까지 오염이 된 겁니다. 이 물이 다시 이제 농지에 뿌려지고 사람들이 쓰는 이제 지하수로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 4만 5천 명의 지하수를 이제 식수원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질산염이 이제 예. 농도가 낮으면은 이제 문제는 안 된대요. 근데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영아 유아한테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그 블루베이비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청색증을 좀 일으키고요.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3월에 아마존이 300억 원 가량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수질 오염으로 배상한 첫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1: 아, 이게 지금 첫 사례면은 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0: 아, 이게 첫 사례고 네. 이제 계속 아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게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배상이 됐다는 거는 이 여기도 이제 우리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좀 시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들이 지금 아, 이 빅테크들이 아, 우리는 잘못 없어. 원래 이 질산염은 있었던 건데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이 원래 이 질산염을 쓴 농업에서 잘못을 한 거지 우리 데이터 센터가 잘못한 건 없어 이렇게 반대 논리를 펴기는 펴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은 이제 서로 갈등 끝에 합의금을 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첫 사례다 보니까 나중에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배상금을 낼 수밖에 없는
1: 그렇겠네요.
0: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아,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아까 이제 몇 개 주나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이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0: 네.
1: 그런 데는 그러면 그런 뉴스들이 아직 다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는 엄청난 갈등들이 있겠는데요?
0: 맞아요. 그 사진 자료 하나 보시겠어요? 제 사진 자료 7번인데요.
1: 네, 7번을 보겠습니다.
0: 네, 이게 보시면 그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버지니아 주거든요. 600개 네. 가까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1: 버지니아가 미국 동부에 있는 주죠.
0: 네, 네, 동부 한 중간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텍사스, 캘리포니아 순입니다.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지도를 보면 색이 짙을수록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이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1: 네. 그러니까
0: 버지니아는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0: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990년대 AOL 본사가 자리가 일단 잡혀서 세계 최대 광케이블 교환망에 깔려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통신 기반을 잘 갖추고 있고 이제 지리적 이점하고 인프라 이런 게 이제 강점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이 몰렸고 여기다가 이제 버지니아주가 각종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면서 여기가 데이터 센터 성지가 됐어요.
1: 아.
0: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들이 죄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주의 전기 요금도 엄청 올랐어요. 버지니아주의 1위 전력사가요. 이제 네. 도미니언 에너지인데 거기 기준으로 일반 가정 요금이 뭐 4, 5년 사이에 40% 가까이 인상됐대요. 그래서 버지니아 주민들이 이제 법정 싸움에 나섰거든요.
1: 네.
0: 도미니언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전용 송전망을 지으면서 발생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그 일반 주민 요금에 전가한 거는 부당한 요금 징수다라면서 지금 이제 소송이 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와,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림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나 논란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설명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주변에 짓겠다고 하면 정말 반대 거부감이 엄청 클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0: 네, 네. 맞아요. 근데 꼭 반대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지금 AI 패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중국한테 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거부감이 커지다 보니까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을 금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이거를 이제 실제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모라토리엄 법이라고 부르는데.
1: 아, 모라토리엄 법이요?
0: 네. 네. 이곳저곳에서 지금 미국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어요?
1: 네.
0: 이게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10개 이상의 주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제한하거나 이제 금지하려는 법안이 지금 발의된 게 표시가 돼 있는데
1: 네.
0: 지금 여기 보면은 표에서 이제 그 빨간색을 나타내는 지역 있잖아요. 이게 신규 데이터 센터 금지 법안이 실제로 발효된 그런 기초 단체가 포함된 주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 파스코 카운티,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조지아주의 모건 카운티, 버지니아주, 라우건 카운티 이런 이제 몇 개 도시들이 자기 지역에선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를 당분간 못 짓도록 법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주황색은 뭐냐면 이제 법안이 진행 중인 곳. 특히 요즘 이렇게 주황색이 이제 뉴욕주도 지금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뉴욕주 행보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주의회에
1: 네.
0: 이제 모라토리엄 법안이 이제 올라와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메가와트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무려 3년간 이제 건설을 유예하는 아.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법안으로 평가가 되면서 지금 산업계하고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투자하기로 된 사람들도 있고 회사들도 있고
1: 네.
0: 다 쭉 이제 밀려 있는데 이거를 지금 3년간 미루라고 그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지금 이게 뉴욕 주지사가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1: 네,
0: 공화당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맘단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0: 아, 네. 그분은 아, 뉴욕 시장.
1: 아, 시장님이시군요.
0: 네, 여기는 아, 뉴욕 주지사.
1: 네.
0: 뉴욕 주지사도 민주당이에요.
1: 주지사도 민주당이시군요.
0: 네, 캐시 호컬 주지사인데
1: 아.
0: 민주당이지만 아직 법안에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자본가와 아니면 일반 주민들의 반대 사이에서
1: 네.
0: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메인주가 이제 주 단위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한 첫 사례였거든요.
1: 네.
0: 메인주가 어디냐면 청정 지역에 있어요. 제일 북쪽 위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했던 그런 주였어요. 근데 여기도 민주당이 주지사예요.
1: 네.
0: 그런데 이 법안을 추진한 게 이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그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을 금지하자라고 한 데가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그 주지사가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네. 법안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다 보니까 이제 주지사 입장에서는 와 이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야 이러면서 이걸 거부를 해버려요.

0: 그 주민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아. 이게 웬 뒤통수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1: 아 이게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개입을 하게 되었는데 관련해서 네. 반대법도 나왔지만 또 민주당 주지사든 공화당 주지사든 또 자기 주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네.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는군요.
0: 복잡하게 흘러가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 네. 아까 그 지도. 8번 지도요. 8번 그림 보겠습니다. 네. 네.
0: 보면은 이제 그 보라색은 모라토리엄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제 그 회색. 회색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지역이고 반면에 이제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 네. 초록색은 뭐냐면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텍사스, 미시시피, 엘라베마, 유타, 네바다 이런 곳인데 여기는 아, 우리 주로 오면은
1: 웰컴 주정, 데이터 센터.
0: 웰컴 네. 주정부 차원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인프라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데이터 센터 반대하는 세력, 지지하는 세력이 두 동강으로 나눠져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 아, 근데 저는 제 말씀하신 걸 쭉 듣다 보니까 그래서 네.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원래 계획된 데이터 센터 건설보다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네 보수적인 추정치를 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해가 잘 되고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나 AI 팩토리 이런 거를 짓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남의 나라에서만 생길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후일까요?
0: 네. 기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데이터 센터가 네. 200개 정도 지금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정부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1: 맞아요.
0: 마스터 플랜을 추진 중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한국이 전력이나 물 문제에서 결국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전력이 이제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국민의 이제 전기요금 폭등을 받고 있지만
1: 네.
0: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지어지면은 이 구조를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물 스트레스가 또 적은 편이 아니에요.
1: 아,
0: 강수량은
1: 그렇군요.
0: 풍부한데
1: 네.
0: 이제 계절 편차가 크고요. 일단 그리고 1인당 물 사용량이요 OECD 국가 중에서 7, 8위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30년에 국내에서만 연간 4천억 리터의 물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0: 네.
1: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우리나라 네. 데이터 센터도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상에서는 18.4기가와트나 됩니다. 1단계에 8.4기가와트고
0: 네.
1: 2단계는 이제 추후 전력시설을 더 지어가지고 10기가를 더 짓겠다고 했으니까
0: 네.
1: 아까 100메가와트짜리 얘기하셨는데 한국도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AI 팩토리들을 지을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1: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 7월 9일 목요일 최상욱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그 청취율 조사 이벤트에 정성껏 참여해 주셔서 이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 제가 또 이런 문자 보는 재미에 라디오 진행에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5041님이 문자로 집값 걱정하는 내 친구 동찬아 경제쇼 듣고 같이 자산가가 되자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0892님은 BTS에 빠져있는 우리 여보 경제쇼 팬클럽도 되어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6824님이 우리 공장은 출근과 동시에 라디오를 켭니다. 들으며 의견도 나누고 가끔은 참여도 합니다. 경제쇼도 쭉 잘 듣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이 풍부해집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894님은 경제쇼 매일 듣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딸에게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 감사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잘 부탁드리겠고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라는 책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첨된 분들은 KBS 1라디오 경제쇼 홈페이지에 공지해 놨으니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요일까지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생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그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뉴스 문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면서 오류도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조사 에와 에게가 있습니다. 보통은 에게를 써야 할 곳에 에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의 얼마를 요구했다라는 문장에서는 가해자에게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 에와 에게의 차이는 그 조사 앞에 오는 말이 유정명사냐 아니냐에 있는데요. 유정명사란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프랑스에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같은 문장은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에를 써야 할 곳에 에게를 잘못 쓴 경우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한국 선수들이 프랑스 선수들에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로 바꾼다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친구에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는 조사에게가 잘못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상의하다에는 조사와를 써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도와주다 앞에 를을 써서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권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가끔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권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는 내일 낮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중심으로 50에서 150,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앞으로 더 예보가 돼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권은 20에서 80, 충청이 10에서 50, 남부지방 5에서 20, 제주 5mm 미만의 비 예보고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도 계속됩니다. 오늘 경주가 전국 최고 기온인 3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경상권과 일부 전남, 제주에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서울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4, 5도가량 높아 지겠고 강릉, 대전 31, 광주, 대구 32, 포항은 34도까지 올라 대부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포항은 이번 주말 휴일에 36도까지 기온 예보되어 있습니다. 경북 일부와 제주 동부는 올해 처음 신설된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새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충청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정오 기준 KTX 26편과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32편이 20분에서 최대 150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전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열차 간격 유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도림천 인근 하천 하수도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오늘 낮 12시 40분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 침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침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안전안내문자를 확인하고 저지대와 지하공간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기후부는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낮 12시 1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금천구와 관악구 일대에 산사태주의 예측정보가 내려짐에 따라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잠실과 뚝섬, 서울숲, 옥수, 압구정 선착장의 한강버스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집중호우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에선 평택시 팽성읍의 한 빌라 석축 붕괴 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했고 오산시에선 오늘 오후 1시부터 월동 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인천 운현동에선 도로 침수로 창고에 물이 차 두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인천 논현동의 도로도 침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충분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공수처는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확정 판결이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퇴 후 열흘 만에 직접 입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를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드리고 감독으로서 모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문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축구협회 관련 청문회를 22일 열기로 결정하고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증인 13명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유사살의 재발을 막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사건 전수조사를 벌이고 수사제도 전반의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투약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의사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만들고 불법 유통,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의 한 피부과 원장과 소속 의사 등 13명을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이들은 외국인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허위 처방전을 만들어 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맛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시간당 7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언제든 쏟아질 수 있어 침수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차차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보안수사권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게 7월 17일 전까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선호 투표제를 두고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안으론 이른바 징계 정치에 맞닥뜨려 있고 밖으론 보안수사권과 원구성 놓고 여당과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을 전화로 만나서 당 안팎 핵심 현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치킨 쿠폰,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게 발의하기 전에 이제 목소리인데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3: 오늘 오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책위, 법사위, 행안위를 포함해 당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TF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이번엔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검찰 해체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올바른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 자, 이제 지금 이제 뭐 장윤기 사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사건 하나 갖고 하려던 제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는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어떤 경찰의 그런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전국에 보안수권 폐지 법안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걸 가도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고 실제로 김남희 의원인가요? 그 법조인 출신 그 의원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개적으로 발의 저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자 근데 아까 이 녹취에 나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자들 아마 질문을 받고 김한규 의원이 뭐 꼭 보안수사권 그 남겨두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랬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5: 보안수사권은 박탈을 하고 네.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고 이걸 실질화하겠다. 이게 네. 민주당의 현재 방침인데 네. 근데 요구라는 거는 그냥 요구거든요.
1: 그냥 경찰에게 한번 좀 네. 수사 더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5: 그러니까 얘기는 해 주는 건데 예.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예. 이게 지금.

0: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요구하다 안 되면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경찰에서도 깝깝해하는 게 뭐냐면 수사를 하다 보면 경찰 입장에서 아, 할 만큼 했는데 계속 요구가 온다.
1: 네.
0: 그럴 때 경찰 일선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검찰이 사건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보안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좋겠다. 바로 이런 예, 얘기를 예. 하는데 근데 보안 수사권이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핑퐁이 네.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제대로 매듭이 사건이 매듭 지어지지 않는 그런 기재가 될 수 있고 저는 만약에 검찰에 직접적인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고 하면은 보안 네. 수사 요구권으로 안 되고 수사 지휘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예, 그 정도는 해야 이게 결국에 사건 교정이 되거나 결판이 어느 정도 난다라고 하는 거고.
1: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과 보안 수사권 한 중간 지점에 지휘권 고기 한 중간 개념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0: 그렇죠. 근데 사실 지휘권이 있으면은
1: 거의 수사하는 거나 거의
0: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예, 예. 약간 이게 선진국 모델인데 선진국에 사실 선진국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선진국에는 검찰이 수사권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없다며 알고 계시는데 선진국에 검찰 수사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보통 직접 수사를 많이 하진 않고 특히 수사 개시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1: 네.
0: 근데 대신에 이 검사가 나서서 경찰이라든지 이쪽을 수사 지휘를 하는 곳이 많고 심지어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는 경찰의 근무 평정을 검사가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수사에 대한 통제와 지휘는 적어도 있는 건데
1: 예.
0: 근데 저는 굳이 얘기하면 수사 지휘권하고 보안수사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보안수사권이 차라리 낫다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검찰의 인력이 많은 편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중수청하고 공소청이 분리가 되지만 또 공소청에 남아있는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검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인력들. 근데 상대적으로 또 경찰 일선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또 많이들 고생을 하시고 수사 베테랑인 분들이 또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요구권보다는 지휘권이 나은데 근데 이왕에 지휘할 거보다는 좀 차라리 보안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더 훨씬 낫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에서 분명한 거는 검찰이 수사 개시부터 공소유지까지 이걸 일괄적으로 다 맞는 거에 대한 폐해가 있었던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여기서 핵심은 수사 개시권입니다. 수사 개시권을 안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검찰개혁이 되는 건데
1: 네.
0: 그리고 제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검찰의 일체 수사권을 박탈하자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당의 강령을 확인해 보니까
1: 네.
0: 그 강령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조국혁신당조차도 수사 개시권에 대해서는 명문화해가지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일체 직접 수사를 보안 수사를 포함해서 다 박탈한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처음부터 그 의도됐던 검찰개혁의 내용인지 이건 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자, 뭐 전국에 정말 묵묵히 일하는 능력 있는 경찰관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이 어처구니 없는 구멍, 허점, 말도 안 되는 그 짬짬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어제 광주 경찰청 앞에서 희생된 여고생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경찰이 살인마 편이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자, 이 사건에 이런 사건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권한을 경찰에게 맡기고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사실상 없애버린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영 대변인.
2: 권한을 주면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는 이게 첫 단추부터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악마화했잖아요. 검찰은 해체해야 되고 검찰은 없어질 조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번 그 광주에 있었던 요 사건 네. 관련해서 이건 형사사건이잖아요.
1: 네.
2: 검찰이 형사사건 이렇게 일반 형사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보안수사를 하는 경우가 98%고요. 그다음에 2%가 이른바 본인들이 볼 때 특수수사라고 해서 개입 처음부터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 2%의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악마한 거고 본인들을 수사했던 검찰을 악마한 거잖아요. 조작기소라고 해서 계속했는데 조작기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작기소 아닌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피해자 프레임,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서 멀쩡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어떻게 보면 없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0: 때는 지금 장윤기 사건이 됐을 때 민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워낙 검찰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말의 어떤 수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뱉어왔던 그 말의 일관성이 어긋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한테는 수사권을 1일에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비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거기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 예외를 둬야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국정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 전 총리죠.
0: 전 총리가 네.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는 거예요. 뭘 누차 밝혀옵니까? 그러면 국정의 1인자와 2인자가 말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건 비겁한 거거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1: 또 그러니까 하나는 총리직을 던지기 직전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했어요.
0: 해버렸습니다.
1: 자, 검찰 개혁 추진단이 지금 결론을 내려고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얘기하고 당으로 왔습니다.
0: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5월 달에 당에 민주당이 뭔가 얘기를 해서 뭔가 이거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일관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전당대회가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국가기관이 그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1: 자, 만약에 이런 가족이 완전히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그 희생자 여고생 그 집안 입장에서 보면 와, 이 경찰 속에서 이거를 축소하려는 이 짬짬이를 봤을 때 네. 과연 입장이 어떨까요? 이거는 단 한 개의 케이스라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네네. 이런 것들이 그냥 구멍을 방치했을 때 제3, 제4, 제30, 제40, 제50 다 생긴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민생은 어디 있나 범죄로부터의 그 국민들의 보호는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야권을 중심으로 이런 비난을 하잖아요. 그 여당의 전당대회 소재로 민생이 희생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은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 머릿속에는 아, 이거 사실 필요한데 이거 국정 운영해 보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많거든요.
2: 네.
1: 자, 이른바 친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까요?
2: 지금 친명 후보 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1: 네.
2: 친명 의원들 중에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롭게 싸워왔던
1: 예.
2: 그리고 싸움도 이제는 더 이상 잘 벌어지지 않는
1: 그래요.
2: 그런 소재가 되고 말았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개혁돼야 하는 검찰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그 검사들처럼 예? 증거나 이런 거 다 있는데도 제대로 안 살펴보고 심지어는 변호인에 가까운 처신을 했던 그런 검사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들은 특수부 검사고 특수부 검사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특수부 검사인데 그러면 검찰 전체 중에서는 상당히 극소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런 정치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개혁하는 게 일단 검찰개혁의 제1의 과제였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뭐 한사코 김건희 씨가 무죄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빼고는 초당파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주제였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지금 이거는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들을 보안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건 완전히 벗어나버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정치검사가 있습니까? 다들 다 경찰이나 검사들이나 똑같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벗어나버린다. 그리고 일반 민생사건 또 민생 문제 여기에 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검찰개혁하면 다수가 지지해왔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0: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제1의 검찰의 문제의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논란이 분분한 소재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소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이 분분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사실 그렇다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일반 형사 사건의 그 검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민주당이 돌아봐야 될 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지금까지 오히려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힘을 빼놓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검사들하고 평검사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특수부가 검찰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을 중심에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할 때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는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부 쪽에 힘을 더 실어준 게 민주당 정부였었어요.
1: 근데 문재인 정부.
0: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그러면 특수부 쪽에 힘은 떨어뜨린다고 할지라도 형사부 쪽에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해왔고 지금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버리면
1: 네.
0: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부 초기에는 워낙 윤석열 정부의 그 나쁜 그림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검찰 하면은 권력 떨어뜨려라 했지만 이제부터는 또 이 사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1: 네.
0: 민변이라든지 민변에서 얼마 전에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다수의 변호사들이 보안수사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 거의 한 70%.
0: 네, 근데 네. 제가 참 위험한 것이 그럼 민주당에서도 수십 명 국회의원 정도는 보안수사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게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도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빌드업이 안 돼 있어서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혼자 거의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굉장히 좀 나쁜 일이죠.
1: 네,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비용 대변인.
2: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 그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과거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지금이 더 노골적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른바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김만배와 남욱 관련해서 1심에서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이게 보면 1심에서 나온 것보다 더 세게 형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해서. 그래서 추징금이 7,400억 원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1: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2: 아,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대장동 간부가 누군가, 대장동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유죄가 확정이 판결이 됐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검찰의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범죄 수익을 세탁해 준 겁니다. 돈을 꽂아준 거죠. 무려 7,400억 원은 돈을 꽂아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정유미 검사장 같은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등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대놓고서 국가 권력이 범죄자들한테 너희 일정 부분 이렇게 수천억 원 해가지고 너희 입막음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검찰이 무례한 기소 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간부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살아있는 수사기관을 통해가지고 범죄자들한테 이익을 준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지금의 대검과 법무부에서 벌어지는 행동, 작태는 국민적인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결국 저 김기웅 대변인 말씀은 이렇게까지 검찰개혁이 어떤 정도 이상으로 가가지고 검찰 해체 그리고 보안수사권도 완전히 안 지른 이런 흐름은 결국 그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있다?
2: 아니,
1: 그런 뜻입니까?
2: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앞에 이제 피고인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정치 네.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아예 대놓고 범죄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검찰 이상이라고 제가 비판을 하는 거죠.
0: 네. 범죄자를 도운 걸로 치면 똑같은 거죠. 의원님. 네, 똑같은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항소 포기는 저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뭐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정치 검찰 얘기하니까 또 이재명 정부 꺾어내고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해가지고 뭐 좋을 건 없다고 보고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어떤 반발 동력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그때 그 극소수의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예전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수사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형도 수사했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아들 감옥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검찰이 결정적으로 추락한 계기가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짚어야 된다. 대장동 항소폭이 잘못했죠. 근데 대장동 항소폭이도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검찰 스스로가 힘을 빼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 극소수의 봐주기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 때문에 지금 검찰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2: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이 있을 때 어디에다 방점이 더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했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재연절 7월 17일 이전까지 원구성 좀 마무리해달라. 제가 보기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그냥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여당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이제 있어 보이는데 김기영 대변인 법사위원장 절대로 안 줄 거거든요. 여당이. 야당으로서 출구 전략이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2: 출구 전략을 말씀드리면 안 되죠.
1: 아, 그렇죠. 그럼 비밀인가? 나중에 여기 방송 쉴 때.
2: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한계치가 있죠. 한계치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여론과 국민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죠. 아, 그래봤자 시간 다 되면 상임위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네.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국민을 믿고 가자.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우고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공수처, 공수처법,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른바 이제 부동산 3대 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권력을 독점했을 때 이게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도 본인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협치 인사다 뭐 그런 인사에 대해서 겉보기 등급으로 해줄 필요 없고요. 저희가 원하지도 않고요. 결국은 원래대로 했던 겁니다. 1당이 의장을 가져갔고 소수당 두 번의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리는 만큼 국민들이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의 민심이 뭡니까? 독주하지 말고 좀 같이 가라 그거잖아요. 근데 그 민심을 반하면서도 이렇게 집착하는 건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구 전략이 없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싸우면서 왜 우리가 싸우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속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1: 자, 상임위원장 7개 갖고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왜 이 싸움이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제도를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인가.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에 들어가면 7개라도 갖고 있으면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고 있는 시키고 정말 시키고 싶은 법이 있을 때 이쪽을 쥐고 있음으로써 저쪽에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국민의힘도 여러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 특히 이거는 그분들 폄하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뭐 한 3선 정도 되신 분들은 또 상임위원장 하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1: 저 명단도 네. 막 떠돌아다니고 네. 있습니다.
0: 내가 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장 이게 결판이 안 나니까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네. 거고 근데 그게 꼭 자리 욕심이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또 정치라는 게 주고받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상임위원장 몇 개 챙겨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많이 경쟁률이 높은 상임위를 또 몇 개 국민의힘한테 준 거거든요. 네. 이런 정신들이 좀 발휘가 잘 돼야 되는데 법사위에 과하게 무게가 실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사실 법사위는 저는 이거는 그 국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법사위가 자꾸 법안 계류시켜놓고 시간 끌고 하는 걸 없앴어야 되는 겁니다.
1: 네.
0: 법사위는 체계 자꾸 심사를 하긴 하

0: 돼. 며칠 지나면 그냥 본회의로 간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뭐 법사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싶은데 양당 다 그걸 안 하더라고요. 시도를 별로. 몇 가지 제도 뭐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본회의 직회부 제도 이런 걸 만들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법사위의 권능을 좀 약화시켰다면 다른 상임위와 같이 일반 상임위 중에 하나로 묶였을 텐데
1: 네.
0: 예, 그렇게 또 안 된 것은 또 국회의 책임이 있지 않나. 여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1: 자, 여당 전당대회로 와봅니다.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 잇따라 당대표 출마 선언했고요. 자, 뭐 3대 1, 2대 1로 싸우면서 흠친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라고 또 정청래 의원이 이제 적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선호투표제 전대를 이걸 갖고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거 나한테 불리한 거다.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해라 해가지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은 안 났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0: 이거를 결국에 당헌당규의 주도권을
1: 예.
0: 쥐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1: 네네.
0: 근데 사실은 선호투표나 결선투표나 취지는 동일한 제도거든요. 이게 한쪽에서 주장하는 쪽이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계산법을 들여다보면
1: 네.
0: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선호투표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선호투표하고 결선투표의 차이가 뭐냐면 선호투표는 즉석 결선투표라서 한 번에 다 끝나거든요.
1: 네.
0: 근데 결선투표는 1차 투표 끝나고 결선투표 사이에 기간이 있고 그때 후보들 간의 합종연행, 극적인 어떤 지지선언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막 뭐 김민석 전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 등이 극적으로 만나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쪽이 더 유리하니까 그러면 결선 투표를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선호 투표를 찬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근데 반면에 그 논리는 뭐냐면 김민석 1위 찍는 사람이 송영길 찍고 송영길 1위 찍는 사람이 김민석 찍고 이러니까 네. 둘이 나눠 먹으면 이거 구조적으로 정청래가 이길 길이 없다. 뭐 이런 논리 아닌가요?
0: 그렇다면 결선 투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근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송영길 김민석 지지자 중에 일부가 나를 또 지지할 수도 있다 결선 때 그렇게 뭐 노력을 내가 결선 투표 기간에 할 수 있는데 선호 네. 투표는 그 노력의 기간을 짧게 단축시키니까 또 반대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각 주자들이 선호 투표 결선 투표 셈법이 약간 이면의 것까지 감안해 보면 글쎄요 이게
1: 큰 차이 없을
0: 네,
1: 것 같아요.
0: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들까지 하실까 이게 궁금하고 제가 오히려 더 그런 거는 선호 투표를 할 때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럼 중간에 후보가 사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에게 이전시켜주기가 좋은 제도가 선호투표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래도 선호투표를 도입하더라도 그 후보의 표는 없어지는 걸로 이번에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더더욱 선호투표냐 결선투표냐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김경 대변님 어떻게 보셨어요? 선호투표제 공방.
2: 선호투표제를 하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영길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크죠. 본인은 이제 기탁금 1억 원 얘기를 하면서 1억 네. 원 있으니까 선호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난 완주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1: 네.
2: 결선투표제가 아니고 선호투표제는 최종 라운드 파이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완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를 할 때 송영길과 김민석이 하나가 돼서 정청래를 공격할 때 정청래한테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역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이번에 보면
1: 네.
2: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한 지난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갔을 때 사진을 보면 되게 쓸쓸해 보입니다. 날씨도 좀 비가 오는 듯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원샷으로 찍습니다.
1: 동정심을 자극하는
2: 그렇죠.
1: 전략이에요?
2: 그렇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이 싸움은 기본적으로 김민석 대 정청래 싸움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볼 땐 정청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쪽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꽂아놓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정통성, 적통성 얘기를 하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힘이 떨어졌을 때 강력하게 공격을 했던 정동영 당시 후보와 관련

0: 보면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신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서초에서 양재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대 이동량 량도 더 몰리면서 부근 더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안산 분기점 진입로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대저 분기점에서 삼락까지 5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김민석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그 전에 한참 전에 출연했을 때 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그 여론조사 기관도 있잖아요. 김어준 씨가 자기 원하지 않는데 이름은 뭐 정원호보다 낮게 나오고 이런 시절에 그거는 우리 마음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날도 쳤는데 이날 내용을 보니까 친청 이성윤 최고위원이 제기한 개헌날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제 표결에 참석 못한 그 경위를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막 담 넘어가고 담 넘어갈 때 도와준 시민 인터뷰도 있고 CCTV 영상에 김민석 의원이 막 서둘러가지고 본회의장 쪽으로 막 달려가고 나중에 아 1초 늦었다고 방금 전에 바로 제 옆에 있던 당시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아이고 1초 뭐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날 표결에 참석 못한 거를 의혹 사실상 해소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김어준 정청래 편 아니야? 이런 생각한 사람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된 걸까요?
4: 제가
1: 고무신을 바꿔시는 건 아니죠?
4: 그렇게까지는 아닐 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김어준 씨 지지자들은 댓글을 네. 어떻게 달고 있냐면 네. 봐라 이게 바로 언론이다.
1: 아, 참 언론이다.
4: 언론이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사실 그렇군요. 또 김어준 씨가 이렇게까지 그 김어준 씨가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게 뭐 기계적 중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 편향적인 언론이라는 거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보통 또 우리 사회 자체가 김어준 씨를 떠나서 정파적으로 뭔가 남의 편이다 싶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 그건 아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싫어하던 사람조차도 아 그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해주는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냥 당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같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든지 아니면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번 이번에 당해봐라라고 모른 척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해야 될 일은 했다. 김어준 씨가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김민석 전 총리를 미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제 와서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아마 저는 수순대로 송영길 네.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도 김어준 씨 유튜브에 차례로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이런 건 있죠. 정면 대결로 가지는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 쪽이나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하고 김어준 씨가 정면 대결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만약에 졌을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김어준 씨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1: 근데 지금까지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해서 본인이 뭐 보수 유튜버 중에도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킹메이커다. 네. 본인이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다. 뭐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이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조국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셨어요? 김기영 대변인.
0: 일종의 이제 그 CCTV를 공개함으로써 본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구했다고 하고 김민석 후보도.

0: 이거 어떻게 구했냐 혼잣말 네. 비슷하게 하는데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죠. 그게 정청래 쪽에 있던 그 이성윤이 네. 끊임없이 이제 감기약 얘기를 하고
1: 감기약
0: 그 성분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튼 이거 마냥 누워있던 게 아니라 들어왔었네. 네. 1분 차이로 아쉽게
1: 못 눌렀네.
0: 요 정도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했다면 제가 볼 때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를 시켜줬거든요.
1: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장면을.
0: 기분 나빴겠죠.
1: 가슴이 덜컹?
0: 덜컹? 뭐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조금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권력이란 것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실제적인 내용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과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도움은 안 된다. 그렇다면 김어준 씨는 왜 이렇게 했을까 봤을 때 일종의 보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조 털레유 뭐 이쪽으로 하나로 이렇게 딱 그룹핑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결과가 김민석 후보가 됐을 때 뭔가 내가 출구 전략이 퇴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네.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후보를 좀 부를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본격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1: 자, 김민석 의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KBS 프로그램 이제 출연해가지고 한 얘기인데 감기약 성분이 뭐냐 이렇게까지 친청 이성윤 의원이 들어오니까 딱 뭐라 그랬냐면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대표 되면 당신은 공천 없어. 이거 하고 좀 글자 수도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김수민 네. 평론가님 그렇게 해석 안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 아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들으신 분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걸 또 사실 이거는 딱 뭐 사람의 내심을 뭐 다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1: 우리가 관심법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2: 네. 네. 그 이게 뭐 다른 의미로 보자면은 아, 정치를 뭐 이렇게 허위 비방을 하고 이러면 정치를 계속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김민석 전 총리가 그런 뜻이었다라고 해명을 해버리면은 네. 설령 속으로 다른 생각이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1: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네. 게 또 중요하잖아요.
2: 네. 근데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었는데 네. 근데 정치인은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인식이라는 게 또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뭐 본인도 어느 정도 깨달았을 거라고 봐요. 물론 모든 정치인이 매사에 자기 말을 다 신경 쓰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혹시 공천 불이익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들을 국민들 사이에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그 점은 김 전 총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죠.
1: 그래요. 나 물 아니야. 다섯 글자. 나 물 아니야. 다섯 글자로 하면 내가 뭐 말 부드럽게 하니까. 난 물인 줄 아니? 뭐 이거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민주당 얘기만 너무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좀 와볼게요. 장동혁 대표 김기웅 대변인님한테 제가 질문 네. 한두 개 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 자 성파 개표소 시위 거기 이제 단독으로 잘 가더라고요. 또 네, 다시 네. 당대표가 만약에 자기가 그게 어떤 당론으로 뭘 자신이 있으면 지도부를 데리고 가든지 이게 아니고 단독으로 가서 모자 쓰고 이런 것 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 상당히 좀 두둔해 주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손팻말을 보니까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런 대통령 호칭도 없고 성도 없고 여튼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김경 대변님 호칭이나 이런 네. 어떤 여러 가지에서 예의를 갖추면서도 더 엄중하게 좀 위험을 갖춰서 제1야당 대표면 그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뭐 이런 게 지지층들한테는 좀 속을 하나요?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0: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거나 예. 그럴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 막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생각이 다 옳다 그러다 그걸 따지기 전에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다양하다. 네.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제1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품격 있게 존칭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
1: 네네.
0: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관련해서 공중파에 나와서도 호칭을 안 붙여서 문제가 있었던 적도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얼마나 본인들은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예를 들어서 5.18 관련해서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저질 장사치의 비상식적인 막장 행태라고 해서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거 누구 얘기한 거죠? 정영진 회장을 좌표 찍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과잉적으로 선제적으로 SNS나 회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 상권 분립이 훼손돼 있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에서 가짜뉴스 하고 있으며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려면 본인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체제 내에서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그런 걸 보인 다음에 제일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1: 어쨌든 뭐 비상식적으로 일견 보기는 보이지만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온지를 스스로 곰곰이 되돌아 봐야 된다. 자, 편말의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거 네. 아마 그 장동영 대표 그 캘리그라피인가요? 그거 하시니까
1: 네.
2: 글씨 쓰시잖아요. 본인이 예. 쓰신 것 같은데 그 재명아 사실 그 민주당에서도 뭐 성녀라 동녀가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세 글자 부르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재명 하고도 달라요. 재명하는. 근데 저는 그건 별 그게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하는데 고등학생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하고 싸웠죠? 고등학생하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이거 지금
1: 이거는 뭐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네. 얘기는 배재고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 배재고 학생하고 의도는. 언제 이재명 대통령이 싸웠습니까? 배재고는 소프트볼 야구 협회에서 그 징계를 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에 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정말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데 그 사과한 걸 다 무색하게 만들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배재고랑 싸웠죠? 스타벅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세계관이냐면 일렬로 다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 이재명 광주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일렬로 다 서 있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2: 이런 세계관에 따지면은 이러니까 당 같은 당의 의원들 징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민주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다. 이거 정치적인 평론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인간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 개인적으로 봐도 정치를 그만두셔야 된다. 이 정도 일이면. 대표적으로 아니 제명하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게 본인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나서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조문 갔더니 그때는 다 괜찮게 서로 도란도란 얘기 잘 하시다가 그다음에 나오고 나니까 또 그 장동혁 대표 주변 인사들이 한동훈 의원 조문 온 것도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지금 이거는 정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폐륜적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 고등학생이 왜 여기 나오는지 이거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네. 대표가 했던 행동 중에서도 최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장동혁 대표 행동 중에 최악이다 그 편말은. 자, 이제 징계 정치가 막 시작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김경 대변인. 조경태 6선 의원 당내 최다선 박덕흠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진 다음에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가 걸어서 내란 옹호 세력이니 국회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하니 이제 징계 심사 대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하고 나하고 누가 더 해당 행위했나 따져보자 그러면서 여기 뭐 윤리위 제소했다고 하고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영 대표님.
0: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내란 옹호 세력,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그 국민의힘의 몫으로 국회 부의장을 합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시면 될 걸. 저는 이분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그리고 탄핵에 반대해서 그랬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탄핵은 저는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개헌한 부분 잘못했다고 보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근데 탄핵은요. 저도 반대했습니다. 탄핵 반대한 사람이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40% 후반까지 갔었습니다. 그럼 그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쳤던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은 내란 옹호 세력입니까? 극우입니까? 이분의 생각은 본인만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인식은 그렇다 치고 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할 때 조배숙, 박덕흠 본인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왜 못합니까? 근데 지고 나서 졌는데 박덕흠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손잡고 같이 손잡았잖아요. 그거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죠? 그런데 구차하게 전화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내란 옹호 세력이니까 저 사람 부의장 하면 안 부의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황당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아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의 소속의 의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0: 신의를 저버린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1: 자, 김수임 평론가님, 이 조경태 의원의 행위 어떻게 평가하세요?
2: 뭐 조경태 의원이 뭐 다른 당 의원들한테 가서 자당의 같은 당의 부의장 후보에 대해서 뭐 비토를 한다거나 이런 네. 부분들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징계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의원들 중에서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 네. 정당 정치에서는 당연히 자당의 방침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당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뭐 소수 국민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징계한다고 해서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물론 당원 게시판 논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충분히 또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네. 그때 제명했던 거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없었던 거 그리고 국민의힘 모 의원이 민주당의 김병규 의원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한 번도 없었던 거.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당에 자꾸 해가 되는 극우 세력과의 협잡으로 본인 당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의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계속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어떤 응당한 그 조치가 없었던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동혁 대표 말 안 들으니까 징계하는 거 아닌가. 유신시대 때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듯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대중적으로 아 이게 정당한 징계고 정당의 기율을 세우는 네. 올바른 일이다 이런 평가를 못 받는 것이죠.
1: 네. 자 일단 조경태 의원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친한동계 의원 중에 네. 부산에 다녀왔던 분들. 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어떤 선거 지원이 어떤 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어떤 큰 포괄적인 지원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당대표를 계속 비판했던 분들. 뭐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30초 대답밖에 못 하겠네.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 좀 강하게 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제가 볼 때 명분 있게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고 절차적 네.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돕는 수위에 있어서 보좌진들을 파견하거나 그런 사람들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합니다.

0: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중부는 내일 아침까지, 제주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꽤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 50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최대 2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 지역 지금 엄청난 비의 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에서 50mm 추가로 더 내려 우려되고요. 서울과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쪽 20에서 최대 80mm 더 오겠습니다. 이 밖에 남부지방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중북부 인근 강유역과 하천은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야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급류 등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 돌풍 물론 동반하겠고요. 또 내일 오후가 되면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전북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3, 낮 기온 29도가 되겠고요. 전국에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체포방해 가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들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 낙석과 침수,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홍수 피해 우려 등으로 주민 대피령이 이어졌고 KTX 등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상생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 대한축구협회 문제를 다룰 국회 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국회는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여고생 살해 혐의 받는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

0: 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범죄자 천국을 만들려는 거냐며 보안수사권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른바 징계 정치가 재가동되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장대표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이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단장 맡고 계신 김대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보안수사권 그리고 징계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조목조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의원님, 조금 전에 보니까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내용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발의를 했어요.
1: 자, 예, 예.
0: 야당에서는 특히 안 그래도 이게 너무 불안하다. 경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맡기는 것. 특히 보안수사권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또 이 와중에 장윤기 사건이 터졌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1: 자, 예, 예.
0: 표 대결로 가면 어차피 뭐 안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응 방안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1: 이게 형사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네.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또 우리
0: 당으로 왔죠.
1: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하고 지금 회담을 했잖아요.
0: 네네.
1: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의 원래 입장은 존치하는 네. 거였어요.
0: 네네.
1: 존치하는 거였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선회를 했단 말이죠.
0: 네.
1: 그리고 민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조사를 보면은 67%가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존치를 해야 된다는
0: 네네.
1: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0: 세 명 중 두 명. 예.
1: 예. 이게 민변이 어떤 것입니까? 저 민주당 의원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 노무현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 상태에서도 지금 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현 형사소송법 체계 전체를 바꾸는 법안을 또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0: 네.
1: 그리고 법무부,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단체, 피해자 단체 의견을 공개적으로 좀 들어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0: 네.
1: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를 해야지 개혁의 기준인 검찰을 얼마나 약화시키느냐 만드느냐가 아니라 국민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는 우리에게 줘야 된다. 법사위원장은.
0: 네. 네네.
1: 왜냐하면 일방 독주를 가니까. 이게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걸릴 거는 걸리고 또 보완할 거는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지금 이 광주에 있는 이 사건 보더라도 이게 모두가 염려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뭐 민주당 전당대회 되기 전에 뭐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지금 아니다. 이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원 구성이 되고
0: 네.
1: 서로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가야 된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네.
0: 자, 의원님 저 어저께 그 희생된 여고생 어머니가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1: 예, 예.
0: 하더라고요. 경찰이 살인마편이냐 이렇게 절규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1: 예, 예.
0: 가슴 아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요.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후에 열립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예. 김민석 전 총리가 뭐 이제 그러니까 당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자 뭐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왔어요. 그래서
1: 예, 예.
0: 이게 쟁점이 아마 안 될 거다. 보안수사권이 전당대회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장윤기 사건이 이게 일파만파기 때문에 아, 이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은.
1: 지금 저는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서서히 지금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0: 네네.
1: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분의 소수 의견이지만은 민주당의 그 말 못할
0: 네.
1: 그 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실 거라고 나는 봅니다.
0: 왜냐하면
1: 검찰 출신들이 또 많잖아요.
0: 네네.
1: 다 이부동성으로 이것은 뭔가 보완하고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0: 네.
1: 이러한 일련의 여러 사건을 보더라도 한 군데 또 몰아주면은 또
0: 네.
1: 거기에서 또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시간적인

0: 여유를 갖고 한번 우리가 대처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1: 그래요. 네.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김남희 의원인가요? 그분이 예, 보니까 예,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참여연대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국회에 입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상당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하더라고요.
0: 아니, 그 김남희 의원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소수의 의견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 의견을 들어줘야지.
1: 네.
0: 왜냐하면 오죽하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이런 그 전문가들
1: 네.
0: 그리고 법조인들이 우려하고 지금 더 좀 보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1: 네.
0: 충분하게 수기하고 검토하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1: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 완전 해체하면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 목표를 세워놓다 보니까 이제 나온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0: 그러니까
1: 불구하고.
0: 거기다 놓고 예. 그러니까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1: 네네.
0: 예? 네. 그거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1: 네.
0: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충분하게 저는 여야가 같이 협의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네네. 자, 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한 요 정도 이제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역시 핵심 현안은 징계 문제입니다. 자, 이게 우리 김대식 의원님은 두루두루 또 의원들하고 잘 지내시고 당대표 특보단장 맡고 계시니까 그 당 지도부하고 의원 당원들 사이에 이제 가교 역할도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0: 예, 예, 예.
1: 균형 있게 양쪽 얘기 들으시고 또 전달도 하고 수렴도 하고 하실 텐데 지금 큰 틀에서 지금 윤리위 심사 과정 거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방향으로 이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0: 지금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경찰에 고소 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경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접수를 했으면은.
1: 그렇죠. 예.
0: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리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소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좀 처리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미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걸러내야 된다? 그런
0: 그렇지.
1: 얘기를 아니,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데 같아. 아니 예. 그게 지금 현재 회의를 한번 열었는데
1: 네.
0: 미리서 모든 언론이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침수 봉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1: 예.
0: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 하나는
1: 예.
0: 당의 기강은 바로잡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기강은 무더기 징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1: 네.
0: 국민께서 납득할 기준과 절차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1: 예.
0: 그 윤리위가 접수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고 그러나 누구를 도왔느냐 어느 모임에 있었느냐 대표 사퇴를 말했냐 안 했느냐
1: 네.
0: 징계 전선을 넓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네.
0: 지금 우리 당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금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1: 예예. 예.
0: 그리고 민생을 또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1: 예.
0: 그리고 내부 전선을 그래서 제가 내부 전선을 키우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하고 통합과 합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다 하는 것을 제가 특보단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예. 그러시군요.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정부 여당 견제. 그다음에
0: 그렇습니다.
1: 민생 챙기는
0: 민생
1: 거다.
0: 챙기는 거다.
1: 그러다 예. 보면 당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너무 증폭되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같아요.
0: 예, 예, 예.
1: 자,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당의 기강과 질서를 세우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거는 아주 필요한 그 범위 안에서만 하고 이후에는 당력을 다른데 더 지금 시급한데 집중해 나가야 된다.
0: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1: 예.
0: 전당대회로서 민생을 지금 거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1: 네.
0: 거기서도 당내 분란, 뭐 후보자들끼리 뭐 서로 공방
1: 네.
0: 이렇게 할 때 그럼 대한정당이 어딥니까? 우리 국민의힘 아니겠어요? 국민들로 봐서는
1: 네.
0: 그럼 국민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챙겨야 되겠죠. 입법 독주를 막고
1: 네.
0: 그것이 선택과 집중으로 저는 우리가 가야 된다.
1: 네.
0: 지금 징계의 계절은 아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1: 보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리 의원님들 징계는 더 신중해야 한다.
0: 예,
1: 뭐 이런
0: 예,
1: 것도
0: 예.
1: 또 소통에.

0: 중요성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정점식 원내대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조광한 예. 뭐 김민수 예. 최고위원 이런 분들. 예. 이런 예. 분들의 어떤 좀 강행 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할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그렇습니다. 그, 뭐, 저, 원 외에 조광한 최고나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는 자기의 네. 의견은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0: 예.
1: 당에서는.
0: 네.
1: 그러나 그거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총회라든지
0: 네.
1: 또 충분한 그 논의의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나중에 여러 의견을 당대표는 들을 거 아닙니까? 이
0: 네.
1: 의견도 듣고 저 의견도 듣고 강경파 의견도 듣고 중도파 의견도 듣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안에 정책적으로 대안할 수 있는
0: 네.
1: 이런 의견도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보단장으로서의 이 직언을 한다고 하면은
0: 네네.
1: 지금은 이런 그 민생을 챙겨야지
0: 네.
1: 그 뭐 여기에서 뭐 징계에 운운하고 이렇게 가서는 저는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를 네. 더 실망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래요. 그 소장파 모임이라고 불리는 대안과 미래 거기서는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의원들 징계하면 뭐 연판장을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이제 당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1: 그렇습니다. 이거 대안과 미래도 지금 현재 네. 누가 저기 그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한단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리서 앞서가지 말자 이거예요.
0: 그래요. 예.
1: 그럼 남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0: 네.
1: 뭐라고 하겠느냐. 저 국민의힘은 만세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실망을 주니까
0: 네.
1: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
0: 네.
1: 그리고 국민들이 너희 제발 좀 싸우지 마라.
0: 네.
1: 왜 그렇게 싸우냐. 이런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지금 싸우더라도 민주당하고 싸워야지 우리 내부의 갈등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은 아니다. 저는
0: 네.
1: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0: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래는 뭐 친한동훈계 의원이 1호 대상이 되지 않냐 그다음에 대안과 미래가 어떠냐 하다가 지금 가장 초점의 대상이 되는 분이 당내 최다선 6선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1: 예,
0: 자, 박덕흠 예. 의원에게 당내 그 국회의장 야당목 그 경선에서 패배한 뒤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의장 맡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전해졌어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까?
1: 저는 이게 그 조경태 우리 저 의원이 우리
0: 네.
1: 당의 6선이지만은
0: 네.
1: 제가 제 지역구가 또 부산 아닙니까?
0: 예.
1: 부산에 제가 4상구고 조경태 의원이 4한데
0: 예.
1: 부산에서
0: 4상4하면 바로 붙어 있는 거네요.
1: 바로 붙어 있죠. 거리 저 도로를 하나를 두고 이제 붙어 있는데
0: 예.
1: 아니 우리 조경태 의원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 중에서
0: 네.
1: 이 내란 옹호 세력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자기가 국회 부의장으로 입후보를 했으면 그럼 내란 옹호 세력에게 표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럼 자기가 만약에 선출이 됐으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요? 저는 다른 거는 차지하더라도
0: 네.
1: 육선은 육선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0: 네.
1: 왜? 솔직히 패배를 했으면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0: 네.
1: 승자에게 축하를 건네고
0: 네.
1: 이렇게 해달라. 앞으로 지도자로서 어떻게 국회 부의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달라 하는 조언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0: 네.
1: 이미 결론이 났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본인이 승복을 했고 또 축하한다고 손도 들어줬고 이런 입장에서 그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 얘기를 해가지고
0: 네.
1: 내란 옹호 세력에서 선출된 부의장을 선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육선답지 못하지요.
0: 자.
1: 그렇지 않겠습니까?
0: 네네. 의원님.
1: 그래서
0: 네.
1: 그러면은 왜 그 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본인이 그런가?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0: 네.
1: 300명 속에서 자기도 혼자서 헌법기관이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당 원래 당 내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0: 네.
1: 신랄하게 토론하고 신랄하게 투쟁을 하더라도 당론이 딱 결정되면은 당론을 따라주는 것이
0: 네.
1: 이게 정당사회의 당원의 역할이고 도리 아니겠어요?
0: 당내 경선에서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을 가지고 다른 당에 가서 뭐라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당에서 가가지고 네. 이 사람을 뽑지 마라. 내란 공원 세력이다. 네.

0: 이렇게 하면 자기는 왜 그럼 내란 옹호 세력에게 선거를 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뽑아달라고 합니까? 그럼 출마를 안 해야죠.
1: 네. 자, 그래서 뭐 거취 얘기 지금 잠시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김대식 의원님도 살짝 격앙되셔가지고.
0: 저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육선 의원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아 저도 그러면은 내란 옹호 세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1: 아.
0: 왜 그럽니까? 육선은 육선답게 해야지.
1: 그러니까.
0: 그래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패배를 했으면 왜 패배가 했는지 자기가 자기를 성찰을 해야지.
1: 자기를 되돌아봐야 된다. 자, 그 조경태 의원 얘기는 한 그 정도 하고요. 자, 장동혁 대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 김대식 의원님께서 특보단장을 맡고 계시긴 하지만 여튼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퇴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퇴 요구하는 사람들은 6.3 선거는 패배했다. 그리고 뭐 선전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전한 것도 장 대표하고 별로 상관없고 장 대표와 거리를 뒀던 분들 위주로 이겼다. 그래서 장 대표가 선거 책임은 지겠다고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라.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퇴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0: 그 사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당 대표 사퇴해라.
1: 네네.
0: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사퇴할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가 선전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견을 낸 사람이 있어요. 왜
1: 예.
0: 그러냐면은
1: 예, 예.
0: 저 또 나간 대로
1: 네. 자, 지금 잠시 네, 네, 네. 의원님.
0: 의견은 충분하게처럼 도출돼.
1: 네,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통신 상황이 고르지 못합니다. 자, 통신 상황 고르지 못한 점, 자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단장입니다. 저 부산. 지역구 사상 사하 지역구 다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0: 예.
1: 아 의원님 잘 들리세요? 아까
0: 예,
1: 전화가 좀 고르지 못해서
0: 예, 예,
1: 아이고
0: 예.
1: 지금 명확해졌네. 어우 나 예. 가슴이 덜컹했어요. 하시던 말씀 좀 계속해 주시죠.
0: 아니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장동익 대표를 뭐 책임지고 사퇴를 해라.
1: 네네.
0: 또 한쪽에서는 사퇴할 이유가 뭐 있느냐. 저기. 광역단체장 선거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뤘지만은
1: 네.
0: 또 그 대신 그 국회의원을 내석을 또 추가를 했지 않느냐
1: 예예.
0: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먼저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1: 네.
0: 사퇴를 하면은 또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1: 네네.
0: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엄연한 당 대표다.
1: 네.
0: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를 계속해서 지금 언론이고 여기 그 대한과 미래 쪽이고 뭐 친한 쪽이고 이쪽에서 사퇴를 하라
1: 네.
0: 이렇게 하는 목소리를 장동혁 대표가 듣지 않겠어요?
1: 예, 예.
0: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 심사숙고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런데 본인이 굳건하게 지키면서 나는 나의 그 마스터 플랜 있고 나의 시간표가 있다.
1: 네네.
0: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또 그 최고위원이 4명이 사퇴를 해줘야 되는데
1: 네.
0: 그 사퇴를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장동혁 대표를 사퇴해야 됩니까?
1: 실질적인 방법이 없네요. 예, 예.
0: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는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모든 언론들이 사퇴하라 계속해서 압박 넣고 일부에서 압박 넣으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장동혁 대표는 더 사퇴 안 할 겁니다.
1: 그래요.
0: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 네.
0: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점보다도
1: 네네.
0: 정말

0: 정말 장동혁 대표가 충분하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래요.
0: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특보단장이니까 네. 반대파도 만나보고 긍정파도 만나보고 부정파도 만나보고 다 두루두루 만나보잖아요.
1: 네네.
0: 만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1: 뭐라 그래요?
0: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반반 정도 반은 사퇴해야 되고 반은 사퇴하면 안 된다 하는 이 반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거를 누가 아느냐? 장동윤 대표가 잘 알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럼 본인한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 본인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본인이 뭔가 자기의 그 신변에 대한
1: 네네.
0: 저야 저 지도 네. 저 도망갈 구멍을 해야 되지. 잘못하면 지도 고양이를 무는 거예요.
1: 네네. 자 너무 그 구석에 몰아놓고 이러면 해결이 될 수가 없다.
0: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예, 시간적인 네. 여유를 가지고 네. 우리가 충분하게 토론하고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원로애들의 의견, 우리 당원들의 의견, 의원들의 의견,
1: 네.
0: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 이런 걸 충분히 들어보고 결단을 해도 저는 네. 늦지 않다.
1: 예.
0: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1: 네.
0: 지금은 사퇴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의원님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사실 이제 총선 내후년이라 그래도 1년 후면 총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0: 예, 예.
1: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국민들이 이번 6.3 선거에서 야당에 마지막 기회를 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예. 대선 후보도 크게 보수 진영으로 보면 대선 후보도 한 두 명 살려뒀고 어쨌든 서울도 살려두고 대구 경북도 지켰습니다. 자
0: 예, 예.
1: 골든타임을 자꾸 예를 들어서 좀 놓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한 달 한 달이 너무 아깝다. 그러면은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당이 쇄신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능할까요?
0: 저는 지금 네. 현재 이제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더 들어야 되고
1: 네.
0: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지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1: 네.
0: 그거는 이게 뭐 쇄신은 쇄신이고 이거는 별개로 정책 정당으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1: 네.
0: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다가가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한번 보세요. 대통령인들 전부 다 국민들이 100%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가 한 40% 넘지 않습니까?
1: 네.
0: 민주주의라는 것은 49% 반대와 51% 찬성으로 가는 겁니다.
1: 네네.
0: 그것도 존중해야죠. 찬성파도 존중해줘야 되고 반대파도 존중해야 되고 그게 민주주의의 역사 아니겠어요?
1: 네네. 자 의원님 저기 조금 약간 뭐 장동혁 대표 얘기긴 한데 약간 주제를 바꿔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송파 그쪽에 당 지도부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이제 가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직접 쓴 걸로 보이는 손팻말 들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보니까 그 뭐 어떻게 투쟁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칭과 예의를 갖추면서도 더 뭐라 그럴까요? 준엄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럴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세요?
0: 그게 제가 이거를 보니까 뭐 이 제가 사진을 봤어요.
1: 네네.
0: 그게 이게 장동혁 대표의 글인지 누가 옆에서 써줘가지고 들고 있는 사진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1: 네네.
0: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1: 예.
0: 그러나 그 일종의 돌발 행동 같기도 하고
1: 네.
0: 장 대표 이런 행동 자체가 그 글쎄 이거는 뭐 내가 드릴 다만 직언할 기회가 있으면은
1: 네.
0: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분노를 제도 개선하는 그 결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이 표현이 강하면 순간 주목은 좀 받을 수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나 표현 논란이 선관위 부실이라든지 참정권 침해라든지 특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본질을 덮게 되면은
1: 네네.
0: 오히려 더 손해가 가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네, 하려던 거를 해야 되는데 하려던 거는 어디 간지 사라지고
0: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그거는 그런데 그러나 저는 뭐 우리 당

0: 대표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대표니까
1: 네.
0: 적당에 대한 애우도 있잖아요.
1: 네네.
0: 이런 표현이 정말 저는 그 장정학 대표가 안 했다고 믿고 싶은데 이것은 적절치 않죠.
1: 네.
0: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친필인지 옆에서 누가 써줘서 돌발적으로 들은 건지 나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못 하겠는데
1: 네.
0: 이런 표현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그 자체 대통령에 대한 존중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본래 하려던 목적을 더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어떤 논란이 되는 건 이롭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1: 네, 의원님 민주당이 오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대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 적어도 이번만큼은 특별검사 추천권 사실상 야당에게 줘야 된다.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 예, 예.
1: 그 이유, 야당이 이번 그 추천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0: 지금 사실상 지금 정부 여당이 결국은 정부 여당이 추천을 하게 되면 정부 여당이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1: 네네.
0: 그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가감하게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통 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추천 권한을 좀 주고
1: 네.
0: 자기네들은 오히려 더 빠져주는 것이 이번에 선관위고 모든 제도 개선 이것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법사위원장을 자기네들이 우리가 끝까지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1: 네.
0: 자기네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줄 기미가 0.0001%도 안 되잖아요.
1: 0%죠. 네.
0: 뭐 제로죠, 제로.
1: 예, 예, 제로.
0: 제로인데
1: 예.
0: 그래서 특검의 추천 권한이라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네.
0: 저는 그럴 것을 우리가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0: 자, 이번에 이번에 특검에서는 저는 민주당은 빠져줘야 된다.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질문 한두 개 남았는데 의원님 아까 이제 법사위원장 안 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재연절 7월 17일 전까지는 원구성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재차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0: 네.
1: 아마 7월 17일까지도 보이콧이 계속되면 잘못하면 7개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이게 견제와 균형 주장을 하면서 7개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그 스탠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7개를 가져와야 나머지 어떤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맞다 뭐 여러 가지 당내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출구 전략이 가능할까요?
0: 아니 우리는 끝까지 지금도
1: 네.
0: 뭐 조정식 국회의장이 7월 17일까지 재원절까지는 들어온 구성을 마쳐야 된다. 그거는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1: 네.
0: 기본적이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차라리 이럴 바에야 원 구성을 마지막까지
1: 네.
0: 뭐 7개를 준다든지 8개를 준다든지 이거는 서로가 그거 하면서 원내 대표들끼리 의논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1: 네.
0: 다 해놓고 누구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뭐 안 하려면 우리끼리 하겠다. 한번
1: 네.
0: 해보라세요.
1: 네.
0: 이래서는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참, 자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 DJ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1: 네.
0: 협치의 그런 공간에 하나도 그 여유를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일방 독주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라세요.
1: 네네.
0: 이렇게 하면 그거는 결국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1: 그래요. 자 그렇기
0: 이게요,
1: 때문에 네네네 의원님.
0: 정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지금 꼭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두고 보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1: 네.
0: 우리가 무슨 이 지금 법사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법사위를 우리가 가지고 위원장을 가지고 오면은
1: 네.
0: 견제와 균형이 되기 때문에 일방 독주보다 밖에서 훈수를 띄우는 게 바둑에서도
1: 네.
0: 좋듯이 우리가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이게 국정의 같은 동반자로서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고 이게 결국은 개인적인 감정이 어디 있어요.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데.
1: 네.
0: 그렇지 않겠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지금이라도
1: 네네.
0: 저는 우리 저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머리 맞대고
1: 네.
0: 허심탄하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김대식 의원과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날씨 얘기부터. 오늘 많은 비 내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호우특보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지역 어디입니까?
1: 네, 현재 충청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세종 고운동은 1시간 동안 8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충북 보은과 충남 청양에도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도 상당한데요. 충남 계룡과 대전, 세종, 충북 청주 등은 이미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상태고요.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 15분을 기해 안성에 호우경보까지도 발효 한 상태입니다. 평택, 오산, 이천, 여주, 동남부, 용인 남부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낙동강 호수통제소는 9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 10분을 기해서 낙동강 지류인 국가하천 영강이 지나는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일대에 홍수주의보를 발효한 상태입니다.
0: 네. 그렇다면 비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내립니까?
1: 네, 비는 오늘 밤까지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비가 그치기 전까지는 추가 피해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북 등에는 앞으로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고요. 네. 강원 내륙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 수도권도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올 수 있는 상황이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뭐 날씨가 어떨 거라 이런 예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비가 그친 뒤에는 더위가 빠르게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비구름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대신 덥고 습한 공기가 전국을 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았고요. 체감온도는 대부분 31도 안팎까지 올랐고 전남 동부나 영남, 제주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주택 피해, 또 농경지 침수 이런 것도 좀 집계가 되고 있나요?
0: 네. 피해는 도로와 주택, 농경지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공공시설 피해만 180건이 넘습니다. 네.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랐고요. 주택도 20채가 침수됐고 일부는 파손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비닐하우스, 공장 침수, 하수도 막힌 같은 피해도 이어졌고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는데 축구장 19개 정도 넓 비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1: 네.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증시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0: 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0.6% 정도 오른 729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때 3%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상승세가 사실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과 투자 심리 위축이 계속되면서 장중엔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기도 했는데 네. 이후 7200선 안팎을 오르내리다 결국 소폭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시장에선 뭐 이제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뭐 싸졌다 이렇게 판단한 투자자들 다시 매수에 나섰다 이런 영향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살았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튼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윤 기자, 오늘 시장에선 누가 샤들였습니까?
0: 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외국인은 1,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1조 2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SK하이닉스는 5% 넘게 올랐고 SK스퀘어도 4% 이상 상승했습니다. 내일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 ADR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자동차, 보험주는 약세였는데 현대차와 네. 기아는 하락했고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도 4에서 5% 넘게 떨어졌습니다.
1: 업종별로는 어땠어요? 크게 네. 업종별로 보면
0: 네, 뭐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 전자 업종은 강세였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과 자동차 관련 업종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그래요. 업종별로는 그랬군요. 자, 조금 다른 소식이면서 또 이것도 관련된 소식이기도 하네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어떤 무슨 일이 있습니까?
0: 네. 최태원 회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기념 행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 건데요.
1: 아, 그렇군요. 그런 행사가 있군요. 이번에.
0: 네. 이번 행사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의 나스닥 상장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최 회장은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함께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자리에선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SK하이닉스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성장 전략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상장은 단순히 해외 증시에 이름을 올리는 의미를 넘어 글로벌 투자 기반을 넓히고 기업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위상을 좀 투자자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 ADR 상장 SK하이닉스엔 어떤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0: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의미는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겠다라는 데 있고요. 이번 ADR 발행 규모가 43조 원 수준입니다. 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최대 1,779만 주가 새로 발행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공장과 청주의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 네. 또 극자외선 EUV 노광장미를 비롯한 핵심 생산 설비 확보에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시장이 아직도 SK하이닉스를 범용 메모리 제조업체 정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진단해왔습니다. 올해 초 출간한 책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 네,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책에서 얘기한 SK하이닉스의 잠재적 가치 요 얘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0: 본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북중미 월드컵 8강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유럽 강세 속에 남미 아르헨티나가 지난대 우승팀의 자존심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럽 6, 아프리카 모로코 하나, 그다음에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렇게 됐는데 내일 첫 경기부터 우승후보 프랑스와 아프리카 강호 모로코가 이제 격돌을 해요.
1: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파 랭킹 1, 2, 3, 4위가 있고요.
0: 그러니까요.
1: 7위, 9위까지 있습니다. 톱10 중에 6개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0: 네.
1: 뭐 아프리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워낙 잘하는 데다가 7위 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모로코하고 프랑스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0: 네.
1: 4년 만에 리벤지 매치입니다. 지난 대회 4강전에서 만나서 바로 이 은바페 선수를 막지 못해서 모로코가 네. 아프리카 최초의 4강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못 갔거든요.
0: 아, 지난 대회 4강까지 갔었군요.
1: 네. 사실 모로코가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 예선에서도 전승팀이고요.
0: 예.
1: 사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고 우승을 하려면 수비를 해야 된다. 근데 둘 다 거의 완벽한 팀이 다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뭐 음바페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로코 감독 같은 경우가 우리는 결승에 가기 위해서 왔다. 조금 겸손합니다. 우승이 네. 아니라 결승에 가기 위해서 갔다 왔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0: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네요.
1: 네, 이기고 가겠다. 근데 이제 음바페 선수를 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0: 네.
1: 사실 그 경기부터 이제 내일 새벽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스페인과 벨기에입니다.
0: 네.
1: 뭐 스페인 뭐 오야르사발, 네. 야말 선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골도 먹지 않고 결승에 간 8강에 오른 유일한 팀인데
0: 네.
1: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은 넣고 수비는 지키고
0: 그러니까요.
1: 당연히 우승 후보. 그런데 벨기에가 이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트럼프를 이기고 올라온 팀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발로곤 선수 퇴장 당하 있는데 그 선수를 이제 어떻게든 뭐 대통령이 이렇게 데려다가 놨어요. 근데 벨기에 감독이 됐습니다. 발로곤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때 경기를 해서 4-1로 이겼습니다. 4-1 이기고 그 다음 그 벨기에 축구협회가 밝힌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0: 네.
1: 너희는 이거를 사커라고 부르냐? 사실 이것은 풋볼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이런 사람 사커라고 부르는 것 같고는 이 정통의 축구를 당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하나의 멘트가 정말 사람을 아주 뭐 두 글자밖에 안 돼요. 오버턴 네. 디스 이것도 한번 뒤집어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세가 오를
0: 4-1 승리 패배를 뒤집어봐라.
1: 네. 뭐 퇴장당한 거 끄집어내왔으니까 이제 경기도 뒤집어봐.
0: 야 오버턴 디스.
1: 네. 오버턴 디스. 여기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벨기에도 강팀인데
0: 네.
1: 벨기에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게 되면 스페인과 벨기에는 사실
0: 그러니까요.
1: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8강전 가장 큰 빅매치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경기가 노르웨이와 잉글랜드입니다. 노르웨이 작전이 이렇게 간단한 팀은 없어요. 어떻게든 몰고 가서 혼란을 줘. 홀란디가 네. 결정을 해. 이런 팀인데 거기다 요즘 응원이 요즘 이제 그 노젓는 붉은 악마라고
0: 네.
1: 경기장 전체를 하나의 큰 함선같이 만들어놨잖아요.
0: 바이킹들 예. 노젓는 거죠.
1: 예.
0: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
1: 그런데 예. 뭐 전 국민이 다 젖는다고 해요. 뭐 의회에서도 젖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네. 강한 팀. 그런데 한 팀은 또 케인이 버티는 축구의 종주국입니다.
0: 그렇죠.
1: 예. 케인이 계속 여기까지 하리케인 진짜 해리케인이라고 할 정도로 캐리하고 왔는데 과연 혼란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승부를 가질 거냐. 이거는 정말 빅매치고요. 마지막 경기는 이제 아르헨티나와 스위스. 뭐 메시가 조금 이제 나이 먹지 않았나?
0: 네.
1: 에이징 커브 이런 거 얘기 안 되고 9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0: 네.
1: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팀들도 막강한데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 은바페, 홀란, 또 케인까지 8골부터 6골까지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0: 네, 네.
1: 8강, 4강 결승까지 간다고 감안하게 되면 어느 팀이든 결승에 가는 팀에서 득점왕이 나올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섣부르게 많은 곳에서 이제 우승 확률을 점쳤는데 1위는 프랑스가 가장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2위는 스페인. 간소한 차이로. 근데 빠지지 않는 팀이 있어요.
0: 아르헨티나예요.
1: 아르헨티나. 네. 메시가 있어서.
0: 그러니까요. 자, 메시가 있어서.
1: 그래서 지금 네.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보는데 왜 스페인이 2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까보베르테하고 비긴 한 판의 승부가 있기 때문에 그
0: 네.
1: 때문에 조금 감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메시 얘기하셨는데 16강전 아르헨티나 이집트 경기 보니까 역시 메시였습니다. 2-0 지다 3-2. 가장 간절한 게 결승골보다도 동점골이잖아요.
1: 네.
0: 그거를 그 미세한 왼발로 터뜨리더라고요. 특히 메시의 눈물이 인상적이었어요.
1: 그렇죠. 이게 다들 이제 축구의 신도 결국 인간이다.
0: 아니 예를 들어서 전종철이 거기서 뛰다가 골을 넣어서 이겨서 엉엉 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산전수전 겪은 메시가 이기고 나서 운다? 그건 참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1: 사실 그러고 나서 네. 메시가 그 자기의 그것보다 우리 팀 동료들이 그걸 네. 그 어려운 걸 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사실 그 1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 골을 만회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네. 두 번째 골 이건 뭐 그냥 만들어주고 근데 정말 보기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이 상대 골키퍼에 다 걸렸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좀 운이 되는 건지 아무튼 그걸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골을 넣고 가니까 이거는 뭐 메시에 위한 메시를 위한 아르헨티나의 승리 뭐 이 정도로 됐었는데 아마 그 경기는 많은 팬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장에서는 울었는데 네. 라카룸 분위기는 뭐 거의 라카룸 터지는 줄 알았어요.
0: 그거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광란이라 그러죠.
1: 그렇죠.
0: 광란의 분위기. 자 아르헨티나의 역전패 당한 탈락했죠. 이집트 판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1: 사실은 이제 먼저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는 상황에서 네. 후반 13분 상황에 이제 지코라는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골에 골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스코어가 2대 0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VAR을 판정을 해요. 네. VAR을 판정하다 보니까 그 골의 시작점에서 반칙을 해서 공을 뺏었다가 돼서 물러서 그게 취소가 돼 버립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다고 하고 그 다음 골이 들어갔으면 3대 0이거든요.
0: 추격 의지를 완전 분쇄할 수 있었는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1: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유니폼을 잡았다거나 네. 이렇게 발을 밟았다거나 페널티킥인데 아주 미세하게 그것은 반칙을 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형평성이 어긋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경기의 한 줄 평은 파라오가 축구의 신에게 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이집트 팀들의 그 공통적인 인터뷰는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미리 축하한다. 마치 그 아르헨티나를 우승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심판 판정의 조작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 VAR에 있다 보니까 ESPN이나 이런 곳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했는데 네. 역시 지코의 골은 취소가 맞고 살라가 넘어진 상황은 페널티킥을 주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했다. 이런 평을 받아서 이집트 입장에선 굉장히 아쉽고
0: 그러니까요.
1: 하지만 뭐 이집트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정말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메시의 눈물과 함께 기억에 남을 명승부를 연출했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쉽지만 다음 대회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까 이제 파라오가 뭐 신에게 졌다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두 나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이집트 경기할 때 이렇게 자막에 네. 우리 KBS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신대 왕. 신하고 왕하고 경기다. 자, 이집트,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경기 신과 왕의 경기다 했는데 자, 국내로 들어와 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예정대로 사임했습니다.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자, 말 많고 탈 많았던 한국 축구 거버넌스. 이번 기회에 좀 바뀔 수 있을까요?
1: 바꿔야 됩니다.
0: 바꿔야 된다.
1: 예, 왜냐면 네, 그 6일 날 이제 정몽규 협회장이 사임을 했고 네. 뭐 조별리그 지나고 8일 만에 사실은 대회가 끝난 후에 이제 물러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네. 혼란을 뭐 조기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동시에 이제 K축구 혁신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는 박지성, 이영표, 또 네. 체육회 유승민 참가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박지성,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거였는데 사실 정부가 개입하는 모습은 좋지 않거든요. 공정하고 뭐야. 잘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축구협회가 잘못한 것을 직접 마치 그 한마디로 정치 권력이나 행정력이 민간 단체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네.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다행히 최희영 문화부 장관이 한 발짝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유승민 체육회장하고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사실 그 일이 있고 뭐 홍명보 감독이 미국으로 나갈 때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들이

0: 많았어요. 축구에 진 것 때문에 협회를 특검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특별 조사를 하고 압박을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네. 사실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거버넌스잖아요. 그런 원인을 낳은 그런 그 결과를 낳은 원인을 잘 만들자는 건데
1: 네.
0: 지금 당장 근데 이제 현행 그 규정상으로는 협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1: 그래요.
0: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재선거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그러면 기득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네. 상황인데 아무튼 뭐 유승민 체육회장하고 박지성 공동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바꿔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바꿔서 빨리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또 대표팀도 좀 어수선하고 협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뭐 거스포익 감독이라든가 전 벤투 감독이 내가 그 대표팀 감독이 지원하겠다
1: 네.
0: 좀 너무 섣부르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절차상의 하자를 낳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분들의 이런 연락을 받았더라도 사실 좀 꼭 쥐고 있다가 절차가 공식화됐을 때 내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청룡기 고교 야구 경기 중에 조롱 응원 논란. 6개월 출전 정지 받은 배재우가 이제 재심을 신청했어요.
0: 네, 어제까지가 이제 그 재심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배재우하고 협의를 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이렇게 네네. 나왔습니다. 교장 명의로 돼 있고요. 또 교직원들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재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뭐 이달 말쯤에 열린다고 하면 사실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그 봉황기 출전 여부가 문제거든요.
1: 네.
0: 지난 29일 날 그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청룡기 남은 경기에 모두 몰수패를 당하고 이제 그 선수들에게 남은 사실상 전국 대회는 봉황기 정도가 되는데
1: 네.
0: 여기에 출전 여부는 얼마나 빨리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려서 재심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네.
0: 사실 뭐 배재구가 빨리 가서 방문 사과를 했고요. 또 광주일구에서도 선수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같이 이렇게 가자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수들이 조금 사리 판단이 좀 부족해서 일을 벌였지만 그 뒤에 해결하는 방법들은 서로 좋았기 때문에
1: 네.
0: 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잖아요.
1: 네.
0: 뭐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면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미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아시아 선수로서의 어떤 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최초로 300홈런 고지에 올랐어요.
0: 네. 이게 사실 어제 콜로라도와의 경기였는데
1: 네.
0: 역시 일본 타자 초타석에 나와서 가볍게 당겨쳤는데 정말 발사 각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네. 넘어가나 했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라인 드라이브로 라이너성 타구로 그것도 그 정확히 가운데의 뿜을 네. 넘겼습니다.
1: 빨래줄처럼.
0: 예. 그래서 시즌 20홈런이자 통산 300개 홈런을 쳤는데 사실 추신 선수가 아시아에서 그동안 계속 많았거든요. 218개. 그런데 네. 오타니 선수가 추월해서 벌써 격차를 이렇게 82개까지 벌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이제 마치 히데키 선수가 175개로 그 다음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1: 네.
0: 사실 근데 좀 더 놀라운 건 오타니 선수는 투수도 하면서 홈런을 치나
1: 겸업하면서 네, 그렇죠?
0: 그 홈런을 친 거잖아요.
1: 근데
0: 이것도 보니까 300홈런에 지금 탈삼진이 765개예요. 그러니까 데이브 로버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타니가 젊고 힘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 500홈런을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은 이 정도면은 500홈런 1000삼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1: 이거는 뭐 역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0: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라서.
1: 다 처음이죠.
0: 네, 그래서
1: 500, 1000. 와.
0: 우리가 흔히 이제 오타니가 만화에서 뛰어나온 선수라고 그러는데
1: 네.
0: 이렇게 정말 만화 같은 기록들을 계속 세우게 되면 근데 한편으로 다음 선수가 정말 아무리 기록이 깨진다고는 하지만 이로 깨로 나올 수 있을지 아무튼 뭐 300홈런 일단 축하를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1000탈삼진까지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1: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0: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프랑스와 모로코를 시작으로 8강전 시작하는데요.
1: 네네.
0: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11일 날 토요일은 이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펼쳐집니다. 뭐 지금 홈런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기아의 김도영 선수하고 LG 오스틴 선수가
1: 네.
0: 같은 팀에서 뛰어요. 나눔팀에서 뛰기 때문에 두 선수의 홈런 경쟁을 같은 팀에서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림팀에는 이제 디아즈, 양의지, 최정 선수가 함께 나와서 다시 홈런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올스타전이라는 게 투수전보다는 뭔가 터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왕이면 김도영, 오스틴, 디아즈, 양의지, 최정 선수가 시원한 홈런포를 터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0: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글씨의 I can't tell you why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난밤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 피해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대가 북상해 이들 지역에 매우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시간당 2, 30mm 정도 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원에서는 시간당 최대 50mm 정도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 강원을 중심으로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밤 내로 대부분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고 오늘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입니다. 경기, 강원도 대부분 50에서 경기 북부, 강원도 북부 쪽은 200mm 안팎까지도 보고 있고요. 서울 및 강원 남부 내륙 산지에 최대 80mm, 충청 최대 50mm, 남부지방 5에서 2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중북부 인근 강류역과 하천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또 유속이 빨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 주시고요. 침수나 급류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가 되면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전북 쪽으로 최대 60mm의 소나기도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전국에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는 가운데 실종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렐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인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충북에서도 비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 우려로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고 도로와 관광지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2: 충북 지역은 오늘 새벽 한때 보은군에 시간당 77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등 이틀간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대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청주시 강내면 수석천이 범람해 인근 마을 농경지와 진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이 커진 청주시 낭성면의 농촌마을 주민 20여 명이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는 등 주민 190여 명이 임시거처로 몸을 피했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라 충북 5개 시군에서 농경지 18헥타르가 물에 잠긴 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재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와 단양군 매포 우덕 지하차도 등 110여 곳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 진천 농다리 등 관광지와 야영지 11곳도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청주시 용화초등학교와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 3곳은 오늘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으면서 대전을 출발해 제천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2대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충북 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3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1: 네,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경북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됐고 주택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문다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3: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봉화읍 181.5, 문경 147.4, 예천 147mm 등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영강이 지나는 문경시 김용리 일대엔 한때 홍수 경보가 내려졌는데 영강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주에 내려졌던 산사태 경보는 해제됐지만 영주와 문경, 예천, 봉화에 내려진 산사태 주의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경에선 주택이 일부 침수됐고 상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치는 등 지금까지 4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주, 상주, 문경 지역 주민 50여 명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시켰고 하천 범람 위험이 있는 도로와 교량, 광장 등 130여 곳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져 동대구역을 경유하는 KTX와 일반 열차 10여 대가 최대 2시간 40분가량 지연됐고 무궁화호 일부는 운행이 중지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까지 경북 북부와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
1: 수도권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집중호우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선착장에서는 한강버스 운항이 중단됐고 침수로 인한 인명구조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수도권을 중심으로 굵은 비가 내리면서 기상청은 서울, 경기, 인천에 한때 호우특보를 발효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산책로가 있는 29개 하천 출입이 오후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쏟아진 비로 일부 선착장에서 중단됐던 한강버스 운항은 여전히 중단 상태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8곳 가운데 잠실과 뚝섬 등을 포함한 5군데의 운항이 중지됐는데 운항 재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선 오후 1시를 기준으로 금천구에는 최대 73.5mm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고 관악구에는 시간당 3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도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시흥에선 차 안에, 인천 남동구에선 창고 안에 사람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낮 12시 반을 기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하차도와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공간을 점검하고 필요시 곧바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산책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5: 어제 밤부터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거센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오늘 밤부터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틀째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충청과 호남에 이어 오후엔 수도권에도 거센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충남 천안에 266.6mm, 세종엔 244mm 등 충청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과 인천 곳곳에는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져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서울에도 강한 비로 도림천 인근 하수도 수위가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 침수주의보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늦은 오후엔 빗줄기가 약해져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밤부터 다시 빗줄기가 강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정체전선이 강해지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200mm 이상, 서울과 그 밖의 강원 지역은 최대 80mm의 비가 더 올 거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내일 새벽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대본은 어제부터 내린 비로 215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경호처 간부들에게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7개월여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가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법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본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을 모두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 선고가 진행된 시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소원을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에게도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당내 TF의 법안을 오늘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나서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8: 검찰개혁 강경파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당 TF 차원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검사가 수사경찰의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관 교체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법안을 강행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다.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등의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견제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른바 경수완독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의 특검은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고 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하면 돌아가겠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5: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쇄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수사 제도 전반에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핵심 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몽골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론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MOU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등을 진행합니다. 양국은 한몽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인적교류 5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원부국 몽골과 핵심 광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 기술과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양국이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급망 전주기에 걸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몽골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라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핵심 광물과 인프라 협력 확대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5: 이란에 대한 이틀째 공습에 나선 미국이 90여 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서 전화를 받았다며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란 군사 목표물 9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드론 저장고 등입니다.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 60여 척 등 80여 개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은 이틀째 공습이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했다는 보고를 받고 공습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남부는 물론 북동부 내륙까지 광범위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 테헤란과 장례식 마지막 절차가 열리는 마슈아드를 잇는 철도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정중앙의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와 해협 동쪽 출구 쪽의 시리크 섬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바레인과 카타르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쿠웨이트에서도 경보가 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틀째 공격을 주고받은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과 통화했다고 주장한 뒤 상대 측이 이를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5: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지휘봉을 내려놓은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열흘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요 스포츠 소식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1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덧붙인 홍 전 감독은 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 서는 건 감독인 자신이라고 표현하며 출석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늘 오전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의견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해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의 송성문이 멀티출루에 성공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송성문은 애리조나와의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9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 2득점을 올렸습니다. 송성문이 한 경기에서 두 차례 이상 출루한 건 지난 6일 이후 3경기 만입니다. 샌디에이고는 10-4로 크게 이겼습니다. 어제 미네소타 트윈스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불펜 투수

0: 고우석은 오늘도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지 못한 가운데 팀은 9회 끝내기 안타로 클리블랜드의 6-5 승리를 챙겼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정빈나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6회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통합 기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본인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한 의원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증시에 대해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공모가가 8일 종가 207만 6천 원 기준으로 정해지면 조달 규모는 245억 달러, 약 37조 1,400억 원이 됩니다. 이는 알리바바에 이어서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DR은 오는 13일부터 정규 거래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월 세계경제수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던 IMF는 0.7%포인트 높여 잡으며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했다고 봤습니다. 북한은 한일 간 최근 국방교류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핵 보유국의 눈앞에서 벌리는 적수국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노름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고 경북과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분석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입니다. 8월 17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고 있죠.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세 후보의 출마 선언만 남은 정청래 전 대표까지 4파전의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강경 행보에 당내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 4당이 바라보는 정치권 소식 이모저모 자 국회 가는 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이분들 중 누구든 국회를 가셔야 됩니다. 네 분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이광재, 정광재.
3: 죄송합니다. 제가.
4: 아니, 이광재 의원은 이미 국회 갔어요.
3: 광재는 이미 있으니까 안 가도 되겠네. 네, 네.
1: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5: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가신 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해 주셨고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7: 네, 이번에 이광재 의원과 함께 결었던 김성열입니다.
1: 아, 네 분 중에는 유일하게 이번에 출마하셨던 네. 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다음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청취율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꼭 좀 네,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계시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뭐 의견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저에게 언제나 보내주십시오. 제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이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이라 그런지 청취율 조사와 관련해서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황현이 열린 토론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전화 받으면 네. 기본 아닙니까?
1: 왜 이러십니까? 여기 KBS입니다. 아, 네. 공영방송입니다.
3: 아,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이거.
1: 네. 네, 정신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송과는 사뭇 다릅니다. KBS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드리고 어쨌든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 국회 가는 길에 계시지만 저도 이제 동시간 때 1위 가는 길에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간 기싸움이 뭐 요즘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 전 총리 출연해서 화제죠. 이 계엄당의 행적을 두고 친청계의 공세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해명의 시간을 가졌는데 국회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보셨겠죠?
8: 네, 예,
1: 모든 의혹이 좀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8: 예, 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담벼락 넘어오는 거 그리고 네. 국회 지하 복도에서 뛰어와가지고 실제 국회 엘리베이터까지 타는 그 장면까지 다 나왔는데 네. 저는 클리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터지기 전까지는 실제 안 왔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이 막 일파만파 그냥 퍼지고 있었어요.
1: 맞아요.
8: 근데 이 영상이 딱 드러내므로 인해서 아 1초 딱 그 찬성 버튼 누르고 1초 뒤에 딱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서
1: 그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8: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클리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뭐 밉게 보면 뭐 밉지 않은 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오해나 혹은 뭐 밉게 보시는 분들에게 소구할 목적으로 여전히 그 두 시간 뭐 했냐라고 하는 이성윤 의원의 뭐 이 지적도 있던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적당한 그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니 전당대회 끝나면 안 볼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분담할 것도 아니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악질적 공격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김정열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의혹이 해소됐으니 뭐 오히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사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더 센 이거 의혹 제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7: 네. 이거 어차피 처음부터 본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서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사실관계 확인돼도 물러나지 않을 건데 저는 이게 좀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간 게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의 기본은 뭐냐면은 계엄에 동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는 사실은 그전에 이미 계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고 설사 이날 진짜 투표를 안 했다더라도 이 사람이 계엄에 동조한 건 아니라는 거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는 계엄을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7: 그렇죠. 네. 그래서 경고를 했던 이런 사람이니까 네. 그럼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걸 왜 공격하는지 저는 사실 다른 당 싸움이니까 좀 관전자 모습으로 보긴 하지만 정말 좀 되게 없어 보이는 공격이다. 그리고 감기약 성분까지 묻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봤을 때 아 저쪽은 지금 기싸움 정도가 아니라 혈투를 벌이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감기약 성분까지 이야기하라라는 거는 두 시간 잘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렇죠. 뭐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김호준 씨가 정청래 전 대표에서 김민석 전 총리로 어떻게 보면 좀 갈아탔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김민석 전 총리의 의혹을 다 해명해 준 듯한 방송이었거든요.
5: 근데 전반적인 그 인터뷰 분위기는 완전히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의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네. 굉장히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 봐요.
1: 그런데 그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게끔 얘기하게 네. 도와줬거든요.
5: 그러니까 일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황현희 앵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전문가잖아요. 천만 원 투자할 때는 한두 종목 투자하죠. 그런데 그 돈이 3억 5억 되면 몇 종목 투자합니까?
1: 한두 개 종목 투자합니다.
5: 그래요? 몸빵 투자자네. 포트폴리오를 짜야죠.
1: 아닙니다. ETF 투자하면 되죠. ETF 하면 전 알아서 자동으로.
5: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원하는 대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5: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잃을 게 없었으니까 그냥 냄새가 난다. 네. 뭐 이런 식의 음모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킬 게 많아진 사람이에요. 뭐 지난해 매출만 김어준 씨 뭐 갖고 있는 그 언론사가 454억인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청래 민당 전 대표를 한번 밀어봤는데 분위기가 내가 계속 정청래 전 대표만 밀다가는 나중에 좀 후환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는 네. 파리 갔다 오면서 일종의 파리 구상을 하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5: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내가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갈등 관계에 있으면 혹시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내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갈등 관계를 일정 정도는 좀 해소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1: 그렇죠. 김호준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업가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조회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독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끝에 있다가 좀 중간으로 온 느낌?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호재 공보부장님.
0: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자신을 둘러싼 아주 가장 큰 의혹이었던 의혹을 그 김어준 씨가 많이 해소해 줬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김어준 씨가 그럼 김민석 후보에게 줄을 섰냐 그건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그렇죠. 출마 선언하고 혹은 뭐 송영길 지금 출마 선언한 송영길 고민정 후보 등 다 불러서 난처한 것들 더 다 해소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아마도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렀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김민석 총리가 그 뭐냐 의원 시절에 그 계엄 해제 표결 왜 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영등포입니다. 네. 지역구가 여기 여의도예요. 네네. 국회의사당이 본인의 지역구예요. 그리고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6개월 전에 본인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계엄 해제 표결 안 했다? 네. 궁금하긴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신 어디 갔었냐. 그리고 박선원 의원과 계엄 날 저녁에 그 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뭐 연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연락도 했고 6개월 전에 알았고 자기 지역구 차로 10분 거리거든요. 김민석 의원 집이
1: 바로 그러니까, 여기 다리 건너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 이번 기회에 잘 털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잘 털었고 그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불필요한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어떤 지지자들의 의문을 해소해 주는 방송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김어준 씨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공정하게 할 거다라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방송 아니었나요?
1: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칼날을 다듬어가지고 찌르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무뎌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제대로 된 공격은 아니잖아요.
0: 이 CCTV가 나오기 전까지는 날카로워 보였는데 이제. CCTV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수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1: 완벽한 방어가 됐다.
0: 완벽한 방어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고자 한다면 당신 박선원 의원과 계엄 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가 되고 그 사이에 약 먹고 잤다고? 그건 좀
8: 아니 그것도
0: 이상하긴 하잖아요.
8: 해명이 됐어요. 박선원 의원하고 마치 통화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박선원 의원이 2024년도 저희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1년 뒤 2025년도 12월 3일 날 딱 그 책을 펴네요.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건 맞는데 그 내용을 통화로 얘기한 게 아니고 문자로 얘기했다고 분명히 거기 1년 전에 낸 책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오해가 다 바로 잡혔고 그래서 마치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에 깨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냥 문자를 보냈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또 밝혀졌죠.
1: 알겠습니다. 점점 더 발언 수위가 거세질 것 같아요.
5: 네.
1: 뭐 남의 당이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당연히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자기 정치라는 얘기 나오면서 네. 내가 자기 정치했냐 다른 사람이 자기 정치했던 거냐 이런 거 있고 송영길 의원이 오늘 그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요새 얘기로는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인데 네. 홍명보 체제 같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국민적으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분노감이 돌고 있는데 당신 말이야 홍명보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국민적 분노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건데
4: 심했네. 네.
5: 심했죠.
4: 네, 심했어요.
5: 이렇게 얘기하고
1: 가장 심한 말이죠.
5: 가장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1: 아, 이 방송 홍명보 같네요. 뭐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좀 요즘은 좀 심한
5: 근데
1: 말이죠.
5: 이게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난해 있었던 당대표 선거는 1년 임기의 보궐선거 성격이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요. 중앙당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1: 네.
5: 2018년에 있는 그 총선 공천은 2024년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잖아요. 내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다.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했던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번에 그 당대표가 됐을 때 2028년 공천은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그 공천 결과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냐? 2030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1: 그렇죠. 네.
5: 뭐 사생결단이죠. 그리고 네. 지금 밀리면은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도 위기다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사생결단식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뭐 지금 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5: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1: 무조건 나옵니까?
5: 그럼요. 아니 자기가 나와서 최고위원회의에 자기가 비록 당대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단이 몇 명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수가 거기서 안 나가고 병사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1: 그 뒤에 있는 최고위원
5: 그렇죠, 후보신들.
1: 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멸칭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이라는 표현으로 네, 네. 어쨌든 좀 나와 계시고 또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했고 이제 김어준 씨도 약간 좀 중간을 오신 것 같고 네. 유시민 씨도 좀 잠잠합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5: 네.
1: 그럼 남은 건 조국 전 대표와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인데 이 구도 김성열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청래 후보로서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은.
4: 정청래 후보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 안 나올 수가 없다. 예,
4: 왜냐하면 뒤가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이 싸움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된 직후부터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당 대표가 되자마자 일성으로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하려고 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문제 있어서 청와대에서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안고 가겠다. 이 얘기는 사실 이재명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동료를 챙기지 않는다라는 비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1: 그게 첫 단추였죠.
4: 첫 일성이었어요.
1: 예, 맞아요.
4: 일성으로 그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1: 네.
4: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박찬대의
7: 전 이제 후보와의 갈등 관계가 좀 되게 서운했던 모양이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이후로도 뭐 왕관 사진이 나온다거나 대통령 사진을 뭐 저기 지방선거 때 못 쓰게 한다는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거는 정책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말로 감정의 골이구나. 이 감정의 골이 있으면은 이거는 치유되기가 어렵거든요.
1: 그것도 있었고 1주년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해외 순방 결과 주식 그렇죠. 5천 달성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청래 대표 쪽에서 뭔가가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7: 그러니까 네. 마이크를 뺏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날의 주인공이 청와대가 돼야 되는 때마다 이제 뺏어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실무진들은 그런 거 일정을 좀 조율을 하거든요. 근데 일정 조율이 안 됐어? 그럼 이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합리적 의심들이 있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는 100%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굉장히 심한 싸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 입장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오늘도 거기에 대한 발언이 좀 나왔는데 김민석 정총리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또한 폭탄 선언식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당이 오히려 분열하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까?
0: 그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절반이 맞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정청래 대표의 합당 선언 합당 제안이 좀 급작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본인도 내가 좀 거칠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저희는 워낙에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당무가 거의 정지되다.

0: 그거는 정치인이라면 그냥 자기 정치 하는 거거든요, 원래. 정광재 대변인도 지금 자기 정치 하고 있을 걸요? 그럼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많은 어떤 지지자들과 당원들로부터 정청래 대표가 많이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자신이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다만 당신 자기 정치 하지 않았냐? 라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이야기를 국무총리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무총리는 오히려 자기 정치를 해서 안 되는 자리예요. 당대표는 자기 정치 하면 그만이에요 하고 그 당원들로부터 선택받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행정부의 내각 아닙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자기 정치 하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네. 김민석 총리가 뭐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면담 간담회도 갖고 호남에 뭐 집도 구하고 그게 더 오히려
1: 그러니까 사퇴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다. 뭐
0: 국무총리 시절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게 네. 더 오히려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자기 정치 한다라고 정청래 대표 공격 안 하셔도 된다. 네. 그게 더 자기 거울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떻게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이게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0: 조국 대표
1: 지금 이번 전당대회 입장은 어떠십니까?
0: 아, 이번 전당대회요? 예. 아,
1: 민주당의 전당대회.
0: 아, 조국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실제로 지금 조국 대표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하거나 하는 그런 참모가 있는 건 아니고.
1: 아, 지금 현재 혼자 그럼요. 그 SNS 활동도 혼자 결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0: 아, 그럼 지금 이제 일반 네. 이제 당원이시고. 네. 근데 다만 민주 진영 내부에서 서로 멸칭을 써가면서 네. 이렇게 진영이 붕괴될 정도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1: 표하고 계십니까?
2: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심전심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룹은 이른바 문조톨레유 그룹이고 거기에 지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내심 뭐 정청래 민당 대표 선전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 면에서 밖에서 치어리딩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SNS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1: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도움 안 되는 거
2: 최근에 조금 반감이 좀 커져갖고 그런데 네네. 그래서 조국 전 대표는 당연히 정청래 민당 대표가 되는 게 앞으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김민석 전 총리는 이번에 자기 정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조국혁신당과의 거친 합당 이런 거 얘기한 거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대당 합당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알아서 기어들어와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3: 기어들어와라.
1: 알아서 스스로 와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청래 대표가 네. 되면 네. 당대당 통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1: 네네. KBS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다음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고민정 의원의 출마는 사실 좀 의외란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내부는 고민정 의원의 당대표 도전 어떻게 먼저 보시는지 네. 민주당이
3: 저는 주초에 고민정 의원을 만났어요. 뭐 지나가다 만난 건 아니고 네네. 방송 끝나고 이제 만났는데
1: 아 무슨 식사 자리였어요?
3: 아니 방송이 둘이서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하고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아 출마를 하는구나. 그때 출마 선언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의미는 있겠다. 어떤 적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뭐 친문 세력을 무슨 규합해가지고 뭐 세력 대 세력으로 붙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정청래 전 대표께서 친문 세력을 규합해서 어쨌든 여기 싸워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고민정 의원의 출마 자체가 그걸 약간 형형화시켜요. 좀 약간 무위로 좀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약간 세대 교체를 세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민생, 뭐 청년 민생 같은 걸 다루고 그 우리가 민주당이 그러한 목소리들 더 받아서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치러야 된다. 언제적 86이냐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가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근데 그런 차원에서
1: 뭐 청년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3: 예, 그러니까 예. 약간 낡아 보인다라고 하는 뭐 이 느낌의 민주당의 모습이 있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목소리가 좀 울려 퍼지게 되고 또 최근에 뭐 오늘도 결정됐습니다만 청년 최고위원 뭐 이거 또 부활한다고 하고 하니까 네. 청년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럼 청년들이 더 많이 호명될 것이고 어, 내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 생겼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3: 예, 그렇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화가 돼서

0: 실제 앞으로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1: 요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이거 고민정위원회 출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네. 의중은 0%라고 봐야죠.
1: 0%예요?
0: 예. 오. 그리고 뭐 젊은 사람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전 대통령께서도 뭐 당연히 그것은 박수 쳐주실 일인데 네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적인 결정이거나 혹은 그거를 뭐 비호해 준다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1: 없는
0: 있고
1: 예. 예,
0: 실제로 이 당이 어떤 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떤 방치 상태로 좀 두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인식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던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1979년생이에요. 근데 뭐 연령으로 뭐 이렇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가 좀 더 가까운 그런 40대 주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1: 아니 근데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김성현 최고님 그 사실 그 고민정 의원이 청년에 대한 뭔가 정책을 낸다거나 청년을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모습은 저는 사실 본 기억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민주당이 지금 2030 청년들을 잃어버린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때 인국공 사태라든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께서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청년들을 뭐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과연 진실성 있게 다가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1: 네.
2: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이 안 됐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좀 보여요.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측에 이걸 받아서 가는 건 아니다. 즉 우리 문재인 대통령 측 친문 그룹이 다 정청래 대표를 돕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인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한테는 굉장히 뼈아프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약간의 보험을 드는 성격일 수 있어요.
1: 네.
2: 김민석 쪽이 당선이 될 경우에 그때 받을 뭐 비난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의 이 출마가 여러 가지 의의를 저는 함의를 하고 있고 뭐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1: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과연 판을 흔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한 말 있으세요?
3: 판을 흔들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선호 투표도 한다 그러면 어쨌든 3인으로 좀 줄여질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3: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1: 네.
3: 판 전체를 흔들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지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문조톨레유라는 멸칭에서 자기 이름이 자꾸 언급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고
1: 네.
3: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의 친문색채, 친노 친문색채를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좀 출마한 성격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선호투표제가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친청계는 이 방식이 뭐 당원 당규 위반 우려 있다 뭐 이렇게 반발했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당원 위반 우려가 없다고 결론을 오늘 내렸죠. 그러면서 최고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뭐 공을 최고위로 넘겼는데 친청계가 반발하는 이유 뭡니까? 이거는 친청계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고 명분을 걸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1: 네.
0: 당원 당규 위반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 당규를 그 지도부가 통과시켰어요. 1년 전에.
1: 맞아요.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지금 그거는 그때 당시 통과시켰던 지도부가 이제 와가지고 당규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거는 거는
1: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설득받을 수가 없죠.
1: 네.
0: 더더군다나 당원에는 당규에서 정한다. 당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네네.
0: 심플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결선투표의 종류 중에 선호투표제도 그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때 당무위에서 통과시킨 게 그게 1년 전 이 지도부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는 제가 볼 때 명분을 얻기 어렵고 그러니까 전준희에서 다시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그냥 선호투표제 한다. 왜냐하면 장점이 많은 제도거든요. 이 제도의 장점은 기존의 투표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3일 뒤 혹은 일주일 뒤에 결선 투표제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1: 원래 그랬죠.
0: 네, 그러면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 확률상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러면 당원 주권주의에서 당원들이 더 많은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게 기조인데 결선 투표를 할 때 투표율이 떨어질 그 상황으로 그걸 몰고

0: 하면 네. 탕원주권주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투표를 순위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1번을 찍었던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2번, 3번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선 투표제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투표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1: 그러니까
0: 거거든요.
1: 원샷 한 번에 끝나는 그렇죠. 이제 선거잖아요. 당대표 네, 선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1위부터 뭐 3위까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이익이 더 큰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예정하세요?
2: 예를 들면 네. 이제 선호 투표제라는 게 한 사람이 한 명을 찍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찍어서
1: 그렇죠. 1등, 2등, 3등을 그렇죠. 찍는 거죠.
2: 1, 2위 표 이제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에 3등이 받은 표를 이제 3등 후보가 3등 후보에게 준 2등의 표를 1, 2위에게 나눠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이동학 최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 안 해도 한 방에 다 끝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고 다 좋은데 정청래 측에서 정청래 대표 측에서 그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지금 전당대회는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송영길 대 정청래예요. 그러면 이 선호 투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송영길을 찍은 사람이 2순위로 김민석을 찍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2순위 표는 다 김민석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이게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다. 선호 투표 자체가. 선호 투표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송영길, 김민석 단일 보통 이제 후보들이 단일화 선언도 하고 막 협상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아예 없이 그런 어떤 절차 필요 없이 투표만으로 다 자동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제도 아니냐. 네네. 이래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이거 송영길 후보한테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등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1등이 되고 뭐 유리하다라고 하면 2등은 이제 송영길 의원을 뽑겠고 3등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0: 하니까.
1: 예 이제 3등으로 네. 이제 빼니까. 네. 그러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역시 정청래 대표를 뒤로 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그 정청래 대표가 1위를 지지하는 사람은 어차피 김민석 후보를 뒤로 뺄 거고 그 2등은 송영길 후보가 될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3: 그래도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1등, 2등 후보는 김민석 전 총리하고 정래 전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네. 상대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조금 더 많아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유리한 사람은 김민석 전 총리일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는 전략적 연대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이른바 친명이라는 이름으로.
1: 그래 보이죠.
3: 그러면 투표할 때 누가 뭐래도 김민석 뽑은 다음에 송영길 뽑을 거고 송영길 뽑은 사람도 김민석 뽑을 거고 정청래 민당 전 대표만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정청래 전 민당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고 그 뭐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작년에 본인들 지도체제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시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그런 정치적 유불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선호투표제가 복잡하고 뭐 경제적으로 좀 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줄일 수 있고 사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제가 갖는 장점이 더 클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50% 이상 딱 득표하면서 그때서부터 야 나는 과반 득표한 당대표야라는 당 대표로서의 권위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가 우리 국민의힘 채택하고 있거든요. 선호 투표가 뭐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2: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제도는 좀 직관적인 게 좋습니다. 선호 투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냥 결선 투표가 있으면 직관적이거든요. 우리 직관적인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승복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수능 한번 치고 가면 그냥 수능 점수로 그냥 가면은 다들 좀 그래도 그 승복하거든요. 수능 점수가 이렇으니까.
1: 네네.
2: 근데 학생 종합부로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고 하면 복잡하고 사실 승복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는 웬만하면 직관적으로 딱 설계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2: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김성일 씨는 어떻게 보세요?
4: 근데 선호투표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인 2표제의 변형된 형태예요. 한 명, 두 명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네거티브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비호감도가 낮아야 돼요. 2등이라도 뽑히려면.
1: 네네.
4: 그런데 가장 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후보자들끼리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 2등 찍어줘. 내가 너 2등 찍어줄게. 이렇게 되면 민의 왜곡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인데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그 부분이 자기에게 너무 불리하다라고 지금 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선호투표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0: 여기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민주당에서 이게 이미 1년 전에 본인 당대표 할 때 결정이 됐다면 그걸 와서 지금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명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친명계가
2: 오늘의 지금, 여론조사를 예.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측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리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 뛰어봤잖아요. 평택선거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부산선거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서울선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1: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3: 이 과정을 통해서
4: 우리가 질문하면 다 반대로 얘기하는 좀
2: 아니 근데 이제 여기다 물어봤는데 아니 그렇게 중간에 변수가 나타날 것 같아요.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배제 투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지지하는데 이 나에 대해서 가장 아프게 공격하는 사람 저 사람은 무조건 상등이다. 이렇게는 배제 투표가 각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대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이 싸우는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네거티브도 변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룰 안에서 잘 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전제로 한 예측은 다 틀릴 거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그냥 이걸로 해보자.
1: 이거 그래서 최고위에서 결정 내려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결정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네. 오늘
1: 저녁까지 결정을
2: 오늘 거의 결정 내리거나 내일 최고위가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결정 내리거나.
1: 어떻게 결정 날 거 보세요?
2: 저는 전준희에서 지금 만장일치로 지금 선호투표제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그 얘기한 넘겼잖아요. 만큼 예. 예, 최고위에서도 결국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1: 싶습니다. 최고위에는 친명계가 많잖아요.
2: 아니 이제 뭐 친명계 이런 거 이게 큰 틀에서의 명분인데 네. 친명계에서 이걸 계속 막을 명분도 없을 거예요.
1: 명분이 없다.
2: 전준위에서 예. 결정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걸 또 다시 막는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결정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욱 대표의 반말 손팻말 이것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 내용이 이제 뭐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 들고 개펴서 봉쇄 시위에 등장을 했죠. 뭐 여권 반발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좀 이름을 그냥 쓴다든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4: 아 이게 네. 보수는 그래도 과거 이제 뭐 민주 진영에 비해서 품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런 뭐 대통령 호칭을 안 붙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네. 반대로 민주당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보수 정당의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한 경우도 많았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탄핵 정국이었다고 하지만 그 해가 병신년이었거든요. 잘 가라 병신년 네네. 이런 발언도 막 민주당에서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정당의 대표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례적인 건데 저도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장동욱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전칭을 붙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동철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2: 저도 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대통령께서는 이 고등학교와 관련된 발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싸운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일단 틀렸고 야당 대표로서는 대단히 경박하고 경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들을 좀 모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도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냐 뭐 왜 너 혼자 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그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2: 예, 네. 자기도 데리고 가라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드리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당내에서 리더십을 세우기가 어렵고 당 밖으로 외연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지지도를 모아야 되는 어떤 궁핍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작용이 됐다고 보여지고 이 자체가 계속 저는 2018년도 19년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계속 가다 보면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총선 대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오히려 손을 내밀고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계속 바깥으로 비껴나고 있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아니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자꾸 장동욱 대표가 뭐 지금 전국 순회 돈다 뭐 인천 뭐 가고 뭐 어디 영남 쪽 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뭐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뭐 50만 명 넘어선 거 거론하면서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앞에 있는 현안들 많잖아요. 뭐 눈앞에 있는 뭐 보안 수사권도 그렇고 뭐 상임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이 결정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앞두고 자꾸 외곽으로 또 혼자 다른 의원들을 동행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니까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못 얻는 것 같아요. 네.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은 원내 사정에 좀 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선관위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겠죠.
1: 네.
0: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의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게 좀 더 소구를 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방법도 좀 안타까워요. 아까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보수 쪽에서 품격이라는 걸 중시하는 건 사실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자들한테 그걸 얻으려면 같이 투쟁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방식의 투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의 워딩으로서 과연 적절하냐를 놨을 때 내용을 다 떠나서 이걸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이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인터넷 댓글 쓰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이 야당 대표가 마스크 쓴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본인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뭐 이게 강경 행보가 나오니까 당내 사퇴론이 점점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뭐 또 이런 막 논란들이 확 불 때도 갑자기 미국 가고 뭐 이런 논란이 확 불 때 갑자기 단식을 하고
2: 병원 입원하고
1: 네. 장동혁 필리버스터 하면 또 그렇고
3: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미국 네. 가고 싶으면 가고 굶고 싶으면 굶고 뭐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당히 고독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내에 자기 편이 없어요. 박준태 의원 한 명 있어요. 비서실장 한 명 정도.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국회 안에.
1: 네네.
3: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 불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무실이 있기가 불편한데 네. 그 계속 올림픽 공원 가고 하는 거예요. 그 가 누구도 안 가잖아. 혼자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공격,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격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오합지졸처럼 보여요. 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당이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아 좀 국민의힘 좀 잘하네. 견제하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별로 긴장하지 않거든요.
1: 알겠습니다.
3: 왜냐하면 네. 장동혁 대표가 늘 저런 식이니까요.
1: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4: 지금 조부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견제와 비판을 하면 민주당이 야 우리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책 능력이라든가 민생 정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는 좀 봉합 국면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우리끼리 뭐 징계한다 그러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된다 누구는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1: 아,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4: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 거긴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지금 해갖고 똘똘 뭉칠 수 있는 사람은 30%예요. 근데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51%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 노선 갖고는 절대 51%를 받을 수가 없어요. 30%만 받아서 30%는 자기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한 지지세거든요.
1: 그렇죠.
4: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의 뭐 이 현안들은 원내대표에게 맡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4: 글쎄 뭐 당내 현안에 대해서
1: 네.
4: 원내대표가 그 뭐 장동혁 대표랑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여러 네. 면에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내대표에게 맡겼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근데 자기는 어쨌든 올림픽 공원에 있는 청년들이든 뭐 강성 지지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서 그 사람들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지금 당장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당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거의 없을 겁니다. 다섯 명 빼고.
1: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정동욱 대표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징계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섯 명이 누구냐고 지금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원 최고위원 이야기까지 저희가 로고 나온 동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3570님. 국회 가시면요, 우리 잊지 마세요, 라고 문자. 당분간 잊으실 일 없으실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는. 예.
2: 이 중에서 누구라도.
1: 3570이 예. 예. 잊지 말아달라고.
4: 잊지 말겠습니다.
1: 지금 총선은 2년 뒤에 있으니까요. 네. 예. 2년 정도는 저희와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4: 비밀번호라도 설정해놔야겠네요.
1: 네. 3570. 자, 8268님. 서로 당이 다르지만 토론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엄마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청취율 1위로 가봅시다라고 아주 좋은 문자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전 정치 얘기 웃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인사 쓰고 화내고 그래봤자 뭐 이익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예.
4: 제가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네. 그 군대 병장 시절에 상병이
1: 그 군대 조심인가요?
4: 물어보더라고요. 상병장이 뭐 하고 싶습니다. 야, 나 나중에 정치할지도 몰라. 이랬더니 네.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야, 난 진짜 웃으면서 정치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싸움만 할 게 아니라 네네. 상대방과 이렇게 좀
2: 결과를 만들어내고 네.
1: 역시 군대 얘기는 미리 막아야 됩니다.
2: 별 얘기 아니었군요.
4: 아니 길어지면 걔네 방송에 방해될 것 같다.
0: 난 또 타령이라도 했는 것 같지.
1: 그 얘기 잠시 후에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님 황현희 MC님 방송에서 당끼리 다투는 모습 보면서 인상 찡그렸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서로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진행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즐겁게 정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분은 #9730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저희 토론에 녹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장동욱 대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죠. 징계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 조경태 의원 얘기가 갑자기 좀 부각이 됐어요. 오늘 제가 조경태 의원도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박덕흠 의원이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윤리위에서 징계할 분위기입니까? 지금 어때요? 그 내부에서는?
4: 무슨 얘기로 이렇게 그 징계위원회에 올라갔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해놓고 왜 개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뽑지 말고 나를 뽑아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1: 네.
4: 근데 이거에 대해서
1: 조경태 의원의 말은. 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쪽에도 전해서 그건 정치적인 행위다.
4: 그렇다고
1: 얘기를 하더라고요.
4: 그래서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4: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윤리위원회에 장경태 대표를 그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윤리위원회라는 게 누가 구성한 겁니까? 장경태 대표가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네. 게 이런 명분도 있지만 새싸움인데 그 새싸움에서 조경태 의원이 과연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 네.
4: 정치라는 게 또 같은 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뭐 이 본인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국회 부의장 되려고 저렇게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4: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다시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면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전 분위기만 놓고 보면 큰 것 같아요.
1: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 의원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게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면 증거가 확실한 조경태 카드를 꺼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그 무대 위에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는.
4: 그 사자성어 중에 살개 경후라는 게 있어요. 네. 닭을 잡아서 그 닭 잡는 시범, 거를 본 예. 그 원숭이가 놀라도록 한다는 건데 당의 기강을 잡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대적으로 절차나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쉬운 상대를 골라서 뭐 이런 징계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절차나 내용 면에서 부족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해갖고 다 인용되는 경우를 봤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패잖아요. 네. 이런 거는.
3: 제가 조혁신당이 한번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네. 맞는지 한번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1: 우리 모두가 다 평가해 보죠.
3: 네. 해 보십시오. 네. 해 주십시오. 자, 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아까 외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 군기를 한번 잡아야 돼요. 지금 당내 군기를 네. 한번 잡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변을 살펴봤더니 조경태 의원이 좀 만만해 보여요. 왜냐?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개파가 없어요. 민주당 네. 출신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1: 민주당에서 4선하셨죠.
3: 그렇죠. 네. 그리고 국힘 와서 지금 6선인가요?
1: 2선을 더 하셨죠.
3: 네, 그렇죠. 중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다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개파는 없지만 자기보다 선수가 높은 딱 사람을 군기질을 잡음으로 인해서 나 봐라 무섭지 않느냐라는 대상으로 삼기에 조경태 의원이 가장 좋다. 가장 깔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실체적 증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 박덕흠 의원 찍지 마라는 문자 내용이 있대요.
1: 증거가 있다라는
3: 증거가
1: 거죠.
3: 실체적 증거가 있대요. 그러니 이거 처리하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기가 좋다. 그럼 이제 반대로 조경태 의원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조경태 의원은 육선했거든요. 차기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돌파구가 없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역공격함으로써 최소한 자기가 징계를 받고 떠나면서도 나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라는 최소한의 이미지는 챙기면서 떠날 수 있는
1: 이슈의 중간으로 들어온 거죠.
3: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는 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양측에 이제 서로가 이제 맞아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네, 이 부분은 그 친한계와 장동혁계 당권파의 싸움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게요. 조경태 의원이 하는 행동은 명백하게 경선 불복이에요. 당에서 경선에 불복하게 되는 일을 허용을 해주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방의회에서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임위원장 누구 뽑기로 해놓고는 나 상임위원장 안 준다고 탈당하고 다른 당 넘어가고 이 행위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지방의회가 다 이제 막 탈당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 컨트롤이 전혀 안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행동이 이게 본인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다 말씀하신 대로 증거나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경선 불복한 근데 이거는 처벌 안 할 수가 없어요.
1: 안 할 수가 없다.
0: 예, 이거는 네. 친한계 친명계를 떠나가지고 뭐 친한계 장동혁계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 이동호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2: 아니 이제 거꾸로 지금 역공당할 빌미를 이 당대표가 줬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서로가 공격과 공격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네. 어느 쪽에 권위가 더 실릴 거냐 이 문제로 가거든요. 결국 정치 싸움이라고 봐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권위는 이미 상당 부분 실추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이 전체를 다 징계할 건지 안 할 건지 더군다나 지금 윤리위원 한석 공석이어가지고 그것까지 더 추가로 채워 넣었잖아요.
1: 네.
2: 이거는 징계를 뭔가 누군가는 어차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만 징계했을 때 권위가 살 거냐 하면 권위가 안 살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 당신네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고성국 당원이 서울시당에서 탈당 징계를 받았습니다. 10일 안에 탈당 안 하면 이거 나중에 그냥 출당당하는 거거든요. 그 탈당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받았냐. 전두환 사진 걸자. 오세훈 그 공천 주면 안 된다. 공천 배제 외치고. 서부지방 난동사태 막 저 이 옹호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 그 헌법 정신, 그 다음에 불법. 그다음에 당원 당규 이런 것들 다 훼손시켰다 해가지고 탈당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징계하려고 딱 그 타이밍에 아 윤리위를 멈추겠다. 이제 우리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까지 멈추겠다 해놓고 지금 다시 징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가 그 이전 거는 빼놓고 지방선거 때만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시도 자체가
1: 기준이
2: 맞지
1: 명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2: 자기 사람은 빼주고 이 사람만 한다고 하니까 네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주일랑님께서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 같은 분 모시면 진정한 화합의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럼 다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왔다 다시 민주당으로 가시는 이원주 의원과 뭐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0: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이제 이 징계에 대해서 좀 잠잠해진 것 같네요. 보통 이제 말이 있었는데
1: 아니, 근데 정점식 없네요.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네. 아, 이게 징계가 이렇게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때도 55표 얻었고 다른 그 경쟁 후보보다 7표인가밖에 더 얻지 못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청취를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거고 지금도 여전히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2월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아무리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네. 당내외에서 하고 있어요.
0: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소식 또 바뀌면은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뭐 탈용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용 의혹이 논란인데 국민의힘에서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한동훈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거두고 있는 모습 같은데 국방부와 안규백 장관의 해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열 최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2: 당연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0: 충분하지 못하다.
2: 예. 네. 왜냐하면 병적 증명서와 같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해명을 대가면서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로서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0: 네.
2: 그렇다면 이분은 무고죄로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근거가 없이 했다면은. 근데 그 정도로 본인 그 주장하시는 분은 이 탈영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번에는 안규백 장관이 답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0: 네.
2: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공익을 했다 방위를 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국방위에서 계속해서 안규백 장관이 활동을 하면서 국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고 봅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탈영이라는 것은요 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을 세워놓으면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0: 의혹이 해소가 돼야죠.
2: 그럼요.
0: 네, 그렇습니다.
2: 깔끔하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0: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0: 그거 공개하면 되잖아요.
1: 군은 병무청에 자기가 신청해서 뗄 수 있는 거예요.
0: 아, 예, 예.
1: 제3자는 못 뗍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본인만 신청해서 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뭐 공익제보자라고 나서 그 의혹을 제기한 분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도 본인 면책특권 뒤에서 숨는 거 아니다.
0: 네.
1: 나 고발해라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얘기하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이 얘기하지 못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아 뭔가 있었구나. 더군다나 이게 아마 방위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방위 생활을 했던 시기 또 해당 지역에서 이 안규백 의원이 굉장히 그 유지였다는 소문은 다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불투명한 어떤 병적 관리나 동네에서의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0: 방위인데 어떻게 탈영을 해요?
1: 아 출근 안 하면 탈영이죠.
3: 미복귀.
1: 며칠 경에 한 달 지금 8개월인가를
3: 7개월.
1: 지금 7개월인가요?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0: 네네.
1: 이거에 대해서 해명 왜 못하냐 이거죠.
0: 이거는 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인사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 저는 너무 나가는 거라고 네. 보고요. 민간 국방장관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군 관련된 개혁 안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내가 볼 때 이 반발은 뭐랄까 지금 사관학교 통합 관련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전직 그 사관학교 출신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 저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방장관을 흔들기 위한 카드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1, 2학년 때 통합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른 다음에 그 대학교 때 각 과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육군과, 해군과, 해병과 쭉쭉 나눠져가지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배우고 그러니까 이 좀 더 국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는 통합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방장관을 흔들기를 하고 있어서 저간에 저는 이 그런 모종의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 국방부 장관을 흔들기다.
4: 네,

0: 근데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을 막 흔들어 가지고 물러나게 하고 뭔가 인사 책임까지 물어야 될 정도의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1: 않아요. 그건 아니다.
2: 아니, 이건 네. 전 진짜 네.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네. 어려운데 이게 국방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만 흔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개혁 안 할 겁니까? 이게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깨끗한 주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 우리가 이탈리아에서죠. 뭐 개혁할 때 깨끗한 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1: 네네.
2: 여기에 정당성을 가진 그 장관이 와서 개혁을 해도 그 공감대를 이끌어낼까 말까 한데.
1: 개혁의 자격이 돼야죠.
2: 그렇죠. 개혁의 네. 자격을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죠.
1: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해소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계속 좀 병적 증명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3: 아니, 생각 들기도 하네요.
0: 또 다른 사정이 있겠죠.
3: 아, 다른 사정이 있죠.
4: 저도 이건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네. 게 사실 뭐 국방개혁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이거 기시감이 좀 들어요. 앞에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1: 네.
4: 검찰개혁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다라고 그때 그렇게 감쌌어요. 근데 어쨌든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안규백 장관도 국방개혁 때문에 나를 흔드는 거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 탈영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인 거예요.
1: 그럼요.
4: 예, 네. 군형법상 그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군 체제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일반적인 부분하고는 다르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요. 아니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람이 교통경찰 하면은 권위가 습니까? 우리가 부정행위로 학교 퇴학당한 사람이 교장선생님 하면 사람들 그 말 들어요?
1: 네.
4: 군은 신뢰와 원칙이 가장 중요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탄영 의혹만큼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반드시 소명을 해야만 한다.
1: 아니 모든 공중에 계신 분이 의혹이 제기되면 해소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도 그럼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하게 예.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3: 그 안규백 장관의 지금 탄영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제기된 의혹이었고 당시에 해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부족한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중 검토하는 게 맞는데 다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안규백 장관 체제가 탄생한 지가 뭐 하루 이틀 지났습니까? 1년이 넘었거든요. 2년이 지금
0: 근데 이 시점에
3: 갑자기 이러는 건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인사청문회 때 이미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규백 장관 측에서 이게 정말로 억울하시면 빨리 진화하는 네. 게 좋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요거는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해명하십시오.
0: 병적 기록부 이제 자체가 지금 오류가 있다라고 장관이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당시에 그 이 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한다 해도 어차피 잘못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문회 때 해명이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에 병무 행정의 착오의 피해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가 아마 70년 전인가 45년 전인가 뭐 그 얘기인데 그때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조호재 공보부장 나오셨으니까 요 주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걸그룹 리센느 멤버의 사투리 표현. 아, 왜 웃으세요?
0: 아, 리센느랑 무슨 관계가
1: 예,
0: 있으신가요?
1: 뭐 리센느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0: 뭐
1: 예.
2: 이번에 어디 뭐 10위 안에 들었다 그러던데 리센느.
1: 아, 리센느 요즘
2: 차트 1위.
1: 예. 요즘
2: 네. 차트 1위예요?
1: 예, 여자 아이돌 중에 좀 인기 최고입니다. 예. 네. 무섭노를 둘러싸고 일베식 표현 아니냐 뭐 논란이 됐어요. 그 조국 전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거 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논란. 이거 조재 공보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조국 혁신에 계시니까 궁금하네요.
3: 마침 제가 또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1: 아, 그렇군요.
3: 무섭노. 부산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저는 일베식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1: 네.
3: 다만 그 조국 전 대표가 그럼 리센느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가 리센느를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리센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조국 대표가 하고자 했던 말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일베식 표현이 만연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꺼냈던 이야기 같습니다.
1: 근데 예가 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예시는 저는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1: 네.
3: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4: 전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감수하고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 아, 비난을 감사하고 하니까.
4: 예,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 안 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고.
1: 아, 그럼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4: 예,
1: 말씀이세요?
4: 저는 전당대회 일환이라고 봐요.
1: 민주당 전당대회 일환이다.
4: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자들 그 이제 노무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일베라는 그쪽을 굉장히 배격하려는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0: 있어서 소구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쓴 것이 아닌가. 아니라기에는 너무나 타이밍이 공교롭고 네. 이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쨌거나 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 건 조국 전 대표밖에 없구나.
1: 아, 그런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0: 예, 그런 네.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측에 어떻게 간접 지원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여기에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무섭노는 일베식 표현이 맞다라고 또 다시 주장 하면서 논란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 제가 볼 때는 그 조수진 변호사나 조국 대표 세대에서는 그런 표현이 어색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뭐 무섭 왜 이렇게 무섭노 정말 왜 이렇게 맛있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 음식 치곤 맛있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탄사처럼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표현이 조금 윗세대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수진 변호사나 조국 대표도 그걸 어색하게 느끼는 것 같고.
1: 아니 근데 강산일 씨 노래도 있잖아요. 와그라노니 또 와그라노.
2: 아, 그거는 이제 질문이고 있잖아요. 잠깐 네. 그러면은 제가 짧게 좀 설명하자면 부산의 어미에 이제 나 혹은 노로 끝나는 어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로 끝나면 그 yes
1: 밥 먹었나?
2: 그치. 어. yes or no로 대답해야 됩니다. 네. 밥 먹었나?
3: 어. 아니, yes or no. 조국 대표 설명했던 건데 네.
2: 뭐 먹었노? 하면은 뭘 먹었는지 뭐 먹었노? 서술형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네네. 다만 노로 끝날 때 감탄사인 경우에 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탄사. 어. 와이래 맛있노? 와이래 맛있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3: 요거 서울말, 일베말, 부산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조국 대표가 한 걸 보고 야, 어렸을 때
1: 아니 근데 이렇게 아니 불분명한 거를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이게.
3: 저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났어요. 자, 우리 영어 배울 때 I, my, me, mine, self, you, your, 예.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1: 네, 저도 그렇게 됐어요.
3: 영어 외우는 거 식으로 지금 뭐 이걸 외우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1: 맞아요.
3: 그럼 우리가 말하는데 이 정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데 야 왜 이렇게 무섭노? 뭐 이거 얘기하는데 야 이거 비하 표현이니까 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 아니 근데 비하의 표현이 있긴 있어요. 네, 그 노자를 붙이면서 쓰는 그 안 좋은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2: 그러니까
1: 근데 예시가 잘못됐다고요.
2: 그건 잘못됐고 네. 조국 대표가 하고자 했던 말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민감한 건 우리 사회에 그만큼 일베식 표현이 많이 만연해 있다라는 그렇죠. 문제의식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1: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걸 치고 라센을 잘못 건드신 게 저는 라센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4: 리센입니다. 아, 좋아합니다.
3: 리센. 내가 생각하는
1: 리센.
3: 지금 신문으로 배우신 분인데.
1: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그 유튜브를 이제 자주 봤어요. 그러면서 거제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첫 그 노래가 그렇게 러브 어택이란 노래가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번에 사투리로 굉장히 좀 영상으로 이슈가 되고 재미있게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렵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 조국 대표가 아 그걸 잘 잡아가지고 SNS니까
5: 더 그죠? 올라가게 됐죠. 네.
3: 더 올라가게 됐죠.
1: 아니 개조 좀 안타깝더라고요.
5: 결과로 책임지는 거니까 예, 예, 예. 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3: 저는
5: 평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3: 역시 이 걸그룹을 이제 신문 기사로 배우는 분인구나 이런 거 좀 확인할 수 있네요.
1: 아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 걸그룹 이름 안 보고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기억을 그렇죠. 하지 네. 이렇게 이름을 외우거나 그러진 않는 것도 같더라고요.
0: 네,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1: 배우죠.
0: 어떠한 표현을 썼을 때 이거는 무조건 혐오자다, 일베 사용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스타벅스를 마신다고 무조건 5.18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정치인들이 나서서 어떤 사람들을 규정 짓고 가는 거 이거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5: 저도 너무 좀 병식권에 민감한 것 같고 이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2021년도 5월 달에도 뭐 기업이 편의점 기업이 웹자보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세지 맞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예, 예. 그거 그때 뭐 이 기업 저 기업 다 잡느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너무 좀 민감한 거 아니냐.
1: 맞아요.
5: 아,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222님이 열린 토론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퇴근 안 하고 계속 듣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824님께서 열린 토론 듣고 있으면 정치도 재밌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원내 4당의 발언은 4인 4색 전국 국회 가는 길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갈등도 그렇고 사투리 한마디도 정치권이 뛰어들면 금세 이게 이념 전쟁이 됩니다. 정치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직업이 아니라 갈등을 정리하라고 맡긴 일이죠. 서로를 쓰러뜨리기보다도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사과하며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대표팀 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음에도 월드컵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배준호, 양민혁, 김지수 등 유럽파 9명과 북중미 월드컵에 훈련 파트너로 동행했던 강상윤 등 K리거 14명이 합류했습니다. 와일드카드 선수로는 양현준, 엄지성, 이기혁이 발탁됐고 여자 대표팀에는 지수연과 김혜리 등 베테랑들이 승선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전 외야수 이정우가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8회까지 노히트 노런 투구를 펼친 상대 선발 투수의 압도적인 호투에 막혀 두 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8리까지 떨어졌고 팀도 0-10으로 완패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의 송성무는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두 차례 출루해 적시타까지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전반기 막바지 선수단을 정리하며 투수 박시영과 정선우, 내야수 최항에게 방출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새 시즌 아치아 쿼터로 이란 출신 마틴

아흐마디를 영입했습니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영국의 세계 114위 와일드카드 아서 페리가 4강에 올라 25년 만에 와일드카드 참가자로 윔블던 단식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한 선수가 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가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월드컵이어서 또 계속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 축구 좀 보셨나요?
0: 저는 가족과 함께. 네, 가족을 봤죠.
1: 안 봤군요. 네, 알겠습니다.
0: 사실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떨어지고 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흥미가 식더라고요.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네.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운 여파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구계에는 또 하루하루 정신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2: 정몽규 회장이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황무 감독이 돌아오고 나서 뭐 여러 이제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은 아마 월드컵이 다 끝나고 이제 사퇴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 정치권까지 나선 비난에 이제 13년 5개월 만에 사퇴를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박지성 위원장이 나섰던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까지 이제 합쳐 가지고 한국 축구 방향성을 설정하고, 회장 선거나 향후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 대한축구협회 운영을 관여할 것 같은데, 정말 여러 하루하루 정말 여러 소식이 나오면서 축구계가 정말 뭐 여러모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0: 그렇습니다. 뭐 정몽규 회장의 사퇴는 사실 월드컵 직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정돼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은 월드컵이 끝난 후에 사직서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1: 네, 그것보다도 더욱더 일렀죠. 네, 아무래도 월드컵 결과가 워낙 안 좋아서 그 전부터 축구협회의 행정 또 대표팀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그 거센 비판이 대표팀의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더욱더 거세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도 좀 여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좀 일찍 물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0: 네.
1: 회장 부재 시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서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서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뭐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없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이 없는 나라니까 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체제로 당분간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0: 네.
1: 이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축구협회는 임시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동시에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원래는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신동훈 기자 말씀처럼 박재성 위원장이 중심이 된 K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 제도를 어떻게 손보느냐에 따라서 보궐선거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가 있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제도 말씀하셨는데 축구협회 정관대로라면 사퇴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현재는 축구협회장을 뽑고 있는데, 직선제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직선제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축구인,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된 사람들을 다 투표권 주어서 한다는 건데,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지금 현행대로 그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바꾸겠다 이렇게 나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직선제로 하면, 그러니까 시작이 좀 무서워서 뭐 안 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겠지만, 직선제로 한다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투표권을 주고, 만약에 부재자는 온라인 투표를 할 텐데 온라인 투표는 또 피파에 좀 막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투표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 시스템이나 뭐 선거 어떻게 이거를 또 투표를 받아서 어떻게 이걸 개표를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하면은 인력이나 시간이나 시스템 구축에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방안을 뭐 어떻게 만들 건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나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안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회장 선거를 좀 빨리 해서 새 집행부가 출범한 다음에 아시안컵을 치는 게 낫게 따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참 네. 이게 여러모로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정말
0: 뭐 일단은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니까

0: 정부 등의 이제 중국의 바깥에서의 간섭을 피파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지와 규정을 모두 지켜가면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게 축구협회의 상황인데요. 신홍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직접 선거를 한다고 하면 축구 회장을 뽑는 선거에 마치 우리 일반적인 뭐 총선 대선 하듯이 전국에 투표소를 세우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현행은 간접 선거인데 간접 직접 선거니까 간접 선거인데 이제 직접 투표를 행사하러 오니까 축구협회에 투표함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선발된 선거인단이 서울에 와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투표함을 다 만들고 진짜 무슨 나라님 뽑는 것처럼 선거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온라인 선거가 현실적인 대안이긴 합니다.
1: 네.
0: 직접 선거로 간다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원래 대한체육회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그 산하단체들이 그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어받아서 각각 적용을 하는 순서가 예상이 됐는데 축구협회가 갑작스러운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당겨진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선거가 직접선거가 가능한지는 기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확실히 그 해결해야 될 난관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하지만 아마 기존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바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 또한 예. 그럴 거라고 박지성 혁신위 위원장이 공언을 하기도 했고요.
1: 네.
0: 그 뒤에 혁신위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당장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서 회장을 뽑아야 한다라는 그 정관부터 손을 대면서 그렇게 급하게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번 다음에
1: 네.
0: 이번 선거부터 소폭이라도 뭐 가능하면 대폭으로 바꾸고 싶겠지만요. 소폭이라도 회장 선거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혁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1: 네. 축구협회가 그래도 빨리 안정화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표팀 운영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독직이 공석입니다. 이 와중에 들려온 소식 중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대표팀을 맡았었던 벤투 감독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 지난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던 포예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 맞는 이야기인가요?
2: 네, 두 분 다 이제 의사를 전달했고 왜냐면 이게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절차적으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의향을 전달한 거죠. 그 포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SNS에다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분 다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정광희 그러니까 전력 대표팀 그 전력 강화 위원회가 감독을 선발하는데 이게 정몽규 회장 집행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은 또 바뀔 텐데 그러면은 언제 감독을 뽑아야 되고 이러는 그러니까 시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 홍보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부터 뭔가 이 시기가 꼬이다 보니까 그러면 회장이 없는데 감독을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회장이 선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저희가 9월 A매치가 4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년 바로 아시안컵을 하는데 임시 감독을 또 맡기기에는 바로 정식 감독이 아시안컵을 치르는 것도 좀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 전광희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혁신위도 있고 대한축구협회도 있고 하지만 그 전광희가 그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가 뭘 해도 욕먹을 거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선택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1: 네.
2: 진짜 모든 게 다 애매해서 저는 뭐 벤투 감독이든 포획 감독이든 뭐 지금 다른 감독들도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뭐 계약 기간부터 어떻게 할 것이며 9월은 또 어떻게 치르고 근데 회장이 없는데 어떻게 선발할 거지?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애매해가지고 진짜 저는 가장 지금 모든 단체 중에 축구 관련된 단체 중에 전광희 분들이 가장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1: 네. 뭐 첩첩산중 뭐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가 아니고 또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가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형국이긴 한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기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또 응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던 거는 거스포획 감독과 벤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정도라는 소식이었는데 다른 하마평에 오르는 감독들도 있나요?
0: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하기에도
1: 네.
0: 그 밖에도 유명한 외국 감독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더 들립니다. 근데 아직 이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서
1: 네.
0: 제가 여기서 막 함부로 뭐 무슨 썰 풀듯이 말씀드리긴 좀 이른 상황이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1: 네.
0: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국내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뭐 서울의 김기동 감독이라든지 많은 감독들이

0: 최근 K리그가 재개되면서 뭐 사전 인터뷰 사후 인터뷰에서 꼭 대표팀 상황과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국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럴 때마다 뭐 언젠가는 꿈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지금은 국내 감독 중에 거의 유일한 옵션이라고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밀어붙였던 홍명보 감독이 실패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으로 가는 게 맞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더욱더 국내 감독들도 스스로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 중에 선임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네. 다만 그것이 타이밍이 언제냐. 타이밍이 뭐 단 몇 개월 안에 해결이 안 된다면 9월에 열리는 A매치는 임시감독으로 네.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임시감독부터 선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축구협회 내부의 전임 지도자가 임시로 맡아서 할 것인지 이런 이슈가 곁다리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이제 임시 감독이라도 빨리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9월에 있는 A매치 그리고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정식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 그러니까 임시 감독을 선임해서 뭐 전임 지도자분이 해가지고 연계를 한다면은 뭐 그것도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실 정식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 온다고 하면은 뭐 벤투 감독이든 포획 감독이든 다른 감독이든 이 다 적응할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했을 때. 근데 그 첫 대회가 메이저 대회 아시안컵이다. 또 아시안컵까지 실패한다면은 저는 한국 축구는 더 이제 뭔가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정식 감독을 그러니까 단기 계약으로라도 아시안컵까지 보고 계약을 맺고 그 이후를 좀 판단하는 걸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9월 A매치 4경기를 하고 소집 기간이 2주입니다. 그래서 이 9월 A매치가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임시 감독한테 맡겨가지고 또 다른 그 이후에 다른 감독이 아시안컵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좀 크죠. 저는 정광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9월 A매치와 아시안컵을 좀 한 뭉탱이로 보고 좀 선임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당분간은 이 소용돌이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은 중간중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도 우리지만 월드컵이 토너먼트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여러 나라에서 감독 사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나겔스만 감독도 사임을 했더라고요.
0: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더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2강 진출에 그쳤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
1: 네.
0: 역대 월드컵 우승 횟수가 전 세계 2위인 나라의 위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실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겔스만 감독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압박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마침 선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 대안은 이제 위르겐 클롭 감독.
1: 아.
0: 독일 국적의 세계적인 명장인데 감독직을 맡지 않고 행정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축구협회가 클롭 감독으로 대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일단 나겔스만 감독이 사임했고 클롭 감독이 뒤를 이어받을 그런 전망이 보이는 게 오늘 상황이고요.
1: 네.
0: 또한 뭐 그 밖에도 많은 나라에서 감독 교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티네스 감독이 물러났고요. 후임으로는 포르투갈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조르제 제수스 감독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뭐 튀니지의 에르벨 르나르 감독, 뭐 케이로스 감독 등등 많은 감독들이 월드컵이 끝났으면은 뭐 성적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겠죠.
1: 네. 네,
0: 연달아 물러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우리와 함께 A조였던 멕시코 역시 예정대로 아기레 감독이 퇴임을 하고 마르케스 감독의 선임 소식이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2: 네, 멕시코 전설적인 수비수였고 또 라파엘 마르케스 감독은 그 아기레 감독을 보좌하는 수석코치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좀 계획으로 아기레 감독이 여기까지 이끌고 30년 월드컵까지는 또 그 수석코치였던 마르케스한테 승계를 해주면서 좀 이런 긍정적인 선수단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르케스 감독이 30년까지 멕시코를 이끌게 됐습니다.
1: 네. 자, 북중미 월드컵은 바로 내일부터 8강전에 돌입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이 어느새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8개의 팀이 모두 완성이 됐는데요. 두 분의 예상과도 같은 팀들이 올라왔나요? 아니면은 의외의 팀이 이 중에 껴있나요?
2: 사실 꼭 저희의 예상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올라올 팀이 올라왔다. 강팀들이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변이 없는 8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1: 네.
2: 사실 조금 더 일찍 토너먼트 단계를 시작하는 월드컵 방식이기 때문에 참가팀 숫자는 더 늘었지만 그들의 이변은 뭐 16강 진출 정도에서 끝나고 8강부터는 이제 정말 세계적인 스타들의 진검승부만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팀도 팀이지만 선수들,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이렇게 일제히 거의 실망시키는 선수 없이 다 활약하는 대회는 좀 드뭅니다. 네, 그래서 뭐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조금 원래 이 정도 실력은 아닌 줄 알았던 팀이라면 노르웨이 정도 있겠죠.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 이런 슈퍼스타들이 일제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8강 어떤 나라들이 올라왔을지 대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3: 네, 프랑스와 모로코가 대결을 하고 스페인과 벨기에가 대결을 합니다. 또 노르웨이와 잉글랜드가 맞붙고 아르헨티나와 스위스가 대결합니다.
1: 네. 자, 그럼 일정대로 8강전을 한 경기씩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열리는 경기 8강전은 프랑스와 모로코 내일 새벽입니다.
2: 네, 내일 새벽 5시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일단 프랑스와 모로코의 대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미와 유럽이 아닌 유일한 나라, 네,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모로코는 바로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4강에 오르면서 아프리카 역대 최고 성적을 쓴 바가 있고요. 이어서 이번 대회도 아프리카 팀 중에 최고 성적인 8강에 이미 올랐고 또 4강에 도전을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대표는 우리다 라고 명백히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그런 황금 세대의 팀이고요. 프랑스는 선수단 면면을 볼 때 단연 월드컵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는 단순한 선수 능력치의 총합으로 보면 뭐 다른 뛰어난 팀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프랑스가 1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팀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첫날부터 빅매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1: 자, 이 경기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더 좋을까요?
3: 이게 음바페와 또 하키미의 대결로 보이고 또 음바페가 특히 최근에 그 파라과이전 이후에 그 파라과이 상원 의원한테 약간 인종차별 발언을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 메시가 또 잘하고 있고 하면서 그 득점화 경쟁도 있고 그 음바페가 뭐 여러 다른 프랑스의 스타들이 많긴 하지만 음바페가 과연 모로코의 그런 좋은 수비를 좋은 조직력을 뚫을 수 있는 관건인 것 같고 모로코는 이제 사이바리라는 핵심 선수가 빠졌거든요. 부상으로 이 자리를 뭐 라히미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제대로 대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런데 프랑스 축구협회가 마이클 올리스의 옐로카드에 대한 취소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다면서요?
2: 네, 뭐 사실 이 얘기는 이 뒤에 나올 다른 나라의 네. 항소라기보다는 이제 압박 얘기로 이어지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옐로카드를 마이클 올리스 선수가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취소해달라고 항소를 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고요. 대회 중에 잘 받아들여지는 일도 아닙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제 흔한 일, 오히려 이제 평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리스 선수는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이날 파라과이가 프랑스를 굉장히 거칠게 괴롭혔는데 오히려 파라과이는 경고를 안 받았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논란이었어요.
1: 네.
2: 파라과이 선수들이 뭐 사실 주먹질이나 팔꿈치 공격에 가까운 행동도 많이 했는데 경고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 발끈한 프랑스 선수들만 경고를 받은 거고요.
1: 네.
2: 이게 세계적으로 편파 판정 아니냐, 프랑스가 불리한 판정 받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에 대해서 프랑스가 불만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옐로카드는 경감에 대한 어떤 그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일단 이례적인 항소였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된 원인 자체 혹은 계기가 그 미국의 그 발로건 선수의 사례를 보고 항소를 결정했을 텐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네요.
3: 이 발로건 선수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퇴장당했는데 갑자기 그 퇴장 징계 집행유예라는 상상을 초월한 많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회 중에 퇴장 징계가 집행유예가 된다 이런 말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좀 많이 알아보니까 그 백악관에서 여기 그 인판티노 회장을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의혹이 나왔고 근데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그 본인이 인판티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거는 퇴장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퇴장이 아니니까 그거를 물러달라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피파는 뭘 듣고 받아들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항소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 받아들이면서 발로건이 좀 민망하게 나왔잖아요 벨기에 전에.
4: 네.
3: 근데 벨기에 선발로 나왔는데 이제 사실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악수가 된 게 벨기에 선수들이 오히려 뭉쳤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골 넣고 트럼프 세레머니도 하고 약간 더 동기부여 갖고 했기 때문에 벨기에가 이겼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발로건 사태 이후에 지금 각 나라에서 퇴장 징계 받거나 이런 선수들한테 일단 해보자 항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환사도 한다고 하고 뭐 지금 아까 말한 올리세도 한다고 하니까 좀 약간 그 여러모로 정치가 여기 끼면서 좀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2: 예, 여담인데 지금 나토가 유럽에서 지금 각 정상들이 모여 있고
4: 네.
2: 우리도 그 나토 세일즈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고 뭐 네. 그런 상황인데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모여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월드컵에 많이 있잖아요. 화제가 월드컵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노르웨이, 잉글랜드라든지 이제 서로 만나는 나라 정상들끼리는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농담을 주고받고 그런 와중에 사실 제일 큰 화두는 아 도널드 트럼프의 네. 월드컵에서의 그 전화와 그 언사들 이것을 이제 유럽 각국 정상들이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축구에서 저런 건 없는데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었다고 합니다.
4: 좋은 일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긴 한데 뭐 여튼 여담이니까요. 이 잔칫날에 이렇게 좀 그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사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열리는 8강전은 스페인 대 벨기에 대결입니다. 아 이것도 재밌어 보여요.
3: 네, 벨기에가 아까 말한 그 미국을 잡고 나서 정말 그 동기부여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 발로건 사태, 트럼프 게이 사태로 인해서 벨기에 선수들은 오히려 자신감 회복한 것 같고 스페인은 공격력이 은근히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수비력. 월드컵 최초 6경기 무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경기는 좀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스페인 이 그 호날두의 포르투갈 문화트를 팔고 올라온 만큼 벨기에와 좀 대등한 경기를 할 것 같은데 이 경기도 아마 두 팀 근데 저는 예상하기에 두 팀 모두 뭔가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일단 좀 안정적으로 할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다면은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좀 더 유리해 보이나요?
2: 아, 유리한 건 무조건 스페인이죠. 네, 스페인이 더 강한 팀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그렇긴 한데요. 네. 신동구 이제 얘기해주신 것처럼 벨기에가 어떤 선수단 총 역량 이상의 경쟁력을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틸레망스 같은 선수들이 뭐 골도 뭐 공격수가 못 넣으면 내가 넣겠다 이러면서 넣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벨기에가 이기면 거의 이변 수준이긴 한데 전 그 이변 가능성이 매일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일에 두 경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 홀란드 대 케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2: 맞습니다.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를 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선수 중에 두 명이고요. 이제 여기도 선수단 전체의 경쟁력은 당연히 잉글랜드가 더 위라고 볼 수 있지만 잉글랜드가 조합을 확실히 찾지 못하면서 상당히 대회 중에 계속 선발 라인을 바꾸기도 하고 좀 고생 중이에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멕시코를 상대하러 고산지대 멕시코시티에 가가지고 정말 힘든 경기를 하고 돌아와서
4: 네.
2: 뭐 사실 체력적으로도 조금 고갈됐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엘링 홀란 선수를 향해 공을 보내면 홀란이 넣는다. 정말 단순하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득점 방식을 쓰지만 이걸 90분 내내 못 막아서 한 두어 번 정도 허용하면 그냥 두 골 넣는 거거든요.
4: 네.
2: 그런 식으로 뭐 한 가지 득점 공식, 승리 공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재밌는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4: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8강전 마지막 대진은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이번 월드컵에서 매 경기가 명경기예요.
3: 사실 피파가 정말 감사해야 할 팀입니다. 약간 흥행을 정말 예. 책임지는 팀인데 그 카보베르데와의 경기도 명승부였지만 이 경기 그러니까 이집트와 경기에서 0-2로 밀리다가 후반 막판에 진짜 몰아치면서 3-1 이겼거든요. 모두가 아마 80분까지 봤을 때 아 이건 절대 못 이긴다 했는데 로메로 골 이후에 갑자기 뭐 모든 선수들이 약간 어떤 부스터를 맞은 것처럼 폭발적인 활약을 보이면서 메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세 골 넣으면 3-1 이겼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끝나고 정말 메시가 이렇게 오열하는 거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는 사실 월드컵 우승하고 나서도 그렇게 안 운 것 같은데
4: 네.
3: 좀 많이 몰입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이 팀 이상 그러니까 정말 팀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를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스위스가 수비가 좋고 또 8강까지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거든요. 70몇 년 만에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이 메시라는 이 하나의 매개체로 뭉쳐있는 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좀 유리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4: 확실하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경기, 어떤 포인트를 갖고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8강전 앞두고 4강 대칭 예측 한번 하면서 오늘 방송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두 분께서는 어떤 팀, 내 팀이 올라올 걸로 보세요?
2: 저는 뭐 예상도 예상이지만 재미라는 네. 측면을 볼 때 모로코 대 스페인이면 재밌을 것 같다. 이 두 나라는 인연이 깊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 반대 쪽에서는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가 된다면 역시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고 서로 적개심까지 불태울 수 있는 재밌는 대진 될 것 같습니다.
4: 어떠세요, 신동 기자는?
3: 저는 뭐 프랑스가 그래도 저는 우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진짜들의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알겠습니다. 진짜 우승 후보들의 게임.
4: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두 분과 이제 월드컵 우승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정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 저희 KBS와

0: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신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3: 58분 날씨.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강하고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비가 매우 강하게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미 충청 호남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제 수도권과 강원 쪽도 걱정입니다. 50에서 150mm의 비가 이쪽으로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200mm 안팎의 비가 추가로 더 예상됩니다. 충청 지역은 10에서 50mm, 서울, 인천 및 경기 남부 쪽도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남부와 제주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비 그친 뒤 이 특보는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밤에는 열대야 현상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또 내일 새벽 남부지방으로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바다 쪽은 서해와 남해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등 21에서 25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등 28도에서 3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 중부지방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장마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 지역 호우와 피해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거리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흙더미가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폭우에 계곡물이 불어나는가 싶더니 금세 도로를 집어삼킵니다. 인근 상가 앞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3: 셔터 내렸는데 요만큼 차가지고 인형이 다 젖어졌어.
2: 비닐하우스를 떠받치던 축대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속살을 드러낸 흙더미는 그대로 과수농장을 덮쳤습니다.
4: 연락이 왔더라고요. 축대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바로 나왔었죠. 그때까지도 비가 많이 왔었었고 뭐 도저히 그냥 감당할 수 없는.
2: 아파트 인근 도로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주차한 차량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도심 도로가 공사장에서 쏟아진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중장비의 사람들까지 나서 복구 작업을 벌입니다.
5: 경사면을 따라 흙과 돌, 물이 쏟아지면서 지대가 낮은 도로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차량 통행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2: 폭우에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6: 그 차 거의 한 시간 동안 안 왔어요. 다 물려나오고 완전히 야단이 났어요.
2: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축사. 농민은 자식 같은 소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7: 물이 다 몸 빠져나가고 축사 쪽으로 물 들어가고 소가 이제 그냥 서가 있었지 그냥.
2: 이틀간 이어진 물폭탄에 침수와 토사 유실, 고립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3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박과 오이, 인삼 등 농경지 5만 7천 제곱미터도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0: 충북에서도 강물이 넘쳐 마을이 잠기고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북에선 70대 남성이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작은 마을 하나가 거대한 흙탕물 강으로 변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진입로는 아예 끊겼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9: 공사를 해가지고 배수 분풀장을

0: 자꾸 증설을 한 거예요. 했는데도 지금 막 감당을 못하잖아 지금.
1: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올해도 논밭이 있던 자리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마을을 잇는 길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2: 시간당 7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북 보은에서 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승강기가 멈춰섰습니다.
3: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차 있어서 더 이상 운행을 하면은 나머지 한 대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정지를 시키고.
2: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190명은 급히 집을 떠나야 했고 운동장이 물바다가 되거나 교실에 물이 새면서 학교 세 곳이 긴급 휴업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곳곳에 급류가 발생하면서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4: 낙동강 합류한 지점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군데군데 필요한 지점까지 이렇게 유실망을 설치를 해서 수색을 할 겁니다.
2: 도심 주차장에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5: 떡방에 차 빼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를 빼러 와 보니까 벌써 뭐 이제 한강이 다 돼 있어.
2: 또 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화재가 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6: 오늘 수도권에도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흙탕물로 가득 찬 도로. 차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사실상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눈앞을 가리는 폭우에 차선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8: 자꾸 이제 방귀 쪽으로 많이 차걸래. 겁에 막 좀 겁이 나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7: 도로는 물바다가 됐고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수습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평택에선 폭우에 빌라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한 대가 파손되고 인근 주민들도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화성의 한 공장에서는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명구조와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시흥시에선 빗물에 차량이 고립되자 119 구조대가 4명을 구조했고 오산시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한때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한때 경기도 20개 시군에는 호우특보가, 인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등 일부 지역에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6: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리에 물이 차고 차가 잠기기 시작하면 아찔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전합니다.
9: 조심스레 지하차도를 내려가는 차량. 곧이어 앞서가던 차량이 절반쯤 물에 잠긴 채 물속을 가로지릅니다.
10: 저 정도면은 차가 침수차 취급되지 않나요? 너무 많이 실제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9: 굵어진 빗줄기에 산을 타고 빗물과 토사가 떠내려오면서 도로는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차량들이 하천으로 변한 도로를 물살을 가르며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배수로로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은 도로를 넘어 인도까지 흘러넘쳐 시민들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11: 차 도로에 물이 다 차가지고 인도로 물 넘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적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9: 쏟아지는 비에 한 해 농사를 망칠까 지켜보는 농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 사이로 폭포수가 지나칩니다. 불어난 강물에 하천 수위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리는 이미 물에 잠겨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12: 밑에 보면 옛날 다리 잠수교 다리가 있으니 그게 완전히 지금 잠겨버렸거든요.
9: 쉴 새 없이 쏟아진 빗물에 오늘 하루 시민들의 걱정과 큰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6: 네, 집중호우 여파로 서울 지역 하천 일부는 아직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운항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서울 중랑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효빈 기자, 그곳 중랑천 통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3: 네, 지금은 거세게 내리던 비는 멈추고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이곳 중랑천은 한때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0: 통제됐는데 지금은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산책로가 있는 29개 하천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가 저녁 8시 기준 27곳의 출입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서울 도림천 인근에는 도시침수예보 시범 사업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침수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후 3시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도 상황 근무를 2단계에서 보강 근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선착장에서 중단됐던 한강버스 운항은 여전히 중단 상태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 8곳 가운데 잠실과 뚝섬 등을 포함한 5군데의 운항이 중지됐는데 운항 재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에선 76mm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서 통제되는 도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 정보에 계속 귀를 기울여주시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 주변이나 산사태 가능 지역, 상습 침수 지역 역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까지 이틀간 극한 오후 수준으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구름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또 강원 북부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자, 이세훈 기자, 전체 강수량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더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밤이 되면서 비구름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수도권 남부를 지나 강원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천안 266mm 등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려 20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오전 한때 경기 화성과 세종시에선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구름 통로는 밤사이 다시 발달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이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는 더욱 북상하고 북쪽에선 차고 건조한 공기도 내려올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위험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와 강원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강하게 이어지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1: 네, 그런데 비가 그친 다음엔 또 폭염이 문제군요.
2: 네,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지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 경북 일부 지역에는 신설 이후 첫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주말 사이 특보 지역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한반도 상공에 대기 하층으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층으론 서쪽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해 올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겹겹이 쌓인 이중 고기압 아래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습도 높은 열기가 쌓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주말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겠고 밤 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북쪽으로 물러난 정체전선이 다시 영향을 주는 다음 주 중반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중국 남부 광시에선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고 이재민이 13만 명이나 됩니다. 농장에 있던 돼지와 동물원 동물들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다리 높이까지 차오른 황토물에 휩쓸려 돼지가 하나 둘 힘없이 떠내려오고 주민들이 거대한 집게로 한 마리씩 건져 올립니다. 한 축산농가가 홍수로 물에 잠기면서 16,000마리의 돼지가 유실되자 중장비까지 동원해 구조작전에 나선 겁니다. 손실 규모가 우리 돈 1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땅 주다! 과이된! 과이된!
5: 잡아야 해요. 빨리빨리.
4: 과이된! 야!
3: 지역 동물원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직원들이 사자 우리를 잠그고 대피했는데 사자 3마리가 폐사하고 얼룩말과 공작새 등 각종 동물들이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5: 얼룩말 한 마리는 이미 폐사했고 다른 한 마리는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보고 있어요.
3: 남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광시 장족자치구에서 지금까지 약 4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숨졌습니다. 이재민도 13만 명에 달합니다. 오는 11일에는 태풍 바비가 중국 남부에 상륙해 지역에 따라 하루 최대 3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푸젠성과 장쑤성 등지에서는 당국이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 앞서 보셨듯이 내일부터는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중국으로 가지만 지금 한반도 주변 바다 온도가 유례없이 높은 상황이어서 올해는 태풍 위험성이 특히 크다고 합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2: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야자수가 위태롭게 휘청입니다. 발생 사흘 만에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바비.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말 중국에 상륙하겠습니다. 바비는 비켜 지나겠지만 올여름 한반도 태풍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태풍의 길목이 유례없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북상 태풍의 60%가 지나는 동중국해, 올해도 30도 이상 고수온이 예고됐습니다. 바다 폭염으로도 불리는 해양 열파가 갈수록 늘면서 최근엔 한 해 넉 달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화된 태풍마저 다시 위력을 더할 만큼 뜨겁습니다. 실제로 2022년 상륙했던 태풍 힌남노 역시 동중국해에서 부활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지날 때 관측된 자료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초강력으로 성장한 힌남노, 이후 약해지는 듯 하더니 동중국해 바다 폭염위를 지나며 다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3: 해양이 온난화되면은 대기로 수증기 공급이 많아지고 이 수증기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으로
2: 엘니뇨 영향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엘니뇨 여름 태풍은 한반도에서 먼 바다에서 발생해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발생부터 길목까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4: 어제 전해드린 축구협회의 부정선거 의혹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저희가 더 취재한 결과 선거인단에 뽑힌 뒤 비공식적으로 정몽규 후보 지지 요청을 받았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선거인단에 뽑힌 심판에게 전화를 걸어
6: 그럼 내가 편하게 이번에 선거 표 나왔지?
7: 예, 예.
5: 정몽규 후보에게 표를 달라던 이들
6: 정몽규 회장 밀어줘. 선거 때 좀 잘 좀 부탁하고 해.
5: 선거인을 평가할 권한은 있지만 정작 선거운동 자격은 없는 협회 간부였습니다. 실제 협회 간부들이 다른 선거인에게도 접촉해 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거인단 중 한 명이었던 또 다른 남성도 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8: 지지해줘라서 뽑아주면 안 되냐, 힘을 실어줘라, 후원을 수시로 막 와요.
5: 협회 내부 규정상 후보자 본인과 공식 선거사무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자격 없는 이들의 당부와 약속은 매 선거마다 반복됩니다.
8: 연구를 어떻게 알았는지 수시로 오더라고요, 전화를.
9: 전화로 해서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만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5: KBS 보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관련 비위를 제보받는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4: 협회 인사들이 정몽규 후보를 밀며 가장 앞세운 건 자금력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협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당시 정몽규 후보도 재력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 전 회장이 재임 13년 동안 낸 개인 사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유민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10: 정몽규 후보를 뽑아달라던 협회 관계자들이 또 하나 강조한 건 후보의 재력이었습니다.
6: 기업을 운영하신 분이 또 협회를 운영해야만 또 돈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10: 녹취록에서도 이 논리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당시 간부 중 한 사람이었던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합니다. 지난해 1월 7일 정 전 회장이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축구협회에 5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공약한 날입니다.
11: 재정적인 안정성 뭐 이런 거
12: 정몽규 전 대한축구 협회장입니다.
11: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그 50억 공약.
10: 정 전 회장이 이끄는 현대산업개발의 회사 돈이 아닌 정 전 회장이 축구협회에 기부한 사제.

0: 출연금은 얼마나 될까?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공시된 축구협회 결산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 기간 정 전 회장의 출연금은 2015년 1천만 원, 2018년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1: 밥값만 해도 이렇게 썼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감독 선임이나 뭐 월드컵 뭐 포상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많이 억울하다고.
0: 이번 월드컵에선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통과할 때마다 수십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32강 탈락으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추진 중입니다. 감사 대상은 앞서 KBS가 보도한 부정선거운동 의혹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선제로의 전환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화영 기자입니다.
3: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날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SNS를 통해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전격 공언했습니다. 시기는 청문회가 열릴 22일 이후가 될 거로 보이는데 축구협회 운영 전반은 물론 KBS 보도로 드러난 정몽규 전 회장의 부정선거운동 의혹도 감사에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특히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선거인단의 정보를 확인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투표를 대가로 선거인에게 직책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규정 위반. 문체부는 KBS에 처음으로 제보했던 심판을 비롯해 다른 선거인단의 증언을 우선 확보하고 스포츠윤리센터 내 제보 창구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 수집할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요구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 하지만 결국 축구계 카르텔의 뿌리를 뽑으려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4: 신뢰 회복을 일단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윤리적 절차에 따른 공동위원장입니다.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저희 모두가 다 공감을 했고.
3: 우선 오는 16일 대한체육회의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직선제 정관 개정이 통과되면 추후 이사회를 거쳐 축구협회 등 회원 종목 단체들의 선거 규정도 순차적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2: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회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기로 했는데요. 홍 전 감독은 피하지 않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5: 축구협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에 국회는 발빠르게 청문회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 첫 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10명을 불러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6: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저희 국회의 역할을 뒤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5: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축협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황희찬 등 전현직 국가대표는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 전 감독을 포함한 일부 증인은 사임 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7: 홍명구 전 감독, 임생 전 이사 등 조기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5: 홍 전 감독은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KBS가 단독 보도한 정몽규 전 회장 선출 과정의 지지 강요 의혹도 따질 수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8: 불난 집에 갇혔던 모녀가 집 밖으로 뛰어내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특히 한 살짜리 아기는 소방대원들이 모포로 받아서 구했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어둠이 깔린 주택가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건물 3층 화장실에는 대피로를 찾지 못한 베트남 국적의 엄마와 한 살짜리 딸이 남아있었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퍼지고 에어매트 설치에는 최소 10분은 필요한 긴박한 상황. 현장 소방대원들은 모포를 이용해 아기를 먼저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대원들은 침착하게 모포 속에 아이를 받았습니다.
10: 떨어지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아가지고 아빠한테 인계해드렸는데 이거 뭐 좀 천만 다행이지 않았나 싶어요.
9: 그 사이 밑에는 에어매트가 설치됐고 창문으로 나온 엄마는 연기를 피해 매달렸다가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11: 펑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화재가 시작되고 있었고 이제 성인들도 구조되고 아기도 목포에 쌓여서 이제 나오고
9: 외출했다가 돌아와 밖에서 가족의 구조 모습을 애타게 지켜본 베트남 국적의 아빠는 서툰 한국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2: 그동안에 진짜 지금 긴장됐어요. 어제 저 아내와 아기 살려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9: 관련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엄마의 모성애에 공감하는 글과 소방관들의 침착하고 빠른 대응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8: 반면 서울에선 한밤중에 집에서 난 불로 초등학교 저학년 남매가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해서 집안엔 어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건물 3층에서 빨간 불길이 타오릅니다. 연기로 가득 찬 내부, 소방대원들이 손전등을 켠 채 화재 현장을 살피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빌라 앞입니다. 바닥에는 화재 당시 충격으로 인해 이렇게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50여 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초등학생 남매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2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남매는 보호자인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 아빠가 자다 뭐 벌레보다 낫다 하더라고. 그러고 나 애들끼리 있는 사이에 그때 이겨버렸어. 너무 안 좋죠.
15: 마음 아프시더라고요. 너무 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학교도 엄청 잘 다니고 다니면서 명랑하게 잘 다녔다.
13: 이 밖에 다세대 주택 두 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9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이나 전기기기 이상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8: 미국이 연이틀 이란을 맹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쓰레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16: 미사일이 목표물에 떨어지며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이틀째 이란 공습에 나선 미군은 방공망과 드론, 미사일 저장고 등 90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마지막 장례 일정이 열리는 마슈아드와 테헤란을 잇는 철도 교량도 파괴됐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란 부쉐르 원전 주변도 미군 발사체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색적 표현으로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17: 그들은 쓰레기입니다. 병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자들이고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사용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6: 선 피격 보고의 격분에 이란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의향이 없다고 보고 공습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7: 다시 봉쇄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이란만을 대상으로 한 봉쇄가 될 것입니다.
16: 국제 유가는 다시 요동쳤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정면 충돌 조짐에 브렌트 유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전쟁이 재개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로 당분간 협상이 재개되긴 힘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8: 이란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미군 거점들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고 이란 허락 없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18: 붉은 빛을 내며 비행물체가 떨어진 직후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란이 자국 드론으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 함대를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의 대규모 공격에 맞서 이란도 즉각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 내 미국의 패트리엄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주둔 미군 군사 위성 안테나 기지, 바레인의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정밀 타격했다고 이란은 주장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이란발 미사일을 감지해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곳들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 는 미국의 이번 공습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통째로 위반한 거라며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1: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겐 1심에서 징역 4년 등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미 로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경찰이 금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의사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 전 4천여 장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피부과 원장과 소속 의사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소설은 사람의 삶을 담는다고 하죠. 38년 동안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지영 작가. 하지만 기쁨보다는 상처가, 박수보다는 비난이 많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아픔을 글로 써내면서 다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절망의 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참 운동권하고 안 어울린다고 배척받는 학생이셨는데
1: 제가 생각해도 안 어울렸어요.
0: 예, 구치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1: 아, 이제 8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노동운동이 전국에서 이제
0: 예.
1: 정말 나는 안 맞는데 그래도 가야 한다고 선배들이 그래서 위장 취업을 했죠. 공장에.
0: 어디에 취직을 하셨어요?
1: 구로공단의 전자공장. 전자부품 조립하는 공장에.
0: 어.
1: 한 달 만에 바로 발각돼갖고 쫓겨났어요.
0: 예.
1: 그래갖고 너무 약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중에 요즘 좀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선거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구로구청 개표 부정 의혹 사건이라는 게 거기 네. 구로구청에서 이제 농성이 시작돼서 거기를 들어갔다가 포위돼가지고 거기서 잡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한 몇천 명이 잡혔어요. 그 안에서 포위돼갖고 잡혔으니까 그러면은 서울시는 이제 각 서로 이제 다 분산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산서로 갔는데 용산서 지하의 그 구치소에서 이제 추운 겨울에 난방 당연히 안 되고
0: 네.
1: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20명의 여학생들이 이제 저는 막 갓 졸업한 상태고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형사들한테 다 가서 취조 당하고 이제 조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흘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저 빼고 다섯 방 됐어요.
0: 아, 그 구치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동트는 새벽이고 이 작품으로 소설가로 등단을 네. 하게 되셨다고요.
1: 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인권이 열악하던 시절이라 제가 그러니까 정말 강당에 저 혼자 딱 남은 거예요. 128명이 있던 강당에. 그러니까 맨바닥 마룻바닥이고 난방 안 되고 영하 7도 정도 되는데 찬물에 세면대 당연히 없고 그 바깥에 잿돌이의 전경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허리 정도 오는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앉아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면벽의 시간 그러니까 정말 침묵의 시간이잖아요. 제가 마치 코로나 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저를 발견했듯이 네.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가면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끝나지만 이제 전과가 붙으면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권인숙 씨가 선고문 당하고 박종철 씨가 이제 물고문 당해 죽었을 때였거든요.
0: 네.
1: 저도 이제 그 안에서 많이 맞았고 근데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그땐 고문당하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고 근데 그때 그건 두렵지 않았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았는데 뭐 좀 좋은 거 하다가 오고 싶었어요.
0: 예.
1: 어차피 나가서 이제 또 잡혀 들어올 것 같아. 독재가 안 끝나면 난 또 저항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니 하고 내 자신한테 물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너무 소설이 쓰고 싶은 거예요.
0: 네.
1: 막 너무너무.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실은 막 선배들이 다시 노동운동 하러 오라 그랬는데 제가 몰래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이제 제 표현은 각혈하듯이 이틀 만에 그냥 그 데뷔작을 완성했어요.
0: 소설 데뷔하신 해에 따님도 태어났어요?
1: 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책이 출간될 무렵 창작가 비평 가을 오니까 그 가을 오 책이 나오고 두 달 있다가 제가 딸을 낳았어요.
0: 아.
1: 같은 생일이에요.
0: 예. 참, 갓난아이가 옆에 있고 나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고.
1: 예.
0: 예. 그때 형편도 좀 넉넉치 않으셨을 것
1: 그때
0: 같은데.
1: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남편이 노동운동 한다고 또 집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돈도 벌면서 애도 키우면서 글도 써야 되는데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글밖에 없었기 때문에.
0: 예.
1: 아, 진짜 혼자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
0: 근데 가난이라는 걸 별로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잖아요.
1: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별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부유한 게 더 부끄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어떻게든 딸을 안 재워. 그래갖고 막 놀려요. 놀리고. 그럼 애가 이제 막 너무 졸려가지고 한 어둑어둑해지면 애가 골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타자기. 아직 이제 컴퓨터 안 나왔어요. 저 너무 옛날 사람이다.
0: 예. 예. 지금 80년대 후반 얘기하는
1: 예,
0: 겁니다,
1: 맞아요.
0: 지금.
1: 네. 그 타자기,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두꺼운 타월을 깔고 타자기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은 없다를 쓰고 아침이면 다시 또 애랑 일어나서 아유, 진짜 20대니까 했지. 그 네. 지금은 진짜 누가 로또를 준다고 해도 못해요.
0: 근데 그 첫 장편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1: 예, 나오자마자. 예. 예.
0: 이게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이후 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네, 겪는 네. 네. 나중에 그 어떤 방황과 이런 네, 거를 네. 다뤘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정말 공정 작가를 스타 작가로 만든 작품이 나오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 네.
0: 사실은 제 인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에요.
1: 그 진짜 그때 굉장했죠.
0: 예. 그래서 제 인생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은 제가 해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대단. 제가 20대였으니까 왜 여성의 행복은 남성에 종속돼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거든요. 예, 이 작품은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1: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딸을 낳고 좀 있다 처음 이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도대체 거기다 심지어 저는 페미니스트라 내가 돈도 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내가 보수적인 여자였다면 돈은 남편이 벌어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나는 진보적인 여자가 돼서 돈까지 벌면서 이 모든 것은 또 하면서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의 C월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0: 네. C월드. 네,
1: C월드도. 예. 거기다 애도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0: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싸움들이 이제 계속된 거죠. 네.
1: 사실 그 당시에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막 투쟁은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0: 오래도록요. 그 후로도 예. 오래도록.
1: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또 심지어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갔던 게 저희 이제 운동권 선배 언니들이 아니 분명히 나랑 똑같이 학교 다닐 때 페미니스트 공부도 하고 이랬으면서 너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문제의식 없고 결혼이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투덜이라서 제가 그걸 못했죠.
1: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성주의 문학의 신호탄을 쌓아 올렸다. 예, 이런 평가도 받게 되는데 그 당시로선 사실 파격적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이 작품이 그만큼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작가님의 사생활도 또 주목을 받았어요.
0: 아 그리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사생활을 갖고 그러는 게 언제 그쳤냐면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지쳐갖고 그러니까 이 조간신문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의 일면에서 저를 소개할 때 몇 번 이혼하고 성다른 애를 키우는 작가 공지영. 아니 제가 무슨 다른 작품 하나도 안 내고 뭐 그냥 오직 사생활로 유명해진 작가라면 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단행본을 가장 많이 판 작가였고
1: 네.
0: 제 작품으로 사회가 몇 번의 영화화도 되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다른 선배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남성 작가들은 몇 번을 이혼해도 절대 그런 레터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1: 남성 작가였다면 사생활이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겠죠.
0: 그렇죠. 그리고 에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1: 예.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10년 전쯤에 이제 촌스럽게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목 그걸로 뽑지 마세요. 이제 21세기에요. 너무 창피해요. 제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정말 안 하더라고요.
1: 네. 네. 그 후에도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0: 네.
1: 작품에서 착한 여자도 있었고 봉순이 언니도 있었고 예. 이 착한 여자 이 얘기를 저도 이 소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자 하나 희생하면 온 집안이 편하고 자식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부모도 편한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나답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한 네.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가장 약한 고리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죠. 희생을. 너 하나의 침묵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아니 가족 한 사람이 불행한 행복이 어떻게 가족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희생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한 이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건장한 청년이 철로에 떨어진 할머니를 구하는 거고 어린아이 보고 술 취해서 쓰러진 아빠를 구해오라는 거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라고요. 희생은 힘 있는 자가 그 가여운 자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건 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폭력을 당하는 거죠.
1: 예. 그 사실 봉순이 언니는 같은 여성의 삶을 다뤘지만 좀 결이 달라요. 우리 시대 그 사회에 수많은 봉순이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0: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사회학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한여도 아니면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화의 그 중간에 잠깐 있었던 계급군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거는 이름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로 식모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사라져 갔는데, 이제 소설이라는 것이 사회학과 다르게 그것을 잡아내서 형상화를 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나요? 그랬더니
1: 네.
0: 아 역시 사회학자가 하는 것보다 작가가 하는 일이 더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되게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1: 네. 뭐 노동운동도 하시고 위장취업도 하시고 운동권으로 사실 예 이런 내용을 담은 그 소설이 94년도에 발표한 고등어라는
0: 네, 고등어 예
1: 소설 제목이 고등어인데 이제 생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0: 이제 고등어라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1: 네.
0: 고등어라는 이름인데 이제 그 의미는 한때 우리는 저 넓은 바다를 헤엄치던 싱싱한 자유였는데 등이 푸른 자유였는데 이제 우리는 소금판에 절여져서 좌판에 누워있다. 이게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상을 향해서 우리 막 희생하고

0: 서로 부둥켜 울고 이랬던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사회 나가면 30대가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절여져서 무기력한 채로 이렇게 좌판에 널브러지면 배가 갈라지고 좌판에 누워서 잡아먹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처럼 변한 이야기를 좀 상징으로 제가 썼어요.
1: 사실 그 당시에 운동권에서 이제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담으셨지만 이제 거기서도 세월이 한참 흘러서 지금 보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굉장히 뭐 유명한 정치인도 되고 이 사회를 뭐 선도해가는 사람이 돼서 또 여기서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저는 좀 모순되는 간극 같은 걸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예.
0: 아마 그 군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20대 때 정말 한 5, 6년 감옥 갔다 오거나 5, 6년 그렇게 뛰고 평생을 보장받는 정말 그것도 역사에 기록될 세대가 될 거예요 아마.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직업군이 20대 때 5, 6년 뭐 김연아 선수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다. 네. 거의 그 급으로 20대 때 한 5, 6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평생을 나머지는 그 권력과 그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맛보는 그리고 그때의 것들을 계속 또 팔아먹는 나쁘게 말하면 팔아먹는 그런 기득권이 돼가는 세대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예. 참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요.
1: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또 힘든 길을 가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0: 그런데 예. 이제 그 힘든 길을 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들이 이제 지금 소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 있죠.
1: 네. 사실 늘 작품 속에 어떤 이 시대적인 질문들을 던져 오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사형수 얘기를 쓰면서 사형수들하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던데요.
0: 예, 많은 시간을 예. 보냈고 제가 이제 지난 12월로 그만뒀어요. 23년 정도 다니다가
1: 아.
0: 이제 하동에서 도저히 못 다니 나이도 있고 운전도 못 하겠어가지고
1: 교도소에 가셔서 23년 동안
0: 네.
1: 그 예. 사형수들을 만나
0: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엔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제 이 네. 책이 나왔는데 아이고 책 나왔다고 싹 그만두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사자로 등록해가지고 제가 23년 동안 다녔어요.
1: 그 사형수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0: 이제 제가 한 20년, 한 15년 정도를 아주 밀접하게 만난 사형수들이 먼저 12명이 좀 타이트하게 있었는데요.
1: 네.
0: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중에 두 명은 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고 정신병원에. 어.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예. 중에 약간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게 참작이 안 돼서 병원에 못 가잖아요.
1: 네.
0: 한 두 명 정도는 내가 지금이라도 보증해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화가 완전히 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고 나머지 8명은 그 사이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만약에 교수 12명을 10년 동안 만났다 해도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 약자들 거를 소리 없이 약탈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그럼으로써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고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내모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 들어왔지만 최소한 들어온 이후부터 죄 지을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인생의 총량으로 봤을 때 뭐 그리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리 그렇게 잘나고 그랬을까. 그 사람들도 거의 다 20대 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또 한 명도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없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은데 저 사형 줄에 지금 서 있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사형제 폐지 존치 이런 거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었고 뭐 사형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곳이 천주교 인권센터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천주교 인권센터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가겠다. 그리고 혹시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거 쓰겠다라고 생각했어요.

0: 생각하고 이제 가서 만나면서 이제 전공이나 그런 이제 책을 한 150권을 읽었죠. 그러니까 논문도 필요하면 읽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제 마음이 이제 사용제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이제 천주교 인권센터랑 같이 제가 사용제 폐지 운동도 오래오래 했었고요. 지금도 사용제 폐지에 제가 찬성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꼭 악플이 달리죠. 네 자식을 죽였어 봐라. 뭐 이런 이제 근데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그 사람들을 죽여서 장기를 그대로 다시 다 복원을 해서 죽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저도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또 하나의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저도 그렇고 두 번째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도둑질한 사람 손목 자르고 뭐 어떡한 사람 눈 뽑고 막 이런 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벌은 신체에 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를 제한하는 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형제도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 얘기를 하면 하느님이 있니 없니랑 똑같아요. 이것도 끝도 없고 결론도 네. 안 나요. 근데 그냥 제가 현대사회의 추세라는 말씀으로 그냥 드리고 사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사형제 실제 폐지국이에요.
1: 네.
0: 저는 그게 정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진짜 그 큰 업적이셨다고 생각해요.
1: 예. 사실 공정 작가의 작품 중에서 우리 사회를 실제로 움직인 작품 하면 2009년에 발표됐던 도가니 뭐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요. 아, 이거 엄청났어요. 이 반향이. 예.
0: 저도 너무 놀랐었어요. 그때.
1: 실제 법률도 제정이 되고.
0: 네. 도가니법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을 거기 썼는데 네. 이제 그거를 다른 분들이 막 아무 때나 쓰고 그래서 단어가 많이 오염이 되지. 네. 아무튼 그런 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그거는 꿈이었고 그냥 정말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가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중에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의자놀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한다고 죽거나 하진 않아요.
1: 네.
0: 그런데 사람이 억울하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든 억울함은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다 졌을 때 제가 간 거였거든요. 네. 다 이제 삼신까지 다 끝나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내가 재구성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게 당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했던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만 해도 이 사람의 한이 어느 정도는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사실 도가니법이라고 하죠. 예, 장애인과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네. 개정이 될 정도로 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정말.
0: 아니요. 저도 제가 예. 가진 재주가 이렇게 그래도 좋은 일을 위해 쓰여져서 정말 제가 감사하죠.
1: 근데 사실 이렇게 주목받을수록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어떤 언행이나 행보가 좀 거침이 없으셨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0: 그러니까요.
1: 있었던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악플 같은 거 혹시 보십니까?
0: 많이 봤죠. 많이는 일부러는 안 보는데 진짜 악플은 아 좀 요즘은 이제 많이 좀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네. 해도 또 그게 아니었고 이제 제일 견딜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여성에 대한 모욕 같은 거 하고 저희 애들 들먹이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소송 그러니까 고소해갖고 소송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재판 없이 약식으로 벌금형 한 5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게 고작이더라고요.
1: 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 네. 약한 거죠.
0: 그래서 제가 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판사님들한테 악플 보내기 운동 한번 해갖고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좀 아니 그 이제 정도로.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예.
1: 소설 착한 여자 마무리하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0: 이제 그 무렵에 어느 이제 제 생일이 겨울인데 어느 생일이었는데 제가 마침 차를 몰고 강변북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미친 듯이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이. 근데 제 앞에 가던 트럭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비틀거리더니 난간을 받고 뺑 돌아서 다시 제 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과 저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짧은 순간에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사람 눈에서 엄청난 공포를 제가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정말 너한테 해끼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 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을 품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나는 어이가 없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느낌을 저는 아마 품고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그 차가 다시 제 옆을 약간 비켜서 다시 저쪽 난간으로 가서 부딪히고 제 차는 그냥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냥 부딪히지.
1: 아, 그 정도로.
0: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렸을 때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차마 내가 혼자서는 못 죽고 이제 막 이런 생각을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보험을 타고 우리 엄마도 창피하지 않고 나도 비난받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대로 그냥 강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에 막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뭐
1: 근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0: 예, 그런데 이제 그 착한 여자를 쓸 무렵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벌은 인세로 지금 생각하니까 강남에 빌딩 한 10층짜리 하나 살 수 있었는데
1: 네.
0: 진짜 한 푼도 못 쓰고 다 날아갔거든요.
1: 아이고.
0: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애 둘을 데리고 엄마 집 문간방에 너무 구박덩이로 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저기 조그만 밥상 하나 놓고 거기 노트북 올려놓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래도 옛날에 살 때 또 이쁜 가구들은 또 못 버리고 그 앞에 또 바리바리 쌓아놓은 거예요. 조그만 방에. 정말 한심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미 너무 유명해 있는데 벌써 두 번이나 이혼을 했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천사가 오셨던 것 같아요.
1: 네.
0: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내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너무너무 분해서 그러니까 그 원망에 막 얼굴이 다 일그러질 정도로 분노에 막 떨고 있었는데 어느 천사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 여태까지 네가 겪은 거 다 그 XX들 때문이라고 치자. 100% 걔네들 너 잘못 하나도 없고 다 100% 걔네들 탓이야. 그래 인정.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났죠. 제가 20대 때는 다 남 탓해도 되는데 30대 때는 좀 내 탓이라고 했듯이 여태까지는 그래 다 그 탓이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내 탓이란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더 내 탓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정신을 번쩍 났죠. 지금도 그때 그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아, 공 작가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그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명쾌하시지만 좀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1: 예. 아, 하동 평사리에서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0: 아, 제가 얼마 전에 기도했어요. 여기서 잘 죽게 해달라고. 너무 그곳을 너무 사랑해요. 아, 네. 좋아요, 되게.
1: 예. 예. 그만큼 지금이 너무 좋다는 그런 소리로.
0: 네.
1: 예.
0: 그리고 거기 할머니들이 옆에 이제 보면 100살이 넘으셨는데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호미 들고 이렇게 일하세요.
1: 네.
0: 그런 것도 되게 보기 좋고.
1: 제가 오늘 작가님하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작가님이 어떤 삶을 살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인 경남 하동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공지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3: 내일의 수북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5도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일부 지역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으니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저지대 침수와 급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북부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 서울 29도, 전국이 28도에서 35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8도, 현재 습도는 9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5시 30분을 기해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는 전남,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기 등 9개 시도에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등은 강화하는 내용의 당 TF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형소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로 된 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수석은 시정조치권,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서 공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이른바 장용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항의하여 광주경찰청을 찾았지만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장 대표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겠다고 한다며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수사 책임자가 설명을 회피하고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방문마저 막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장윤기 사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오흐나 후레일수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정상이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관계 발전에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경제, 통상,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섭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오는 16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 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11,220원, 경영계가 10,53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9차 수정안을 도출한 직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격차는 690원으로 좁혀졌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음 주에 다시 협상 테이블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너에 빈 객차가 떨어졌습니다. 객차는 추락하면서 다른 객차 2대와 충돌해 타고 있던 5명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은 경기 북부 최대 200mm 이상, 강원 북부 내륙도 최대 2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보됐고, 충청은 10에서 50mm, 전라와 경상,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 새벽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어젯밤부터 정체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충청과 호남이어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요. 한때 이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와 함께 200건이 넘는 시설 피해와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오후부터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오늘 밤부터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200mm 이상, 서울과 그 밖의 강원 지역은 최대 80mm의 비가 더 올 걸로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내일 새벽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폭우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고요.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 또 하천 주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 소식과 날씨 예보는 잠시 후 뉴스픽과 밤참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뭐 서울도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0: 자,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오늘 5시 기준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이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가 256건 발생하고 주민 662명이 일시 대피를 했는데요. 공공시설 피해는 225건으로 수목 전도 80건, 도로 침수가 48건, 토사 유출이 24건, 싱크홀이 16건, 맨홀 피해가 11건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또 사유시설 피해는 31건으로 주택 침수가 21건, 그리고 주택 파손이 4건, 공장 침수가 1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이 공주시 동학사 인근에서 불어난 계곡물이 거리로 넘치면서 식당가가 대거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 송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옆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도로가 막히고 차량이 파손이 됐습니다. 대전과 충북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의 이 세종시 한별동 구간에는 토사가 흘러들어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고요. 출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는요. 폭우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해 내일까지 휴교에 들어간 초등학교가 있었고 또 운동장이 침수돼 오늘 휴업한 중고등학교도 발생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보면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 13.4헥타르 규모로 침수 피해가 조사가 됐고요. 7개 도 23개 시군에서 421

0: 7세대 662명이 일시 대피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621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실종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오전 10시 1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11개 중앙부처와 9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1: 네.
0: 윤호중 본부장은 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면서 산사태, 홍수, 경보 발령 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또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주민 선제 대피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경기 북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황강댐 방류 상황과 임진강 하류 주민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윤 본부장은 주민 사전 대피 만전도 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빗물바지와 우수관로가 막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달라, 정비해달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가 그치면은 또 곧장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1: 예.
0: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다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 네, 호우 예비 특. 특보가 오늘 저녁 8시를 기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0: 네.
1: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아침 6시 사이에 많은 비가 올 걸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인데요. 경기도 뭐 대부분 지역이 포함됐고요. 강원도 이제 홍천군 일대, 충청남도 일대, 또 서울특별시 일대, 인천광역시 일대에 대해서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비 소식은 잠시 후 밤참 뉴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난 12.3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봐야죠.
0: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3부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1: 예.
0: 특히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상고 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이 소부 선고 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시간에 재판도 진행이 됐고
1: 예.
0: 그런 이유로 오늘 대법원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1: 예.
0: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사실관계가 중첩되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이 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또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 예.
0: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이제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 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고법 형사 12-1부가 심리하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1: 예.
0: 그런데 대법원의 이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 시각이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재판부에 이 선고를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웃으면서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 예.
0: 변호인은 5분 10분만 휴정해 주시면 저희 선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재판부가 논의한 다음에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1: 예.
0: 선고가 끝날 때까지 휴정하기로 결정했고요. 곧이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거 중계 영상을 시청했는데 상고를 기각한다 이런 주문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징역 7년이 확정이 된 겁니다.
1: 예.
0: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고 방청객 일부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이제 변호인단은 뭐라고 했냐면 재판 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반면에 공수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 네. 또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그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 3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는데요.
1: 예.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특수업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또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 예.
0: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 도주료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고
1: 예.
0: 이 재판부는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차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하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1: 예.
0: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의 내란 범죄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계파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0: 네.
1: 일단은 뭐 민주당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이제 선호투표제 이게 뭐 당원 당규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0: 그렇습니다. 예. 앞서 전준희는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 예.
0: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 2, 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투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이제 합산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이거 당원 당규 위반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자 전준희가 다시 도입 여부를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이 재논의 결과 뭐라고 했냐면 당원 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1: 네.
0: 다만 당원 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고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이라 결론을 봐야 된다. 전준희는 덧붙였는데 인데요. 예, 최고위 당무위를 다 거쳐야 전준의 의결 사항은 확정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일 최고를 좀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이 당권 경쟁 후보인 김민성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선호 투표제가 도입되면 우리가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지자들이 투표해서 1, 2순위에 김 전 총리나 송 의원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고 이게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 물론 당원 당규 위반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유불리를 따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어쨌든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인 이성윤, 문정보, 박규환 최고위원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전준희는 당대표 선거는 3명. 최고위원 선거는 8명의 후보를 추려서 본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또 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 경북 경남 지역 권리당원에게는 유효 투표수의 5%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따로 뽑기로 했습니다.
1: 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최근 그 참정권 수호 집회 참여 관련해서 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오늘 이제 그 여고생 살해범 장용기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 경찰청을 또 항의 방문했습니다.
0: 네.
1: 근데 그쪽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제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을 돌면서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권파 쪽은 이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원내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대중 속으로 간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특검 통과 전까지 시민사회 투쟁 전선이 핵심 아니냐. 그러니까 제도권 권력 없는 야당이 시민사회의 공분을 공론장으로 끌고 나와 투쟁하는 게 이 뭐 전략인 건 상식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하지만 비당권파 쪽에서는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일부 청년들을 포섭해서 이거 지지층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 아니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자신의 임기를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 또 이 비판을 내놓으면서 당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광주로 내려간 겁니다. 사실 오늘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기로 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이걸 취소하고 일부 당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광주 경찰청을 찾았는데요. 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죄 은폐 의혹,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김영근 이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를 했어요.
1: 예.
0: 하지만 외부 일정으로 면담이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청장실 방문마저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자 항의를 이어갔는데 장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을 대표해 찾은 야당 지도부의 출입을 가로막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러한 태도를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보면 어떤 심정일지 의문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 이어서 광주경찰청이 보인 태도는 앞으로 나타날 편파 조작 수사의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여권의 검찰청,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을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무슨 자신감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정부 가져갔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거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1: 예.
0: 장 대표 일행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청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1: 네. 저희 소식 짧게 보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둘러싸고 여야 논쟁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했죠?
0: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국회의안과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된 제196조 등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1: 네.
0: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대신에 검사의 시정 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보면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면 검사가 이를 넘겨받아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이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반드시 보안수사에 착수하고요.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어요. 경찰은 일개월 안에 보안수사를 마쳐야 하고 보안수사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뭐 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지만
1: 예.
0: 지금 법사위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낸 그 법안이 또 소위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아마 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이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그렇습니다.
1: 예. 자,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유미의 스포 월드컵 8강전 관전 포인트 전망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의 위기, 쇄신과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0: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월드컵 이제 8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이 끝나면 뭘 하나.
1: 전 너무 서운할 네, 것 같습니다. 뭐
0: 그런 얘기를
1: 하시는데. 이용원 아나운서는 아니시죠?
0: 저요? 아, 좀 쉬고 아, 저도 아쉽죠.
1: 조금 쉬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0: 조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힘들긴 좀 합니다.
1: 예. 북중미 시차로 살고 계셔가지고.
0: 자, 근데 이제 우리 축구가 지금 네.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1: 맞아요.
0: 예. 예, 월드컵 이제 후폭풍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건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 국회의 청문회가 열릴 거라고는 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예. 월드컵 32강에 실패를 하고 이후에 홍명호 감독이 사퇴를 했고요. 또 사퇴 기자회견에서 약간 태도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표팀 내 갈등설과 불화설이 불거지더니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발표가 됐고요.
0: 뭐 예고가 됐던 거고요.
1: 네. 그리고 K리그 축구, 그러니까 K축구 혁신위원회까지 출 범을 하면서 좀 정신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축구 팬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까지 나서서 지금 한국 축구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증인으로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해서
0: 예.
1: 손흥민, 황희찬 두 현역 선수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0: 예.
1: 물론 이제 청문회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 실제로 두 선수가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지만 홍명보 감독은 참석의 뜻을 전했습니다.
0: 예, 출석하겠다고 네. 의견을 밝혔고.
1: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0: 예.
1: 뭐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서 재차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청문회가 열리면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0: 네.
1: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참석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예. 밝힌 상태입니다.
0: 자, 아무튼 개혁의 목소리는 이제 축구협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뭐 KBS 보도를 통해서 선거 과정이라든가 협회장 선거 과정 예. 이런 데 대한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여러 곳에서 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라든지 축구협회장의 선거를 네. 할 때 뭐 과정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의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문제화되고 있는 뭐 예. 그런 분위기인데 뭐
0: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1: 맞습니다. 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인 논란이 결국 이 월드컵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선이 좀 많기 때문에 비판의 시선이 당연히 축구협회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 네.
1: 일단 그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전에 발표한 대로 지난 6일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뭐 정 회장이 북중미 폐막과 함께 사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좀 예상보다는 빨리 사퇴를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축구협회 쪽에서는 지금 논란이 많으니까 이걸 빨리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사퇴 시기를 앞당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60일 안에 축구협회장 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0: 예.
1: 현재로서는 또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0: 예. 그 축구협회장 선거가 이제 과거에 원래 하던 방식은 간접 선거제,
1: 그렇죠.
0: 뭐 대표
1: 선거인단을 꾸려서
0: 꾸려가지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직선제로 좀 바꾸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면서요.
1: 원래도 사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가
0: 예.
1: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비롯해서 체육회 산하 회원 종목 단체장 선거를 좀 순차적으로 직선제를 좀 적용하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월드컵이 이제 우리가 부진하면서 축구협회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니까 좀 빠르게 움직여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기존 한 200명 안팎의 제한된 선거인단 구조로는 더 이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0: 네.
1: 그래서 향후 치러질 그 대한축구협회 보궐선거에 선거인단 확대 등 직선제 가이드라인이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
0: 네.
1: 대한체육회가 오는 14일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그래서 개최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정관 개정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장 선거를 2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방안을 아마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예. K축구 혁신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뭐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1: 네, 출범을 했고요. 네.
0: 여기에 보면 이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죠.
1: 네.
0: 그리고 박지성 지금 이제 직함은 피파 분과위원회 위원이에요. 네. 예. 이게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1: 맞습니다.
0: 거죠?
1: 원래는 이게 문체부 주도하에 처음에 박지성 그 위원과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을 했어요. 예. 그런데 출범식에서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그런 추구계의 혁신 요구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해서 혁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예, 최 장관이 첫 회의에서 이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피파는 정치적인 부분이 맞아요. 축구와 연관되는 걸 굉장히
0: 엄하게, 봅니다.
1: 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아마 신경을 썼던지 그 출범하는 첫 회의에서 유승민 회장에게 회장직을 그러니까 위원장직을 넘깁니다. 그래서 박지성 위원장과 함께 혁신위원을 이제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이끌게 됐고요. 박지성 위원장이 사실 한국 축구의 총괄적인 행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게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좀 축구 팬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예. 여기에 이영표 박주 해설위원도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 혁신위 위원들이 쇄신의 주체가 쇄신 대상 조직의 수장이 되는 게 모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박지성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뢰 회복을 꼽았고 그 출발로 축구협회장 선거 방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선거제 개선이 개혁 성공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위원장이 대한체육회장이니까 또 예. 이런 부분들이 빨리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앞으로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선거인의 인원수가 네. 직선제를 하게 되면은 많이 늘어나는
1: 한 15만 명 된다 그래요. 축구협회 등록돼 있는
0: 협회원인 거죠.
1: 네, 협회원이
0: 15만 명.
1: 네. 예. 이게 뭐 서울 종로구청장 선거 정도의 규모라고 하던데요. 예. 근데 이제 피파 같은 경우는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 투표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파 규정을 지키려면 온라인 투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전자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장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뭐 비용이나
0: 예,
1: 준비기간이 예.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 모든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박지성 위원이 그래도 피파 분과위원회 위원이니까 네. 피파와의 소통도 좀 원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의 조율이 가능하지
0: 공정성을
1: 않을까.
0: 공정성을 담보하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1: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예. 자, 근데 지금 대표팀의 감독이 지금 없죠.
1: 공석이죠.
0: 예. 빨리 뽑아야 될 텐데.
1: 왜냐하면 우리가 9월에 A매치 기간이 있거든요. 예. 월드컵 이후에 이제 처음 열릴 A매치가 9월에 있는데 원래는 이제 9월 뭐 11월 이런 식으로 A매치가 있다가 네. 9월과 10월 각각 두 경기씩 하던 것을 올해부터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9월 21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최대 4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거든요.
0: A매치 데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길게 되어 있네요.
1: 길게 되기 때문에 감독이 꼭 필요하죠. 물론 뭐 한 경기를 해도 감독이 네. 필요하지만.
0: 아니, 감독이 있어야 선수 선발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표팀에 관심 있다는 감독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벤투 감독, 카타르 월드컵 때 대표팀 감독이었고요. 그렇죠.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우승을 이끌었던 포엣 감독.
0: 거스 포엣이죠. 네. 예, 이 부분이 전북 잘해가지고 전북이 우승도.
1: 더블도 했고요.
0: 예, 그렇죠?
1: 그래서 한국 대표팀에 관심 있다는 의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축구계에서는 이제 벤투 전 감독이 정식 감독뿐 아니라 내가 임시 감독 체제에도 열려 있다. 내 의지는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아직 후임 감독 선임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조차 못 하고
0: 지금 뭐 축구협회가 일단
1: 그러니까요.
0: 협회장도 없는
1: 그리고 집행부가 꾸려져야 그렇죠. 뭐 전력강화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할 텐데 그래서 예. 일단 정식 감독은 힘든 상황이고 이제 임시 감독 체제로 이 9월의 A매치는 좀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좀 축구협회가 좀 쇄신해서 네. 네, 우리 국민들에게 좀 기쁨을 주는 네, 그런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우리는 축구는 그렇고 어쨌든 이제 월드컵은 이제 8강전이기 때문에 네. 16개 나라인가요? 그러면 여덟 개 나라만 남은 거죠. 네, 여덟 개 나라만 이제 남았고 나머지 맞습니다. 나라들은 다 이제 집에 갔습니다.
1: 네.
0: 뭐 쟁쟁한 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뭐 모든 하나 하나의 경기가 아, 다 빅매치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이제는 사실 이영호 아나운서의 월드컵 일정도 중계 일정도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예.

0: 그렇습니다.
1: 지금 네. 꽤 많이 중계하셨죠?
0: 예, 한 20경기쯤 한 것 같아요.
1: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0: 20경기쯤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중계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1: 특히 네. 조별리그는 거의 매일 네, 중계를 매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0: 네,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1: 네.
0: 글쎄요, 꼽으라면은 그래도 좀 치열했던 네. 경기. 연장전까지 갔던 뭐 승부차기까지 갔던 경기가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네.
0: 네덜란드와 모로코가 그게 32강전이었나요?
1: 맞습니다. 네,
0: 32강전에서 아마 승부차기까지 갔었는데
1: 네.
0: 그 경기가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네. 그러실 거예요. 중계하면서 캐스터들은 저런 정보를 어디서 알지? 예를 들면 모로코 감독도 좀 특이한 서사를 가지고 있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0: 모로코 그 감독 우나이 감독
1: 맞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0: 예,
1: 예. 정확히 그러니까 약간 그 뭐 여러 가지 서사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0: 예.
1: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 중계를 보면서 일반인들은
0: 네.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1: 하다가 맞아요 유소년부터 네. 이렇게 네. 했다고 제가 알고
0: 아게르드
1: 있거든요.
0: 아게르드 감독이 갑자기 이제 짐 싸고 나가는 바람에 올 3월 달에 팀을 맡았어요.
1: 네.
0: 맡았는데 아주 팀을 잘 이끌고
1: 그래서 지금 이제 8강까지 올라가서 네. 내일 8강전
0: 예.
1: 프랑스랑 만나죠.
0: 만납니다.
1: 네. 이 중계하신다면서요.
0: 예, 제가 곧 할 예정입니다. 예. 몇 시간 안 남았어요?
1: 5시부터인데. 예.
0: 박주영 해설위원과 함께
1: 아, 네. 네.
0: 준비하고 있으니까
1: 어쨌든
0: TBS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일부터 8강전이 시작이 되는데
0: 예.
1: 8강전 보면 메시, 음바페, 홀란, 케인 살아남았고 호날두, 네이마르, 모드리치는 마지막 월드컵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0: 예.
1: 오전 5시 말씀하셨듯이 프랑스 대 모로코전을 시작으로 이제 11일에는 스페인, 벨기에가 맞붙고 12일에는 노르웨이 대 잉글랜드, 예. 아르헨티나 대 스위스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끄는 국가들이 준결승전 진출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득점왕 경쟁도 너무 재밌기 때문에
0: 예, 맞습니다.
1: 8강전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0: 예,
1: 같다는
0: 뭐
1: 생각이 듭니다.
0: 매 경기가 진짜 빅매치고.
1: 네.
0: 예,
1: 전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예. 16강전, 32강전 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0: 아, 예.
1: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0: 이겼고.
1: 네, 연장전 가서 예. 이겼고 그리고
0: 이집트에게 3대 2로
1: 네.
0: 역전승을 했고.
1: 근데 이게 2대 0으로 지고 0대 2로 지고 있다가
0: 예.
1: 3대 2로 이겼는데 메시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는데도 이겼던 그
0: 그렇죠.
1: 장면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16강전들도 너무 재밌어서 8강전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1: 내일 그
0: 꿀잼 경기를 아르헨티나가
1: 네.
0: 해주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거의 명승부 제조기 같아요. 그런데
0: 예.
1: 내일 그 프랑스하고 모로코 경기
0: 네.
1: 중계하시니까
0: 네.
1: 제가 관전 포인트 짚는 것보다 직접
0: 예?
1: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0: 아니,
1: 것 같은데.
0: 해주세요.
1: 아니
0: 네. 아니 제가 들어보고 살만 좀 붙일게요. 예. 제가 경기 일단
1: 저는,
0: 중계 준비는 했으니까.
1: 일단
0: 예.
1: 저는
0: 예.
1: 음바페.
0: 음바페.
1: 네.
0: 뭐 당연히 뭐 음바페죠.
1: 네. 네. 뭐 음바페밖에 뭐 밖에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음바페가 골을 넣는 장면들을
0: 골을
1: 보면서
0: 골을 넣으면 이제 월드컵 통산 20번째 골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런데
0: 네.
1: 음바페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득점왕이었다고
0: 예.
1: 알고
0: 그렇죠.
1: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번 대회도 지금 7골 터뜨리고 있고
0: 예.
1: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데 8강전에서 득점한다면 글쎄 최초 2회 월드컵 득점왕에 가까워지는 거기도
0: 예.
1: 할 거고 또 프랑스의 4강 진출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저는 모로코가
0: 예.
1: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4강 갔던
0: 그렇죠.
1: 팀이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래서 이번 월드컵 때는 어떨까 좀 궁금하고 그런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용호 아나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0: 아, 뭐 객관적으로는 프랑스가 워낙 선수층이 좋으니까
1: 네.
0: 예. 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1: 근데
0: 건데.
1: 모로코가 지금 공격수 사이바리 선수가 부상으로
0: 네,
1: 출전이 어렵다는.
0: 사이바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1: 네.
0: 지금 예선에서 3경기 연속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아마
1: 네.
0: 못 나올 것 같고.
1: 그래서
0: 네. 그게
1: 약간
0: 것 같습니다.
1: 공격력이 모로코가 네. 어떨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0: 라힘이라는 선수가 나올 텐데
1: 네.
0: 그 선수도 잘하는 선수예요.
1: 네. 한번 지켜보시죠.
0: 예. 아무튼 예. 그 음바페도 보시고
1: 네.
0: 올리세라는 선수가 있어요.
1: 네.
0: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올리세라는 선수가 굉장히 공을 잘 올립니다. 도움왕이에요 지금.
1: 네.
0: 예. 도움 지금 1위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1: 네.
0: 그 선수의 움직임도 보시면서 축구는 뭐 재밌게 즐기시면
1: 그렇죠,
0: 되는
1: 그렇죠.
0: 거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와 잉글랜드
1: 네.
0: 그리고 지금 홀란 선수 무시무시한
1: 그렇습니다.
0: 예. 골 감각을 자랑하고
1: 홀란드
0: 있습니다.
1: 홀란드 케인의 맞대결로
0: 네.
1: 좀 관심을 모이고 있는데 홀란이 현재 7골이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홀란을 어떻게 막느냐. 이게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케인과 그러니까 잉글랜드 맥

0: 알제리 상대로 연장 끝에 3대 2로 이겼고요. 이집트 상대로 3대 2. 근데 저는 메시가 예. 지금 이번 대부로 8골. 대회 득점 단독 선두. 사상 첫 9경기 연속 득점.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21골 경신 등 신기록을 계속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위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할지. 스위스가 좀 수비가 탄탄한 팀이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비를 어떻게 메시가 또 깨트릴지 뭐 이런 이런 경기를 보시면 이런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재밌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1: 축구는 즐기시고
0: 네.
1: 그냥 메시 선수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잖아요.
0: 너무 재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각 골잡이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에. 예. 근데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예. 그 선수들의 스타일을 좀 보면서 즐기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스위스도 근데 이게 좀 토너먼트 단골 손님이기도 네. 하고 또 나름 매 월드컵 대회 때마다 보통 16강까지는 항상 갔었거든요.
0: 맞아요. 예. 8강을 굉장히 오랜만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럴 거예요. 네. 아마 예, 오랜만에 갔을 거예요.
0: 최고 성적이 제가 8강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1: 어떤 세계적인 스타들이 또 네. 항연을 펼치는 네. 또 월드컵 모드니까 네, 즐기시면서.
0: 이용환 선수는 네. 어떤 팀이 우승팀이 될 것 같습니까?
1: 우승팀이요?
0: 네. 전망 한번 하고 마무리하죠 우리.
1: 그러면 예측.
0: 네. 네.
1: 전 프랑스 봅니다.
0: 네. 네, 네. 저는 아르헨티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예. 여러분.
1: 그럼 다음 주 지나고 나서 이제 결승전
0: 네.
1: 끝나고 뭐 그 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0: 그럴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월드컵 좀 같이 예상하면서 즐기면 예. 재밌을 것 같아요.
1: 모로코가 프랑스를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0: 근데 사실 노르웨이와 아르헨티나의 맞대결도 그러니까 이 준결승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 8강전에서 이기면 그 대결도 혼란과 메시의 대결도 재밌을 네. 것 같고 볼만한 그 관전 포인트가 많으니까요. 월드컵 즐기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자, 월드컵 즐기시고
0: 네.
1: KBS 스포츠와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월드컵은 KBS와 함께하십시오.
1: 예.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비 소식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온 지역은 어디고 또 네. 위험한 곳은 어딘지 짚어주시죠.
1: 예. 지금 오늘 낮에 강한 비구름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 이어서 수도권을 통과하면서 네.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도 비가 강하게 쏟아지면서 서울 도림천 신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 첫 번째 침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비구름이 좀 물러난 상태라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 지역이 여전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충청권의 일부 지역은 벌써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요. 대전과 충북, 청주, 충남, 서천, 공주, 천안 등에는 산사태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 지역에는 지금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경북 문경 김용리 지점에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때는 홍수경보 수위가 6.5m인데 넘어섰다가 지금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 증평, 옥천, 청주, 충남 아산 등지에도 홍수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0: 네, 지금은 좀 비가 잠깐 잦아든 것 같은데
1: 네.
0: 밤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1: 예.
0: 오늘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밤 사이에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인데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올라오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제 정체전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비가 이제 세게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밤부터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비구름이 다시 발달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 영서 지역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최대

0: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 내륙에는 최대 15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취약 시간이 밤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밤사이에 강한 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저지대 이런 데는 접근을 좀 피하시고, 특히나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네. 침수도 걱정이고 또 물에 잠기게 되면 감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네. 이 장마철에 좀 가장 조심해야 할 곳, 또 여기는 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0: 네. 제일 피해야 될 게 지하입니다.
1: 지하.
0: 네.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이 차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절대 물 위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 운전 중에 지하차도가 물에 고인 걸 봤다 그러면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차량이 침수될 위험에 놓였다 그러면 차 버리시고 몸만 빠져나와서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서 물이 차오를 때는 감전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호등, 가로등, 간판 주변에는 누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긴 전기시설 주변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그렇습니다. 또 강풍이 불 때는 뭐 시설물, 뭐 간판 같은 거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외부의 시설물들도 잘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0: 네, 벼락을 동반해서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우산 쓰고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건물 로비나 지하 그철 같은 안전한 실내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1: 네.
0: 특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풍이 불면 창문하고 외부 물건이 위험한 요소가 되잖아요.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미리 고정하시고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을 미리 메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아다니는 물건이 위험해지는데 공사장 자재, 옥상에 있는 화분, 간판 이런 게 이제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미리 치우시거나 단단히 묶어두셔야 되고요.
1: 네.
0: 만약에 강풍에 전선이 훼손이 됐다 그러면 손대지 마시고 119 한국전력에 신고를 129나 한국전력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날 때는 물이 이제 타이어 절반 이상 차올랐다 그러면 엔진 고장과 고립의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회를 하시고요.
1: 네.
0: 갈 수 있느냐보다 피해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산사태 지금 주의보 경계가 발령된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된 비로 청주와 진천에 산사태 경보 경계가 발령되어 있고요. 충주 등 6개 시군에는 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부실 수사 또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 조사에 또 직접 들어갔습니다. 지금
0: 네.
1: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나요?
0: 지금 현재로 장윤기 아버지가 현지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세 차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대면 조사에 들어가고 장윤기 아버지를 이제 조사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광주지검의 전담 수사팀이 공무상의 비밀 누설,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을 지금 차례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팀장은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인데 장윤기 사건을 넘겨받아서 보안 수사를 검찰에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상황입니다.
1: 네.
0: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고
1: 예.
0: 큰아버지도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네. 재직 중인 사실이
1: 경찰템이군요.
0: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전현직 경찰 가족의 인적 네트워크가 초동 수사와 증거 처리 영향을 줬는지 지금 강하게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흉기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놔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소명했습니다만
1: 예.
0: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현직 경찰인데 아버지랑 통화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 지금 수사 기밀이 누설이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위치 파악이 안 돼서 아버지에게 연락해보라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굉장히 핵심이 증거가 있는데도 그냥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0: 네.
1: 예. 그리고 일부는 지금 사라졌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다면서요.
0: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 사건이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진짜 범행 동기는 납치랑 성폭행인 것으로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초동 수사 때 잘 확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가 주요한 부분일 텐데요. 사건 다음 날 경찰 수사팀이 가해자의 SUV 차량을 아버지에게 돌려줬는데 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핵심 증거로 지목된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고요. 가해자의 자취방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리얼돌도 폐기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 사람 모양의 인형입니다.
0: 네. 이런 정황이 단순한 수사 실수인지 아니면 현직 경찰의 가족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비호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의 특별수사팀도 당시의 수사팀장을 지금 구속하는 등 내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 자체가 너무 끔찍한 사건이고 안타까운 강력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를 보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고요. 피해자와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초동수사와 증거인계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밝혀져야겠습니다.
1: 예.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한 9cm 높이의 단차가 확인됐다면서요.
0: 네. 예. 이게 이제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를 진입하는 램프 구간인데
1: 네.
0: 흙과 옹벽으로 조성된 오르막 진입부입니다. 근데 교량처럼 공중에 떠 있는 도로 구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
1: 네.
0: 이 구간을 지나던 시민들이 신고하고 민원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장 점검을 했고 가드레일 연결 부위를 보수를 했는데 이 단차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직후부터 있었고 수년간 단차 규모는 변함이 없었고 차량이 지나는 도로 중앙부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어서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1: 글쎄요. 근데 성수대교라는 장소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뭐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괜찮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했고 2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 시공하고 나서 도로가 추가로 내려앉는 진행성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붕괴 위험이나 구조적 안전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단차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견이 된 것인가? 근데 교량의 진입부를 만들 때 옹벽 내부에 흙을 다지거나 옹벽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정밀성이 떨어져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대교 붕괴 사고 기억이 우리에게 있고
1: 예.
0: 최근에 또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시민 입장에서는 단차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1: 예.
0: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1: 그렇습니다.
0: 의견들도 있습니다.
1: 네. 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들 예. 참 좀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가격 대비에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0: 예.
1: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예. 운영 방식을 좀 바꾼다고요?
0: 국토교통부에서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 예.
0: 핵심은 한국도로공사, 중간운영업체, 입점업체 이렇게 다단계 구조로 만들어져 있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휴게소 음식값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1: 예.
0: 하셨는데
1: 예.
0: 그 이유가 높은 중간 수수료 때문이다. 국토부에서
1: 예.
0: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매출액 대비해서 평균 수수료율이 33%. 비싼데 51%도 있었습니다.
1: 그죠.
0: 그러다 보니까 입점업체 입장에선 수수료가 많으니까 음식값을 내리기가 좀 어렵고
1: 예.
0: 이용객도 비싼데 만족도도 낮은 서비스를 감수해야 됐다라는 설명인데요. 앞으로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는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낮추기 때문에 평균 임대료가 매출액 대비해서 8에서 9% 정도
1: 그래요.
0: 낮아지게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1: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까?
0: 편의점 서비스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일반 도심 편의점처럼 바뀐다고 합니다. 그 들어가 보시면 휴게소의 편의점이 우리가 도심에서 이용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텐데.
1: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0: 예. 네. 이게 우선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1: 예.
0: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24시간 운영은 물론이고 원 플러스 원 할인이나 통신사 포인트 적립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브랜드 커피 브랜드가 못 들어왔던 게 임대료가 너무 비쌌는데 평균 4,800원 수준이었대요. 아메리카노가.
1: 예.
0: 이게 이제 2,000원 이하에서 마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다음에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 대표 맛집. 청년 매장도 늘릴 계획이고요. 예, 공공관리 회사가 생기기 전에라도 여주, 군위, 장유, 대천, 합천호, 월출산의 일부 휴게소는 먼저 개편을 해서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와 관련 자회사가 휴게소를 장기간 독점 운영해온 그 구조가 있었는데 이것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장거리 운전자가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입니다.
1: 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이 이제 7월 9일인데 이게 세간에는 79에서 친구 데이라고 하네요. 네. 끝곡으로 디온 앤 프렌즈의 데스와 프렌즈 앞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지금 예보되어 있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하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내일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5도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일부 지역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으니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저지대 침수와 급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북부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8도에서 35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6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8.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름을 맞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운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과, 허스토리, 내 아내의 모든 것,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만든 민규동 감독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제가 뭔가 할 얘기가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장강명 작가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팬으로 있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만나서 어떻게 인사라도 드려야지, 목소리도 직접 듣고 싶다, 가까이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1: 영광입니다. 네.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2: 부끄러움을
1: 같습니다.
2: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달려왔어요.
1: 저 감독님 작품을 제가 지금 이제 몇 편을 소개를 드렸는데, 네네. 이게 되게 이제 저도 이번에 그냥 이렇게 대본을 질문지를 준비하면서

0: 뭐 이렇게
1: 갈팡질팡하죠.
0: 갈팡질팡이라기보다 그냥 올라운더.
1: 들쭉날쭉.
0: 뭐든지 다 잘하신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막 네. 어떤 장르 되게 좋아한다. 이 장르 네. 내가 진짜 사실은 애정하는 장르다. 나는 딱 한 장르만 하면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장르 있으신가요?
1: 관객으로는 사실 굉장히 뭐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영화 감독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뭐 토요 명화 주말에
0: 네.
1: 명화 이런 걸 볼 때 느낌을 생각해 보면은 에픽 드라마
0: 서사
1: 네, 대소사물들이 좋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0: 네.
1: 단역이라도 어떤 삶을 산다면은 아 어떨까 늘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기이하게도 제가 데뷔를
0: 네.
1: 공평화로 했어요. 그 공평화 라는 거를 뭐 가끔씩 보긴 했지만 제가 별로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거로 데뷔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첫 출발에서 단추가 저한테 상당히 이질적인 건데 그 세기말적 뭔가 정서를 가지고 그래 그런 이상한 뭔가 인연도 나쁘지 않아 라는 이상한 선택의 결과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경로의 오디세이를 제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감독님 데뷔작인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네네. 한국에서 되게 빨리 본 사람일 겁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1: 20세기 안에 보셨나요?
0: 아 그럼요.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봤어요.
1: 그때 1999년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했어요.
0: 아 그랬던가요?
1: 토요일날. 아,
0: 제가 겨울에 봤던 기억은
1: 근데,
0: 납니다.
1: 네. 말도 안 되는 개봉식이죠.
0: 아 그랬네요.
1: 그날이 1년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관객이 제일 많은 날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통계적으로.
0: 아.
1: 그날은 꼭 영화를 데이트든 이벤트든 가족 모임이든 이제 꼭 영화 한 편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섬뜩한 영화라고 홍보한 영화를 이제 극장에 다 걸었으니까 관객들이 그 와중에도 누군가 그 영화를 봤다면 정말 그분도 참 독특한 분이시다.
0: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감동받으면서 봤었어요. 파과 최신작 파과인데 네.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1: 맞아요.
0: 했고요. 네, 평소에 좀 한국 소설 많이 읽으시나요?
1: 한국 소설도 있고 외국 소설도 있고
0: 네.
1: 특별히 막 국적의 경계를 두지 않고 그냥 어떤 작가가 좋으면 그 작가의 전작을 시도하기도 하고
0: 그러신다면서요?
1: 네, 뭐 일본 소설도 좋아하고 이렇게 시절을 보면은 뭐 특별하게 경계가 없이 막 그냥 탐식하는 것 같아요.
0: 감독님 저 인터뷰 찾아보다 보니까
1: 네네.
0: 대학생 때 자취할 때는 자취방에 책장이 제일 큰 저 공간을 차지를 했고 뭐 이렇게 정혜윤 PD님이랑 같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전 격파 뭐 배틀을 하셨다고.
1: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책 말고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을 뭐랄 같이 함께할 매체라는 게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대이니까 그냥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모두가 대부분 어느 집에 가도 책장에 똑같은 책들을 다 같이 갖고 책들을 그렇게 쌓아놓고 그 생일날 소설이나 그러니까 시집 선물은 그냥 일상이고 시집들은 계속 쌓이고 막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0: 저는 자취는 안 했는데요. 아. 자취했으면은 책 안 쌓이고 뭐 술병 같은 게 좀 쌓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감독님 주변 아닌가? 분들만 이렇게 기준해서 그게 일상이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주 선물 받아본 적 없어요. 20대 때.
1: 아 그러세요?
0: 네.
1: 그렇구나.
0: 제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시집 선물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1: 아, 네. 네. 정현 PD랑은 이제 당시에 이제 정현 PD가 저 기숙사 저 여자 기숙사 동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옆에 태백산맥을 딱 끼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독특한 이미지의 친구였었는데 고전을 우리가 서로 좋아했고 그냥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서버 안 들어가고 이제 도스토옙스키 너무 두껍잖아요. 벽돌책을 가지고 읽고 이제 그냥 뭐랄까 쉬는 시간이 있거나 뭐 이렇게 틈이 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 무슨 책을 읽자

0: 라든지 그냥 그게 아, 다 그러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1: 하여튼 이게 잔디밭에서 술을 마셨던 기억들이
0: 술 마시는 친구도 많았죠. 네. 그래서 그 친구랑은 그렇게 오랜 우정을 나눴었는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저는 영화를 만들고 네. 그 친구는 라디오 PD가 됐지만 또 엄청나게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는 친구가 돼서 항상 책을 쓸 때마다 저한테 보내주고 이제 제가 첫 번째 감상자인 것처럼 저는 반갑게 그 책을 읽고 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가 아니라 그 책을 읽고 그거를 정말 기억해내고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새로 재조각해서 그런 초능력의 소유자인지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서도 어른이 돼서도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대단하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죠. 아직도.
1: 제가 이 에피소드를 제 감독님 기사를 검색하다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영화 감독이 되는 건 쉽다. 근데 많은 감독이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가 막히는 순간을 만든다. 그때 독서가 도움이 됐다. 조금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0: 네. 물론 독서를 이제 뭐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서가 뭐에 좋을까, 뭐에 쓰임새가 있을까.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영화 감독이 기술은 더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만들잖아요. 네. 개인 예술이 아니고 종합 예술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부딪히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영화 만들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거 외에는 영화 만들기의 한계라는 건 물론 뭐 밤을 셀 수 있는 체력이나 뭐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결국은 특별히 자기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그 엔진의 동력이 없이는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세상의 지혜와 혹은 다른 관점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양분을 그렇게 영혼에 자양분을 계속 섭취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라는 그것도 거대한 우주지만 다 담지 못해서 늘 이것도 담고 싶고 이것도 표현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계속 저한테 에너지를 주는 그 책들 덕분에 그래도 계속 영화에 대한 욕망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1: 그 말씀 나누다가 되게 뭐 예술에 대해서 개인 예술과 종합 예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민규동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3권 혹은 4권 이제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 한 권은 제가 좀 열심히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책들은 1부에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책을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데이비드 버스의 진화 심리학, 그리고 프랑수아 트리포의 히치콕과의 대화, 또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2부에서 내일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은 진화 심리학과 히치콕과의 대화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진화 심리학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두껍잖아요.
0: 이렇게 벽돌책을 이렇게 골랐는지 그 벽돌책 전문가시잖아요. 책도 내시고.
1: 저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진화 심리학. 예.
0: 저는 인생책이라는 단어를 받고 인생이 뭘까? 인생책이 뭘까? 이거를 정말 한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고르는 게 제가 워낙 사실 원래 과학도였고
1: 네. 네,
0: 저는 과학자가 되려고 했었다가 이상하게 영화 감독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찰스 다윈의 사실
1: 종의 기원을
0: 종의 기원이랑 그 이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네, 사실 그 책이랑 이제 진화 심리학 세 권을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사실 이렇게 좀 던져 들어봤잖아요.
1: 네.
0: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제가 20살 때 그 말로만 듣던 책을 읽고 이제 그때 전집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했는지 유행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숙사에서 그걸 읽게 됐었던 정말 뭐 내 인생을 바꿔준 지점이 분명히 어떤 지점이 있고 창백한 푸른 점은 그 제 그 작은 집의 책장에서도 끝없이 그 두꺼운 책으로 큰 책으로 돌아다니다가 제 영화 아카데미라는 제 영화 그 졸업작품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
1: 네.
0: 그럴 정도로 사실 진화라는 담론이 저한테는 그 늘 그냥 제 생애 화두이기도 했었고.
1: 네.
0: 진화 심장은 그 뭐 30년 전에 나온 책이고 또 거기 다른 책에 비해서는 더 최근에 책이긴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늘 관찰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1: 네.
0: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맥락을 볼 때는 주요 방법론으로 그 굉장한 영감을 줬던 책이라서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1: 네.
0: 진화 심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저자의 그 야심이 좀 너무 네. 재밌는 건데요. 책을 이렇게 딱 쓴다고 할 때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우리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담론을 이렇게 담아내잖아요.
1: 근데 네.
0: 책을 쓸 때 한 만 년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나 담아내보고 싶어. 아니 어쩌면 7만 년짜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
1: 네.
0: 이렇게 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얘기는 신석기 시대 때 프로그래밍된 우리의 유전자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사실 발현되는 게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어떤 선택의
1: 네.
0: 한 기준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막 37개 이런 문화권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사회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1: 네.
0: 생물학적인 접근으로 온갖 네. 근거를 찾아나가는 이 과정들이 그냥 우리가 예술을 특히 접할 때 혹은 제가 뭐 시나리오 쓸 때 영화를 만들 때 사실 인문학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맥락은 뭐랄까 쉬이 잘 이렇게 만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1: 네.
0: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그 책을 오랜만에 나중에 진화 심리학을 나중에 접했을 때 재미있는 영역이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늘 질문하고 새롭게 담론을 찾아가고 정답이 아닌 어떤 영역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구나. 이런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말씀하셨지만 좀 논쟁적인 학문이잖아요.
0: 네네.
1: 이제 싹 튼 다음 이후로 계속 이제 지금 첨예한 논쟁에 말하자면 좀 인문학과 과학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 있는 책이고
0: 네네네.
1: 이 책이 이 학문이 그런 전쟁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인문학에서 혹은 사회과학에서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물학적 기원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진화했어. 옛날에 이런 환경에서 그런 유전자나 이런 행태를 한 사람들이 이제 생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당연히 이제 그냥 완전히 그것이 결정적인
1: 네.
0: 유일한
1: 네.
0: 이유라고 설명한다면 좀 이상하긴 하겠죠. 근데 뭐랄까 무풀과 악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1: 네.
0: 그 긴 시간 쌓아온 사회과학과 인문학 영역에
1: 네.
0: 어떤 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론이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
1: 그렇죠.
0: 노이즈 마케팅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근데 원래 늘 가설들은 있어 왔었고 그런 학문들은
1: 네.
0: 늘 그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잠깐 반짝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가설 단계에 머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되기도 하고 과학 혹은 뭐 진리의 흐름이라는 게 늘 그런 건데
1: 네.
0: 저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이게 논쟁적일까? 그냥 뭐 여러 학문의 맥락 중에 하나인데
1: 네.
0: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1: 네.
0: 진화 심리학에 맞먹는 이 뒤에 바로 읽은 책의 사회 심리학이라는
1: 네, 네.
0: 비슷한 그 진화 심리학자도 같이 공저로 참여한 책을 읽었는데 이 사회 심리학은 저한테 익숙한
1: 네.
0: 담론인데
1: 그 책도 벽돌책이죠.
0: 엄청난 벽돌책인데
1: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그 시리즈로 세 권을 내더라고요. 네. 행동 경제
0: 논쟁이 없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1: 네.
0: 그냥 적절하게 합리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뭔가 학문이라는 것이
1: 네.
0: 가진 뭐 이제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이렇게 뭐랄까 이슈가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1: 네.
0: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단편 영화 만들 때 토끼가 등장하는데 걔 토끼 이름이 캐릭터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뭐 지구는 돈다라고 뭐 법정에서 나오면서 속삭였다고 하지만 속삭였다는 건 아무도 못 들었다는 뜻이죠. 그건 그렇죠. 뭐 지어낸 얘기의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 지동서를 주장했던 어떤 사람도 화용당했어요.
1: 네.
0: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미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사멸돼버린 어떤 뭐 화학사에도 사실 있는 거죠.
1: 브루노.
0: 네. 당대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된다는 맥락이거나 이미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굉장한 학문의 뿌리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자신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가설들을 찾아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목적이 오히려 충실하게 그 이 가설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런 느꼈을 것 같고
1: 네.
0: 하지만 그건 여전히 가설이고
1: 네.
0: 결정론이라고 할 수 없고 본인도 그 논쟁을 알고
1: 네.
0: 계속 덧붙이는 그 자연주의의 오류에 대한 자기 부칙을 붙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네.
0: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윤리적이지는 않다. 일어났다는 이유로 그것이 바로 옳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맥락을 던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신의 뭔가 차별이나
1: 네.
0: 범죄를 합리화시키거나 거기 일부분을 따서 자신의 면죄부로 활용하는 이런 맥락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게 완전히 확정된 처방전도 아니고 정당화하기에 사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은 사실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논쟁에 아직 이게 도정에 있는 그리고 모든 그 챕터의 맥락에 마지막에는 네. 여전히 추가적인 검증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 그 문장들이 거의 모든 챕터에 붙어 있어서 뭐 여러 그냥 이야기들 중에 하나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이거 이 진화 심리학을 더 부흥시키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침착. 근데 제가 이렇게 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감독님은 어쨌든 뭐 한때 과학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예술가이고 서사 창작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물 캐릭터를 만드셔야 되고 그때 뭐 진화 심리학이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인간의 뭐 본성을 설명하는 뭐 사회과학이든 인문학이든 뭐 과학 이론이든 생물학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좀 이론을 좀 참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또 뭐 이렇게 무슨 뭐 진화 이론까지 배워가면서 인간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태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예, 네, 어떠신가요?
0: 저는 이제 관련된 가능한 모든 책을 다 읽으려고 애쓰고 2시간 시나리오 사실 너무 짧잖아요.
1: 네.
0: 그 짧은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이 플롯은 사실 20개밖에 안 된다 그러고 네,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데
1: 작법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매번 사실 던질 수밖에 없고 오펜하이머가 나왔을 때는 저 퀀텀 스토리 그걸 네. 다 읽었어요.
1: 그것도 네. 되게 두껍지 않습니까?
0: 아주 벽돌 업도 네. 벽돌 이런 책인데 그러니까 물리학의 발전 단계에서 오펜하이머 사실 너무 작은 더 큰 주인공들이 사실 훨씬 많이 있는데
1: 네.
0: 그 사람이 왜 주인공이 될까? 저는 그런 서사의 맥락 속에서 사실 이게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것도 좀 깨달았고
1: 네.
0: 뭐 파과 같은 경우는 과거의 상처
1: 네.
0: 16살에 고착된 그 요즘 우리가 말하는 PTSD 그니까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1: 네.
0: 혹은 아이 때,
1: 네.
0: 내가 살인을 목격했을 때,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렸을 때, 그 사람은 성인이 돼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떤 전환점이 필요할까? 결국은 이제 상처에 대한 엄청난 이제 심리학적인 책들을 찾아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1: 네.
0: 특히 파과를 준비할 때 뇌과학에 대한 그 무의식에 대한 책을 사실 굉장히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고
1: 네.
0: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어서 이제 60대 여성으로서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나 이 도덕적 죄책감을 안고도 나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 딜레마가 어떤 동인으로 이게 움직일까 그리고 상대 빌런은 어떤 맥락으로 그렇게 집착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그 자기 의사 표현을 이런 식으로 왜곡된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까 것들을 이제 비슷한 참고 영화들을 보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텍스트들을 보다가 아주 작은 하나의 인사이트가 이제 이렇게 접목되고 추가되고 그런 방식으로 그게 대사의 한 단어,
1: 네.
0: 지문의 한 순간 이렇게 엄청나게 농축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특히 영화를 막 영화를 1년에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편을 만들다 보니까 영화가 투자가 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무수히 고쳐 나가야 되는데
1: 네.
0: 고쳐 나가야 된다는 이유는 그게 통과가 안 됐거나 설득이 덜 됐거나 그러면 왜일까를 질문하고 더 깊이 더 넓게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마다 그렇게 벽돌을 포함해서 뭐 작은 책들을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그 지혜들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민규동 감독님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데이비드 버스의 진화심리학 소개해드렸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민규동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두 번째로 골라주신 책이 인생책이 프랑수아 트리포의 히치콕과의 대화입니다.
0: 책을 못 구하셨다 그래가지고
1: 아 이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와 이거 명저라고 수십 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못 구하는 책이 됐어요.
0: 그런 시대가 됐군요. 그래서 책을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책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1: 아 예예. 예. 책은 절판이고 전자책도 없고 아 정말 전설의 책입니다.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0: 이 히치콕이 네. 아, 이 트리포가 히치콕과 만나서 나눈 대화인데요.
1: 네.
0: 그 트리포는 이제 그 프랑스의 누벨바그
1: 네. 네.
0: 에, 감독으로 아주 유명한 고다르나 그 샤브롤이나 여러 감독들과 함께 사실 처음에는 평론가로 시작한 가이디 네. 시네마라는 잡지에서 영화 광들이죠. 사실 시네케이드들이 모여서 영화 비평을 하다가 당시에 그 50~60년대 특히 프랑스 영화들이 문학원작을 한 그런 일종의 문예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영화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 작가들이 직접 글을 쓰고
1: 네.
0: 작가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의 비전이 드러나는 영화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작가주의 그 일종의 운동처럼
1: 네.
0: 그 문먼트를 만들었었던 1년에 이제 감독들 중에 한 명이었고
1: 네.
0: 히치콕은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일단 활약을 하던
1: 네.
0: 감독이었는데 미국 내에서 그 일종의 서스펜스 스릴러물을 잘 만드는
1: 네.
0: 기술자
1: 그냥 오락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테크니션
0: 네.
1: 뭐 이런 대접이었나 보죠.
0: 그냥 돈 버는데 능숙한 사업가
1: 네.
0: 뭐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포지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뉴욕 방문길에 모마에서 이제 뉴욕 이게 유명한 평론가들과 대화를 하는데
1: 네.
0: 히치콕에 대해서 질문. 히치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히치콕을 존경하고 우리가 히치콕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했는데. 히치콕이요? 그 사람 뭐 관심도 없고
1: 네.
0: 그 사람을 감독으로 특히 이렇게 베르이만을 좋아하고
1: 네.
0: 무슨 장르르와르 감독 이런 감독을 예찬하는 어떤 종류의 평론가로서 이런 친구가 히치콕을 예찬하는 것에 대해서
1: 네.
0: 너무 의외다.
1: 트리포는 굉장히 이름난 영화 비평가였고 또 이제 주목받는 예술 감독으로서 주목받는 그치. 근데 프랑스 감독이었는데 자기가 존경하던 히치콕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히치콕은 뭐 영국에서 시작은 했지만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약간 이제 좀 뭐 감독으로서는 생산성이 이제 좀 떨어져 있을 때죠. 근데 어쨌든 미국에 와서 미국 영화 비평가들한테 자기가 존경하는 감독이 히치콕이다 했더니 미국 영화 비평가들은 오히려 엥? 히치콕이요? 이랬다는 그런 배경에서
0: 네, 그때 오기를 품은 거예요.
1: 아.
0: 오기의 목적은
1: 네.
0: 내가 미국 사람들이 히치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거를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제 프로젝트에
1: 네.
0: 예, 시작을 했고 그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감독의 예술 세계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1: 네.
0: 이거를 시코가한테 편지를 써서
1: 네.
0: 500개의 질문을 담아서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싶다.
1: 질문이 500개였다고요?
0: 작품이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엄청나잖아요.
1: 네.
0: 네. 이때 여러분들이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일 거는 이때가 1962년 정도이니까
1: 네.
0: 치코기 1899년 생이기 때문에 이제 63살 정도예요. 그때는 네. 어떤 거였냐면은 이미 현기증은 이미 만들었고
1: 네.
0: 이창도 만들었고 북서 진료들로도 뭐 흥행도 좀 했고
1: 네.
0: 사이코도 만들었고
1: 네.
0: 아, 우리가 아는 엄청난 영화들을 다 만들고 나서의 시점이에요.
1: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게 현기증이 지금 이제 영화 뭐 100년 최대 걸작 뽑을 때 1위 아니면
0: 맨날
1: 2위
0: 1등.
1: 뭐 네. 2위도 가끔 하다가 1등 하다가 뭐 시민 케인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당대 사람들은 이거의 위대함을 모르고
0: 네.
1: 아카데미상도 못 하고
0: 아 그렇죠.
1: 네.
0: 아카데미상도 평생 사실 못 하고 죽기 1년 전에 공로상 하나 줘요.
1: 아마 레베카가 그 저기 감독상이 아니라 작품상을
0: 탔죠.
1: 네,
0: 그게 헐리우드에 오자마자 40살에
1: 그쵸.
0: 첫 작품이 작품상을 탔어요.
1: 네, 지금 레베카를 히치콕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0: 네.
1: 물론 뭐 이렇게 언급되는 작품이지만.
0: 네. 그러니까 첫 작품으로 작품상을 타고 죽을 때까지 상을 한 번도 안 주고 마지막 공로상을 줬을 때 수상 소감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1: 네.
0: This is an award. Thank you. 아, 이게 상이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짜로 그러니까 트리포가 보기에는
1: 네.
0: 어떻게 이 정도로 오인을 할 수 있을까 본국에서 이게 너무나 의문스러웠던 것 같고
1: 그때, 너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오히려 좀 비평적으로 깎여 보였을까요?
0: 근데 그 전에 뭐 상업적으로 성공한 많은 뭐 미국의 정말 스튜디오 그렇죠. 출신 감독들도 네. 엄청나게 많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B급 장르 영화라는 그러니까 스릴러, 서스펜스, 특히 서스펜스물이라는 것 자체가
1: 네.
0: 특히 히치콕도 그렇게 천명한 것이 나는 그 퓨어 시네마라고 본인이 계속 히치콕과 이 대화에서 표현한 것인데 시각적 이미지만으로도 자기는 감정을 설계해내는 감정 설계사로서
1: 네.
0: 감독을 정의한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것 본인도 이것은 예술이지만 나는
1: 네.
0: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문학이나 연극에서 네. 파생된 예술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화 예술을 주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통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예술을 주장한 그 지점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가볍게 그냥 오락영화 감독으로 치부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트리포는 오락영화로서의 감독 정체성을 부인한 게 아니라
1: 네.
0: 그 오락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인가를
1: 네.
0: 정리하는 것으로 자기 미션을 잡은 거예요.
1: 트리포가 질문을 500개를 보내서 그걸 받아본 히치콕이 그럼 트리포를 만난 건가요?
0: 만나게 된 건데요. 그때 네. 그 이제 거의 마지막 전성기 작품이 새인데요. 그게
1: 네.
0: 새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새 촬영이 끝나고 만나겠다.
1: 네.
0: 정말 만나줄까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편지가 히치콕의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편지가 뭐였냐면은
1: 네.
0: 그 뭐 앞부분은 제 말로 시작하겠지만 저는 이런 말로 이 책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지금 예술이 어찌어찌하여 완전히 무성 예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은 대부분의 감독들은 다 해고될 것이고 상남치 못할 텐데 히치콕 감독님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은 히치콕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보냈어요.
1: 그런 편지 받으면 좀 이렇게 울컥할 것 같긴
0: 네.
1: 해요.
0: 히치콕이 그때 울컥하고
1: 네.
0: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만나고 싶다. 너무 좋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정말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받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새 촬영이 끝나고.
1: 팬레터도 뭐 이런 팬레터가 없네요. 질문 500개가 담겨 있고 극찬인데 그 팬레터를 보낸 사람은 또 요즘 아주 핫하게 그냥 주목받는 평론가 겸 신의 예술감독 네. 트리포.
0: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1: 네.
0: 50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계속 이 트리포는 전체 맥락이 그 현기증에서 그 너무나 그 금발머리에 네. 어린 여자에 집착하는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집착하는 저

0: 남자 너무 위대하다고 막 얘기하면은 아 나는 그 남자 그렇게 어린 저, 여자 좋아하는 뭐 그런 남자 별로 아닌 것 같아. 히치콕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안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아서인지
1: 아, 좀 방어적으로 대답을 했나요?
0: 그렇게까지 위대해? 이런 자기각성을 해나가는 과정.
1: 아, 그렇습니까?
0: 예, 눈도 많았었고 그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어떤 다른 여 배우와의 불편한 관계를 포함해가지고
1: 네.
0: 정말 솔직하게 엄청난 얘기를 해요.
1: 두 사람은 이제 뭐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세대도 완전히 뭐 다르고 뭐 이렇게 되게 공통점이 영화를 사랑한다 뭐 그런 거 말고는 참 저희가 이렇게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50시간 하면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데
0: 그렇죠.
1: 네.
0: 근데 트리포의 예언은 정말 대단했던 거죠. 결국은 사실 이 엄마 거의 지상 최대의 감독, 특히 뭐 서부극을 만든다 그러면 뭐존 포드도 떠오르고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스릴러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1: 네.
0: 지금 히치콕을 안 떠올릴 수가 없고 히치콕의 영향력으로도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 영향력을 이렇게 영화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 무조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감독으로 사실 되어버렸는데 이 책이 이 인터뷰가 사실은 그 결정적인 그 지형도를 만들어 버렸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는 50시간 일주일 인터뷰했잖아요.
1: 네.
0: 나오는데 한 4년 넘게 걸려요.
1: 또 이제 그이 오타쿠의 팬심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써야 되니까.
0: 그렇죠.
1: 네.
0: 번역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사진이랑 이
1: 아.
0: 스틸이랑 이게 뭐 콘티 그림부터 자료가 엄청나요.
1: 이 사진을 선택한 것도 트리포가
0: 트리포가
1: 선택한 거죠?
0: 가구예요. 몇
1: 아.
0: 년에 걸쳐서.
1: 와.
0: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 트리포는 이게 이론서 느낌이 아니라
1: 네.
0: 굉장한 구어체가 되길 바랐기 때문에
1: 아.
0: 문장 하나하나를 고치고 중간에서 이제 그한 여성분이
1: 네.
0: 그 통역하면서 했었고 이분이 결국 이 녹음한 내용을 계속 고쳐나가면서 했고 사실 이제 프랑스판이 먼저 나왔는데 이 치콕이 봤을 때이 번역 한 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고치는데 그게 또 1년이 걸려요.
1: 네.
0: 결국 사실 거의 5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엄청난 이제 공전의
1: 네.
0: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히치콕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1: 히치콕이 이런 예술가였어?
0: 네.
1: 하면서 이후에 지금 저희가 아는 히치콕이 되었고
0: 네.
1: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책의 운명도 아이러니하고 이 책이 바꾼 운명도 아이러니한데 저좀 궁금한 게요. 감독님은요? 감독님은 보시기에 만약에 트리포가 이런 책을 쓰지 않았다면 히치콕을 지금 저희가 그럼 히치콕의 위대함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0: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의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1: 그렇습니까?
0: 많은 소설가도 사실 시간이 지나서 발굴되기도 하고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
1: 네.
0: 수세기 지나서 걸작이 되기도 하고 많은 예술 작품들이 당대에는 미처 이해받지 못하고 후대에 재해석되고 그다음에 팬덤들이 사실 그걸 다시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맥락들은 영화 아니더라도 사실 영역에 많이 있기도 하죠.
1: 네.
0: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 발견은 됐을 텐데요. 다행히도 저는 그 히치콕 생전에 그리고 전성기에 그래도 영역 안에서 인터뷰가 되고 그것이 사실 히치콕이 마지막 말년까지 물론 에너지는 사그라들지만 끝까지 정말 더 작업을 계속 하는데요. 자기
1: 네.
0: 키를 넘어서는 저이 필름 이 시나리오북 같아요.
1: 아,
0: 그 작업
1: 표지에 이렇게 히치콕이 무슨 자기 키보다 높게 어떤 책 쌓여 있는데
0: 네.
1: 책을 한권 올리고 있네요.
0: 엄청난 에너지를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 네.
0: 자기를 받는 데까지도 사실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비평의 역할과 그 단순히 뭐 작게 해석해서 그 개봉 당시에 뭔가를 소개하는 맥락을 떠나서 사실 그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도 있구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사실 기자에서 소설가가 된 히치콕도 아니면 그 트리프도 마찬가지로 비평가에서 사실은 창작자가 된 네. 케이스죠.

0: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비평가들은 많았고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을 뭐 이렇게 평전을 잘 쓴 작가가 만나서 인터뷰한 책도 굉장히 좋았지만
1: 네.
0: 같은 감독이 그리고 그 4, 5년 동안에 인터뷰를 숙성시키는 동안도 그 트리퍼는 또 영화를 좋은 영화를 엄청 만들어서 대단한 영화들을 만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감독 대 감독으로서 이런 발굴은 잘 많이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예외적인
1: 그렇죠.
0: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사실 뭐 소설가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일단 자기 작업이 먼저인데 뭐 다른 사람 뭐 자기가 그리고 한창 활동할 때에
0: 맞아요.
1: 예, 다른 사람의 작품 세계를 내가 이 정도 에너지로 꼭 보여줘야겠다 하는 일 자체가 드물 것 같고요. 근데 저 그 이제 이 책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지는 게 결국 이 책이 히치콕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진면모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창작자는 평론가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 혹은 좋은 평론가를 만나야 된다? 좋은 비평가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0: 네.
1: 어떻습니까?
0: 롤랑 바르트는 막 저자의 죽음이라는 맥락으로 사실 뭐 손을 떠나면
1: 네.
0: 그냥 독자가 해석하는 거고 작가는 죽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해석은 사실 독자 영역이라고 막 뭐 표현도 했었는데
1: 약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뭐 좀 미련을 버리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네.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0: 이게 트리포 시대 평론가 우리도 이제 90년대 영화 평론의 힘은 엄청났었거든요.
1: 네.
0: 그 인터넷이 없었고
1: 네.
0: 영화 평론 한 줄이 또 신문 기사에서 한 줄의 평론이 그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시대에는 평론가들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것 같고요.
1: 네.
0: 발굴의 힘도 굉장히 컸고 인터넷이 생기고 사실 평론가의 지금 권위가 약해진 거는 너무나 집단적인 이 감상들이 스스로 하나의 지성이 돼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수정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감상문을 교정하면서 반복 관람을 통해서 그 의미를 형성해내는 그러니까 스스로 관객들이 자신들의 그 우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 인생을 못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내 예술 작품을 누군가 짓밟았을 때, 저 이제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도 있고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죽어라 은퇴해라 뭐 이런 게 일상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정론으로 누군가 딱 이 영화가 얼마나 가치 없는가라고 딱 질문했 이렇게 던질 때 이제 내 세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막 그런 사실 전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리포는 이제 아마 그래서 이 대화들을 보면은 이제 히치콕한테 이런 비난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라고 이 사람이 받는 오해에 대해서 수많은 리스트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솔직한 의견을 듣고 그걸 더 비평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결국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고 이 감독님의 정체성 계속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갔던 궤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준비와 애정과 실제로 저널리즘의 영역도 뭐 있었겠지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1: 네. 네.
0: 그냥 정말 본인이 궁금한 이야기를
1: 네.
0: 다 포함해서 뭐 이 사람을 위대함을 알리겠다라는 뭐 약간 그거는 마케팅적인 뭐 그런 카피였을 수도 있는데 진짜 좋아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뭐 평론 환경, 평론장이라고 해야 될지 뭐 비평장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 환경이 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싶고요. 그에 앞서 가지고 이제 자기 작품이 나왔으면요. 이제 창작자가 작가든 감독이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트리포 같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작품을 옹호해야지 하면서 아우 당신이 이렇게 저기 안목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데 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면서 의도를 열심히 말을 해야 되는지 뭐 그냥 아, 예, 보시는 분들의 해석이 맞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게 좀 약간 소설가들은 좀 약간 그런 게 미덕인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요.
0: 네.
1: 예.
0: 그러니까 특히 소설은 자기 서술 전략을 막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1: 네.
0: 행간도 많고 뭐 소설이 애들 재미가 없으면
1: 네.
0: 그냥 보다가 덮거나 사놓고 안 보거나
1: 네.
0: 뭐 소설이 재미없다고 소설가 인형을 만들어서 막 저주하거나 잘 그러진 않잖아요.
1: 아 영화 감독 인형 영화 만들어서 저주합니까?
0: 아 영화 감독
1: 그래요?
0: 일단 칼 들고 극장에 오시고
1: 네?
0: 이제 마음에 안 들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인형 저주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만 저주하면 안 돼요. 옆 사람도 같이 저주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네트워킹상 가능한 모든 존재를 동원해서 저 사람이 다시 영화 만들지 못하게 혹은 이 영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실망하게 혹은 최대한 보지 않게 이렇게 해야만 내 분이 풀릴 정도로
1: 그냥 극장 나가주는 방법도 있는데 뭘 그렇게 굳이
0: 저는 영화가 지닌 묘한 종류의 그 대중예술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1: 네.
0: 그런 문화가 그 특히 그 별점 평가의 네. 문화가 어떤 다른 예술 장르보다 좀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제 그 친구 감독은 이제 본인의 영화가 이제 그해 이제 영화 감독 은퇴해야 될 감독 설문조사에서 1등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랑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절대 아니다고 악성 댓글에 대처했다가 그 다시 또 포화를 맞아가지고 우울증에 인터넷 끊고 뭐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1: 네.
0: 요즘은 뭐 저는 뭐 사실 그냥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첫 영화 때도 이제 공포 영화의 기획자도 모르는 민규동은 자폭하라 중학생한테 이런 메시지도 받고 그런 게 저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 영화가 특정 어떤 모르는 어떤 사람을 갑자기 흔들어가지고.

0: 막 의사표현을 하게 한 정도의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거 자체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흔들었다는 게 그 사람의 우주를 긴 시간 함수로 보자면 원래 가려던 길을 다른 길로 바꿔서
1: 네.
0: 2만 년 뒤엔 다른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종착점이 다른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게 사실 신기롭고 경이롭고 대단해 보여서
1: 감독님이 정말 천사 같은 마음씨를 지니셨습니다. 네.
0: 그 아니면 이제 제가 저주의 내성이 생긴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사실 반갑고 행복하고 뭐 특별히 저를 막 저 구렁텅이로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평론가들이
1: 네.
0: 제가 너무너무 이제 의도했지만 꽉 저 깊숙이 숨겨둔 굳이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 지점들을 그게 네. 상징이든 알레고리든 뭐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것이 맞냐라고 뭐 얘기를 할 때는 그 대화는 그런 대화는 굉장히 즐겁죠.
1: 감독님 사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영화 아카데미에 가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 그때 지금의 영화 환경이 이렇고 관객 환경이 이렇고 또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로서 어떤 비평이 형성이 될 때 말발이 되면 뛰어들어가지고 그 비평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라 뭐 그런 악플에 대처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해라 라고 조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아 그런 거 할 바에는 어차피 좋은 작품은 다 알아보는 눈이 있을 테니까 다음 세대라도 그냥 그거 할 바에 그 시간에 열심히 인터넷 보지 말고 비평 보지 말고 작품 다음 작품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0: 이제 그런 조언이 살 큰 의미가 없는 게 알아서들 그 뭐랄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1: 네.
0: 그런 저희 생존 환경에서 대부분 막 파르르 떨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 같고
1: 네.
0: 근데 사실 우리가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똑같이 비평자이기도 하고 남의 영화, 남의 작품을 보고
1: 네.
0: 끝없이 본인도 사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잘 못 만들지만 남의 거는 정말 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그런 의사표현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뭐 그냥 주고받는 상호작용 맥락이고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1: 네.
0: 완전히 인내서 싸우거나
1: 네.
0: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싶을 때는 그 마음껏 흔들려도 되고 그냥 길을 가고 싶을 때는 본인 길을 가도 되는데 의미는 한 작품 안에서 평론으로 형성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얘기해요.
1: 네.
0: 이게 지금 영화는 첫 영화면 이제 이렇게 긴 이야기의 첫 챕터를 이제 썼는데 어떤 사람이 첫 챕터 보고 이거는 이렇게 평가할 때 뒤에도 보시죠. 전체를 다 보고 하나의 맥락으로 나중에 이해될 때는 맥락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더 생산성 있는 삶을 살면은
1: 네.
0: 결국 아 프롤로그의 그 서문이 빈약해 보였고 별 기대가 가지 않았던 그 서문이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결국 재해석이 되는 거니까 컨텍스트로서 그 계속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하는 것 같아요.
1: 필모그래피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0: 그쵸.
1: 해서
0: 결국은 위대한 해석을 받는 많은 거장들은 그리고 혹은 사후에라도 정말 뭐 살아생전 한 편도 못 팔았던 고까지도 그 작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각각 개별 작품들의 해석들은 결국 얕아지면서 전체 일부로 해석이 될 때 그게 하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스타일이나 하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네요.
0: 아,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의 의무죠. 어쩔 수 없이. 네.
1: 네. 민기동 감독님이 꼽아주신 두 번째 인생책, 프랑수아 트리포의 히치콕과의 대화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0: 네,
1: 너무
0: 그런가요?
1: 재밌는데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0: 네네.
1: 내일 2부에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는

0: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1: 그 현기증
0: 네.
1: OST 버나드 허먼의 그 아주 유명한 음악이 있는데요.
0: 네.
1: 아 사이코에서 그 현으로
0: 네.
1: 끼끼 하는 그런 음악 같은 작곡가인데 마찬가지로 정말 인간의 심리를 엄청나게 정말 옥죄고
0: 네.
1: 시각적으로 막 뭔가가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OST가 있는데 그거 한번 아주 어지러운 그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의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됐던 곡 버나드 허먼이 작곡한 제목이 뭐죠?
1: 사랑의 장면?
0: 사랑의 장면
1: 네.
0: 신 다음으로 듣겠습니다.
1: 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민규동 영화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내일 뵙겠습니다.
1: 아, 네.
0: 네, 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민규동 감독님의 추천곡 신 다음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민규동 감독님 편 1부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0: 시각장애인 로버트가 친구의 남편인 나에게 대성당을 그려달라고 하자 마침내 소설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장면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사내의 손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내의 손이 연필 한 자루를 쥐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종이 위에 선을 긋고 거대한 지붕을 만들고 높은 창문을 그려넣습니다.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나의 손이 움직이는 궤적을 끈기 있게 따라가며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온몸으로 감각합니다. 서먹했던 거실은 어느새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멜로디처럼 어우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한 행렬이자 단 한 번도 타인을 진심으로 품어보지 못했던 남자가 마음의 성당을 지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속삭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보게. 나는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완전히 암흑이 찾아온 세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그 순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넓고 환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로버트가 묻습니다. 어떤가 보고 있나?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된 거대한 대성당을 마음으로 품안 가득 느끼며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로 고백합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이 타인의 손을 잡고 마침내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였습니다. 대성당은 묻습니다.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을 뜨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매일 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건네는 손길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대성당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거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9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5도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일부 지역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저지대 침수와 급류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북부 내륙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8도에서 35도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6도로 비가 그친 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고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 남부와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밤사이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파주 22도. 낮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2도, 춘천 22도, 원주 23도, 대관령 19도.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 29도, 원주 30도, 대관령 26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4도, 동해 23도, 낮 기온은 속초 30도, 강릉 31도, 동해는 30도입니다. 충청 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 23도, 대전 23도, 세종 23도, 전안 23도, 보령은 24도.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0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천안 30도, 보령 3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5도, 군산 24도, 광주 25도, 목포 24도, 여수 24도, 순천 24도. 낮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 31도, 광주 32도, 목포 31도, 여수 29도, 순천 29도. 경서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6도, 안동 23도, 부산 23도, 울산 23도, 진주 23도. 낮 기온 대구 33도, 포항 35도, 안동 32도, 부산 30도, 울산 32도,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1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서해 5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4도. 북한 지역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22도, 신의주 21도, 개성 23도. 낮 기온 평양 28도, 신의주 25도, 개성 2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6도, 현재 습도는 94%입니다.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충남 천안 266.6mm, 충남 계룡 257.5mm, 세종 244mm, 대전 239.5mm 등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주에선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시설 피해는 2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3.4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5시 30분을 기해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는 전남,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기 등 9개 시도에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 등은 강화하는 내용의 당 TF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형소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로 된 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수석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를 막아내고 올바른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여당을 향해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흐나 후레수우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두 나라가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맞춰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다고 밝히고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실무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북한이 러시아군 포탄의 25에서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포스트가 현지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러시아에 KN-23과 KN-24 탄도미사일 100여 기와 이동식 발사대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최소 80기는 이미 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정보국은 두 나라의 군사기술 협력이 체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북한 방위산업은 연간 100만에서 200만 발의 포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노린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공세로 타격을 받은 러시아가 항공유에 이어 경유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전날 디젤연료 수출 금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대통령 주재 내각회의에서 여름철 에너지 수요 급증과 예기치 못한 정유시설 보수 등이 국내 연료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탈락 후 물러난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강원 북부 내륙에도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 충청은 10에서 50mm, 전라와 경상,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투우, 플라멩고, 뜨거운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으로 날아가고 싶은데요. 가지는 못하더라도 음식 이야기로 스페인 여행 가보기로 하죠.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스페인 식문화의 매력을 담은 요리책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를 출간한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리얼그룹의 칠리 콘 카르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요리연구가 나카가와 히데코 씨는 1994년 한국에 정착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요. 황혜성 선생님의 궁중음식연구원에서 3년간 한국 요리를 공부한 최초의 일본인 수강생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이후 2008년부터 연희동 자택에서 요리교실인 구르메 레브쿠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서로는 셰프의 딸, 맛보다 이야기, 나를 조금 바꾼다, 지중해 요리, 히데코의 연희동 요리교실, 모두의 카레, 아버지의 레시피, 히데코의 사적인 안주교실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스페인 식문화의 매력을 담은 요리책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를 출간한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뵈니까 더 네. 반갑네요. 우리 2년 전쯤에 또 저희 문화공감에서 한 달간 음식문화 네, 소개해 네, 주신 네,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정말 예쁜 책을 갖고 나오셨어요. 책이 정말 너무 예뻐서 책이 이렇게 빨간색이랑 핑크색이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네. 돼 있잖아요.
2: 네네. 네.
1: 무슨 의미인가요?
2: 이거 라디오가 이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1: 그러니까요. 네.
2: TV
1: 정말 예쁜데.
2: 네. 그 디자이너의 생각인데 이 히데코의 H를 이렇게 네. 테이블처럼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1: H구나.
2: 따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이블이
1: 된 핑크색이 H네요.
2: 네, 네 H고
1: HT.
2: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테이블. 그러니까 히데코 테이블이니까
1: 그렇군요.
2: 그 테이블이래요.
1: 와.
2: 봤을 때 저도 의도 몰랐는데 그 설명 들어보니
1: 저는
2: 그렇구나.
1: 뭔가 좀 국기 느낌도 나고
2: 국기.
1: 국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1: 그 이상하다 막
2: 여자분인데 그 디자이너가 막 여러 가지 생각해서
1: 네. 네. 네.
2: 했던 것 같아요.
1: 테이블이었구나. 네.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또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네. 있었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늘 네. 바쁘셨죠?
2: 늘 그냥 요리 교실 메인이기 때문에
1: 네.
2: 그 요리 교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이거든요.
1: 엄청난 왔다 갔다 노동이죠.
2: 왔다 갔다 네, 네. 뭐 재료 사러 가고 뭐 누구한테 제가 맡길 수가 없어서 짠은 일단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장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2: 짠, 예, 보통 일은 아니죠. 그게 사실 네. 보내는 시간이 꽤 들고요.
1: 네.
2: 요즘 그 막 온라인으로 주문할 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앞뒤 되게 시간 많이
1: 맞아요.
2: 걸려요.
1: 좋은
2: 몇 그램 그렇죠,
1: 골라야
2: 그렇죠.
1: 되고 예, 예. 또 거기 없는 건 사러 가야 되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생산자한테 직접 살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면 정합 시간이 꽤 되고 근데 저는 그래도 또 사실 저녁에 수업이 있는데 그 전에 꽃 마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 성격이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신선한 거로 그쵸? 오늘 해야 된다.
2: 그게 하나의 세트예요. 요리 교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다음날 아침에 있으면 저 전화를 가고 막 이런 식인데 어쨌든 마트 가야 제가 만족
1: 마음이 편하군요.
2: 네네.
1: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사실 수십 년간 정말 인기 있는 요리 교실로 알고 있고 막 항상 대기자가 이렇게 언제 누가 빠지나 기다리고 있는 요리 교실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옆에 좀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쓰실만도 한데 전혀 안 쓰고 계시네.
2: 네, 아니 뭐
1: 너무
2: 그
1: 신기해요.
2: 좀 저도 나이 먹으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제자들 그 뭔가 앞으로 요리 원래 다른 거 하다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돼요. 근데
1: 네.
2: 그분들이 가끔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는데 제가 은근히 고수를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시하고 뭐 부탁하고 네. 구성하고 이거 시간에 그냥 제가 혼자서 해버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원 플레이어로 하는
1: 그렇죠. 정말 네. 옆에서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혼자 해내신다는 게 참 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 요리교실이 올해로 몇 년째 됐나요?
2: 19년째예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2: 2008년도에 시작했고
1: 아.
2: 그러면은 내년 후니까 2028년도에
1: 와,
2: 20년.
1: 진짜 네. 그 제자들만 다 모여도 뭐 그쵸. 강당 하나 빌려서
2: 사실 이 네. 15주년이 지금부터 3년 전에 그때 네. 연남동에서 조그맣게 했는데요. 사실 제 희망은 20주년 때 잠실 운동장 빌어서 운동회 하는 거. 누가 거기 빌어주냐. 네. 돈 내냐
1: 뭐
2: 이런
1: 네,
2: 그 운동회 하면 재밌을 것 같은
1: 그러게요.
2: 그러니까 옛날에 다니다가 뭐 지금 안 하신 분까지
1: 네.
2: 합치면 운동회 되지 않을까? 약간
1: 근데 사실 요리 교실 것도 뭐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막 두 번 하실 때도 많은 걸로 알고 굉장히 빡빡하고 또 재료도 직접 사러 다니시고 옆에 사람도 안 쓰시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요리책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 권 되지 않나요?
2: 아, 네, 제가 네. 아까 그 출판사한테 물어봤는데 이 스페인 요리책이 네. 23, 그러니까 아. 23권.
1: 아, 23번째.
2: 세라고 하나요?
1: 그렇군요.
2: 23권이에요, 이게, 이 책.
1: 근데 또 그 다 요리책이 아니라 글도 꽤 쓰시잖아요.
2: 에세. 원래 에세 책부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책이 에세였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력 소개할 때 국문과에서 어떤 한국 대학의 국문과에서 석사과정을 받으셨으니까. 네. 글 쓰는 걸 워낙 또 좋아하시는
2: 거죠. 네, 원래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쪽으로 가고 싶었고, 아. 신문기자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네. 일본에 있을 때. 네. 근데 그 조금 시작했다가 약간 그런 일 이를 계기로 사실 스페인 가는 거였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글 쓰고 싶다 하는 약간 욕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1: 네. 네네네. 근데 그 저는 히데코 쌤 글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아, 에세이 보면은 아 뭔가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런 게 있고 굉장히 솔직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 글은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2: 사실 제가 고등학교까지 크고 네. 점수 안 나와서 크고 아. 선생님한테 담임이었는데 네. 제 이름이 준천수자 그러니까 나카가와 히데코가 준천수자 그러니까 태어난
1: 준천수자
2: 네. 네. 히데코가 태어난 수자인데 네. 너는 수자 태어난 우수의 수자인데 네. 또 왜 이렇게
1: 표현하지 않냐.
2: 진짜 네. 점수 안 나왔어요. 한자도 아.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그런데 글을 쓰는 거는 대학교 돌아가서 교수님이 제가 독일어학과 돌아갔거든요. 제가 독일어학과 교수님이 너는 좀 그 과 있잖아요. 과 네. 신문 그 잡지 같은 거. 네. 다음 달 너 글 써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 보고 저한테 글 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은 계기로 제가 조그만 과 있잖아요. 과 네. 신문 같은 거. 네, 네. 글 쓰는 게 시작이었고.
1: 학교 기자 같은 그런 걸 한 거네요.
2: 기자까지는 기자? 정말 그것만 쓰다가 교수님이 오, 잘 썼다 하면서 진짜 하시면서 이제 아르바 그러니까 인턴처럼 출판사도 네. 소개해주고 저도 사실은 윤지 아나운서처럼 NHK에서 조금 아나운서는 아니 고요. 편집 쪽에 제가
1: 아, 그러셨군요.
2: 작가 쪽에 잠깐 아르바로 있었던 일도 20대 초반에 그런 네,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글 보면은 정말 작가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교수님도 그걸 알아보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것도 맡기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가 있는 요리책이라서 참 요리책이 좋습니다. 전에 지중해 요리 책 내신 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 초창기였죠?
2: 네. 2014년도에 출간됐고 그게 에세 두 권 내고 저한테 세 번째 책으로 요리 책 첫 번째 책이었어요.
1: 아, 에세이를 먼저 두 권을 쓰셨군요.
2: 내고 그다음에.
1: 네. 어떻게 보면 스페인 요리도 이제 지중해 요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인 요리를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2: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갔던 나라가 한국이 아니고 스페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스페인 요리만 묶어서 저의 추억이랑 그런 저 위한 20대 전전리하기 위한 요리 책을 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약간 한 권에 그 많은 스페인 요리 담는 게 제가 뭐 스페인 지금 계속 스페인 요리 셰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 히데코 스테이블이라고 시리즈 자체가 저랑 뭔가 관료 있는 것들을 전개하는 책이라서 아. 그러니까 그냥 테이블 책이기도 하지만 네. 뭔가 테마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일본 요리 그러니까 그거는 저의
1: 근본이죠.
2: 그 아이덴티티 네. 같은 전체성 같은 거를 변형하기 위해서 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저한테 20대 지냈던 스페인에서 일단 일본 요리 아닌 요리를 처음에 접촉하는 외국 요리가 스페인 요리였기 때문에
1: 그렇군요.
2: 그것 때문에 내려고 했다가 이번에 진짜 내게 된 거죠.
1: 계속 벼르고 있다가
2: 네네. 지중해 요리는 좀 또 그게 좋아하는 요리를
1: 묶었던 거
2: 묶어서 여러 나라 묶어서 하는 거고
1: 그렇군요.
2: 네.
1: 와 정말 감수성 예민했던 시기에 스페인에 머물렀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스페인 갔을 때.
2: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본 사업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인턴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만 있는 것도 답답했고 그래서 사업에 나가서 그 선배 언니 뭐 오빠 뭐 아저씨 뭐 본부장 뭐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또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면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지하철 타고 막
1: 인턴.
2: 어, 인턴으로 가고 막 그런 그렇군요. 생활을 4년 내내 했었었는데 그 스페인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 같은 게 되게 로망이 있었어요.
1: 아, 너무
2: 일본 사회, 일본 사회가 너무 답답하고.
1: 일본은 뭔가 아무래도 우리는 너무 그 정적인 게 좋은데 네, 거기에 네. 사는 분들은 답답할 수 있겠네요.
2: 네, 그렇죠. 지금도 뭐 많이는 안 바꾸실 것 같은데 그때 그 30여 년 전에는 진짜
1: 더 일본이 너무 거예요. 다른 뭔가 자유분방.
2: 그래서 그 것들. 뭔가 그때 마침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어서 TV 방송에서 많이 소개되니까 네. 굉장히 그 로망 가지고 꼭 가고 싶다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1: 무작정 그럼 스페인으로 네, 가신 거예요?
2: 네, 그래서 이름 안 들어서 갔었죠. 제가 그래요. 그냥 안 보내주실 거잖아요.
1: 와, 갑자기 일을, 아, 스페인에서 그래서, 뭔가 이제 일할 거를 찾으시는
2: 거예요.
1: 굉장히 과감한 행보.
2: 네, 저는 좀
1: 대학생이 일본의 여학생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스페인에 살러 간 거잖아요.
2: 네네네네.
1: 아, 신기하죠.
2: 거기서 오학을 하고요. 네. 원래 언어 했기 때문에 좀 빠른 편이었고 네. 언어에 있어서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1: 그러고 이렇게 한국어도 네. 또 이렇게 네. 하시는 것처럼 네. 스페인어도 또 네. 처음 맞닥뜨린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가기 전에 조금 준비했지만 거기서 거의.
1: 그렇죠. 네. 완전 다르죠. 네. 가서 직접 하는 거는. 네. 스페인이 근데 또 식문화가 워낙 발달했죠. 네. 네.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일본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2: 일본하고 차이가 물론 요리법, 조리법이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일본 요리를 뭐 아시다시피 그 뭐랄까 자연의
1: 네, 그렇죠. 재료에 충실한
2: 네, 그런 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스페인 요리도 약간 그래요.
1: 아.
2: 많이 양념을 안 넣고 네. 정말 제가 요리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게 소금, 오리볼, 토마토 아 소금, 오리볼, 마늘, 토마토 그거만 있으면 사실 돼요.
1: 그냥 그 재료 본연의 맛이 네, 너무 네네네네. 좋으니까 네, 네. 스페인 뭐 여행 저도 몇 번 가보면은 너무 타파스라 그래서 엄청난 종류의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스페인 요리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던데 그 많은 요리 중에 책에 실릴 요리 정하는 것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2: 네.
1: 어떻게 고르셨어요? 네.
2: 그 타파스라고 하는 거는 스페인 요리 안에 있는 안주, 아피타이저 같은 술안주의 봄주에 돌아가니까
1: 네.
2: 고기는 그대 고기대로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그런 책도 냈었어요.
1: 안주 타파스, 안주
2: 타파스,
1: 책 냈죠.
2: 스페인
1: 맞아요.
2: 타파스라고. 고기는 고기대로 더 수 많은 끝이 없는 그 가지수가 있고 이번에 처리하는 거는 가전 요리예요.
1: 아, 스페인 가전 요리. 네,
2: 그러니까 모글모글 끓이는 것도 있고 팬에서 이렇게 볶은 것도 있고 뭐라고 할까? 가전. 그러니까 같이 나눠서 셰어해서 먹고 식구끼리
1: 집에서 엄마가 해 주는
2: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좀 중심으로 메뉴 찾았어요.
1: 스페인 사람들도 집에서 밥 많이 먹나요?
2: 아, 아니 뭐 그거는 한국이랑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외식이 좋아하다
1: 점점
2: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스페인은 그 타파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타파스만 먹는 그런 바를 그러니까 바 B-A-R 그래서 네. 바르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거기서 살짝 먹지만 그 외식이 많지만 모글모글 끓이는 그 요리 아무래도 집에서 엄마들이 많이
1: 뭔가
2: 하고.
1: 밖에서 에피타이저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본식을 먹는
2: 많이 먹어요.
1: 거기 사람들 되게 늦게까지 오래 먹잖아요.
2: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번 먹어요 하루에.
1: 아, 네 번이나.
2: 네.
1: 아, 저도 근데, 네, 예전에 스페인에 굉장히 여행 갈 때 밤늦게 도착했거든요.
2: 네, 네.
1: 10시 반 정도 도착해서 문 연 식당이 없겠지 하고 이제 친구랑 길거리 나갔더니 그때 줄 서 있더라고요.
2: 아, 네. 네네.
1: 네.
2: 그런 제대로 된 레스토랑 9시부터 열어요. 지금도.
1: 아,
2: 저도 그렇구나. 애들이 어렸을 때 한번 갔다가 정말 몇 년 만에 또 코로나 후에 한번 가는데 네. 그때는 바꾸겠지 해서 갔더니 네. 똑같았어요. 레스토랑은 9시고 네. 8시 45분쯤 도착해도 못 돌아가요.
1: 아, 못 들어가. 그 이미 줄 서 있어요.
2: 네, 현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약하고 있어도. 네.
1: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사실 먹는 거에 목숨 거는 민족인데 스페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진심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1: 그게 너무 좋은
2: 민족이에요.
1: 것 같아요. 예,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번 책 보니까 요리 외에도 그 음식 문화에 대한 정보도 참 많던데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 낯선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만약 그 나라의 식문화를 알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미리 좀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모르고 그냥 갑자기 타파스다라고 해서 딱 내놓고 먹으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
1: 생소할 수 있죠.
2: 그러니까 네. 한국 음식 자기가 맨날 먹었던 거랑 비교하고 이거 맛이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거 스페인인데 뭐네요라고 알고 있으면 훨씬 그게 맛있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네. 그 의미로 저는 좀 그렇죠. 식문화를 많이 좀
1: 식문화 역사.
2: 알려줄 수 있게끔
1: 네, 역사 이야기도 좀 있고 네. 또 식재료 이야기 굉장히 많던데요.
2: 네. 식재료도 알아야 되니까.
1: 네. 그러니까 이태리처럼 스페인도 올리브오일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사실 스페인 올리브오일이 훨씬 더 맛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2: 강해요.
1: 네. 더 올리브 향이 강하니까.
2: 그 분전인데요. 몇 개더라고 지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는 500은 몇 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4,000개인가? 그러니까 온 세계 올리브
1: 온 세계
2: 품종이. 근데 스페인 거는 좀 매워요. 매운 게 많다.
1: 예, 뭔가 우리 입으로는 좀 씁쓸하다는 거죠?
2: 씁쓸하고 여기 목 넘기기가 되게 매운 맛이 있어서 한국 분들이 그게 또 맛있다, 좋다 생각하는데
1: 우리 매운 것도 좋아하니까. 예,
2: 근데 이태리나 그리스 가면은 되게 밋밋한
1: 부드럽죠.
2: 부드러운 게 있는데 그거는 그게 뭐 유효 기간 지나서 그렇다 매운맛이 빠졌다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분종기
1: 원래
2: 때문에.
1: 품종이구나
2: 아니면 파란색 때 올리브를 자축하느냐 익어서 완숙되면 까맣게. 그게 까맣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하는가 그것도 식문화 차이기 때문에
1: 그쵸.
2: 그거를 알면서도 올리브오일을 사면 그게 다르거든요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약간 매콤한 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가 또
2: 그렇죠 꽤 그렇죠
1: 있겠어요.
2: 요리마다 다 올리브오일을 다르게 써야 되니까
1: 맞아요
2: 네네.
1: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 표지가 정말 스페인 태양처럼 강렬하고 이제 아래 보면은 초록색 글씨로 히데코 스테이블 2라고 되어 있는데 원이 작년에 나왔던 일본 요리.
2: 예. 저의 진짜 전체선을 찾아가는.
1: 그렇죠.
2: 제가 한식은 정말 오랫동안 배웠는데 일본 요리 사실은 제가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1: 아, 그래요? 아, 근데 아버님이 요리사셨으니까.
2: 네네. 근데 그 많은 그 한국 그 친구들이 일본에 일본 요리 배우러 유학하는 그런 거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맛을 기억하고 그냥 뭐 진짜 그 나오는 내 몸에서 나오는 거로 하는 거니까
1: 본능적으로
2: 뭐, 네네 그러니까 갈색 요리 이런 어려운 거는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 그 막 뭐
1: 집에서
2: 뭐,
1: 하는
2: 뭐,
1: 가정
2: 돌려갖기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돌려갖기는 하셔도 되는데 그지 집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음식들 중심으로
1: 그것도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배운 요리가 스페인 요리였다는 것도 너무 독특한 것 같고 근데 또 히데코 씨도 모르게 스페인 요리 안에 그 일본 문화도 은근슬쩍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히데코 씨가 만든 스페인 요리는 원래 스페인 요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
2: 물론 그렇죠. 네. 제가 뭐 스페인인의 뭐 빗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도 아니고 한식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다 보니 저만의 해석이 돌아가는 거죠.
1: 그렇죠. 예. 네. 사실 어떤 분야든 그 일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는 히데코 씨 음식에 대한 철학을 좀 만날 수 있는 책이네요.
2: 그렇죠. 그래서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고 히데코의 일본 요리였고 일반적인 스페인 요리나 일본 요리 책이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그 요리하기 위해서 뭐 저는 공부도 하고 뭐 배우고 뭐 연습도 하고 뭐 학습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1: 그렇죠.
2: 그 최고가 된다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최고의 선생님들도 많고 뭐 셰프들도 많아서 저야 뭐 정말 저만의 방법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면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정말 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본인만의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재산인 것 같아요.
2: 뭐 남들이 많이 먹고 남들이 이거를 좋아하니까가 아니고 제 기준은 제가 좋아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였어요. 요리 교실 레시피 짤 때도 그렇고.
1: 그렇군요. 사실 요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히데코 씨는 가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또 갈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스턴트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가정식이 참 귀하고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2: 그 생각은 그러니까 가정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는 한 몇 년 꽤 됐어요. 1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코로나 전부터 좀 그러니까 제가 아들을 두 명 있는데 그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집을 이제 토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밥 먹는 시간보다 밖에서 밥 먹는 시간 많아지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네.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험, 아들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먹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한 7, 8년 전부터 되게 그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아 이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제가 뭔가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싶어도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1: 네.
2: 윤주영은
1: 같이 할까요 우리?
2: 그래서 기업에도 한번 그렇게 제안도 네. 해봤는데 뭔가 그 얼음빨개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말 게랑 뭐 한국에서 뭐 있잖아요 된장 간장
1: 네,
2: 뭐
1: 고추장
2: 자취반 자취하는 친구들도 뭐 그런 거 엄마가 보내서 있을 네, 거 아니에요
1: 네,
2: 그거 뭐 예를 들면 당근 하나 요즘도 그렇게 파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와서 하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는 당근 그러니까 한 묶음이 너무 많아서 네. 혼자서 밥하기가 너무 힘들다. 비싸고 많다라고 하는데 생각이 나름이고 그게 모르니까 그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도 좀 예를 들면 당근 한 봉지 샀는데 그게 다섯 개 돌아가 있어. 그러면 2주 내내 아니면 당근 냉장고 넣으면 한 네. 2주, 3주 가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나눠서 어떻게 뭘 메뉴 할까 그런 요리책도 진짜 심각해서 생각했거든요.
1: 아.
2: 예를 들면 1kg 고기 쌌다. 세일을 하고 있는데 사왔는데 자, 이 1kg의 돼지고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소분해서 뭐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이거 하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이거 하고 이렇게 레시피 주면은 애들이 하지 않을까?
1: 그렇죠.
2: 근데 그게 처음에 너무 힘든데 하다 보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스페인에서 사실 자취 생활 처음에 스페인에서 했기 때문에
1: 네.
2: 처음에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죠.
1: 훨씬 맛있고 건강하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맞아요. 요즘에 좀
2: 훈련시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아, 진짜 할 일이 무궁무진하네요. 네. 유리책은 또 사진이 참 중요한데 사진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 네.
1: 그 책에 실린 사진 촬영 위해서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고요?
2: 지금 77개 레시피 있잖아요.
1: 네.
2: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근 한 번지 사면 그 당근으로 나눠서 쓰는 건데 한식이 아니라 보니 그 네. 특별한 재료들이 있어서
1: 그렇죠.
2: 그 수입업체들이 있어요. 스페인 식자재 수입하는
1: 그렇군요. 요즘 많아졌죠.
2: 네, 네, 네. 그래서 뭐 하면서 어쨌든 쌍 작업은 아닙니다.
1: 맞아요. 네네. 정말 정성과 정말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네네. 책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은 스페인 음식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요리책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의 저자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2: 누르바리치라고 하는 도쿄라고 하는 네.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막 혼자서 막 설거지 하거나 네. 요리하거나 요리 수업 준비하거나 이럴 때 좀 드는 좀 약간 도쿄니까 제가 네. 학생 시절 지냈던 도시이기도 하고 예, 하면서 좀 움직일 때 듣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재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네, 오늘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의 저자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석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지역마다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스페인 경우는 어떤가요?
2: 스페인도 당연히 그렇고 스페인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명하는 데가 일부고 이쪽에 포르투갈 쪽에는 네소양? 대서양 명하고 네. 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물론 지중해하고 이거가지만 이쪽에 남쪽 대서양 있잖아요. 그 참치 네. 그런 그쪽에
1: 네. 그 바다, 어종, 생산 바다가 어종이 다르네요.
2: 세 군데 정도 나눠지니까
1: 다양한 어종이
2: 그렇죠.
1: 있겠구나.
2: 그리고 내륙도 되게 크기 때문에 마드리드 중심으로 하는 그쪽의 내륙이랑 음식이 너무 달라요.
1: 네.
2: 근데 그거를 좀 살려고 이 책에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1: 거기 왜 항상 막 그 분리 독립 운동 하는 것처럼 자기네를 막 한 도시를 그쵸? 한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2: 네. 그 자치주가 네. 카타루니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있는데도 그렇고 네. 바스크도 그렇고 언어가 달라요. 완전히.
1: 그러니까는 네. 음식이 완전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가 네. 다르니까. 네. 네.
2: 근데 기본은 마늘 올리브를 소금이에요.
1: 아, 양념은 근데, 네, 마늘 올리브 소금. 네,
2: 아니면 그런 고기 같은 거 쓰는 부위나 아니면 소시지 그 조리소 소시지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 양념이 다른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같은 비슷한 토마토 같은데 거기는 그냥 빵에다가 그거 하나 긁어줬을 뿐인데 네, 네, 왜 이렇게 네. 맛있을까요?
2: 드셔보셨어요?
1: 네. 맛있죠. 너무 단순한데 맛있어요.
2: 이런 오늘 같은 그 무더운 날씨에 꼭 생각이 나는데 바타보다.
1: 네.
2: 근데 그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의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책에 실었는데 마드리드는 이쪽에 남쪽에는 토마토 갈아서 예. 거기에 양념해서 그거 위에 얹어서 먹거든요.
1: 네.
2: 근데 저는 처음에 접했던 게 바르셀로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좀 큰 캄파뉴 같은 네. 그런 빵 살짝 구워가지고 마늘을 이렇게 문질러요.
1: 마늘을 빵에다가.
2: 그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문질러요. 그 단면 잘라가지고. 근데 그게 살짝 그 주변만 이렇게 그 밥빵에 이렇게 숨이 들게 하는데
1: 네.
2: 그다음에 거기에 소금이랑 올리브오일 뿌려서 먹는데요. 그냥 그게 한 100점 먹었어요. 그 위에 하몽 같은 거 얹어서 먹고
1: 그게 보니까 개미지옥이더라고요. 한 입 먹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네. 먹으면은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계속 먹게 돼서 다음 음식을 못 시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2: 네, 네. 탄수화물 많이
1: 그러니까요.
2: 네. 하몽이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고
1: 더 맛있고 네. 하몽도 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2: 네. 맞아요.
1: 스페인 음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빠에야 떠오르실 것 같은데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네. 그렇죠. 세계적으로 뭐 빠에야가 아마 그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됐을 거예요. 그 지정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빠에야라고 알고 네. 갔고 거기서 먹은 것도 빠에야였지만 바르셀로나 살면서 제가 사실 빠에야보다 맛있다라고 느꼈던 게 그 오징어 몽물에 몽물 돌아가 있는 새까만 밥인데 아로스네그로라고 해요.
1: 그거는 빠에야라고 안 하나요?

0: 그거를 응. 어디 가서 시켜서 먹어봤는데 네. 저는 그것도 빠에야인 줄 알고 아 이제 빠에야는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아. 그러면서 먹었는데 그게 아. 아예 다른 요리였군요.
1: 네. 어디서요? 한국에서?
0: 아니요. 스페인, 아, 스페인 여행 갔을 아. 때. 네. 그 진짜 그 마요네즈 같은 걸 주더라고요.
1: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그 국물이랑 먹어야지 네. 약간 그 미린이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잡아줘.
0: 먹으면서 물이 너무 많은데 하는데 이게 엄청 양이 많은데 어. 계속 먹게.
1: 그거는 아마 그 네. 멜로소라고 하는 어. 그러니까 세 가지 있거든요. 어. 그 완전히 바삭 보슬보슬하는 그 빠에야 있고 네. 그다음 멜로소라고 하는 그 약간 리조또 아. 죽 같은 거. 그다음에 어, 갈로소라고 해서 국밥 같은 게 있어요. 아. 그 스프도 많고.
0: 아유 국밥처럼.
1: 그 쌀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수업에서 다 하는데 다 수강생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네, 네, 죽 좋아하는 사람이 네. 있고 또 죽 안 먹고 또 네, 꼬들밥 네, 좋아하는 네, 사람이 네, 있는 네, 것처럼. 네. 와 그렇군요. 스페인도 그러니까 결국 쌀을 이용한 음식이 많네요.
1: 네 맞아요. 쌀뼈 농사가 뼈 농사 맞죠?
0: 네 뼈 농사.
1: 그 이슬람 문화에서 네. 왔대요. 네. 이슬람 사람들이 그 이베리아 반도에 옛날에 아, 왔던 정말 그쵸, 몇 세기 뭐 그쵸. 5세 6세기 막 이때쯤 왔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게 쌀. 아. 그래서 발렌시아라고 그 지중해 명한데 쌀표 신고 간 거죠.
0: 근데, 아 그래서 발렌시아식 그 네, 바에야가 네, 네. 유명하군요.
1: 거기가, 네, 거기가 사실은 아. 탄생지죠. 네. 바에야가. 근데 다른 쌀 요리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냄비로
0: 네.
1: 하는 거.
0: 네.
1: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시문화를 네. 알아야지.
0: 그렇죠. 그렇죠? 네. 벌써 네. 오늘 배워보니까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 또 이렇게 막 바로 몸을... 잡아지네요.
1: 네. 네. 네.
0: 또 우리 한국 음식도 마늘이 안 빠지는데 스페인 요리도 참 마늘을 많이 활용해요.
1: 네. 마늘은 모든 레시피는 아니지만 꽤 많이 돌아가는데요. 양이 달아요.
0: 아.
1: 한국은 제 생각은 다진 마늘이 한 큰술 돌아가야 제맛이 나고 네. 그렇게 넣으면 스페인 요리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 진짜 하나. 딱 그렇게 으깨서 볶을 때 넣거나
0: 네.
1: 아니면 아까 빵 이렇게 고슬 때 넣고 넣거나 예. 그러니까 향 나요 정도 아. 아니면 조금 그 간질맛 예. 내기 위한
0: 그러니까 뭔가 이 마늘 향이 다가 되면 안 되는 뭔가 그렇죠, 그렇죠. 살짝 네네네. 정말 감미로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 네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약간 때려 넣는다 그래서
1: 저는 네. 한국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다 생각합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넣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렇게 많이들 하시니까 또 그 외에 또 스페인 요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소금, 올리브오일, 그다음에 마늘,
0: 네.
1: 그다음에 토마토인데
0: 네.
1: 아, 약간 하브도 있고 파슬리 허브. 뭐 이런 파슬리 아. 특히 파슬리 이태리 파슬리 필요하고
0: 그쵸.
1: 그다음에 사프란.
0: 샤프란 리조또 할 때
1: 그,
0: 노란
1: 그꽃 수수
0: 꽃의 수술.
1: 응. 네. 그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 모이는 게 그게 크로카스라고 하는 하브.
0: 그 엄청 비싸잖아요.
1: 예, 네. 2g 지금 요즘 물가가 올라가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1g이 3만 원 정도였어요.
0: 아, 1g이
1: 거의 큰 값이죠.
0: 그렇네요. 네. 근데 그게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 향을 지배해버리니까.
1: 예. 네. 근데 그거만 넣어야 되고 또 스페인 요리에 사실 사프란보다 또 많이 쓰는 게 있는데 네. 파프리카 파우더.
0: 아, 빨간색 파우더.
1: 네네네. 네. 피멘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파프리카나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 고추 있잖아요. 붉은 네네. 고추. 그거를 훈연해서 말리고 갈아진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맞아요. 그냥 고춧가루 그냥
0: 저도 햇빛이, 그게 있는데 네. 그거 하면 연기 냄새 나더라고요.
1: 그죠. 그래서 좀 약간 느끼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가 또 돌아가야 스페인 요리가 돼서
0: 아,
1: 그래서 사프란 넣을 때는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향이 없어지니까 안 넣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쓰게 되면은 스페인 요리 잘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자 오늘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 저자 나카가와 히데코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추천곡도 만나볼게요.
1: 네. 이거 제 나이가 알 수 있는 제가 네. 소개도 있었지만 제가 연세 대학원 다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90년대 다녔는데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대 정문까지 걸어가는 네,
0: 꽤 긴 길이죠.
1: 네, 네. 거기 그 신촌 라고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스피커에서 그러니까 그 음반 파는 그때는 음반 파는
0: 길가에서 이렇게 막 팔았잖아요.
1: 아, 네, 맞아요.
0: 네, 울려 퍼졌죠.
1: 그러면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때 제가 신촌 거의 골목이 명물골 걷고 있는데 그 노래가 들리니까 되게 그때 노래방 제가 노래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네. 제가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신청합니다.
0: 네. 이 곡을 들으면 그때 대학원 때 추억이 생각나겠네요. 일기예보의 좋아 보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네, 현재 유리교실 구르메 레브크헨 운영하고 계신데 이 구르메 레브크헨은 무슨 뜻인가요?
2: 구르메는 그 고메, 그러니까 미식 고메. 응, 아.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레브크헨은 그 독일어인데
1: 네.
2: 제가 독일어 학과였으니까
1: 아,
2: 독일, 그래서 독일어가 되는데요. 생강 과자,
1: 진짜 브레드 과자.
2: 진짜 브레드.
1: 아, 그거 혹시 사람 모양 과자 말하는
2: 사람
1: 건가요?
2: 사람 모양 이렇게 되는.
1: 크리스마스 때.
2: 네,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 아니면 독일에서는 그 먹는 것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약간
1: 모양처럼
2: 잔식, 응, 잔식하는 맞아요. 것도 있고.
1: 큰 것도 있고.
2: 네, 네, 네. 그 크리스마스 마켓 할 때 교회 그런 매장
1: 거기다가 이렇게 막 꾸미잖아요. 크림
2: 아, 맞아,
1: 같은
2: 맞아,
1: 거
2: 맞아,
1: 뿌려가지고.
2: 맞아. 네.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 셰프인 아버지에 따라서 독일을 좀 살았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기억이 되게 남아서 이거 90년대 인가 그때 이메일 시작했을 때
1: 네.
2: 메일 아드레스가 이거였어요.
1: 아, 아
2: 지금도 그래요. 레브크헨
1: 그때 메일 아드레스가
2: 네네네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가
2: 네,
1: 이제
2: 네,
1: 레브크헨이다 보니까
2: 네.
1: 그게 이제 요리 교실 이름이 네. 됐군요. 진짜 그 양력이 아까 뭐 잠깐 소개한 것도 굉장히 특별한 양력인데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뭐 독일어 전공하시고 스페인에서 또 지금 한국으로 또 귀화를 하셨단
2: 네,
1: 말이에요.
2: 네네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런 양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리를 또 소화하시는

0: 것 같은데 처음에 스페인 음식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맛있었어요?
1: 처음에 스페인 갔을 때 저한테는 제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운 거 지금은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네. 익숙해졌지만 네. 매운 거 안 됐던 것 같아요.
0: 일본은 매운 거 별로 없잖아요.
1: 네. 네. 그래서 매운 거 안 됐고 근데 저희가 또 일본 음식 중에 간장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그러니까 간장 절임 한국 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일본의 간장 절임 저는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수시나 회 먹을 때도 저는 간장 거의 안 소금 뿌리거나 아. 막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싫었었거든요. 엄마가 네. 집밥하면 네. 그 간장 요리는 좀 저 안 먹을래 막 이랬었는데 아. 스페인 가니까 간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금하고 오리브오일하고 토마토만
0: 그렇네요.
1: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맞았었어요 음식이.
0: 와, 보통은 애들 밥 안 먹으면 간장에다 비워주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미식이 발달돼 있어요.
1: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소는 좋아하거든요. 된장은 또 좋아하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좀 입맛에 맞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 가서 그 전에 조금 잠깐 독일에 유학도 가서 독일에서는 바타를 막 그렇게 씻고 먹었거든요. 네. 바타
0: 엄청 먹죠. 네.
1: 진짜 돈또했었죠. 돈 했는데 스페인 가니까 빠지더라고요. 오리브오일만 먹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20대 때. 네.
0: 와 정말 전 세계 음식 섭렵하셨네요.
1: 아니요 중국은 안 가서 제가 중국에 한번 갈래요. 네. 네.
0: 그렇죠. 네. 중국 동남아 이쪽은 아직 네. 안 가셨는데.
1: 네. 네. 아 동남아는 갔었어요. 네. 동남아는 좀 음식도 제가 좋아해서 가는데 갈 집 정도는 아니고요.
0: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요리를 보면은 아 이거 먹으면서 진짜 술 한잔 하고 싶다. 특히 와인 마시고 싶다 하는 네.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그 이번 책에서 와인과 함께 즐길 만한 요리 추천할 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1: 빵이하고 네. 빵콘 토마테라고 네. 그 바게트에 토마토 네. 문지른 거 그것도 진짜
0: 그거는 뭐
1: 그에 치즈
0: 와인 한 병 혼자 먹는 닭이죠?
1: 예. 빵 먹고 그거가 네. 제일 쉽고 그다음에 네. 요 책에 그 해물 파도 있는데 네. 조개볶음 그거는 나오는 조개 있잖아요. 바지락도 괜찮고 네. 모시도 괜찮고
0: 제철 조개
1: 네 마늘하고 파세리 이태리 파세리가 뭐 없으면 그냥 그 보글보글한 그 일반 파슬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괜찮아요. 다 줘서 그다음에 소금 그것만 있으면 돼요.
0: 그걸 먼저 그냥 이렇게 데친 네. 다음에
1: 하고 그다음에 그럼 하브를 마지막에 넣고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0: 그냥 조개가 입 벌리면은 네. 그때 파슬리 탁 던지면 네. 되는 거예요.
1: 근데 알리오리랑 여러분 하잖아요. 그 이태리 요리 몽골에 네.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아. 그 몽골에 와인 넣잖아요. 네. 스페인 요리 와인 넣는 음식 많진 않아요.
0: 오, 신기하네요.
1: 오리브유랑 마늘로 뭔가 베이스 만들어서 거기서 생선 굽고 육수 내거나 그런 네. 식으로.
0: 그거는 화이트 와인하고 먹어야 되겠다.
1: 네, 화이트 그쵸? 와인. 나 마시지만은 요리에 쓰는 거는 그러네요. 제가 많이는 네. 레시피도 안 썼던
0: 이태리하고 좀 다른 점이네요. 네. 와, 정말 요리 얘기 하다 보니까 코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1: 코너 만드시죠.
0: 네, 그러니까요. 그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만든 사람에 따라 그 맛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초보자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조개볶음. 스페인식 조개볶음. 네. 그다음에 책에서 만약 찾는다면 네. 도미 오븐구이라고 도미를 네. 세일하는 거. 그 마트 늦은 시간 가면 네. 좀 세배해요. 네. 그러면 그런데 한 마리 사가지고 내장 떼고 그 뭐죠? 네. 지느러미인가?
0: 요즘에 내장 떼달라고 하면 또 떼주니까.
1: 그리고 비늘 이것만 처리하라고 해서 사와서 도미 소금만 있으면 돼요. 소금 완전 소금 싸서 오븐 팬으로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생 소금 조림 네. 그
0: 소금 뿌리고
1: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가스파초 아니면 살모레호라고 하는 토마토 수프 그거는 믹사기만 있으면 되니까.
0: 그거 차가운 수프죠?
1: 차갑게. 두시는데
0: 지금 계절에 너무 좋죠.
1: 네네네. 해놓고 며칠 한 2, 3일 그냥 냉장고에서 두고 두셔도 되니까 지금 이런 그 잠맛 때 좀
0: 잠맛 때 좀 상큼하고 네.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음식 네. 카스파초 그렇군요.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어지고 또 계속 요리 얘기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어느덧 네 요즘 건강 관심 많잖아요. 네. 그 지중해 음식이 건강에 또 그렇게 좋다면서요?
1: 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제가 지중해 요리를 그래서 그 13년 전에 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건강 그 지중해 요리가 그 재료가 좀 토마토 마늘 오리브오일 예. 그게 몸에 좋다 하면서 좀 오리브오일 이제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쵸. 한국에서. 근데 그때는 뭔가 아는 사람만 알고 뭐 반서나 이런 데서 소개될 정도인데 요즘 제가 보니까 되게 그게 보급 됐다.
0: 요즘에는 눈 뜨면은 올리브 마시는 사람 엄청 많아요.
1: 그리고 되게 빨리 네. 정착해요 한국 사회. 근데 맞아요. 고급화돼가지고 그 일상화된 것 같아요 공간이. 그게 참 좋아 저로서는 참 좋은.
0: 그렇죠. 네. 건강 좋은 건데 우리 네, 다 같이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히데코에게 요리란 무엇일까요?
1: 제가 이 책을 스페인 요리 책이 그 사인할 때 그 지금 말을 되게 사인할 책이 나올 때마다 좀 사인하는 말이 좀 되게 제 고민하거든요. 어떤 메시지 되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하는 몇 개 있는 중 하나가 사람을 그러니까 인생 사람을 네. 이해하는 언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요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언어다.
1: 요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언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 언어가 된 거죠. 저한테는 언어가 됐었던 거고 요리가 있어서 한국에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0: 네.
1: 제가 원래 사람 좋아해요. 사람 네. 좋아했으니까 기자도 되고 싶었고 그런 건데 그 좀 쉽게 사람이랑 섰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 하기 위한 수단?
0: 그렇죠.
1: 네.
0: 뭐 이, 가장 좋은 수단이고 네.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예. 네. 네.
1: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0: 네. 히데코에게 요리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 추천곡은 네. 못 들어보겠지만 원래는 어떤 곡이었나요? 어떤 곡이었나요?
1: 못 들어보는 건 네. 저기 프레디 마큐리랑 몬세랏 가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두 면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0: 네.
1: 개막식 할 때 불렀던 노래고 그때 제가 프레스 그때 그 도쿄 신문에 프레스 그거 통신원 했으니까 20대 초반인데 참 중반인가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들었을 거예요.
0: 아니에요. 이제 요리책을 사신 분들이 이 곡을 틀어놓고 스페인 요리를 하면 됩니다.
1: 이거는 바르셀로나 계속 말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가끔 생각이 나면 제가 들어주는 노래거든요.
0: 네. 오늘 스페인 음식 이야기 또 문화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또 곧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히데코의 스페인 요리 저자 나카가와 히데코 선생님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국밥집에서 박승우. 허름한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다 보면 그래도 사는 게 뜨끈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장난 시계와 삐걱거리는 의자와 비스듬히 걸린 액자가 다정하다는 생각이 든다. 뜨거운 국밥 한 숟갈 목젖을 데워오면 시린 사랑의 기억마저 따뜻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로움도 쓸쓸함도 다 엄살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자리 모여 앉아 제각각의 모습으로 국밥을 먹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낯이 익었다는 생각이 든다. 소주 한 잔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며 구겨진 날들이 따뜻하게 펴지고 있다. 이런 게 밥 한 그릇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겠죠? 박승우 시인의 국밥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분석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입니다. 8월 17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고 있죠.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세 후보의 출마 선언만 남은 정청래 전 대표까지 4파전의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강경 행보에 당내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 4당이 바라보는 정치권 소식 이모저모 자 국회 가는 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이분들 중 누구든 국회를 가셔야 됩니다. 네 분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정광재.
3: 죄송합니다. 제가.
4: 아니, 이광재 의원은 이미 국회 갔어요.
3: 광재는 이미 있으니까 안 가도 되겠네. 예, 예, 예.
1: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5: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가신 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해 주셨고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7: 네, 이번에 이광재 의원과 함께 겨뤘던 김성열입니다.
1: 아, 네 분 중에는 유일하게 이번에 출마하셨던 네, 김동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청취율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꼭 좀 네,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계시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뭐 의견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저에게 언제나 보내주십시오. 제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이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이라 그런지 청취율 조사와 관련해서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황현이 열린 토론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 전화 받으면 네. 기본 아닙니까?
1: 왜 이러십니까? 여기 KBS입니다. 아, 네. 공영방송입니다.
3: 아,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이거.
1: 예, 네, 정신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송과는 사뭇 다릅니다. KBS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 국회 가는 길에 계시지만 저도 이제 동시간대 1위 가는 길에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간 기싸움이 뭐 요즘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 전 총리 출연해서 화제죠. 이 계엄당의 행적을 두고 친청계의 공세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해명의 시간을 가졌는데 국회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보셨겠죠?
5: 네, 네
1: 모든 의혹이 좀 해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8: 네, 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음 뼈랑 넘어오는 거 그리고 네. 국회 지하 복도에서 뛰어와가지고 실제 국회 엘리베이터까지 타는 그 장면까지 다 나왔는데 네. 저는 클리어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터지기 전까지는 실제 안 왔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이 막 일파만파 그냥 퍼지고 있었어요.
1: 맞아요.
8: 근데 이 영상이 딱 드러내므로 인해서 아 1초 딱 그 찬성 버튼 누르고 1초 뒤에 딱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서
1: 그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8: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클리어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뭐 밉게 보면 뭐 밉지 않은 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오해나 혹은 뭐 밉게 보시는 분들에게 소구할 목적으로 여전히 그 두 시간 뭐 했냐라고 하는 이성윤 의원의 뭐 이 지적도 있던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적당한 그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전당대회 끝나면 안 볼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분담할 것도 아니고 헤어질 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악질적 공격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김정열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의혹이 해소됐으니 뭐 오히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사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더 센

0: 이거 의혹 제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 네. 이건 어차피 처음부터 본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서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사실관계 확인돼도 물러나지 않을 건데 저는 이게 좀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간 게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의 기본은 뭐냐면은 계엄에 동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김민석 총리는 사실은 그전에 이미 계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고 설사 이날 진짜 투표를 안 했다더라도 이 사람이 계엄에 동조한 건 아니라는 거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는 계엄을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경고를 했던 이런 사람이니까 네. 그럼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걸 왜 공격하는지 저는 사실 다른 당 싸움이니까 좀 관전자 모습으로 보긴 하지만 정말 좀 되게 없어 보이는 공격이다. 그리고 감기약 성분까지 묻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봤을 때 아 저쪽은 지금 기싸움 정도가 아니라 혈투를 벌이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감기약 성분까지 이야기하라라는 거는 2시간 잘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렇죠. 뭐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김우준 씨가 정청래 전 대표에서 김민석 전 총리로 어떻게 보면 좀 갈아탔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김민석 전 총리의 의혹을 다 해명해 준 듯한 방송이었거든요.
2: 근데 전반적인 그 인터뷰 분위기는 완전히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의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네. 굉장히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다고 봐요.
0: 근데 그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게끔 얘기하게 네. 도와줬거든요.
2: 그러니까 일부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황현희 앵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전문가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할 때는 한두 종목 투자하죠. 근데 그 돈이 3억, 5억 되면 몇 종목 투자합니까?
0: 한두 개 종목 투자합니다.
2: 그래요? 이야, 이건 먹방 투자자네. 포트폴리오 투자해야죠.
0: 아닙니다. ETF 투자하면 되죠. ETF 하면 전 알아서 자동으로.
2: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0: 원하는 대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2: 그러니까. 아, 이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잃을 게 없었으니까 그냥 아 냄새가 난다. 네. 뭐 이런 식의 음모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킬 게 많아진 사람이에요. 뭐 지난해 매출만 김어준 씨 뭐 갖고 있는 그 언론사가 454억인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청래 민당 전 대표를 한번 밀어봤는데 분위기가 내가 계속 정청래 전 대표만 밀다가는 나중에 좀 후환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는 네네. 파리 갔다 오면서 일종의 파리 구상을 하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내가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갈등 관계에 있으면 혹시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내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갈등 관계를 일정 정도 좀 해소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0: 그렇죠. 김호준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업가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조회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독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끝에 있다가 좀 중간으로 온 느낌?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호재 공보부장님.
3: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자신을 둘러싼 아주 가장 큰 의혹이었던 의혹을 그 김어준 씨가 많이 해소해 줬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김어준 씨가 그럼 김민석 후보에게 줄 섰냐 그건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아직 출마 선언 안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그렇죠. 출마 선언하고 혹은 뭐 송영길 지금 출마 선언한 송영길 고민정 후보 등 다 불러서 난처한 것들 더 다 해소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아마도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불렀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김민석 총리가 그 뭐냐 의원 시절에 그 계엄 해제 표결 왜 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영등포입니다. 네. 지역구가 여기 여의도예요. 네네. 국회의사당이 본인의 지역구예요. 그리고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6개월 전에 본인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계엄 해제 표결 안 했다? 네. 궁금하긴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신 어디 갔었냐. 그리고 박선원 의원과 계엄날 저녁에 그 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뭐 연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연락도 했고 6개월 전에 알았고 자기 지역구 차로 10분 거리거든요. 김민석 의원 집이.
0: 그러니까 바로 여기 다리 건너죠.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 이번 기회에 잘 털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잘 털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뭐 불필요한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어떤 지지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주는 방송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 김어준 씨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공정하게 할 거다라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방송 아니었나요?
0: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칼날을 다듬어가지고 찌르려고 들어갔는데 이거 무뎌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제대로 된 공격은 아니잖아요.
3: 어, 이 CCTV가 나오기 전까지는 날카로워 보였는데 이제. CCTV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수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 그
0: 완벽한 방어가 됐다.
3: 완벽한 방어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고자 한다면 당신 박선원 의원과 계엄 얘기를 계속했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가 되고 그 사이에 약 먹고 잤다고? 그건 좀
4: 아니 그것도
3: 이상하긴 하잖아요.
4: 해명이 됐어요. 박선원 의원하고 마치 통화한 것처럼 묘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는데
0: 네.
4: 박선원 의원이 2024년도 저희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1년 뒤 2025년도 12월 3일 날 딱 그 책을 펴네요.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건 맞는데 그 내용을 통화로 얘기한 게 아니고 문자로 얘기했다고 분명히 거기 1년 전에 낸 책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오해가 다 바로 잡혔고 그래서 마치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시간에 깨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냥 문자를 보냈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또 밝혀졌죠.
0: 알겠습니다. 점점 더 발언 수위가 거세질 것 같아요.
2: 네.
0: 뭐 남의 당이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어, 당연히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자기 정치라는 얘기 나오면서
0: 네.
2: 내가 자기 정치했냐 다른 사람이 자기 정치했던 거냐 이런 거 있고 송영길 의원이 오늘 그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요새 얘기로는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인데
0: 네.
2: 홍명보 체제 같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국민적으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분노감이 돌고 있는데 당신 말이야 홍명보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국민적 분노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건데
1: 심했네.
2: 네. 심했죠.
1: 네, 심했어.
2: 어, 이렇게
0: 중 가장 심한 말이죠.
2: 가장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0: 아, 이 방송 홍명보 같네요. 뭐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좀 요즘은 좀 심한
2: 근데
0: 말이죠.
2: 이게
0: 네.
2: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난해 있었던 당대표 선거는 1년 임기의 보궐선거 성격이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요. 중앙당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0: 네.
2: 2018년에 있는 그 총선 공천은 2024년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잖아요. 내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다.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했던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번에 그 당대표가 됐을 때 2028년 공천은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그 공천 결과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냐? 2030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0: 그렇죠. 네.
2: 뭐 사생결단이죠. 그리고 네. 지금 밀리면은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도 위기다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사생결단식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뭐 지금 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희망회를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2: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 무조건 나옵니까?
2: 그럼요. 아니 자기가 나와서 최고위원회의에 자기가 비록 당대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단이 몇 명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수가 거기서 안 나가고 병사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0: 그 뒤에 있는 최고위원
2: 그렇죠,
0: 후보신들.
2: 예.
0: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멸칭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좀 나와 계시고 또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했고 이제 김어준 씨다가 좀 중간에 오신 것 같고
2: 네.
0: 유시민 씨도 좀 잠잠합니다.
2: 네.
0: 요즘에 보니까.
2: 네.
0: 그럼 남은 건 조국 전 대표와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인데 이 구도 김성열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청래 후보로서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은.
1: 정청래 후보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0: 안 나올 수가 없다. 예,
1: 왜냐하면 지가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이 싸움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된 직후부터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당 대표가 되자마자 일성으로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하려고 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문제 있어서 청와대에서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안고 가겠다. 이 얘기는 사실 이재명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동료를 챙기지 않는다라는 비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0: 그게 첫 단추였죠.
1: 첫 일성이었어요.
0: 예, 맞아요.
1: 일성으로 그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박찬대 전 이제 후보와의 갈등 관계가 좀 되게 서운했던 모양이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이후로도 뭐 왕관 사진이 나온다거나 대통령 사진을 뭐 저기 지방선거 때 못 쓰게 한다는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거는 정책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말로 감정의 골이구나. 이 감정의 골이 있으면은 이거는 치유되기가 어렵거든요.
0: 그것도 있었고 1주년은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해외 순방 결과 주식 그렇죠. 5천 달성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청래 대표 쪽에서 뭔가가 나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마이크를 뺏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날의 주인공이 청와대가 돼야 되는 때마다 이제 뺏어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실무진들은 그런 거 일정을 좀 조율을 하거든요. 근데 일정 조율이 안 됐어? 그럼 이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합리적 의심들이 있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는 100%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심한 싸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조국 혁신단 입장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오늘도 거기에 대한 발언이 좀 나왔는데 김민석 정총리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또한 폭탄 선언식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당이 오히려 분열하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까?
3: 그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절반이 맞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정청래 대표의 합당 선언 합당 제안이 좀 급작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본인도 내가 좀 거칠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저희는 워낙에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당무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는 어떤 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저희 당이 가장 큰 피해고 하지만 이제 절반이 틀린 얘기는 뭐냐면 친석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합당을 반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려 놓고 너 왜 넘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0: 네.
3: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맞고 절반 안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김성열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추어 가지 않고 자기 정치를 했다. 그거는 정치인이라면 그냥 자기 정치 하는 거거든요, 원래. 정광재 대변인도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을걸요? 그럼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0: 네네.
3: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많은 어떤 지지자들과 당원들로부터 정청래 대표가 많이 이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자신이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받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3: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다만 당신 자기 정치 하지 않았냐. 라고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이야기를 국무총리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무총리는 오히려 자기 정치를 해서 안 되는 자리예요. 당대표는 자기 정치 하면 그만이에요. 하고 그 당원들로부터 선택받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행정부의 내각 아닙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자기 정치 하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0: 네.
3: 김민석 총리가 뭐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호남에 뭐 집도 구하고 그게 더 오히려
0: 그러니까 사퇴하기 전에 그렇죠. 먼저 움직였다. 뭐
3: 국무총리 시절에 거군요.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게 네. 더 오히려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자기 정치 한다라고 정청래 대표 공격 안 하셔도 된다.
0: 네.
3: 그게 더 자기 거울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어떻게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이게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3: 조국 네. 대표
0: 지금 이번 전당대회 입장은 어떠십니까?
3: 아, 이번 전당대회요?
0: 예.
3: 아, 민주당의 전당대회. 아, 조국 대표님께서는
0: 네.
3: 실제로 지금 조국 대표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하거나 하는 그런 참모가 있는 건 아니고.
0: 아, 지금 현재 혼자 그러면, 그 SNS 활동도 혼자 결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3: 아, 그럼 지금 이제 일반 네. 이제 당원이시고.
0: 네네.
3: 근데 다만, 민주 진영 내부에서 서로 멸칭을 써가면서
0: 네.
3: 이렇게 진영이 붕괴될 정도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0: 표하고 계십니까?
2: 그런데 네. 그거는 이심전심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룹은 이른바 문조톨레유 그룹이고 거기에 지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대신 뭐 정청래 민당 대표 선전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 면에서 밖에서 치어리딩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SNS 메시지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0: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도움 안 되는 거
2: 최근에 조금 반감이 좀 커져갖고 그런데
0: 네네.
2: 그래서 조국 전 대표는 당연히 정청래 민당 대표가 되는 게 앞으로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김민석 전 총리는 이번에 자기 정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조국 혁신당과의 거친 합당 이런 거 얘기한 거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대당 합당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알아서 기어들어와라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0: 기억적으로 당연히 표현이.
2: 걸어 들어와라. 네.
0: 아,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와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청래 대표가 네. 되면 네. 당대당 통합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0: 네네. KBS를 좀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다음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고민정 의원의 출마는 사실 좀 의외란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내부는 고민정 의원의 당대표 도전 어떻게 먼저 보시는지 네. 민주당이
4: 저는 주초에 고민정 의원을 만났어요. 뭐 지나가다 만난 건 아니고 네네. 방송 끝나고 이제 만났는데
0: 아 무슨 식사 자리 같지?
4: 아니 방송이 둘이서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방송을 하고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아 출마를 하는구나. 그때 출마 선언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의미는 있겠다. 어떤 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뭐 친문 세력을 무슨 규합해가지고 뭐 세력 대 세력으로 붙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정청래 전 대표께서 친문 세력을 규합해서 어쨌든 여기 싸워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고민정 의원의 출마 자체가 그걸 약간 형형화시켜요. 좀 약간 무위로 좀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약간 세대교체를 세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민생, 뭐 청년 민생 같은 걸 다루고 그 우리가 민주당이 그러한 목소리들 더 받아서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치러야 된다. 언제적 86이냐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가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4: 근데 그런 차원에서
0: 뭐 청년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4: 예, 그러니까 예. 약간 낡아 보인다라고 하는 뭐 이 느낌의 민주당의 모습이 있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목소리가 좀 울려 퍼지게 되고 또 최근에 뭐 오늘도 결정됐습니다만 청년 최고위원 뭐 이거 또 부활한다고 하고 하니까
0: 네.
4: 청년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럼 청년들이 더 많이 호명될 것이고 내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 생겼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4: 예, 그렇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것이 기화가 돼서 실제 앞으로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0: 요거 조금만 네. 더 깊게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고민정 의원의 출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4: 네. 의중은 0%라고 봐야죠.
0: 0%예요?
4: 예. 오. 그리고 뭐 젊은 사람이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전 대통령께서도 뭐 당연히 그것은 박수 쳐주실 일인데
0: 네네.
4: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적인 결정이거나 혹은 그거를 뭐 비호해 준다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0: 없는
4: 있고
0: 예.
4: 예, 실제로 이 당이 어떤 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떤 방치 상태로 좀 두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인식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던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1979년생이에요. 근데 뭐 연령으로 뭐 이렇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가 좀 더 가까운 그런 40대 주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김성열 최고님 그 사실 그 고민정 의원이 청년에 대한 뭔가 정책을 낸다거나 청년을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모습은 저는 사실 본 기억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민주당이 지금 2030 청년들을 잃어버린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때 인국공 사태라든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께서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청년들을 뭐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과연 진실성 있게 다가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이 안 됐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좀 보여요.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측에 이걸 받아서 가는 건 아니다. 즉 우리 문재인 대통령 측 친문 그룹이 다 정청래 대표를 돕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인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한테는 굉장히 뼈아프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약간의 보험을 드는 성격일 수 있어요.
0: 네.
1: 김민석 쪽이 당선이 될 경우에 그때 받을 뭐 비난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의 이 출마가 여러 가지 의의를 저는 함의를 하고 있고 뭐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0: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과연 판을 흔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한 말씀 있으세요?
2: 판을 흔들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선호 투표도 한다 그러면 어쨌든 3인으로 좀 줄여질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2: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0: 네.
2: 판 전체를 흔들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지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문조톨레유라는 멸칭에서 자기 이름이 자꾸 언급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고 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의 친문색채, 친노 친문색채를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좀 출마한 성격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선호투표제가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친청계는 이 방식이 뭐 당원 당규 위반 우려 있다 뭐 이렇게 반발했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당원 위반 우려가 없다고 결론을 오늘 내렸죠. 그러면서 최고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뭐 공을 최고위로 넘겼는데 친청계가 반발하는 이유 뭡니까? 이거는 친청계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4: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고 명분을 걸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당원 당규 위반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 당규를 그 지도부가 통과시켰어요. 1년 전에.
0: 맞아요. 네, 네,
4: 그렇기 때문에
0: 네.
4: 지금 그거는 그때 당시 통과시켰던 지도부가 이제 와가지고 당규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거는 거는
0: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4: 그렇죠. 설득받을 수가 없죠. 네. 더더군다나 당원에는 당규에서 정한다. 당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네네.
4: 심플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결선 투표의 종류 중에 선호투표제도 그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때 당무위에서 통과시킨 게 그게 1년 전 이 지도부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0: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거는 제가 볼 때 명분을 얻기 어렵고 그러니까 전준희에서 다시 회의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그냥 선호투표제 한다. 왜냐하면 장점이 많은 제도거든요. 이 제도의 장점은 기존의 투표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3일 뒤 혹은 일주일 뒤에 결선 투표제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0: 원래 그랬죠.
4: 네, 그러면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 확률상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러면 당원 주권주의에서 당원들이 더 많은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게 기조인데 결선 투표를 할 때 투표율이 떨어질 그 상황으로 그걸 몰고 가면
0: 네.
4: 당원 주권주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뒤로.
0: 그렇죠.
4: 그러니까 근데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투표를 순위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1번을 찍었던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2번 3번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0: 네.
4: 결선 투표제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투표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0: 그러니까
4: 거거든요.
0: 원샷 한 번에 끝나는
4: 그렇죠.
0: 선거잖아요. 당대회
4: 네,
0: 선거잖아요.
4: 맞아요.
0: 그러니까
4: 네.
0: 1위부터 뭐 3위까지 해가지고.
4: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거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이익이 더 큰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3: 예를 들면 네. 이제 선호 투표제라는 게 한 사람이 한 명을 찍는 게 아니라
0: 네.
3: 내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찍어서
0: 그렇죠. 1등, 2등, 3등을
3: 그렇죠.
0: 찍는 거죠.
3: 1, 2위 표 이제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에 3등이 받은 표를 이제 3등 후보가 3등 후보에게 준 2등의 표를 1, 2위에게 나눠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이동학 최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 안 해도 한 방에 다 끝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고 다 좋은데 정청래 측에서 정청래 대표 측에서 그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지금 전당대회는 정청래 대 김민석 송영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3: 김민석 송영길 대 정청래예요. 그러면 이 선호 투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송영길을 찍은 사람은 이순위로 김민석을 찍을 거 아닙니까?
0: 네네.
3: 그러면 이순위 표는 다 김민석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이게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다. 선호 투표 자체가 선호 투표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송영길, 김민석 단일 보통 이제 후보들이 단일화 선언도 하고 막 협상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아예 없이 그런 어떤 절차 필요 없이 투표만으로 다 자동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제도 아니냐.
0: 네네.
3: 이래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다 생각이 좀 다르겠죠. 이거 송영길 후보한테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등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1등이 되고 뭐 유리하다라고 하면 2등은 이제 송영길 의원을 뽑겠고 3등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4: 하니까.
0: 예, 이제 3등으로 네. 이제 빼니까.
4: 네.
0: 그러면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역시 정청래 대표를 뒤로 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1위를 지지하는 사람은 어차피 김민석 후보를 뒤로 뺄 거고 그 2등은 송영길 후보가 될 거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0: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래도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0: 네.
2: 1등, 2등 후보는 김민석 전 총리하고
4: 정래
2: 전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고
0: 네.
2: 상대적으로 송영길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표는 조금 더 많아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유리한 사람은 김민석 전 총리일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아,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는 전략적 연대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이른바 친명이라는 이름으로.
0: 그래 보이죠.
2: 그러면 투표할 때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 뽑은 다음에 송영길 뽑을 거고, 송영길 뽑은 사람도 김영길, 그 김민석 뽑을 거고, 정청래 민당 전 대표만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정청래 전 민당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고, 그 뭐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작년에 본인들 지도체제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시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그런 정치적 유불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선호투표제가 복잡하고 뭐 경제적으로 좀 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줄일 수 있고 사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제가 갖는 장점이 더 큰

0: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50% 이상 딱 득표하면서 그때서부터 야 나는 과반 득표한 당대표야라는 당 대표로서의 권위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가 우리 국민의힘 채택하고 있거든요. 선호 투표가 뭐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1: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제도는 좀 직관적인 게 좋습니다. 선호 투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냥 결선 투표에서는 직관적이거든요. 우리 직관적인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승복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수능 한번 치고 가면 그냥 수능 점수로 그냥 가면은 다들 좀 그러해도 그 승복하거든요. 수능 점수가 이렇으니까.
2: 네.
1: 근데 학생 종합부로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고 하면 복잡하고 사실 승복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는 웬만하면 직관적으로 딱 설계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김성현 씨는 어떻게 보세요?
3: 근데 선호투표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인 2표제의 변형된 형태예요. 한 명이 두 명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네거티브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비호감도가 낮아야 돼요. 2등이라도 뽑히려면.
2: 네네.
3: 근데 가장 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후보자들끼리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 2등 찍어줘. 내가 너 2등 찍어줄게. 이렇게 되면 미니 왜곡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인데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그 부분이 자기에게 너무 불리하다라고 지금 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선호투표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하기 나름인데 민주당에서 이게 이미 1년 전에 본인 당대표 할 때 결정이 됐다면 그걸 와서 지금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명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2: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친명계가
4: 오늘의 지금,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측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리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 뛰어봤잖아요. 평택선거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부산선거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서울선거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2: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5: 이 과정을 통해서
0: 우리가 질문하면 다 반대로 얘기하는 좀
4: 아니 근데 이제 여기다 물어봤는데 아니 그렇게 중간에 변수가 나타날 것 같아요.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배제 투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지지하는데 이 나에 대해서 가장 아프게 공격하는 사람, 저 사람은 무조건 3등이다. 이렇게는 배제 투표가 각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2: 그렇죠.
4: 그것에 대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이 싸우는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네거티브도 변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룰 안에서 잘 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전제로 한 예측은 다 틀릴 거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그냥 이걸로 해보자.
2: 이거 그래서 최고위에서 결정 내려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결정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네. 오늘
2: 저녁까지 결정을
4: 오늘 거의 결정 내리거나 내일 최고위가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결정 내리거나.
2: 어떻게 결정 날 거 보세요?
4: 저는 전준희에서 지금 만장일치로 지금 선호투표제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그 얘기한
2: 넘겼잖아요.
4: 만큼
2: 예. 예,
4: 최고위에서도 결국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최고위에는 친명계가 많잖아요.
4: 아니 이제 뭐 친명계 이런 거 이게 큰 틀에서의 명분인데 네. 친명계에서 이걸 계속 막을 명분도 없을 거예요.
2: 명분이 없다.
4: 전준위에서 예. 결정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걸 또 다시 막는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결정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욱 대표의 반말 손팻말 이것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 내용이 이제 뭐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 들고 개펴서 봉쇄 시위에 등장을 했죠. 뭐 여권 반발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좀 이름을 그냥 쓴다든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아 이게 네. 보수는 그래도 과거 이제 뭐 민주 진영에 비해서 품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런 뭐 대통령 호칭을 안 붙인다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2: 네.
0: 반대로 민주당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보수 정당의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한 경우도 많았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탄핵 정국이었다고 하지만 그 해가 병신년이었거든요. 잘 가라 병신년
2: 네네.
0: 이런 발언도 막 민주당에서 나오고 그랬었어요.
2: 네.
0: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정당의 대표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례적인 건데 저도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장동욱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존칭을 붙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동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5: 저도 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대통령께서는 이 고등학교와 관련된 발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싸운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일단 틀렸고 야당 대표로서는 대단히 경박하고 경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들을 좀 모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도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냐 뭐 왜 너 혼자 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 그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5: 예, 네. 자기도 데리고 가라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드리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당내에서 리더십을 세우기가 어렵고 당 밖으로 외연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지지도를 모아야 되는 어떤 궁핍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작용이 됐다고 보여지고 이 자체가 계속 저는 2018년도 19년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계속 가다 보면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총선 대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오히려 손을 내밀고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계속 바깥으로 빗겨나고 있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아니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자꾸 장동욱 대표가 뭐 지금 전국 순회 돈다 뭐 인천 뭐 가고 뭐 어디 영남 쪽 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뭐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뭐 50만 명 넘어선 거 거론하면서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앞에 있는 현안들 많잖아요. 뭐 눈앞에 있는 뭐 보안 수사권도 그렇고 뭐 상임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이 결정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앞두고 자꾸 외곽으로 또 혼자 다른 의원들을 동행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3: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니까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못 얻는 것 같아요. 네. 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면은 원내 사정에 좀 더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선관위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겠죠.
2: 네.
3: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의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게 좀 더 소구를 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방법도 좀 안타까워요. 아까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보수 쪽에서 품격이라는 걸 중시하는 건 사실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자들한테 그걸 얻으려면 같이 투쟁을 하더라도 품격 있는 방식의 투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야당의 당대표의 워딩으로서 과연 적절하냐를 놨을 때 내용을 다 떠나서 이걸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이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인터넷 댓글 쓰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이 야당 대표가 마스크 쓴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본인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근데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뭐 이게 강경 행보가 나오니까 당내 사퇴론이 점점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무슨 뭐 또 이런 막 논란들이 확 불 때도 갑자기 미국 가고 뭐 이런 논란이 확 불 때 갑자기 단식을 하고
4: 병원 입원하고
2: 예. 장동혁 필리버스터 하면 또 그렇고
1: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미국 가고 싶으면 가고 굶고 싶으면 굶고 뭐 필리버스터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당히 고독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내에 자기 편이 없어요. 박준태 의원 한 명 있어요. 비서실장 한 명 정도.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국회 안에.
2: 네네.
1: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 불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무실이 있기가 불편한데 네. 그 계속 올림픽 공원 가고 하는 거예요. 그 가 누구도 안 가잖아. 혼자 있는 거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공격,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격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오합지졸처럼 보여요. 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당이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아 좀 국민의힘 좀 잘하네. 견제하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별로 긴장하지 않거든요.
2: 알겠습니다.
1: 왜냐하면 네. 장동 대표가 늘 저런 식이니까요.
2: 어떻게 보세요? 장동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0: 지금 조부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2: 네.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견제와 비판을 하면 민주당이 야 우리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책 능력이라든가 민생 정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는 좀 봉합 국면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우리끼리 뭐 징계한다 그러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된다 누구는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2: 아, 이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0: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 거긴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지금 해갖고 똘똘 뭉칠 수 있는 사람은 30%예요. 근데 우리가 총선

0: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근데 자기는 어쨌든 올림픽 공원에 있는 청년들이든 뭐 강성 지지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서 그 사람들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지금 당장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당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거의 없을 겁니다. 다섯 명 빼고.
1: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정동영 대표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징계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다섯 명이 누구냐고 지금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환 최고위원 이야기까지 저희가 로고 나온 동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4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3570님. 국회 가시면요, 우리 잊지 마세요, 라고 문자. 당분간 잊으실 일 없으실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는. 예.
3: 이 중에서 누구라도.
1: 3570이 예. 예. 잊지 말아달라고.
0: 잊지 말겠습니다.
1: 지금 총선은 2년 뒤에 있으니까요. 네. 예. 2년 정도는 저희와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0: 비밀번호라도 설정해놔야겠네요.
1: 네. 3570. 자, 8268님. 서로 당이 다르지만 토론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 엄마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방송 청취율 1위로 가봅시다 라고 아주 좋은 문자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전 정치 얘기 웃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인상 쓰고 화내고 그래봤자 뭐 이익 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예.
0: 제가 진짜 옛날 얘기인데요. 네. 그 군대 병장 시절에 네. 상병이
1: 그 군대 조심인가요?
0: 물어보더라고요. 상병장이 뭐 하고 싶습니다. 야, 나 나중에 정치할지도 몰라 이랬더니 네.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야, 난 진짜 웃으면서 정치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싸움만 할 게 아니라 네네. 상대방과 이렇게 좀
3: 결과를 만들어내고
1: 네. 네. 군대 얘기는 미리 막아야 됩니다.
3: 별 얘기 아니었군요.
1: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0: 아니 길어지면 걔네 방송에 방해될 것 같다.
4: 난 또 타령이라도 했나
1: 그 얘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님 황현임 씨님 방송에서 당끼리 다투는 모습 보면서 인상 찡그렸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서로 인정하고 소통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진행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즐겁게 정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분은 샵9730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저희 토론에 녹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죠. 징계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 조경태 의원 얘기가 갑자기 좀 부각이 됐어요. 오늘 제가 조경태 의원도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박덕흠 의원이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윤리위에서 징계할 분위기입니까? 지금 어때요? 그 내부에서는?
0: 무슨 얘기로 이렇게 그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해놓고 왜 개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뽑지 말고 나를 뽑아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에 대해서
1: 조경태 의원의 말은. 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쪽에도 전해서 그건 정치적인 행위다.
0: 그렇다고
1: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윤리위원회에 장경욱 대표를 그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윤리위원회라는 게 누가 구성한 겁니까? 장경욱 대표가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런 명분도 있지만 새싸움인데 그 새싸움에서 조경태 의원이 과연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정치라는 게 또 같은 당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0: 네, 그것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뭐 이 본인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국회의장 되려고 저렇게 했던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다시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면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전 분위기만 놓고 보면 큰 것 같아요.
1: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 의원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게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면 증거가 확실한 조경태 카드를 꺼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그 무대 위에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는.
0: 그 사자성어 중에 살개의 경후라는 게 있어요. 네. 닭을 잡아서 그 닭 잡는 시범. 거를 본 예. 그 원숭이가 놀라도록 한다는 건데 당의 기강을 잡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상대적으로 절차나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쉬운 상대를 골라서 뭐 이런 징계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절차나 내용 면에서 부족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해갖고 다 인용되는 경우를 봤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패잖아요. 네. 이런 거는.
2: 제가 조혁신당이 한번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네. 맞는지 한번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1: 우리 모두가 다 평가해 보죠.
2: 그래 해 보십시오. 네. 해 주십시오. 자, 네. 장동혁 대표는 제가 아까 외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계속 군기를 한번 잡아야 돼요. 지금 당내 군기를 네. 한번 잡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주변을 살펴봤더니 조경태 의원이 좀 만만해 보여요. 왜냐?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렇잖아요. 개파가 없어요. 민주당 네. 출신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3: 민주당에서 4선하셨죠.
2: 그렇죠. 네. 그리고 국회 와서 지금 6선인가요?
3: 2선을 더 하셨죠.
2: 네, 그렇죠. 중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다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개파는 없지만 자기보다 선수가 높은 딱 사람을 군기질을 잡음으로 인해서 나 봐라 무섭지 않느냐라는 대상으로 삼기에 조경태 의원이 가장 좋다. 가장 깔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실체적 증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 박덕흠 의원 찍지 마라는 문자 내용이 있대요.
3: 증거가 있다라는
2: 증거가
3: 거죠.
2: 실체적 증거가 있대요. 그러니 이거 처리하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대상으로 삼기가 좋다. 그럼 이제 반대로 조경태 의원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조경태 의원은 육선했거든요. 차기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돌파구가 없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역공격함으로써 최소한 자기가 징계를 받고 떠나면서도 나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라는 최소한의 이미지는 챙기면서 떠날 수 있는
1: 이슈의 중간으로 들어온 거죠.
2: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는 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양측에 이제 서로가 맞아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4: 네, 이 부분은 그 친한계와 장동혁계 당권파의 싸움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게요. 조경태 의원이 하는 행동은 명백하게 경선 불복이에요. 당에서 경선에 불복하게 되는 일을 허용을 해주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방의회에서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임위원장 누구 뽑기로 해놓고는 나 상임위원장 안 준다고 탈당하고 다른 당 넘어가고 이 행위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지방의회가 다 이제 막 탈당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 컨트롤이 전혀 안 돼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의 행동이 이게 본인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다 말씀하신 대로 증거나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경선 불복한 근데 이거는 처벌 안 할 수가 없어요.
1: 안 할 수가 없다.
4: 예, 이거는 네. 친한계 친명계를 떠나가지고 뭐 친한계 장동혁계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1: 이동원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5: 아니 이제 거꾸로 지금 역공당할 빌미를 이 당대표가 줬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서로가 공격과 공격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네. 어느 쪽의 권위가 더 실릴 거냐 이 문제로 가거든요. 결국 정치 싸움이라고 봐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권위는 이미 상당 부분 실추가 되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이 전체를 다 징계할 건지 안 할 건지 더군다나 지금 윤리위원 한석 공석이어가지고 그것까지 더 추가로 채워 넣었잖아요.
1: 네.
5: 이거는 징계를 뭔가 누군가는 어차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만 징계했을 때 권위가 살 거냐 하면 권위가 안 살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 당신네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고성국 당원이 서울시당에서 탈당 징계를 받았습니다. 10일 안에 탈당 안 하면 이거 나중에 그냥 출당당하는 거거든요. 그 탈당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받았냐. 전두환 사진 걸자. 오세훈 그 공천 주면 안 된다. 공천 배제 외치고 서부지법 난동사태 막 저 이 옹호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 그 헌법 정신 그다음에 불법

0: 그다음에 당원 당규 이런 것들 다 훼손시켰다 해가지고 탈당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징계하려고 딱 그 타이밍에 아 윤리위를 멈추겠다. 이제 우리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까지 멈추겠다 해놓고 지금 다시 징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범위가 그 이전 거는 빼놓고 지방선거 때만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시도 자체가
1: 기준이
0: 맞지 않다.
1: 명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
0: 자기 사람은 빼주고 이 사람만 한다고 하니까 네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주일랑님께서 재미있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 같은 분 모시면 진정한 화합의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럼 다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왔다 다시 민주당으로 가시는 이원주 의원과 뭐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이제 이 징계에 대해서 좀 잠잠해진 것 같네요. 보통 이제 말이 있었는데
2: 근데 정점식
1: 없네요.
2: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네. 아 이게 징계가 이렇게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때도 쉬운 5표 얻었고 다른 그 경쟁 후보보다 7표인가밖에 덜 얻지 못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청취를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거고 지금도 여전히 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2: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 2월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아무리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네. 당내외에서 하고 있어요.
1: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소식 또 바뀌면은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뭐 탈영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의혹이 논란인데 국민의힘에서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한동훈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거두고 있는 모습 같은데 국방부와 안규백 장관의 해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열 최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3: 당연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1: 충분하지 못하다.
3: 예. 네. 왜냐하면 병적 증명서와 같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해명을 대가면서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로서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1: 네.
3: 그렇다면 이분은 무고죄로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근거가 없이 했다면은. 근데 그 정도로 본인 그 주장하시는 분은 이 탈영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번에는 안규백 장관이 답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1: 네.
3: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공익을 했다 방위를 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국방위에서 계속해서 안규백 장관이 활동을 하면서 국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고 봅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탈영이라는 것은요 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을 세워놓으면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 의혹이 해소가 돼야죠.
3: 그럼요.
1: 네, 그렇습니다.
3: 말끔하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1: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1: 그것도 공개하면 되잖아요.
2: 병무청에 자기가 신청해서 뗄 수 있는 거예요.
1: 아, 예, 예.
2: 제3자는 못 뗍니다.
1: 네.
2: 그러니까 본인만 신청해서 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뭐 공익제보자라고 나서 그 의혹을 제기한 분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도 본인 면책특권 뒤에서 숨는 거 아니다.
1: 네.
2: 나 고발해라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얘기하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이 얘기하지 못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아 뭔가 있었구나. 더군다나 이게 아마 방위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방위 생활을 했던 시기 또 해당 지역에서 이 안규백 의원이 굉장히 그 유지였다는 소문은 다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불투명한 어떤 병적 관리나 동네에서의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1: 방위인데 어떻게 탈영을 해요?
2: 아 출근 안 하면 탈영이죠.
4: 미복귀.
2: 며칠 동안 뭐 한 달 지금 8개월인가를
4: 7개월.
2: 지금 7개월인가요?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1: 네네.
2: 이거에 대해서 해명 왜 못하냐 이거죠.
1: 이거는 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인사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전 너무 나가는 거라고 네. 보고요. 민간 국방장관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군 관련된 개혁 안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내가 볼 때 이 반발은 뭐랄까 지금 사관학교 통합 관련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0: 이거 지금 전직 그 사관학교 출신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 저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방장관을 흔들기 위한 카드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1, 2학년 때 통합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른 다음에 그 대학교 때 각 과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육군과, 해군과, 해병과 쭉쭉 나눠져가지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배우고 그러니까 이 좀 더 국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는 통합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방장을 흔들기를 하고 있어서 저간에 저는 이 그런 모종의 이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1: 국방부 장관을 흔들기다.
0: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을 막 흔들어가지고 물러나게 하고 뭔가 인사 책임까지 물어야 될 정도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2: 그건 아니다.
3: 아니 이건 네. 전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네. 어려운데 이게 국방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만 흔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개혁 안 할 겁니까? 이게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깨끗한 주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 우리 이탈리아에서죠. 뭐 개혁할 때 깨끗한 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2: 네네.
3: 여기에 정당성을 가진 그 장관이 와서 개혁을 해도 그 공감대를 이끌어낼까 말까 한데.
2: 개혁의 자격이 돼야죠.
3: 그렇죠. 개혁의 네. 자격을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죠.
2: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해소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계속 좀 병적 증명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1: 아니요 들기도 하네요.
0: 또 다른 사정이 있겠죠.
2: 아, 다른 사정이 있죠.
4: 저도 이건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네. 게 사실 뭐 국방개혁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이거 기시감이 좀 들어요. 앞에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2: 네.
4: 검찰개혁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다라고 그때 그렇게 감쌌어요. 근데 어쨌든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안규백 장관도 국방개혁 때문에 나를 흔드는 거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 탈영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인 거예요.
2: 그럼요.
4: 예, 네. 군형법상 그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군 체제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일반적인 부분하고는 다르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요. 아니 우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람이 교통경찰하면은 권위가 습니까? 우리가 부정행위로 학교 퇴학당한 사람이 교장선생님 하면 사람들 그 말 들어요?
2: 네.
4: 군은 신뢰와 원칙이 가장 중요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탄영 의혹만큼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반드시 소명을 해야만 한다.
2: 아니 모든 공직에 계신 분이 의혹이 제기되면 해소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도 그럼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 예.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1: 그 안규백 장관의 지금 탄영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제기된 의혹이었고 당시에 해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부족한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중 검토하는 게 맞는데 다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안규백 장관 체제가 탄생한 지가 뭐 하루 이틀 지났습니까? 1년이 넘었거든요. 2년이 지금
2: 이제 근데 이 시점에
1: 갑자기 이러는 건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인사청문회 때 이미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규백 장관 측에서 이게 정말로 억울하시면 빨리 그러니까요. 빨리 진화하는 네. 게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요거는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2: 네,
0: 병적 기록부 이제 자체가 지금 오류가 있다라고 장관이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당시에 그 이 오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한다 해도 어차피 잘못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문회 때 해명이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에 병무행정의 착오의 피해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가 아마 70년 전인가 45년 전인가 뭐 그 얘긴데 그때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조호재 공보부장 나오셨으니까 요 주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걸그룹 리센느 멤버의 사투리 표현. 아, 왜 웃으세요?
0: 아, 리센느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2: 뭐 리센느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0: 아이돌이랑 뭐 관계가 있으세요?
3: 이번에 어디 뭐 10위 안에 들었다 그러던데 리센느.
2: 아, 리센느 요즘
3: 1위. 네.
2: 요즘
3: 네. 네. 차트 1위예요?
2: 예, 여자 아이돌 중에 좀 인기 최고입니다. 예. 네. 무섭노를 둘러싸고 일베식 표현 아니냐 뭐 논란이 됐어요. 그 조국 전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거 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논란. 이거 조재 공보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조국 혁신에 계시니까 궁금하네요.
1: 마침 제가 또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2: 아, 그렇군요.
1: 무섭노 부산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저는 일베식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2: 네.
1: 다만 그 조국 전 대표가 그럼 리센느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가 리센느를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리센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조국 대표가 하고자 했던 말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일베식 표현이 만연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꺼냈던 이야기 같습니다.
2: 근데 얘가 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 예시는 저는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2: 네.
1: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김종인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4: 전 조국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감수하고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2: 아, 비난을 감사하고 하니까.
4: 예,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 안 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고.
2: 아, 그럼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4: 예,
2: 말씀이세요?
4: 저는 전당대회 일환이라고 봐요.
2: 전당 민주당 전당대회 일환이다.
4: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자들 그 이제 노무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일베라는 그 쪽을 굉장히 배격하려는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소구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쓴 것이 아닌가. 아니라기에는 너무나 타이밍이 공교롭고 네. 이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쨌거나 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 건 조국 전 대표밖에 없구나.
2: 아, 그런
4: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오, 예, 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측에 어떻게 간접 지원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2: 아니 근데 여기에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가 무섭노는 일베식 표현이 맞다라고 또 다시 주장. 하면서 논란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예.
2: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제가 볼 때는 그 조수진 변호사나 조국 대표 세대에서는 그런 표현이 어색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뭐 무섭 왜 이렇게 무섭노 정말 왜 이렇게 맛있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 음식 치곤 맛있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탄사처럼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표현이 조금 윗세대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수진 변호사나 조국 대표도 그걸 어색하게 느끼는 것 같고.
2: 아니 근데 강산일 씨 노래도 있잖아요. 와그라노니 또 와그라노.
1: 아, 그거는 이제 질문이고 있잖아요. 잠깐 네. 그러면은 제가 짧게 좀 설명하자면 부산의 어미에 이제 나 혹은 노로 끝나는 어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로 끝나면 그 yes
2: 밥 먹었나?
1: 그치. yes or no로 대답해야 됩니다. 네. 밥 먹었나?
3: 아, yes 이게 조국 대표가 설명했던 건데 네.
1: 뭐 먹었노 하면은 뭘 먹었는지 뭐 먹었노? 서술형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네네. 다만 노로 끝날 때 감탄사인 경우에 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탄사. 와이래 맛있노. 와이래 맛있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3: 요거 서울말, 일베말, 부산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조국 대표가 한 걸 보고 야, 어렸을 때
2: 아니 근데 이렇게 아니 불분명한 거를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이게.
3: 저는
2: 그러니까.
3: 이게 생각났어요. 자자네. 영어 배울 때 I, my, me, mine, self, yours, they, theirs, them, theirs.
2: 예, 저도 그렇게 했어요.
3: 이거 외우는 거 식으로 지금 뭐 이걸 외우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2: 맞아요.
3: 그럼 우리가 말하는데 이 정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데 야 왜 이렇게 무섭노? 뭐 이거 얘기하는데 야 이거 비하 표현이니까 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 아니 근데 비하의 표현이 있긴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2: 그 노자를 붙이면서 쓰는 그 안 좋은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1: 그러니까
2: 근데 예시가 잘못됐다고요.
1: 그건 잘못됐고 네. 조국 대표가 하고자 했던 말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민감한 건 우리 사회에 그만큼 일베식 표현이 많이 만연해 있다라는
2: 그렇죠.
1: 문제의식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2: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고 라센느를 잘못 건드신 게 저는 라센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1: 라센느입니다. 좋아합니다.
3: 라센느. 내가 생각하는
2: 라센느. 라센느.
3: 신문으로 배우신 분인데.
2: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그 유튜브를 이제 자주 봤어요. 그러면서 거제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첫 그 노래가 그렇게 러브 어택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번에 사투리로 굉장히 좀 영상으로 이슈가 되고 재미있게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렵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 조국 대표가 그걸 잡아가지고 SNS니까
0: 더 그죠? 올라가게 됐죠. 네.
3: 더 올라가게 됐죠.
2: 아니 개조 좀 안타깝더라고요.
0: 결과로 책임지는 거니까 예, 예, 예. 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3: 저는
0: 평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 역시 이 걸그룹을 이제 신문 기사로 배우는 분인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2: 아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 걸그룹 이름 안 보고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기억을 그렇죠. 하지 이렇게 이름을 외우거나 그러진 않는 것도 같더라고요.
4: 네, 저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2: 배우죠.
4: 어떠한 표현을 썼을 때 이거는 무조건 혐오자다, 일베 사용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스타벅스를 마신다고 무조건 5.18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정치인들이 나서서 어떤 사람들을 규정 짓고 가는 거 이거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0: 저도 너무 좀 정치권에 민감한 것 같고 이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2021년도 5월 달에도 뭐 기업이 편의점 기업이 웹자보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세지 맞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예, 예. 그거 그때 뭐 이 기업 저 기업 다 잡느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너무 좀 민감한 거 아니냐.
2: 맞아요.
0: 아,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둘둘루님이 열린 토론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퇴근 안 하고 계속 듣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824님께서 열린 토론 듣고 있으면 정치도 재밌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원내 4당이 바라본 4인 4색 정구 국회 가는 길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학생들의 갈등도 그렇고 사투리 한마디도 정치권이 뛰어들면 금세 이게 이념 전쟁이 됩니다. 정치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직업이 아니라 갈등을 정리하라고 맡긴 일이죠. 서로를 쓰러뜨리기보다도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혹시 내풍기 사용해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목에 차가운 수건을 두르면 체온이 내려가는 효과에서 착안을 만든 아이디어 상품인데 한여름 인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다 보니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 4종류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는데 평균 108밀리가우스, 최대 421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습니다.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4밀리가우스인 것에 비하면 100배가 넘는 수치인 거죠. 2001년 국제암연구소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의 경우 백혈병 발병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30cm 이상 거리를 두면 전자파 세기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죠. 냉풍기는 물론 헤어드라이기 등 흔히 쓰는 전자기기와의 거리 두기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같은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예. 강건호는 어떤 함정입니까?
2: 북한이 지난해부터 진수, 그다음에 취역시키고 있는 5,000톤급 구축함의 2번함이고요.
1: 네.
2: 이제 1번함이 최연호입니다. 최연호는 이미 취역을 했고, 이번에 2번함 강건호가 진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장착된 무기들, 이런 무기들, 그러니까 미사일,
1: 네.
2: 그 다음에 각종 함포, 이런 것들을 시험 발사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이게 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취역. 취역은 이제 실제 전력화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두 달 내 전력화하라. 사실 상당히 빠른 시간입니다만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시험도 이루어졌는데 이건 어떤 무기입니까?
2: 미사일은 이제 탄도 미사일.
1: 네.
2: 탄도를 그리는, 그러니까 양우 선수가 포물선 그리듯이 외에서 내야 던지는 이게 탄도 미사일이고요. 순항 미사일은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처럼 순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순항 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회피 기동이 가능하니까 이 탄도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은, 또 사거리도 한 2,000에서 한 2,500km 되거든요.
1: 네.
2: 탄도 미사일은 이제 탄도가 무겁고 사거리도 만 킬로미터를 넘나야 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앞에 전략이라고 붙인다는 얘기는 북한 표현으로 전략은 핵탄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건호에 북한이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1, 화살 2 이런 계획을 쓰고 있는데,
1: 네.
2: 그러니까 전략 순항

0: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1: 앞서 언급하신 최현호와 이번 강건호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나요?
0: 지금 북한의 한계가 뭐냐면 동해와 서해가 지금 분리되어 있거든요.
1: 네.
0: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주도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5,000톤급 구축함을 만들었는데 최현호는 서해에 있는 남포조선소에서 제조를 했고요. 건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 발사한 강건호는 동해에 있는 청진조선소에서 진수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북한 속셈에 따르면 이제 동서해에서 각각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톤수, 체급이나 그다음에 무기체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진수식 중에 좌초가 됐던 강건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상화될 수 있었을까요?
0: 말도 안 되죠.
1: 네.
0: 왜냐하면 지난해 5월에 진수하다가 이게 좌초해서 완전히 함정이 옆으로 누웠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완전히 안에 내부까지 침수가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옆으로 누우면서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아마 이 선체 측면이 이 해저에도 상당 부분 이제 압력이 가해졌을 거고. 근데 이걸 21일 만에 이렇게 세웠고요. 그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염수 바닷물이 들어가면 엔진을 못 쓰게 되고
1: 그렇겠죠.
0: 여러 가지 전자 장비는 모두 다 망가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저걸 1년 만에 띄우고 정상 운행하고 시험 발사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두 달 안에 전력화하라 취역하라 그러면은 거의 1년 만에 바닷물에 빠졌던 걸 건져가지고 전력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 김정은 정권의 무기 개발 북한의 무기 개발은 완전히 검증된 다음에 실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배치하고 문제를 고치기 시작하는
1: 네.
0: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상식적인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도 공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해군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0: 뭐 육해공군 뭐 무기는 다 돈이 많이 듭니다만
1: 네.
0: 특히 해군력 강화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1: 네.
0: 그 해군력 해전에서 한번 지면은 재건하는데 몇십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경제력으로 또 조선 능력으로 되지도 않는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정도밖에 꼽을 수밖에 없고요.
1: 네.
0: 우리도 만들려면 지금 못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10년 걸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북한은 말씀드렸다시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너무 비상시적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내부가 깡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능력으로 되지 않는 해군력에 주력하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핵기지나 미사일 발사대는 일차적으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2차 공격 능력을 위해서는 바다, 물속에 숨어있는 혹은 해상에서 이동하는 2차 보복수단, 그다음에 항공기, 전략폭격기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폭격기나 이런 게 능력이 안 되니까
1: 네.
0: 북한식 해군력 강화,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핵투발수단 확보에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그렇군요. 7대 종단 원로들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호 존중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서 불러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0: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남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1: 네.
0: 그러나 유엔에는 개별 국가로 동시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고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부르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도 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DPRK라는 영어를 부르자. 이게 이제 상대 존중,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뜻에서 아마 이제 최근에
2: 예,

0: 북한 조선국구 부르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1: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이국가론과 호칭 문제는 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아주 별개라고 볼 수는 없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특수관계지만 남북정상회담이라고 국가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1: 네.
0: 그다음 남북합의문에는 대한민국, 그다음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이렇게 정식 국호가 써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게 불러주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이걸 통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지금 그 구조와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칭 부르는 건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선 딜레마인 거죠.
1: 북한의 이국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0: 우리 정부 입장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북한 핵 문제 이상 때문에 현실을 포기할 수도 없고 현실 때문에 이상을 포기할 수도 없다.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평화에 주력할 때다.
1: 네.
0: 이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북한의 이국가는 우린 별개 국가다. 이건 동의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헌법상 위헌이고 그러나 사실상 국제법상 이국가고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일단은 사실상 이국가. 이게 또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사실상 이국가로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나 이게 이국가 용의는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인 거죠.
1: 이 하나원 화천분소가 기능을 전환해서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0: 왜냐하면 이제 하나원은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당장
1: 네.
0: 우리 사회에 적응이 어려우시니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성에 있는 제1하나원은 많이 오실 땐 1년에 2,000명 내외가 오셨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과밀이니까 제2분원을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지금 1년에 거의 뭐, 안성에 있는 제일 하나원도 다 안 차거든요.
1: 네.
0: 거의 뭐, 활용이 안 되겠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걸 지역사회,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전환하자.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1: 탈북민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휴전선을 이용한 탈북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0: 지금 배출료인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로의 탈북이 어려워지고 김정은 정권이 뭐 탈북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줄어드는 형태인 거지. 배출료인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탈북 배출료인은 그대로 존재한다.
1: 네.
0: 그러나 국경을 통한 탈북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 탈북민 감도 추세는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반도 정세 소식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로이킴이 부릅니다. 그때 헤어지면 돼.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가 다시 3%대에 진입을 했네요.
2: 네,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현재 연 2.9%에서 3% 수준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플러스 정기예금이 연 3%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이 2.95%, KB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각각 2.9%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지난 4월 연 3.04%를 기록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 3.6%에서 3.7%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 금리도 함께 상승한 결과입니다. 한편 수출 호조로 기업들의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예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 자금이 주로 머무는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잔액은 지난달 들어서 약 10조 원 감소한 반면에 정기예금의 잔액이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949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1: 네. 지난해 맞벌이 가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2: 네, 국가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유배우 가구 가운데서 맞벌이 유배우자 가구 가운데서 맞벌이 가구가 615만 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6만 7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도 48.6%에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가 두드러졌는데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6만 7천 가구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40대는 8천 가구, 15세에서 29세와 30대는 각각 1000

0: 가구 증가한 반면에 50대는 만 가구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와 고용률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고용률 상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 수는 228만 7천 가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만 7천 가구 줄었지만 전체 자녀 가구가 감소하면서 맞벌이 비중이 60.4%로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60%를 넘어선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맞벌이 가구가 2만 7천 가구 증가했고 교육서비스업도 2만 5천 가구 늘어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1: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0: 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2018년 121만 9천 명이던 70세 이상 취업자는 6년 만에 약 1.8배 늘었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7.5%로 확대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111만 3천 명, 여성 취업자가 104만 9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여성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 큰 걸로 분석됩니다. 다만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인데 OECD 평균인 14.8%의 두 배를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 증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상당수가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은행 점포 감소가 단순히 금융서비스 축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0: 네, 최근에 산업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16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은행 점포 변화와 기업 생멸 현황을 추적했는데 은행 점포가 한 개 늘어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신생 기업이 평균 29개 증가하고 폐업 기업은 33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 점포가 단순히 금융창구가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신용평가, 경영상담,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지역의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고서는 은행 점포 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창업은 활성화되고 기업 생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서 대출이나 금융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점포 축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원은 비대면 금융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점포가 지역 경제에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2012년 하반기 7,702개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난해 하반기 5,513개까지 줄었습니다. 약 12년 만에 28%가 감소한 건데 은행 점포가 5개 이하인 시군구는 전국의 72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96%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은행 점포 감소가 지역 간의 금융 접근성 격차를 키우고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점포 폐쇄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조기 경보 체계를 도입하고 지방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확대 등 지역 밀착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금융인프라 유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에 이어서 소득 격차까지 다시 확대가 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0: 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벌어진 가운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산업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소득 불평등도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1년 이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AI 확산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대체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경력이 적은 청년층의 소득 기회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20%에 속하는 20, 30대의 비중은 2020년 7.9%에서 올해 5.2%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모든 연령 가운데서 20, 30대의 비중만 증가한 건데요. 한국은행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청년층이 소득 경쟁력에서도 불리할 위치에 놓을 경우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이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제한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군요.
0: 네, 한국은행이 취업자 5,5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AI 활용 근로자의 업무 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평균 1.5시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AI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이나 자료 분석, 정보 검색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다만 줄어든 시간이 반드시 추가 업무나 새로운 생산 활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업무 처리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업들이 AI 도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절약된 시간을 보다 부가가치 높은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AI 활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하거나 영업활동을 늘릴 수 있어서 생산성이 직접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전문직과 사무직, 관리직에서 효과가 컸고 서비스직과 기능직, 단순 노무직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1: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예약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0: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6,224건이었고 이 가운데 21%가 휴가 성수기인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예약이 취소됐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계약 해제, 해지 관련 사례가 6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숙박시설의 상태가 광고와는 다르거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0: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네요.
0: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주가 변동폭을 두 배 수준으로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수익 가능성이 큰 만큼 손실 위험도 아주 높은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최근에 코스피 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평균 25% 안팎 하락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쏠림 현상과 변동성 확대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1,000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해서 투자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에 의무 교육을 강화하거나 상품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 신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상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3: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3: 네. 요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감성코드가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4: 맞습니다. 요즘 뭐 시장에서 돈 되는 코드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예쁜 가게, 감성미 넘치는 가게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요즘 소상공인들은 우리 가게를 감성 가게로 어떻게 변신할까 이런 거 상당히 관심인데요. 결국은 감성 가게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분위기나 스토리, 그다음에 어떤 기억이나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게 해줄까. 그래서 그거를 사진도 찍고 싶고 다시 오고 싶다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많은 가게가 감성 가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3: 네.
4: 뭐 감성 그러면 감수성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가 됩니다만 전국에는 한 100개가 넘는 소위 말해서 감성 골목 상권을 지금 지자체들이 어떻게 만들게 노력하고 있고요. 뭐 서울만 하더라도 경리단길에서 비롯된 미단길, 뭐 가로수길에서 비롯된 로수길 이런 감성미 넘치는 가게들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창업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우리 가게의 감성 코드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제는 어디에나 있는 빠난 가게보다는 그 골목,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쁜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네. 지금 이제 현재 전국에 감성 골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성 골목으로 알려진 곳들이 시도별로 꽤 많더라고요.
4: 맞습니다. 제가 한번 쭉 헤아려 봤는데요. 전국에 이런 감성 골목의 이제 대표 키워드가 미단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만 하더라도 경리단길, 용리단길, 송리단길, 용리단길, 공리단길 이런 미단길, 가로수길, 세로수길 이것만 붙인 게 서울만 해도 24개 감성 골목이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저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 해리단길이라든지 전포동의 전리단길 같은 이곳이 한 7곳, 경기도 수원 흥동의 행리단길이나 뭐 고양 일산의 방가시 마을의 밤리단길, 뭐 부천의 역곡의 영리단길, 뭐 경상도에는 경주 황리단길 이런 다양한 미단길들이 있어서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55개의 감성 골목이 이미 상업 지원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한 거의 100군데에 달한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 네.
4: 결국은 예쁜 카페나 공방, 뭐 어떻게 보면 복고풍 가게들도 많고 요즘 특히 2030 이런 신세대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골목이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미 성업 중이다.

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 감성가계의 유형을 좀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0: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요즘 경기 불황일수록 레트로, 즉 복고 감성을 만드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뭐 옛날 교실 다방, 뭐 옛날식 복고를 요즘 시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복고, 뉴트로 감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 아빠 세대에서 느꼈던 누렸던 그런 콘텐츠를 요즘 신세대 MZ세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노포 감성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코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추럴입니다. 좀 자연이 넘치는 감성가게. 그래서 뭐 이를테면 플랜테리어 같은 요즘 식물로 인테리어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굴목상권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독자성을 컨텐츠화하는 지역 스토리형 감성 고개도 감성 이런 가게도 있는데요. 뭐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전통 컨텐츠를 로컬 감성형의 가게 유형으로 하나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지역에 가면 오래된 할머니 손맛이나 뭐 1대2대 3대째 내려오는 오래된 가게들, 문화재 같은 가게들을 좀 이렇게 레트로 감성으로 잘 포장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취향 공동체 감성 가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인장, 즉 창업자의 명확한 취향, 뭐 책을 좋아해, 음악을 좋아해, 아니면 난 낚시를 좋아해, 이런 창업자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감성 가게로 변신시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요즘 새롭게 많이 시도되는 유형이고요. 뭐 LP 카페나 뭐 요즘 독서 카페, 캠핑 카페, 반려동물 카페 같은 이런 취향 중심 카페는 감성 가게는 나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음식점들을 이렇게 좀 감성이 넘치는 음식점으로 변신시키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0: 역시 감성 가게는 저는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을 100% 감성 가게로 인테리어를 다시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똑같은 뭐 삼겹살집이나 아니면 가정식 백반하는 이런 집들도 일단 주인장이 우리 가게를 예쁘고 꾸미고 있다는 것을 하다못해 POP 메뉴판이라도 손글씨로 그때그때 이렇게 써서 붙이는 이런 노력 중요하고요. 특히 오래 했다면 오래 한 것을 한 줄 컨텐츠로 만드는 스토리 만들기 이런 거는 요즘 우리 사장님들이 요즘 AI를 좀 활용해서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가게 시그니처 메뉴를 예쁘게 노출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찍어갈 수 있는 포토존을 활성화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밖에서든 안에서 찍으면 예쁜 가게로 만드는 이런 감성 조명이나 특히 요즘 오감 마케팅 관련해서 향기 마케팅 이런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가면 야, 오감으로 여기 되게 기분 좋은데 결국은 기분 좋은 감성 가게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요즘 소상공인들이 감성 코드로 변신시키는 특히 음식점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일본에는 뭐 1인 고객이나 2인 고객들을 위한 스탠딩 감성 주점도 성업 중이라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노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비자들 대비해서 조금 특이하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다들 앉아서 먹는데 우리 음식점은 서서 먹게 하자. 일명 일본말로 다찌노미 스타일의 이런 식당들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탠딩 주점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야 굳이 술 한잔 하는데 굳이 서서 먹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 많이 있습니다.
1: 네.
0: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1인 고객이나 2인 고객 대상으로 그냥 서서 먹지만 빠르게 먹을 수도 있고 대신 서서 먹는 대신 가격도 저렴하고 부담 없고 하지만 또 나름대로 감성 코드도 운치 있게 조성된 이런 주점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상업 중인 매장이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뭐 스탠딩 음식점, 스탠딩 주점 이러면서 불황기의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특히 가격 경쟁력 그리고 직접 서서 먹기 때문에 회전율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손님들도 주인들도 오히려 실속 있는 이런 컨셉으로 일본의 스탠딩 감성 주점 이런 코드는 한번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이런 감성

0: 트렌드에 잘 따라가려면 가게 주인들부터 그런 코드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이 가게 브랜드의 핵심은 창업자, 주인의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골 손님들도 보면 음식이 맛있어도 오지만 사장님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옵니다. 이런 것을 이 소비자들 SNS에 직접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내가 지금 여기서 몇십 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이 어떻게 진심으로 사업을 하는가를 소비자들이 느끼게끔 사장님 자체를 사장님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를 스토리로 정리하고 영상으로 정리하고 특히 요즘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클립 같은 이런 짧은 영상 올리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가게 지금까지 사장님 스토리를 열심히 브랜딩을 해서 직접 올리는 그러려면 좀 사장님의 유니폼 하나 그다음에 차림새 하나 이런 것도 직장인과는 다른 이런 모양새 갖추기가 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 이런 감성 가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1: 저는 감성을 단순히 흉내내기보다는 우리 가게만의 어떤 좀 독자적인 감성 코드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남들이 좋다는 것들을 다 섞은다고 꼭 저는 좋은 가게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마다 살아오신 삶의 역사도 다르고 미래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장님만의 독자적인 이 내세울 수 있는 우리 가게 컨텐츠가 뭘고 그다음에 꼭 유리하지 않아도 사장님이 직접 그거를 진정성 있게 이렇게 상품부터 서비스까지 구현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연 발생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오픈 전부터 SNS 계정 만드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아. 가게를 꾸미는 공사 중인 모습부터 메뉴 개발을 하는 다양한 과정들 뭐 식재료를 직접 고르러 도매상에 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고 블로그로 담고 해서 요즘은 오픈전 마케팅부터 시작해야만 오픈후 마케팅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성 코드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으로 노출하는 습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기억해둬야겠네요. 정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돈 되는 감성 가게 만들 때 이건 좀 주의해야 한다 알려주신다면요?
1: 이 감성 코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반복 구매 빈도를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감성 코드가 뿜뿜한 가게라도 야 음식 맛이 없으면 아니면 야 거기는 감성 코드는 있는데 너무 불친절해 이래오면 사실은 두루뭉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감성 코드를 통해서 직접 첫 방문을 유도하는 힘은 분명히 있지만 재방문, 즉 반복 구매 빈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근본이즘이라고 요즘 트렌드도 새롭게 발표됐듯이 네. 좀 근본적인 경쟁력, 다시 기본에 충실한 경쟁력 만들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런 감정 코드는 어떻게 보면 감성 코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와 스토리로 만드는 것을 저는 좀 꼭 수상공인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경제로 통일로 악뮤가 부르는 오랜 날 오랜 밤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란 살얼음 낀 막걸리다. 왜냐하면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에 지쳤을 때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니까. 네, 사람마다 친구에 대한 정의나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제가 하나 보탠다면 친구란 추억의 노래다. 왜냐하면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만나도 언제나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로 데려가 주니까. 네, 오늘이 7월 9일.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날을 친구데이, 즉 친구의 날로 부른다고 합니다. 79와 친구가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답니다. 이날 학생들은 평소 전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정을 다진다고 하는데요. 어른인 우리도 따라해볼 만하겠지요. 바빠서 귀찮아서 이런저런 핑계로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 한번 전해보시죠. 오늘 첫 곡 김세환의 옛친구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양희 시인의 친구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일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것이 다행한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이나 원망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더러워진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 될 것은 정신인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투덜대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실상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야.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에 발길질이나 하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남이의 노래죠. 영원한 친구.

깊은 산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전설을 따라가 보는 시간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성암산 범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성암산 정상 부근에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작고 허름한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암자에는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노승과 동자승 단 둘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때는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오던 겨울날이었습니다. 탁발을 나간 스님이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암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중의 밤은 일찍 찾아오고 설상가상으로 매서운 눈보라까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동자승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스님이 눈길에 미끄러지신 게 아닐까?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 동자승은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갔지요. 그 시각 노승은 굽이진 눈길을 헤치며 암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을 묵묵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니 짐승의 코끼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스님의 눈앞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첩첩산중, 스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집니다. 배호의 두메산골 준비했고요. 장정미의 은비녀, 그리고 이정민의 먼 산울림.

먼 산울림 이정민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배호의 두메산골 그리고 장정미의 은비녀라는 노래였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성암산 범굴에 얽힌 전설입니다. 어둑해지는 산길에서 집채만한 호랑이와 마주친 노스님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평생 돌을 닦아온 노승답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지요. 스님은 호랑이의 시퍼런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썩 길을 비키지 못할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천을 호령하는 맹수가 갑자기 스님 앞에서 맥없이 엎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호랑이는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앞발로 제 목을 긁어댔습니다. 용기를 낸 스님이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호랑이 목구멍에는 여인네들이 머리에 꽂는 날카로운 은비녀가 박혀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호랑이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안여자를 잡아먹었다가 그만 목에 비녀가 걸렸고 며칠 밤낮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눈치챈 스님이 혀를 차며 호랑이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미련한 짐승아, 함부로 사람의 귀한 목숨을 해쳤으니 고통받아 마땅하구나. 허나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면 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자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는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스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랑이 입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비녀를 단숨에 뽑아줬습니다. 목숨을 건진 호랑이는 스님의 발치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살려줘서 감사하고 꼭 은혜를 갚겠다는 신용 같았지요. 노스님은 그 길로 호랑이를 데리고 어린 동자승이 기다리고 있는 암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노승과 동자승 그리고 호랑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백년설의 삼팔자 물팔자, 장세종의 백팔염주, 김혜송의 나무아미타불, 백설이의 가거라 슬픔이여 네 곡입니다.

향토 깎고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하팔토 깎고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내까지께 버팅기면 나는 너를 홀딱할까 그런 대로 나만 따르면 족도리나 씹어주지 아 관샴보샤 할 관샴보

좁쌀 먹고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도라지 먹고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대자는 게 된 척하면 허리 굽힐란 줄 아나 그런대로 나만 쫓으면 가마라도 태워주지 관샴보샤 할 관샴보

하늘천 따지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학하야 거저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 지질이도 못생긴 게 분바르면 고아질까 그런대로 나만 믿으면 버기라도 먹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습니다. 백년설의 38자 물팔자, 장세정의 108염주, 김혜송의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가고라 슬픔이여 백설이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경북 경산의 성암산 범굴 전설입니다. 스님의 암자로 따라온 호랑이는 스님의 뜻에 따라 성암산 정상 부근에 있는 커다란 굴에 머물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그날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날의 살생을 참회라도 하듯이 매일 아침 동자승과 나란히 앉아서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불경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탁발을 나갈 때면 멀찌감치 뒤따르면서 마치 호위무사처럼 길을 지켰습니다. 비록 금수의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분한 수행자 못지않게 맑고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속세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노스님 밑에서 호랑이와 함께 돌을 닦으며 자란 동자승은 훗날 큰 가르침을 남긴 훌륭한 승려 성암대사가 됐습니다. 성암산이란 산의 이름도 성암대사의 법명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걸린 비녀를 빼고 개과천선했던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늙은 스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입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호랑이는 사후에 경산지방 사람들을 굽어 살피는 성암산 산신령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자비로운 노승이 거둔 맹수가 한 고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이 된 것이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성암산 범굴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권혜경의 한 송이 물망초, 방태원의 마음의 자유천지, 나의 심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최병호의 아주까리 등불 들으시겠습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85년 7월 9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운전자 6명 명장, 콜택시 미터기 조작, 승객의 바가지 요금. 서울시경은 9일 콜택시 주행 미터기를 변조해 승객들로부터 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을 받아온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콜택시 기사 6명을 사기 및 공무상 봉인 손상, 계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기본거리 2km, 주행거리 400m로 고정봉인된 중형차용 주행미터 감속기를 떼어낸 뒤 소형차용 감속기로 멋대로 바꿔다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기본요금 구간은 최고 395m, 주행요금 구간은 최고 187m까지 거리를 줄여서 요금을 올려받았으며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4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택시에서 바가지 썼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주로 주행 미터기를 조작한 사례가 많았다는데요.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선량한 서민들을 속였으니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일이었겠지요. 그나저나 옛날엔 택시에 얽힌 추억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미터기 요금이 철컥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고요. 요금이 모자라서 근처에 내려 걸어간 일도 참 많았지요. 요즘은 택시 부르는 앱이 잘 돼 있고 계산도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되니까 정말 편해지긴 했는데 워낙 예약 운행 위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작 길가에서 어르신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애먹으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그대.

오 그대 소연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7월 9일 오늘이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끔 전화기에 저장된 친구 목록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오래전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이름은 누군지 영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지울까 말까 잠시 고민하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 때나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오래 뜸해서 서로 좋았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불쑥불쑥 연락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1: 제가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고발자들이 그런 헛소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처럼 하늘과 땅의 이치를 탐색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으며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헛소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즉 여러분이 지금보다 쉽게 영향을 받는 나이에 그런 말들을 했고 그에 대한 진실을 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이는 반론할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힘든 것은 그 고발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된 한 명의 희극 작가가 있다는 것 말고는요. 그들은 모든 시샘과 악의로 여러분을 설득하려 하는데 그 중에는 자기 자신 또한 설득하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정말이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여기 데려다가 따져볼 수도 없으니 대답 없는 그림자들에게 제 변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군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저를 비방하고 고발한 사람들은 최근 고발자들과 옛날 고발자들로 나뉩니다. 그렇기에 오래전부터 그리고 훨씬 자주 들어온 이 옛날 고발자들의 저에 대한 비난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0: TBS 오디오북
1: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변호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래 지속되어 온 저에 대한 비방을 짧은 시간 안에 깨끗이 해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변호가 저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고 제 명분에 도움이 된다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방에 대해 변호한다는 것이 애초에 힘든 일임을 알기에 성공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신에게 맡기고 저는 법률에 복종하여 제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럼 변호에 앞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묻겠습니다. 저를 비방한 고발의 내용, 멜레토스가 고발한 저의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그 비방자들은 저에게 뭐라고 했던 걸까요? 제 고발자인 그들이 진술서에 뭐라고 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한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킨다. 이게 바로 고발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구름에서 여러분이 직접 본 그대로지요. 그의 희극에서는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이 공중에서 걷는다는 둥 엉터리 이야기들을 늘어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연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멜레토스가 제가 그렇게 중죄를 지었다고 고발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그런 물리적인 사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진실의 목격자이고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실제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앞서 말한 희극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든 짧게든 한 번이라도 떠들고 다닌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에 대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마 주위 사람들도 저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발에는 제가 선생으로 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도 정말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저는 한 인간이 인류를 지도할 능력이 있다면 그 가르침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온티노 사람인 고르기아스, 케오스 사람인 프로디코스, 그리고 앨리스 사람인 히피아스 같은 자들. 세 명은 유명한 소피스트들이다. 이 바로 그런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에게 와서 돈을 주고 배우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는 것조차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소피스트들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티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리아스, 만약 자네의 두 아들이 망아지나 송아지라면 그들을 가르쳐 훌륭하게 만들 사람을 찾기는 쉬울 거야. 말조련사 혹은 농부를 고용해도 망아지나 송아지의 알맞은 기능을 가르쳐 향상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주겠지. 그러나 자네 아들들은 인간이 아닌가? 누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인간과 정치적 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네는 아들들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혹시 누가 있는가? 그러자 그는 있다고 대답했고 저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 사람인지 또 가르침에 대해 얼마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파로스 사람인 에우에노스요. 오문화를 받습니다. 고대 로마의 화폐 단위. 당시 일문화는 노동자가 약 100일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 라고 답했습니다. 에우에노스는 행복한 사람이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토록 저렴한 값에 가르침을 준다면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과 똑같았다면 저는 매우 우쭐을 대며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러나 분명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씨, 당신을 고발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했다면 이 모든 소문과 이런 고발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말 좀 해주세요.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왜 지혜롭다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그런 악평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완전히 진실만 얘기할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지혜롭다 불리는 건 제가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지혜냐고 물으신다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지혜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한 사람들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지혜 이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중상하려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인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해도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의 말입니다. 제가 지혜를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증인으로 델포이의 신, 아폴론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 아테네의 30인의 독재 정권이 수립된 동안 부계로 망명했다 돌아온 민주파 시민. 을 알고 계시죠? 그는 일찍이 제 친구였고 여러분과는 같이 망명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모든 일에 맹렬하게 임하는 사람이죠. 그는 델포이에 가서 다음의 문제에 대해 신탁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는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신탁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탁을 내리는 아폴로의 무녀가 답하길 저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했답니다. 카이레포는 죽었으나 그의 형제가 여기 있으니 제 말의 진실을 증언해 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왜 그런 나쁜 평판을 얻었는지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신탁을 듣고 신이 뭘 의미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제가 대체 어떤 지혜를 가졌다는 건지, 그 지혜가 큰지 작은지 도통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신이고 신의 본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신에게 물어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면 그를 데리고 신에게 가서 신께서는 제가 가장 현명하다고 하셨지만 여기 저보다 더 현명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혜를 가졌다고 알려진 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지 검토해보기로 한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는데 그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도무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다 생각한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과 거기 있던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떠나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둘 다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요. 왜냐하면 그는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지만 저는 모를 뿐 아니라 모르는 걸 모른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다시 그와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운 털만 박혔죠.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찾아다녔는데 결과는 언제나 같고 미움만 잔뜩 받게 되니 슬프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말씀이니 저는 그 말씀을 우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개에게 맹세하며 말하겠는데, 개에게 맹세한다는 표현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을 때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저는 여러분께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혜롭다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난 후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일 지혜롭다 알려진 사람들은 거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반면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결국 신탁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제 힘들었던 방랑 이야기를 계속해야겠습니다. 정치인들 다음으로 저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비극 작가나 주신을 찬양하는 희극 작가 등 여러 종류의 시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무지하다는 사실이 단번에 드러날까 두려워 저는 그들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 그것이 어떤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뭔가를 좀 알려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드리기도 참 뭐한데 그들 자신이 쓴 시에 대해 스스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인들이 타고난 재능이나 영감으로 시를 쓰는 것이지 지혜로 쓰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언자나 점쟁이들은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좋은 말들을 하잖아요. 시인들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관찰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시를 잘 쓰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도 가장 현명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똑같은 이유로 시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속 첫 번째 작품,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여러 죄목으로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씌워진 죄목은 모두 그가 철학을 가르친 일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그를 고발한 사람은 멜레토스였고, 소크라테스는 수백 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철학적 실천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었죠. 크리톤은 사형 집행을 앞둔 소크라테스를 친구 크리톤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간절히 탈옥을 권유하는데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왜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를 이성과 논증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향연은 플라톤의 국가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철학적 사유로 확장합니다. 이 책에 실린 네 작품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삶과 죽음, 진리와 사랑이라는 일관된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품격과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록,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0: 거봐! 내가 두 사람 사귀는 줄 알았어! 아, 참. 역시 난 이용당한 거야.
1: 아니,
2: 정미가 그런 태경의 머리를 때렸다.
1: 아니라 했다. 하긴, 김 원장도 그러네. 에이, 암튼, 지금 내 옆에 금과 목을 다루는 귀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라더라고. 금과 목, 그걸 다루는 게 누구겠어? 김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태경 씨도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란 말이야.
0: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1: 응! 바로 신내림 받은 무당말은 들어도 돼!
2: 굳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신뢰가 무척 갔다. 관상학적으로도 정미의 얼굴은 참으로 믿음이 가서 그녀가 하는 말에 태경의 마음이 쏠렸다. 귀가 얇아 무슨 말이든 믿어버려 그렇게 어머니가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눈앞의 유혹이 강했다. 게다가 어디선가 금방 신내림 받은 무당이 쪽집게란 말을 들은 것도 같았다. 그는 아직도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모니터에 있는 구인란을 흘끽거리다가 이내 껐다.
3: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리로 오세요.
2: 문이 열리고 승범이 들어왔다. 환자와 함께 들어오는 줄 알고 정미와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을 배 위에 공손히 올리고 인사를 하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곧 문이 닫혔다. 수선스럽게 들어온다 싶더니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더니 무슨 마임을 하듯 정중히 원장실 문을 여닫는 승범의 모습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데스크에서 나와 원장실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서 승범이 생글생글 웃으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1: 어떡해. 정말 미쳤나 봐.
4: 에이, 설마요.
2: 그렇게 태경은 울상을 짓는 정미의 말을 부정했다. 그녀의 말을 믿기로 한 게 채 몇 분도 되지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 이젠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원장실에서 승범의 자신감 가득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0: 자,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지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1: 마치 007 작전처럼 승범은 수정의 한약방 앞에서 수정과 공실의 눈을 피해 남자 귀신 환자를 꼬드겨 데리고 왔다. 원장실 안. 책상 옆에 앉은 남자 귀신이 무섭지 않다면 거짓이었다. 딱 보기에도 무섭게 안구가 돌출되었고 입술은 어디서 뜯어먹혔는지 살가죽이 덜렁였다. 승범은 애써 초점을 흐리며 후들거리는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귀신 환자가 입을 열었다. 말을 하자 뜯긴 이새로 발음이 샜다.
2: 저기 그놈이 죄값을 치르게 해.
1: 이 젊은 남자 귀신은 아픈 곳은 말하지 않고 생뚱맞게 원한을 맺은 사람을 잡아달라고 했다. 당황했지만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승범은 차분하게 말을 했다.
0: 환자분, 여기는 침술이나 한약 처방을 하는 한의원이니 아픈 곳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1: 여기는 경찰서가 아니었다. 귀신이라 맥을 짚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귀신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2: 제 안을 불러주세요. 그럼 나아요. 저 한약방 사장님은 저희 안을 풀어 저희를 고쳐주신다고요. 이것도 저희를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0: 아이, 그딴 건 치료가 아니죠. 무슨 개소리야.
1: 짜증이 난 승범이 소리를 질렀다.
0: 귀신의 한? 그게 뭔데?
1: 그걸 풀어주는 게 치료라니 말도 안 됐다.
0: 이 귀신이 뭘 모른다고 장난치나. 아, 자꾸 애먼 말씀하실 거면 나가세요. 여기는 아픈데 치료하는 곳이지 한을 풀어주는 그딴 데 아닙니다.
1: 승범이 귀신을 내쫓으려 하자 남자 귀신이 입을 삐죽였다.
3: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너도 다른 인간들과 똑같다!
1: 갑자기 한의원의 조명이 깜빡거렸다. 어두운 기운이 남자 귀신 주위로 퍼졌다. 그의 얼굴이 푸르죽죽하게 변하며 험악해졌다. 승범은 뒤늦게 자신이 크게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0: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환자분, 진정하시고.
1: 귀신이 짐승처럼 낮게 울부짖자 방 안에 모든 물건이 떨어댔다. 귀신의 몸이 점점 커져 원장실 안을 가득 채웠다. 커지다 못해 구겨진 귀신이 턱에 들러붙은 승범은 몸을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귀신의 피부가 무척 차갑고 풀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끈적였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 승범의 눈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귀신의 붉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귀신이 턱을 들썩이며 입을 벌렸다. 너덜너덜한 입술 사이로 검은 동굴이 보였다. 그 안에 삼켜질 것 같아 승범이 몸을 잔뜩 움츠렸다. 남자 귀신이 승범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강력한 바람에 전구가 터지고 멀쩡하던 유리창이 다 깨져나갔다. 지진이 났다. 책상과 책장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정미와 태경은 서로를 붙들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뚝 끊긴 지진에 어안이 벙벙할 때 승범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다.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쳤다. 정류와 태경은 뒤로 나동그라졌다. 와장창, 전구와 유리창이 깨졌다. 태경이 소리를 지르며 기다시피 일어나 정류를 붙들었다. 그런 그의 손을 뿌리치며 정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혼란스러운 내부를 동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태경은 한시도 남아있기 싫어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4: 이 한의원은 진짜 망했어.

0: 승범이 수정은 그렇다 치고 공실 몰래 남자 귀신을 데려온 이유는 제법 그럴듯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승범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물었을 때 공실의 잿빛 눈이 반짝였다.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익히 아는 눈빛이기에 사람이든 귀신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한 승범이었다.
1: 바깥 양반을 만나지 않았나?
0: 승범은 장영감을 만난 날을 떠올렸다. 그 집에서 본 가족사진 속에서 눈앞에 공씨를 본 기억도 덩달아 났다.
1: 무슨 얘기가 오갔든 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 양반이 들고 다니는 단지 기억하지?
2: 아, 예, 그쪽 분의 뼈가루가 들어있는 거요?
0: 손으로 공씨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대답하자 그녀는 깔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1: 아유, 어색하게 그리 부르지 말고 친근하게 공실 아줌마라고 불러. 그 단지를 기억하다니 다행이구먼. 내가 원하는 건 그걸 한의사 선생이 나한테 가져오는 거야.
2: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그 단지를 훔치라는 겁니까?
1: 아유, 말이 그렇게 되나? 하긴 아무리 그 단지 안에 있는 게 나라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지. 아유, 그러나 생각해봐. 귀신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인 한의사 선생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
2: 에이,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라뇨. 싫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장영감님한테도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 맞다. 보일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머니를 무척 만나 뵙고 싶어 했습니다.
0: 그 말에 공실이 이마살을 찌푸렸다.
1: 에이, 진지게 그랬으면 내 그 인간 모가지를 콱 뜯어버렸을 거야. 어지간히 남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짓거리에 속에서 천불이 나. 세상 사람들은 눈깔들이 삐었지. 아니,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냐고.
0: 공실은 마치 눈앞에 남편이 있는 것 같이 허공에 뻗은 두 손을 우악스럽게 비틀었다. 승범은 자신의 목이 뜯겨나갈까 봐 손으로 얼른 감쌌다.
2: 무슨 사정이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범죄는 안 됩니다. 누가 앞길 망칠 일 있어요?
1: 100명!
0: 거절하며 돌아서는 승범에게 공실은 급히 검지를 들어보였다.
1: 내가 100명 넘게 귀신들을 꼬드길게.
0: 혹하는 제안이었다.
2: 그럼 그 수가 데려오는 사람 환자가 몇 명이야?
0: 머릿속으로 셈을 하다가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2: 어떻게 단지를 가져와? 달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잘도 흔쾌히 주겠다. 그렇다고 담을 넘어 몰래 훔쳐? 그러다 걸리면...
0: 전과자가 되어 100명의 귀신은 고사하고 연암은 사람 환자도 못 볼 수가 있었다.
2: 거절합니다.
0: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제안이었다.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섰다. 승범은 공실의 도움 없이도 해낼 자신이 있었다. 수정도 하는데 자기라고 못할 건 없었다. 그렇게 그는 저들 몰래 귀신 환자를 데리고 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렇게 귀신 환자에게 죽을 뻔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 귀신은 사라지고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고 있는 정미만이 보였다. 돈인가 목숨인가 눈을 끔뻑거리며 생각해봤다. 깨져나간 전등과 유리를 보며 헤아려봤다. 당연히 목숨이지만 돈이 없으면 죽는 건 매한가지였다. 장영감인가 공실 아줌마인가 개미 똥구멍같이 찔끔찔끔 보내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떠올려보면 귀신 환자 100명이 훨씬 나았다. 그래도 범죄인데. 아주 조금 남은 양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해보면 뇌물도 범죄지 않은가.
2: 그건 그래.
3: 못 일어나겠으면 119라도 부를까요?
0: 동영상을 다 찍었는지 정미가 물었다.
2: 아직 안 불렀어요?
3: 비명을 지르지 않는 걸 보니 아프진 않은 것 같아서요.
0: 승범은 고개를 들어 원장실 밖을 봤다.
2: 태경이요?
3: 진작에 도망갔죠.
2: 뭐? 아니, 붙잡지 않고 뭐 했어요?
3: 간호사 일로 벌어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유튜브로 크게 한방 노리려고요.
2: 귀신이 찍힌다면 진짜 대박일 텐데.
0: 승범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그러면 귀신들 치료에 대한 고민 따윈 하지 않을 테고 이런 포악질에 맥없이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정미의 뚱한 표정을 봤을 땐 귀신은커녕 귀신 털럭 하나도 찍지 못한 듯했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과 물건들이 나뒹굴고 유리가 깨져나간 원장실을 돌아봤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몰라 그냥 유리 파편만이 남은 창 너머를 봤다. 늦봄의 하늘은 가을처럼 푸르렀고 뭉게구름은 천천히 흘러갔다. 높은 건물이 없어 저 멀리 산과 나무들의 실록이 한눈에 들어왔다. 평화로운 그 모습이 이곳과 상반되어 너무나 맥이 빠졌다.
3: 아휴. 아까 뭐였어요?
0: 어질러진 책을 정리하기 시작한 정미가 멍하니 서 있는 승범에게 물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2: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뭐라는 건지.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0: 승범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쓰레기통을 들어 부서진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0: 어질러진 한의원을 치우고 있는데 문소리가 났다.
1: 뭐야? 왜 아무도 없어? 여기 누구 없어요?
0: 혼자 중얼거리던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정미가 손을 털고 대기실로 갔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면 여기 왔겠어? 아가씨가 센스가 참 없네.
0: 퉁명스레 말을 내뱉는 남자에게 정미가 웃어 보였다. 정미는 그렇군요라고 중얼거리며 초진 차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원장실과 대기실 사이에 유리벽이 깨진 걸 보고 혀를 찼다.
1: 아니, 개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사 중이야. 진료는 되지?
2: 당연히 진료는 됩니다.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좀 어수선하죠? 죄송합니다.
0: 그 사이 승범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침구실로 이어진 다른 문으로 나왔다. 귀신 환자는 치료 못해도 사람 환자는 달랐다.

0: 이쪽으로는 내가 전문가지.
1: 접수를 마친 정미가 환자를 데스크 옆으로 이어진 복도 끝 침구실로 안내했다.
2: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0: 여기서 아프신 것을 봐드리겠습니다.
1: 64세의 남자는 왜소했다. 깔끔하게 모 유명 브랜드의 등산복을 입었고 왼쪽 손목에선 금색으로 번쩍이는 시계가 잘그락 소리를 냈다. 얇은 입술을 꾹 다물며 그는 절뚝이며 복도를 걸었다. 이내 안내된 곳이 침구실임을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3: 여기는 바로 침구실에서 진료를 보나? 다른 데서는 원장실에서 맥도 짚고 뭐 그러더니만.
1: 남자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침대 위에 앉았다. 오래도록 햇볕에 그을려 검게 탄 피부에 주름진 얼굴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봉 여덟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0일 새벽 4시 발표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불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남동에서 남풍, 바깥 먼 바다는 남에서 남서풍이 7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를 긋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9미터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긋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9에서 14미터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미터를 긋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를 긋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남서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5미터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긋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7미터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긋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남동에서 남에서 동남풍, 오후는 동에서 남동풍이, 또 바깥 바다는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미터로 긋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미터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긋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남에서 남서풍, 바깥 먼 바다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미터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긋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 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1미터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를 긋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9미터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를 긋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남에서 남서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0미터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0미터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2미터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2미터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2미터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미터를 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10

미에서 20미터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에서 6미터로 오겠습니다. 주슈해.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12에서 20미터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에서 6미터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주 풍향은 서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1600헥토파스칼, 기온은 22.5도. 백령도 남풍 6m, 1500헥토파스칼, 23.9도. 평양 동풍 1m, 1700헥토파스칼, 24.6도. 해주 북동풍 2m, 1700헥토파스칼, 22.8도. 서울 남풍 1.5m, 1900헥토파스칼, 24.3도. 인천 남풍 4m, 1800헥토파스칼, 24.4도. 서산 남풍 1.5m, 1900헥토파스칼, 24도. 군산 남동풍 2m, 1100헥토파스칼, 25.1도. 목포 남동풍 2.5m, 1100헥토파스칼, 25.2도. 여수 바람 없습니다. 1100헥토파스칼, 24.5도. 제주 남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5.9도. 서귀포 남풍 1m, 1100헥토파스칼, 26.6도. 통영 남동풍 1m, 1100헥토파스칼, 24.3도. 부산 남서풍 1.5m, 1100헥토파스칼, 24.4도. 포항 남서풍 2m, 1100헥토파스칼, 25.8도. 울릉도 남서풍 8.5m, 1100헥토파스칼, 23.9도. 울진 남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4.2도. 동해 남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23.1도. 강릉 남서풍 0.5m, 1800헥토파스칼, 23.7도. 속초 북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24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산 북동풍 9m, 999헥토파스칼, 29.6도. 나하 동풍 9.5m, 1200헥토파스칼, 29.5도. 미나미 다이토섬 동풍 8.5m, 1400헥토파스칼, 28.9도. 나세 남동풍이 5m, 1700헥토파스칼, 28.9도. 가고시마 북동풍 4m, 1011헥토파스칼, 27도. 후쿠오카 남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27.8도. 니즈하라 북동풍 0.5m, 1011헥토파스칼, 23.9도. 사이고 북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23.5도. 마쓰에 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24.4도. 시미즈 북동풍 2.5m, 1014헥토파스칼, 25도. 시오노미사 기곳 북동풍 3.5m, 1015헥토파스칼, 22.8도. 오사카 남동풍 0.5m, 1015헥토파스칼, 24.8도. 와섬 남서풍 3m, 1014헥토파스칼, 23.6도. 아오모리 동풍 1m, 1014헥토파스칼, 21.1도. 사포로 남동풍 5m, 1011헥토파스칼, 21.5도. 와카나이 남풍 4m, 1014헥토파스칼, 16.6도. 센다이 북풍 2m, 1014헥토파스칼, 22.1도. 도쿄 남서풍 2m, 1015헥토파스칼, 23.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4도, 습도는 89%. 오늘 서울적 해 뜨는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내린 비로 충남 천안 266.6mm, 중남 계룡 257.5mm, 세종 244mm, 대전 239.5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주에선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시설 피해가 2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3.4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5시 30분을 기해 경기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남,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기 등 9개 시도에 내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군용 선박 건조 문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력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가 높은 수준의 조선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한미 간에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등은 강화하는 내용의 당 TF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형소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로 된 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수석은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안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를 막아내고 올바른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며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여당을 향해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가 공모가로 주당 $149를 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49달러는 이날 한국 증시에서 거래를 마친 SK하이닉스 보통주 종가 218만 6천 원을 ADR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보다 약 3.1% 높은 수준입니다. 149달러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감독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귀국 이틀 만에 미국 LA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선 자신과 가족을 향한 신변 안전에 우려가 있었으며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국민 여러분을 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강원 북부 내륙에도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 충청은 10에서 50mm, 전라와 경상,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은 어디나 생길 수 있죠. 우리 입안이나 주변으로도 암의 위험은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불리는데요. 입안을 비롯해서 잇몸, 볼, 입술, 턱뼈처럼 암이 생기는 위치도 다양합니다. 그럼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은 있는 걸까요? 흔히 말하는 입병이나 구내염이 반복되고 오래되면 구강암의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먹고 말하고 씹고 숨쉬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강암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내장 비만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잭 에프론, 베네사 허진스의 Right Here, Right Now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강암은 이름대로 입안 어디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입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얼른 이해되진 않는데요. 치과 검진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현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구강암은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구강암은 입안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네. 평평상피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0: 네. 네. 입안이라고 하면 잇몸, 혀, 치아, 턱뼈까지 어디에서든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로 치과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입술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입술암의 경우 주로 아랫입술에서 발생하는데 네. 자외선 노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발생한 암은 인접한 턱뼈로 침범할 수 있어서 네. 치과 방사선 사진에서 뼈 파괴 소견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0: 네.
1: 특히 입술암은 다른 플랩으로 재건 시에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치과 정기검진 시에 시신과 촉진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0: 네. 또 이비인후과에서도 두경부 질환을 확인하는 중에 발견되기도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특히 목에 만져지거나 상킴이 불편하거나 네.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가 구강암 또는 무인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네.
1: 내시경을 이용한 직접 관찰이 가능해서 구강 후방부나 인두 부위의 병변 확인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네. 치과와 이비인후과 모두 구강암 조기 발견의 네.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치과와 이비인후과의 협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강암은 발생 부위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각체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0: 네.
1: 구강악안면외과,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내과, 재활의학과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표준인데요.
0: 네.
1: 특히 후두 부위까지 포함된 구강암의 경우 이비인후과와의 첩진을 통해서 식도 재건 또는 이제 기도의 유지에 대한 협진 체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입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라서 발견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 진단이 많은가요? 일단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나요?
1: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은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0: 아.
1: 많은 연구에서 네. 진단하면 이미 3기 또는 4기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됩니다.
0: 네.
1: 육안으로 보인다고 해서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이유는
0: 네.
1: 초기 병변이 단순 구내염이나 잇몸 염증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한 혀 아래나 구강 저처럼 스스로 보기 어려운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0: 네. 구강암의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발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1: 네. 전 세계적으로 구강암은 전체 암 중에 약 2에서 3% 정도 차지합니다. 남성 표준화 발생률은 약 네. 10만 명 중 5.5명. 여성은 2.5명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0: 네.
1: 매년 약 5만 건 이상의 구강암 그리고 인두암이 발생되는데요. 한국에서도 두경부암 중 구강암의 비율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0: 네.
1: 고령화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0: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되나요? 노년층에서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0: 네.
1: 이 두 가지가 전체 구강암의 약 75에서 80%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령적으로는 주로 40대 이후에서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0: 네.
1: 특히 60에서 70대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결과이고
0: 네.
1: 세포의 DNA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 외에도 만성 구강 자극, 구강 위생 불량, 영양 결핍, 면역 저하 상태 등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흡연과 과다한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남녀로 볼 때 남성들에게 더 많은 건 흡연 때문일까요?
1: 네. 남성에서 구강암 발생률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주된 이유는
0: 네.
1: 흡연율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의 연기 속 발암물질은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해서 DNA 손상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연 시에 세포의 악성 전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 발생 위험이 약 5에서 10배 정도 높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있고요.
0: 네.
1: 그러나 최근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구강암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성별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0: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더 높겠네요.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경우 구강암 위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상승작용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 요인 모두 가진 경우 비흡연, 비음주자에 비해 구강암 위험이 약 30에서 4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알코올은 구강 점막의 투과성을 높여서 담배 발암물질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0: 네.
1: 이러한 위험도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0: 구강 위생이나 의치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네. 구강 위생 불량과 잘 맞지 않는 의치의 만성 자극은 구강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0: 네.
1: 맞지 않은 의치가 특정 부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만성 염증과 세포 손상이 반복되고 이것이 악성 전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물질이 발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따라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의치 조정 그리고 구강 위생 관리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이제 암과 직결됩니다.
0: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구강암의 원인일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1: 네.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특히 구인도암에서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구인도암의 경우 HPV의 아형인 16형이 원인인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0: 네.
1: 주로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며 흡연이나 음주와 관계없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PV 관련 구인도암은 상대적으로 치료 반응이 좋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HPV 예방 백신이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구강, 인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접종이 적극 권장됩니다.
0: 네. 여러 원인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구강암 자체가 흔한 암은 아니지만 치료 결과가 좋진 않다면서요.
1: 네. 안타깝게도 구강암의 5년 생존율은 전체적으로 50에서 6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인데
0: 네.
1: 치료 성적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진단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3기, 4기로 발견이 되면 40% 이하로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 재발과 경부 림프절 전이 그리고 스스로 기능 장애 등이 예후를 악화시키는데 결국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0: 구강암에도 위치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많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구강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0: 네.
1: 혀에 생기면 설암, 잇몸에 생기면 치은암, 혀 아래 공간에 생기면 구강저암, 그리고 뺨 안쪽 점막에 발생하면 협점막암, 그리고 입천장은 구개암, 입술은 구순암으로 불립니다. 이 중 설암이 가장 흔하고 구강저암이 두 번째로

0: 않습니다.
1: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불리는 건데요. 구강암에서 위험이 높은 위치는 어딘가요?
0: 구강암의 특히 예후가 나쁜 고위험 부위는 혀의 측면, 그리고 구강저, 그리고 편도를 포함한 구인두 부위입니다.
1: 네.
0: 혀의 측면과 구강저는 점막이 얇고 혈관 림프관이 풍부해서 초기부터 림프절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1: 네.
0: 또한 이 부위는 수술 시에 혀 기능 보존이 어렵고 재건이 복잡하고 기능적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구강저암은 특히 하악골과 인접하여 뼈 침범을 발생하면 수술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하고 구강암의 위험도가 높은 위치로 발견됩니다.
1: 혀의 생기는 설암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구강암은 입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씹고 삼키는 먹는 일에서부터 불편도 클 텐데요. 심지어 숨 쉬는 일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구강암과 그 치료는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혀는 저작 그리고 연하, 발음의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설암 수술 이후에는 이 기능들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혀의 절제 범위가 클수록 연화 장애가 심해져서 위로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구강저나 인두 부위 암의 경우 기도 침범 시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어서 수술 중에 이제 기관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 기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전 재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그 언어 치료랑 연화 재활 훈련이 필수적으로 이제 적용됩니다.
1: 네. 초기에 발견되기가 좀 어렵고 치과 검진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셨는데요. 스케일링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일까요? 또 스케일링뿐 아니라 다른 검진도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요.
0: 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구강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네.
0: 스케일링 시 치과 의사나 위생사가 구강 점막 전체를 시신, 촉진하는 것이 권장되고 단순 스케일링 외에도 구강 점막 검사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자, 음주자, 고령자, 이전에 구강 전암 병변이 있었던 분들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1: 네. 뭐 어떤 질환이든 조기 발견이 예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요. 의심 증상이랄까요?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0: 네, 구강암의 가장 중요한 경고 증상은 2주 이상 낫지 않은 구강 내 궤양입니다. 그 외에도 구강 점막의 색깔 변화, 즉 하얀 반점이나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구강 내 출혈, 점막의 딱딱한 덩어리나 부종, 삼킴 불편, 지속적인 목 통증이나 귀 통증도 의심 증상이 됩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틀니가 갑자기 맞지 않는 경우 악골 침범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이제 가까운 치과 또는 구강악안면외과를 방문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1: 네, 2주 이상 낫지 않는 이제 구강 내 궤양 지적을 하셨는데요. 염증이 오래가면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염증성 궤양을 어떤 상태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0: 구강 내 염증성 궤양과 악성 궤양은 초기에 육안으로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1: 네.
0: 일반적인 구내염은 1에서 2주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낫지 않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주변 점막이 딱딱하게 되거나 통증이 없는 궤양이 유지되면 악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1: 네. 구내염이 반복이 된다거나 반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 네. 반복적인 구내염 자체는 대부분 양성이지만 특정 패턴의 점막의 변화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반증은 구강 점막에 생기는 하얀 반점으로 약 5에서 17%에서 악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병소입니다. 또한 홍반증은 붉은 반점으로 백반증보다 악성 전환율이 높아 약 50% 이상에서 이미 암이나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변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가 무심코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1: 네. 출혈이나 통증은 또 어떤 증상인가요? 치주염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0: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구강암 초기 증상을 치주염으로 오해해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주염에서 잇몸 출혈과 통증이 나타나지만 구강암에서의 출혈은 자극 없이도 발생하거나 쉽게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치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잇몸 출혈이나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은 반드시

0: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1: 네.
0: 항상 병소가 의심스러울 때는 치과 의사에게 점막 검사와 PVC 생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진단이 늦어져서 3기 정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구강암의 발견이 늦을수록 림프절로 전이될 위험도 높아지나요?
0: 네. 구강암의 경부 림프절 전이는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1: 네.
0: 원발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치명 깊이가 깊을수록 림프절 전이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1: 네.
0: 연구에 따르면 치명 깊이가 4mm를 초과하면 네. 경부 림프절 전이 위험에 유의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가 확인이 되면 네. 5년 생존율이 약 50% 이상 감소하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 원발 병소 제거와 함께 림프절 경부 청소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구강암 확인을 위해서 조직 검사도 필요한 거죠? 내시경으로 하나요?
0: 구강암의 확진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 예.
0: 구강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국소 마취 후에 의심 병변에서 직접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1: 네.
0: 그렇지만 내시경은 구강 후방부, 인두, 후두 등 직접 관찰이 어려운 부위를 확인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1: 네.
0: 채취된 조직은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악성 여부, 분화도, 심연교피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1: 네. CT나 MRI 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도 진행이 될까요?
0: 네. 조직 검사로 구강암이 확인되면 네. 병기 결정을 위해서 영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CT는 종양의 범위, 뼈 침범의 여부, 경부 림프절 전이를 평가하는 데 가장 먼저 시행됩니다.
1: 네.
0: 그리고 MRI는 병변의 연조직 침범 범위와 신경 주변 침범 여부를 파악하는 데 CT보다 매우 우수하게 되고요.
1: 네.
0: 세 번째로 PET-CT는 원격 전이나 다발성 병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세 가지 영상 검사가 병기를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상 검사입니다.
1: 네. 여러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요. 또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0: 네. 구강암 환자에서 위 내시경 검사가 권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이는 이제 필드 캔서라이제이션이라는 구역 발암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흡연과 음주에 장기간 노출된 구강 그리고 인두, 식도, 점막 전체가 발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론인데요.
1: 네.
0: 실제로 구강암 환자의 약 10에서 15%에서 식도암이나 위암 등 동시성 제2 원발암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특히 흡연 음주력이 있는 구강암 환자에서는 식도 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1: 또 구강암이 전이가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폐나 뇌 전이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구강암이 4기로 진행되면 원격 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흔한 원격 전이 부위는 폐입니다. 폐 다음으로는 간, 뼈, 뇌 순으로 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1: 네.
0: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보통 M1 병기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완치로 목표로 하는 수술보다는
1: 네.
0: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완화적인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항암 화학요법 또는 네. 면역 항암제가 적극 사용되게 됩니다.
1: 네. 치료는 수술이 우선인가요?
0: 네. 구강암의 1차 치료는 원칙적으로 수술입니다. 종양을 충분한 절제연을 확보하여 완전 절제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이 국소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전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1: 네.
0: 경부 림프절 청소술이 동시에 시행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의 병용이 요구됩니다.
1: 네.
0: 조기 병기에 수술 단독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1: 네.
0: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1: 네. 수술 후에도 방사선이나 항암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0: 네. 수술 후 병리 소견에 따라 보조치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절제연이 양성이거나 근접한 경우 경부 림프절 전이가 2개 이상이거나 피막에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1: 네.
0: 방사선 치료가 적극 권장됩니다. 특히 고위험 소견이 있을 때는 방사선과 시스플라틴, 항암 화학요법 등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 곧 CCRT가 표준 치료가 됩니다.
1: 네.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일 수 있어서 얼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식도 치료 과정일 수 있겠어요?
0: 네, 구강암 수술은 광범위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기능적이고 심미적 손상이 클 수 있습니다. 혀의 일부 또는 전체 그리고 턱뼈의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는 재건술이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유리 피판술로 팔뚝, 허벅지, 종아리 등에서 피부 근육 혈관을 함께 채취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하게 되는데
1: 네.
0: 턱뼈를 절제한 경우에는 종아리 뼈를 이용한 골 유리 피판술로 뼈를 재건하고 이후 임플란트를 심어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구강암의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주시죠.
0: 네. 구강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1: 네.
0: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금연과 절주이며 이 두 가지만으로 구강암 위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HPV 예방 백신 접종도 구인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2주 이상 낫지 않은 구강 내 궤양, 하얀 반점, 그리고 붉은 반점, 설명되지 않은 출혈이 있다면 즉시 치과나 구강과감면 외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치과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1: 네.
0: 스케일링과 함께 구강전망 전체를 검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구강암은 보이는 암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반드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입안과 입술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암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현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부 비만으로 걱정하는 분들은 내장 비만을 떠올립니다. 내장 주변에 쌓인 지방이 건강의 위험 신호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내장 비만은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흔히 내장 지방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장, 특히 어디에 지방이 많은 건가요?
1: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배 안쪽에 특히 이제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0: 네.
1: 우리 흔히 이제 뱃살 하게 되면은 이제 배를 잡으셨을 때 주로 이제 피하 지방이 잡히고
0: 네.
1: 그 안에 내장 지방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복강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뭐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나 대장 그리고 그 주변의 장관막, 그물막 이런 데에 장기 주변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내장 지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측정한다든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좀 안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좀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곱창을 떠올리시게 되면은 장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방 조직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 네.
1: 목격살 같은 걸 드실 때 이제 피부 밑에 있는 그런 지방은 이제 피하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즉 지방은 뭐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나 우리 몸에서 다 똑같은 지방 조직이고. 또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저장했다가 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지방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네. 피하 지방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피하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피부 아래에 바로 있는 지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허벅지, 팔다리에 어디든지 있는 조직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내장 지방은 복부 장기 주변에 이렇게 쌓이는 지방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지방이 필요할 때 분해해서 전신순환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반면에 내장 지방은 분해돼서 일단 거쳐야 되는 부분이

0: 주로 이제 간을 거쳐서 우리 몸에 이제 대사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내장 지방은 지방 분해도 잘 되고 또 우리가 몸에 필요할 때 지방이 분해돼서 사용이 되지만 간을 거쳐서 한번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우리가 어떤 대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1: 네.
0: 역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또 내장 비만, 복부 비만, 마른 비만 얘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대부분 마른 비만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런 비만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
1: 네.
0: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내장 지방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 주변에 내장 지방이 많은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 CT나 초음파라든지 MRI 이런 영상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1: 네.
0: 뭐 비용도 들고 일상적인 진료에서 이제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허리둘레를 지표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1: 네.
0: 허리둘레는 이제 복부 비만이 있을 때 배가 나왔을 때 허리둘레가 이제 많이 측정이 되는데
1: 네.
0: 물론 이제 복부 비만에는 이제 내장 지방이 주로 관여하지만 또 어느 정도 또 피하 지방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제 허리둘레 자체가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장 지방 양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이제 정상 범위지만은 여러 가지 대사적인 비만의 합병증 위험이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마른 비만으로 부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을 부를 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다, 체지방이
1: 네.
0: 많다 이렇게 부를 때 흔히 이제 키를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산출해서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도
1: 네.
0: 우리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이렇게 판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키와 체중만으로도 이제 비만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체질량 지수나 체중 자체는 이제 체지방량이나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복부 내장 지방 우리가 대사적으로 위험한 내장 지방량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마른 비만은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근육량이 적어서 사실은 내장 지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체중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마른 비만으로 우리 흔하게 쓰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1: 네.
0: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내장 지방은 주로 이제 지방의 위치를 말하고 복부 비만은 이제 허리둘레로 확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마른 비만은 이제 체중은 정상이지만
1: 네.
0: 상대적으로 근육이 부족하고
1: 네.
0: 특히 내장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내장에 쌓인 지방이 많아지는 이유는 식습관일까요?
0: 네. 아무래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1: 네.
0: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식습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섭취가 우리가 에너지 소비보다 지속적으로 많을 때 이렇게 과잉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때 주로 이제 지방 형태로 이제 저장하게 되고
1: 네.
0: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에너지 섭취 흡수 속도가 빠른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이나 단 음료
1: 네.
0: 과자나 빵, 면 이런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너무 과잉 에너지 과잉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1: 예.
0: 지방으로 잘 쌓이게 되고 또 전체적인 섭취 열량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과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1: 예.
0: 또 뭐 야식을 한다든지
1: 아.
0: 예, 그런 너무 칼로리 섭취 자체가 많으신

0: 식습 습관이나 또 이제 술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지방 분해를 억제해주고 간의 대사를 또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잘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술 자체로도 열량이 있지만 술이 또 지방 분해를 억제해서 이제 지방이 잘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식습관 이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뭐 스트레스 또 나이와 관계된 호르몬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또 운동 부족도 얘기가 됩니다. 운동 부족 역시 내장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된 열량을 적절하게 이제 소모하는,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1: 네.
0: 사실은 이제 운동 자체로 태울 수 있는 열량 자체는 우리가 이제 힘들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 자체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식습관과 조절하는 것을 병행해서 이제 꾸준히 하시는 것이 운동의 효과를 매우 높이고 생리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되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만 앞서서 하시게 되면은 또 몸에 이제 과도한 무리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일률적인 운동의 형태나 운동량, 강도를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운동량은 일주일에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150분 이상 하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로 치면 30분 이상, 7일로 치면은 거의 뭐 20분 이상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빠르게 걷기 30분 정도를 거의 매일 주 5일 정도 하시는 수준이 이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거고 모든 분들이 다 뭐 이것에 맞출 필요는 없고 개인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평소 운동 습관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질병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나 강도, 운동의 시간 이런 것들은 좀 개별 차이가 이제 많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씩 뭐 10분씩 조금씩 나눠서 하루에 세 번씩 나눠서 틈틈이 하셔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되겠고 또 평일에 조금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주말에 조금 더 많은 양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150분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또 채우셔도 좋겠고요. 또 이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골고루 하시면서 이제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나 뭐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있지만 또 약간의 근력 무게를 주는 근력 운동, 밴드 운동 이런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근력 운동 역시 지방을 소모하고 또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서 지방 소모가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식습관 조절과 함께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내장에 지방이 쌓일수록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0: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대표적인 대사 합병증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염과 지방간경화 이런 것들이 또 유발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홍파 질환, 말초혈액 질환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또 이제 잘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잘 분해되면서 유리지방산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 이제 내장지방은 이렇게 분해되게 되면 내장지방에서 바로 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0: 네. 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염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맞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잉으로 쏟아진 유리지방산 그리고 간에 과도한 과부하 이런 것들이 염증에 이제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되고 이러한 염증 자체는 또 우리가 인슐린의 역할을 인슐린 호르몬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염증 반응은 혈관 내피세포를 또 손상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 같은 것 혈관이 딱딱해지는 합병증도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이제 인슐린의 역할들 그러니까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인슐린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면 지방 분해가 더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유리지방산에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고지혈증 형태가 잘 올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염증의 위험도 높이고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을 위험성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럼 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면 위험 신호일까요? 남녀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우리가 이제 체지방이 이제 많으면 안 좋은데 또 어느 정도 적절한 지방은 또 이제 필요하고 그런데 적절한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으면 안 좋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허리둘레로 흔히 이제 남성은 90cm 이상 또 여성은 이제 85cm 이상이면은 좀 복부 비만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이 89cm면은 정상이고 91cm면 바로 복부 비만이고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임의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이면 그만큼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지방은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내장 지방 특히 이제 뱃살은 많이 줄이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셔서 어느 정도 뭐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고 식습관 운동을 통해서 뱃살은 이제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0: 네. 그런 기준으로 볼 때요. 이제 마른 비만은 겉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말랐는데 이 마른 비만에서도 몸에 비해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른 비만에서도 이제 체형으로 가서 좀 팔다리는 이제 가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는 정상 범위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허리둘레가 뱃살이 이렇게 볼록 나와 계시는 이런 분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또 키가 작고 또 워낙 또 체형 자체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볼록 나와도 남자 90cm가 안 넘을 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90cm가 안 된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데 체질량 지수는 25 정상 체중 범위다 이러신 경우에는 우리가 마른 비만을 의심해 보고 근육량을 늘리고 뱃살을 더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키와 몸무게만 재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23 이하 정상 또 아니면 25 미만의 과체중 정도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위험을 잘 느끼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근육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좀 배가 많이 나왔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제 향후에 혈당이나 지방간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0: 예. 내장 지방이 걱정될 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수치들도 있을 텐데요. 검진에서 잘 살펴는 부분이 뭘까요?
1: 네, 사실은 이제 내장 지방을 직접 우리가 뭐 CT나 초음파로 검사를 해 보면 제일 좋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이제 측정하는 자료는

0: 그 허리둘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둘레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또 연도별로 해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표는 이제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체중과 키로 계산하는 지표이긴 한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이 동반돼 있다든지 아니면 체질량 지수 자체가 3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확실히 위험한 비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근육량의 차이라든지 또 내장 지방의 차이 이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보실 때 이제 허리둘레를 보시고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사합병증, 공복혈당이나 또 뭐 당화혈색소라든지 콜레스테롤, 특히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또 혈압 수치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지방간까지 와서 이제 간의 손상까지 있으신 분들은 간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대사병증이 이제 많이 진행되신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까지 떨어지고 또 콩팥 손상으로 인해서 소변에서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평가하고 주치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승철의 서쪽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0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북 서부, 전남 서해안, 경북 중북부 내륙에, 낮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는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오전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10에서 50mm, 많은 곳은 7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잦아진 뒤에도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남 서부 내륙,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8도에서 34도입니다. 일부 전남 남부와 경상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 폭염특보 발효 지역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고, 비가 그친 뒤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오늘보다 더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28도, 춘천 29도, 원주 30도, 대관령은 28도.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30도, 강릉 31도, 동해는 30도. 충청남북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 청주 32도, 충주 30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전남 10도, 보령 30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 31도, 광주 32도, 목포 31도, 여수 29도, 순천 29도.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대구 33도, 포항 34도, 안동 31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진주 33도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32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기온 28도입니다. 서해도 흐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북한 지역은 오늘 흐리고 한때 비 오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5도, 개성은 27도 예상됩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5도, 현재 습도는 87%, 오늘 서울 적 해뜬 시각은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경기와 강원 북부에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1: 국회가 오는 22일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고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문체부는 축협 특별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시각 오늘 밤 나스닥에 상장하는 SK하이닉스가 40조 원을 조달할 전망입니다. 외국 기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70대 남성이 급류로 실종되는가 하면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강원 철원과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1: 강원도에는 이미 주 중반부터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희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2: 네, 저는 지금 춘천 소양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밤부터 장맛비가 굵어졌다 얇아졌다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틀 동안 비가 내려서 보시는 것처럼 호수 수위가 약간은 올라간 모습입니다. 8일 자정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은 평창 179.5, 홍천 양덕원 117.5, 철원 외촌 110, 춘천 66.5mm 등입니다. 기상청은 새벽 3시를 기해 철원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는데요. 화천, 춘천, 홍천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원 남부지역에 집중됐던 비구름대가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란 예측입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강원도 내륙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 더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재난당국에 접수된 호우 피해는 아직 없는데요. 다만 사고 위험이 높은 강원도의 하천 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 등 위험지역 20여 곳은 계속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산사태나 토사 유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폭우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소양호에서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
0: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또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세현 기자,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비구름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3: 네,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정 무렵의 모습인데요. 붉은색은 시간당 30mm 안팎, 보라색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구름입니다. 자정 무렵 이렇게 한 차례 비구름이, 강한 비구름이 수도권을 지난 이후 지금 현재는 주로 경기 북부와 그리고 강원 북부 지역 쪽으로 북부 지역에 이렇게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오늘 새벽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시면은 최근에도 강원 철원 지역에 1시간에 22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0: 네, 장맛비 가운데서도 간밤에 열대야주의보 내려진 곳들도 있던데 앞으로 날씨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먼저 일단 비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은 강한 비구름대가 대부분 북쪽 가까이를 지나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더 올 거로 예보했습니다.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80mm 이상 이렇게 비가 더 올 거로 예보가 됐고요. 곳곳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중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임진강 등 하천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에는 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다음 주 초까지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예보됐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쪽으로 이 무더운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기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내일부터 낮 기온이 이렇게 33도 안팎, 밤사이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주말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 이 폭염특보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진 지역들에서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고립되거나 대피했고 경북에서는 불어난 강물로 인한 실종자도 있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4: 작은 마을 하나가 거대한 흙탕물강으로 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진입로는 아예 끊겼습니다.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5: 공사를 해가지고 배수 본부장을 또 증설을 한 거예요. 했는데도 지금 막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
4: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올해도 논밭이 있던 자리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마을을 잇는 길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7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북 보은에서 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승강기가 멈춰섰습니다.
6: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차 있어서 더 이상 운행을 하면은 나머지 한 대도 위험할 것 같아서 정지를 시키고.
4: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190명은 급히 집을 떠나야 했고 운동장이 물바다가 되거나 교실에 물이 새면서 학교 세 곳이 긴급 휴업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곳곳에 급류가 발생하면서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7: 낙동강 합류한 지점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군데군데 필요한 지점까지 이렇게 유실망을 설치를 해서 수색을 할 겁니다.
4: 도심 주차장에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8: 떡방에 차 빼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를 빼러 와보니까 벌써 뭐 이제 한강이 다 됐습니다.
4: 또 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화재가 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0: 네, 올해 들어서 발생한 태풍은 지금까지 모두 10개입니다. 9호 태풍 바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주변 바다가 유례 없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앞으로 태풍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태풍 전망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야자수가 위태롭게 휘청입니다. 발생 사흘 만에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바비.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말 중국에 상륙하겠습니다. 바비는 비켜 지나겠지만 올여름 한반도 태풍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태풍의 길목이 유례 없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북상 태풍의 60%가 지나는 동중국해, 올해도 30도 이상 고수온이 예고됐습니다. 바다 폭염으로도 불리는 해양 열파가 갈수록 늘면서 최근엔 한 해 넉 달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화된 태풍마저 다시 위력을 더할 만큼 뜨겁습니다. 실제로 2022년 상륙했던 태풍 힌남노 역시 동중국해에서 부활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지날 때 관측된 자료를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초강력으로 성장한 힌남노, 이후 약해지는 듯 하더니 동중국해 바다 폭염위를 지나며 다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10: 해양이 온난화되면은 대기로 수증기 공급이 많아지고 이 수증기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으로
9: 엘니뇨 영향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엘니뇨 여름 태풍은 한반도에서 먼 바다에서 발생해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발생부터 길목까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기소 이후 잠잠했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팀장 등에 대해 수사 압박이 가해지자 태도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한편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로 확인돼 검찰은 부실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기소 후 첫 공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다며 부인한 장윤기. 다음 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 현직 경찰인 아버지를 포함해 당시 수사팀장 등이 검경 동시수사를 받는 상황이 반성문 제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반성문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량을 좌우할 성폭행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장윤기의 아버지뿐 아니라 큰아버지도 광주청이 아닌 다른 청의 경찰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가족이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숨진 이채원 양 유족은 울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12: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11: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의 수사비위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확대되면서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안수사나 재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볼 거라며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0: 서 검사를 삭제하고 경찰로 일어나 있습니다. 대신 우려를 반영해 보안 수사, 시정 조치,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1: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 대표입니다.
1: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0: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보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담당 수사관을 바꾸거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담겼습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나오는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 존치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1: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본질은 아니다.
0: 국민의힘은 하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중단만이 답이라며 장윤기 사건 책임을 따지겠다고 광주경찰청을 찾았습니다.
3: 경찰이 보안수사권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정보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0: 보안수사권 폐지 중단 여론전에 나선 건데 청장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4: 청장은 지금 우리 온다는 소리 듣고 도망가고
2: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민주당은 오늘부터 법안을 심사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법사위에 들어와 함께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5: 국회가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그간의 감독 선임 과정과 밀실 운영 의혹, 또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6: 축구협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에 국회는 발빠르게 청문회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 첫 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10명을 불러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기름값이 치솟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연히 전쟁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최근 그 이면에는 정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이라고 추산을 하던데요. 정유사들이 동시에 가격을 올린 파급 효과까지 합치면 26조 원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반영이 되고 내릴 때는 한없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역시 이런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 같으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자와 빵의 핵심 원재료인 전분 가격도 대기업 네 곳이 7년 동안 담합해왔다는 사실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빵집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분과 물엿 가격 인상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서 가격을 최대 73%까지 올려가지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참나,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엄중한 처벌을 꼭 해가지고 시장의 신뢰를 바로 세우길 바라면서 7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폭염이 우리 뇌를 어떻게 조종을 하는지

0: 인지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직업 시간에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중장년층들이 도전해볼 만한 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시면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듣고 계시다 한 말씀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장마가 시작되면서 찜통 더위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런 무더위에 겪는 짜증과 불쾌한 감정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고요. 뇌의 생물학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더위가 우리 뇌를 어떻게 조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더위가 우리 두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신다고요?
2: 예, 그렇잖아도 지금 최근 유럽에 폭염이 강타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보통 폭염이라고 하면 네.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어떤 그 신체적인 온열 질환에만 신경을 쓰는데요. 예. 최근 과학계에서는 이 더위가 인간의 두뇌, 그러니까 감정 조절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우면 아마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거나 네. 사소한 일에 대해 화를 내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인내심 부족이 아니라 네. 더위가 두뇌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군요. 네.

0: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이 분야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최초의 현장 연구가 있다고요?
1: 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86년에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그 연구진이 한 연구인데요. 예. 이 애리조나 주의 그 피닉스라는 도시는 낮에 기온이 한 40도 이상 넘어갈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그 더운 도시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심리학자들이 인지 실험을 할 때는 실험실에 데려와가지고 보통 실험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밖이 워낙 더우니까. 그런데 이 실험 방법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앞에 그 연구진이 만들어 놓은 차 하나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이 차가 가지를 않아요. 12초 동안 가지를 않는데 그러면 뒤에 서 있는 차가 어떻게 하는지를 실험을 한 겁니다.
0: 빵빵 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1: 예. 그때 1980년대에 이루어진 그 실험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자동차에 에어컨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조작하기가 편했어요. 그 창문을 열어둔 차는 에어컨이 없는 차고 창문을 닫아둔 차는 에어컨이 있는 차입니다. 결과를 한번 봤더니 섭씨 38도를 넘어가니까 대부분 경적을 울렸는데 경적을 울린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가 12초 중에 절반 정도 6초 동안 계속 빵빵빵빵빵빵 울렸던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그 창문을 열어둔 차,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는 차들은 다들 경적을 울리고 에어컨이 있는 차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은 높은 온도로 갈수록 사람의 공격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0: 네. 도로 위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렇다 치고 실내에서는 또 어떨까 약간 궁금한데요.
1: 예, 그래서 사실 도로에서 뭐 그 정도로 40도 넘으면 공격성이 증가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4년 전에 그 유럽의 아주 유명한 그 기후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에서 대규모 그 분석을 했는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 에서 올린 약 40억 건의 그 트위터 트윗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7,500만 건 정도의 혐오 발언을 이렇게 추려내고 나서 이제 온도 데이터랑 한번 겹쳐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 우리한테 가장 적당한 한 12도에서 21도 사이에서는 즉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일 때는 혐오 발언이 거의 없었는데 최고 기온이 한 42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가는 날에는 혐오 발언이 약 한 22% 정도 폭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와, 42도, 45도면 진짜 가만히 서 있어도 왠지 욕이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공격성 이런 거 떠나서 인지 능력에도 분명한 영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1: 그렇습니다. 이제 실외 기온이 42도라고 하더라도 안에는 조금 그래도 시원한데 여튼간에 그 정도 혐오 발언이 나온다는 거는 약간의 기온 변화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또 다른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2016년에 마침 그 보스턴에 폭염이 닥쳤을 때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은 약 한 44명 정도의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그중에 24명은 중앙 그 집중식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기숙사에서 살았고요. 나머지 20명은 에어컨이 없는 그 낡은 기숙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폭염이 이제 딱 끝난 뒤에 끝난 뒤가 아니라 이제 매일 아침에 퀴즈를 풀게 했어요. 그 퀴즈가 뭐냐면은 색깔을 빨리 맞추는 퀴즈, 그다음에 두 자릿수 그 계산식을 빨리 하는 걸 내봤더니 역시나 그 낡은 에어컨이 그러니까 낡은 건물에서 사는 대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13% 정도 내 반응 속도가 느렸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의 인지 기능 저하는 그 하루 종일 밤을 샜을 때 정도 나오는 인지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0: 더워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1: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0: 성인인 대학생이 그 정도면은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더 막 영향이

0: 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까?
1: 예, 미국 북서부 학력 평가 협회라는 이제 그 연구 평가 기관이 있는데요.
0: 예.
1: 여기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6개 주에서 치러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시험의 데이터 한 300만 건을
0: 네, 맞네요.
1: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연구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섭씨 27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뚜렷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섭씨 38도 넘는 극심한 폭염 속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은 네. 섭씨 16도의 신선한 날에 그 선선한 날에 시험을 본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약 0.06 표준 편차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0.06 표준 편차가 네. 하락했다는 것은 몇 점이 떨어졌다는
1: 게 이제 뭐 통계학적인 용어인데 마침 그 논문에다가 이제 네. 그 설명을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은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정도가 네. 1년 내내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의 기억이 그냥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에 짓눌려가지고 마치 이제 버퍼링이 늦게 되는 것처럼 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아니 그러면 과학자분들이 또 이걸 연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 더위가 우리 두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까? 밝혀진 게?
1: 사실은 이제 더위에 이렇게 뇌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 마치 뭐 컴퓨터가 버벅거리듯이 네. 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네. 현상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뇌의 자원분산 가설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춰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포도당 같은 에너지 그다음에 뭐 체온 조절 시스템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뇌는 그쪽에 신경을 쓰지 머리 돌아가고 뭐 감정을 억제하고 이런 데에다가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전두엽 기능 같은 거는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은 인간이 어떤 자기 생존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상이기 때문에 뇌가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야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더위를 피하라라고 이제 경고를 내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우면은 당연히 잠을 못 잘 수밖에 없어요.
0: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커요. 잠 제대로 못 자면 머리 안 돌아가죠.
1: 예. 그래서 밤에는 사실 이 뇌가 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네.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감정 조절 능력도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결국 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학업 성취 뭐 이런 것부터 사회적인 갈등까지 좌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특히 우리가 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아까 그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재미있는 게 그 빈곤층 학생 비율이 높은 저소득 주거지 주변의 학교가 그 수학 점수 하락폭이 폭염 때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은 이제 집에서도 아주 더웠고
0: 네.
1: 학교도 시설이 좀 안 좋은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도 별로 없었을 네. 거기 때문에
0: 네.
1: 아마도 수학 점수가 더 크게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건데요.
0: 네.
1: 사실 이 기후변화 시대에서는 인권이 어떻게 보면 시원할 권리까지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더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쾌적한 기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전력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럼 전력을 계속 많이 쓰게 되면 탄소도 더 많이 배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예요.
0: 에너지 전환,
1: 예.
0: 신재생 에너지로.
1: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는데
0: 네.
1: 가장 많은 비중이 결국은 그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솔린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는 겁니다. 미래에 이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에너지 전환만 빠른 속도로 이뤄내면
0: 네.
1: 기후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0: 점점점 더워질 텐데 그러면 인간은 점점점 좀 멍청해질.

0: 거고
1: AI는 점점 똑똑해질 거고 되게 무서운 미래가 그려지는데요. 아무튼 오늘 무더위가 감정과 학습 효과 등 우리 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어떤 논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변화와 동물 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평생 직업을 준비하는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텐데요. 반도체, 피지컬 AI, 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4,700조 원이 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된다고 하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전국 3개 권역에 투입되는 그야말로 초대형 사업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 중장년층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청년들 일자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중장년층의 일자리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4: 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보통 젊은 사람들이 아니야. 특히 반도체 현장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젊은 친구들, 뭐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지만 우리 같은 중장년한테 기회가 있겠어라고 하시는데 중장년한테도 아주 좋은 희소식입니다.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네.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걸 넘어서 저희가 커리어 시장이 재설계가 된다 할 정도로 오, 예.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쏟아지거든요. 네. 그 안에는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일들도 있으니까 네. 오늘 중장년분들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네. 빨리빨리 자격증을 따두시거나 교육을 들어두시면 네. 오, 생각보다 취업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는 약 700만 명의 일자리들이 창출된다는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1: 700만 개요?
4: 그러니까 700만 명이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예. 7명 중에 한 명이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더 좁혀야죠.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더 적으니까.
4: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정말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예. 저도 희망을 갖고 그 소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공장을 초기에 건설하는 것부터 네. 건설할 때부터 공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뭐 클린룸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인력들부터 해서 다양하게 기간별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잘 듣고 계시다가 혹시나 잘 못 들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채널에 오시면은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금요일 거 다시 찾아 들으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한번 찾아주시고요. 4천조 원 이게 우리 1년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0조 정도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길게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돈이잖아요.
4: 네,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기회가 근데 다 있지 않습니까?
4: 네, 반도체 공장 하면 우리가 네. 하얀색 네, 네, 네. 방지복을 입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봤으니까
1: 엔지니어 분들.
4: 네, 그 네, 네. 엔지니어 보니까 그럼 나도 나중에 반도체 현장에 취업 되면 저렇게 하고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클린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 현장에 투입될 인력을 뽑고 있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건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모자라요. 사람을 너무 많이 뽑고 싶은데 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1: 용인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럼
4: 네 맞습니다.
1: 아직도.
4: 그리고
1: 네.
4: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 네. 현장에서도 지금 새로 증설해서 막 짓고 있잖아요. 사람을 못 구해서 강릉 속초 여기까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근데 그 일자리가 정말 자격증이 있고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좀 많이 네. 들어두셨다가 교육만 4시간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서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건설, 장비, 소재, 부품, 물류, 서비스업 뭐 이런 것까지 연쇄적으로 아주 일자리가 생긴다. 약간 그런 기대가 생긴.

0: 있는데 이런 많은 일자리들 중에서 우리 중장년 분들이 특히 노려볼 만한 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제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1: 지금 삼성 반도체 현장에서 이제
0: 네.
1: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 현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명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0: 네.
1: 그러니 하루에 2만 명이 투입되는데 전국에 있는 이제 3대 프로젝트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되겠습니까? 각각의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중장년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안전 관련 일이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안전 관련 일이요?
1: 네, 안전 관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건설 현장에는 안전 감시단 그리고 우리가 뭐 화재 감시단 이런 것들 장비 유도원 이런 일들은 중장년 분들이 바로 투입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지금 아마 채용 공고 보시면 채용 공고에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0: 그럼 공고는 어디서 봅니까?
1: 잡코리아 뭐 사람인 고용 24
0: 예,
1: 그리고 알바몬
0: 포털.
1: 네네 포털 벼룩시장
0: 예,
1: 뭐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정 모르겠으면 고용센터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0: 예.
1: 고용복지센터에 가시면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게 있다는데라고 물어보시면 예.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고용센터로 먼저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장비 유도원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클린룸을 만드는데 클린 룸 하나의 룸을 만들려면 용접이라는 게 들어가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이게 산소 용접도 있고 뭐 쇼트 용접 이렇게 칙칙 하다 보면 불빛이 착착착 튀잖아요.
0: 네.
1: 그게 그 불빛 튀고 하는 그게 잘못 관리가 되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천에 화재 났던 것도 그런 용접에서 발생이 돼서 났던 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위험한 게 있나 없나 감시하는 게 화재 감시단입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단은 공사 현장에서 그런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용접을 하지 않아도 감시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4시간 교육만 받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레인 같은 게 공사 현장에 보면 크레인들이 엄청나게 서 있잖아요.
0: 네.
1: 그 크레인들이 움직일 때 그런 크레인 움직일 때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크레인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서 이걸 유도를 하는 거죠.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빨간 신호 이렇게 수신호하는 이걸 봉을 가지고 이렇게 수신호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런 일들을 수신호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신호수 작업이다라고 하는데요.
0: 네.
1: 신호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여성분들도 그 정도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네라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많이 강화됐고
0: 그렇죠.
1: 원청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필요한 법정 필수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두 배 이상의 인력들을 투입해서 보조 인력들을 많이 뽑는 거죠. 그래서 꼭 기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0: 예.
1: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현장에서 그런 위험 감지를 할 수 있는 화재 감시단이라든가 뭐 안전 감시단이라든가 아니면 이 우리가 신호수하는 이런 분들을 뽑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투입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일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행이네요.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왕왕 있고 그랬는데
1: 그렇죠.
0: 예,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노동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고
1: 네,
0: 굉장히
1: 그렇습니다.
0: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장 보조, 뭐 정리 이런 것들에서도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은 아니니까 자격증
0: 네.
1: 있는 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재를 정리해서 나르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공사가 다 끝나고 면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리정돈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리고 폐자재를 좀 분리를 해서 재활용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각각 분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숙련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나 뭐 기능장분들 옆에서
0: 네.
1: 숙련공 옆에서 돕는 우리가 조공이나 보조공의 같은 이런 일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자격증
0: 네.
1: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해야 되고
0: 네.
1: 아무래도 우리가 자재를 나르는 일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0: 네.
1: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체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이 지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이게 이제 다 자재를 나르고 보조하는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혈압 체크 같은 것도 합니다. 혹시 이분 날 더운데 일하시다가 혈압 때문에 쓰러지시면 또 다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내가 좀 혈압이 약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조금 도전하시는 데 위험이 네. 있고요. 혈압약을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도전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현장에 가셔서 혈압 체크를 직접 하는데 약을 드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합격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혈압에 대해서 관리를 좀 못했다. 그런 분들은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오셨다가 혈압 체크해서 떨어져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건 현장에서 직접 혈압 체크한다라는 네. 거 알아두시고.
0: 평소 건강관리도 또 하셔야 되겠네요.
1: 네. 네. 그런 분들이 이런 뭔가 보조공 네. 역할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셔서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일을 하시면 되는데 체력이 좀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을까요?
1: 그렇죠. 이제 우리 PD님 같이 네. 나 몸 쓰는 거 싫어. 그냥 딱 봐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 그냥 그냥 뭔가 이렇게 가만히 그렇죠. 뭔가 말로 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뭐 예. 이런 일들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 공사 현장에도 사무직이 필요하거든요.
0: 그렇겠죠.
1: 행정 업무 처리할 분들이 필요해요. 네. 공장 현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자재들이 막 오잖아요.
0: 네.
1: 그럼 그 자재들 관리하는 역할, 행정 그런 서류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인력이 투입되면 그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관리하는 것들, 어떤 인력들이 투입됐는지, 그래서 인사 업무도 그렇고 회계 업무도 그렇고 일반 자재 구매 뭐 이런 업무들도 그렇고 현장에는 그런 사무 행정 업무 처리할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뭔가 이런 사무 업무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지금의 생활 패턴에서 조금은 다르게 뭔가 네. 생활을 해보고 싶고 환경도 좀 바꿔보고 싶다
0: 네.
1: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현장에 이제 지방 현장 같은 데 가셔서 네. 뭐 몇 개월이 됐든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2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의 사무 경력 뭐 제조업에서 내가 사무 업무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 업무를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본인이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 맞겠다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나는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0: 네.
1: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만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교육이 바로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네. 건설업에서 일을 하려면
0: 네.
1: 가장 기초,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 교육은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0: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1: 현장이 바뀔 때마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네, 한 번만 네. 받으시면 안 되고. 네. 왜냐면 현장이 바뀔 때마다 네.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1년 안에 교육받은 거 가져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 근로자분들은 요걸 1년에 한 번씩 받고
0: 예.
1: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어떻게 어디 들어가서 받습니까?
1: 이 교육은 우리가 4시간짜리 교육 있고 8시간짜리 교육 있는데
0: 예.
1: 보통 기본적으로 아까 수신호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보통 4시간 교육이면 충분합니다.
0: 예.
1: 그런데 우리가 특수라고 해서 크레인 같은 경우에
0: 예.
1: 크레인들이 막 가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막 중장비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이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안전 교육을 8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0: 관련 일에 따라서 4시간짜리가 있을 수 있고 8시간짜리가
1: 네.
0: 있을 수 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냥 이론적으로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 틀어놓고 교육 안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 이렇게 해서 4시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받는 게 필수이고 또는 이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수료하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걸 미리미리 이수해 두시면 나중에 이 일자리가 나왔을 때 바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은 우리가 건설 기초 안전 교육 포털에 가시면 이
0: 네.
1: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건설 기초 안전 교육 포털.
1: 네, 그렇습니다.
0: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치면 나온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털

0: 일정, 교육 일정이 언제가 되냐, 내가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말씀은 이제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데 도움이 되시는 어떤 일자리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뭐 일자리가 또 없을까요?
0: 있죠. 당장에 가서 내가 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현장을 몸에 좀 익히고 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면 이 현장에 계속 일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1: 아, 그렇죠. 내가 안 해봤던 일들을 해보면 예를 들면 아까 뭐 크레인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크레인 옆에서 뭔가 보조 업무를 하다가도 저 크레인 같은 거 자격증 내가 따서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0: 그렇죠. 중장년분들 중에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 그런 자격증 따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가서 직접 체득하면서 본인이 겪어보면서 내가 저 나의 진로를 찾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현장을 가시는 것도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1: 네.
0: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현장에서 일을 하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나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초기에 이제 반도체 공사 그 반도체 건물을 우리가 팹을 네. 짓는 현장이라고 하면 팹이 이제 다 완성이 됐단 말이죠.
1: 네.
0: 그러면 팹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물류라든가 검수라든가 설비가 이제 들어갈 거고 설비 네. 보조하는 인력도 필요한 거고 환경이라든가 근무 환경 산업 안전 관련해서 네. 환경도 봐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안전 관련한 이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자격증이 요합니다.
1: 아하, 예.
0: 그래서 자격증을 꼭 필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가 2, 3년 후에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현장에서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장 근무하시면서 근무하시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1: 네.
0: 내가 목표가 있다면
1: 네.
0: 주말이라도 주말반이라도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것보다는 2년, 3년 뒤를 생각해서 그 중장기 목표로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지금부터 자격증 뭘 어떤 준비해야 될지
1: 어떤 자격증을 알려드릴게요. 추천하고 싶으세요?
0: 저는 가장 먼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자.
1: 안전관리자.
0: 안전관리자.
1: 네.
0: 이거는 산업안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는
1: 네.
0: 계속 사람들을 뽑고 있고 건설 우리 그 건설 안전기사도 있거든요.
1: 네.
0: 건설 안전기사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기사나 건설 안전기사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정말 안전관리자로 두는 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일수록 이 자격증 소지자를 최우선으로 뽑습니다. 법적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들이 그러면 지금 건축 전공한 애들이
1: 네.
0: 그 젊은 애들이 가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기사라고 하면 뭔가 저는 잘 모르지만 막연히 따기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0: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격증의 이렇게 틀을 보면
1: 네.
0: 기능사 가장
1: 네.
0: 기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기능사입니다. 기능사는
1: 네.
0: 고등학교 졸업하고 누구나 딸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이거는 이제 제한이 없는 거죠. 기능사
1: 네.
0: 자격증을 딴 후에 근데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딸 수 있으니까 기능사부터 도전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요.
1: 네.
0: 기능사를 따고 나면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현장에서 2년 정도 경력이 있다. 그러면
1: 네.
0: 산업기사를 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렇게
1: 네.
0: 딸 수 있는 거죠. 산업기사는 아니면 우리가 초대졸이라고 하죠. 2년제를 나오시면 산업기사를 따실 수가 있고요.
1: 네.
0: 내가 산업기사를 땄으면 산업기사 따고 또 현장에서 2년 경력이 있으면 그때 기사를 딸 수 있습니다.
1: 산업기사 다음에 기사.
0: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전공자다 하면
1: 네.
0: 4년제 전공을
1: 네.
0: 했을 경우에는
1: 네.
0: 바로 4년의 이 현장 경력을 좀 인정해 전공을 인정해줘서
1: 네.
0: 바로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1: 기사를.
0: 네. 기사입니다.
1: 네.
0: 기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4년제는 기사를
1: 네.
0: 딸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2년제는 2, 3년제는 산업기사를
1: 네.
0: 딸 수가 있고
1: 네.
0: 학력 제한 없이 기능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먼저 약간 기능사 같은 거를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0: 맞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1: 네.
0: 나는 욕심부려서 기사를 따겠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1: 시작부터.
0: 네. 기사를 네. 따겠어 하는데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무자격증 자가 되니까 지원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 기능사부터 따십시오. 네. 기능사 수준이 제일 쉽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6개월이나 이렇게 준비해도 이제 따실 수 있으니까 기능사를 따다 보면 아, 이 흐름을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0: 기사를 따면 네. 또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니까 네. 조금 더 산업 기사 따는 합격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네. 산업 기사를 따신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더 수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욕심 부려서 뭐 기사 이렇게 하기보단 우리 중장년 분들이 도전하시기에는 뭐 기능사부터 따시고 그 다음에 산업 기사 네. 따시고 그 다음에 기사를 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게 3대 프로젝트가 이제 장기를 두고 10년 맞습니다. 이상의 어떤 그런 기간이 아마 들 텐데 그렇게 네. 길게 본다면 지금 기능사부터 그렇죠. 이렇게 시작해 보시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능사 네. 먼저 따고.
1: 네. 아, 쉽지는 않죠 그게. 근데 일을 하면서 아, 따지기 쉽지는 않은데.
0: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스럽네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기능사만 준비하시더라도 길게 네. 보면 네, 그렇죠. 기능사를 따신 다음에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기사를 따시는 방법이 네, 있을 그렇죠. 수 있다는 거니까.
0: 네. 왜냐하면 이 펩이 다 완공이 되면 네. 우리가 기사만 뽑는 게 아니라 네. 기사분들을 보조해 줄 분을 뽑는데 그때 네. 이제 기능사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능사라도 먼저 네. 놔두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서 기사 쪽으로 가시면 좀 더 아무래도 탄탄하게 근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산업안전이라든가 건설안전 쪽은 오랫동안 나이가 있으셔도 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정년이 지나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미리 놔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1: 전기, 소방 이런 쪽에도 분명히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시설 쪽, 시설 전기 쪽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반도체 현장 쪽으로 또 눈여겨보시기도 합니다. 네. 급여가 조금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 건설이나 소방 분야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고요. 반도체 펩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이 되고 24시간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비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남 해남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도 이제 짓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026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28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하고 반도체 공장 모두 이런 전력 소비, 소방 설비 이런 인력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면 뭐 2교대, 3교대가 하겠죠. 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폴리텍 대학에 보니까 우리 중장년 분들이 기계, 네. 전기, 네. 설비 이쪽이 정말 많이 투입돼서 많이 배우고 계시기도 합니다.
1: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송을 듣고 아 그럼 내가 거기 일을 해야겠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0: 일단 내가 방향을 알겠고 뭘 해야 될지 알겠어라고 하면 나는 진짜 내가 그 네 가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네 가지 일 중에 내가 뭘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네. 좀 알고 그 다음에 예.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 싫다 그런 예. 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사무행정직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나는 조금 사무행정직보다 급여를 좀 더 많이 받고 힘들더라도 네. 현장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조 업무를 한다든가 현장 인력에 지원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셨던 분들이나 뭐 조리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생활지원 업무도 많이 뽑고 있으니까 현장 투입되는 그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혼자서 결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가지 마시고 예. 상담부터 받아라 얘기하고 싶고
1: 상담부터 받아라.
0: 이건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1: 아니 어디 가서 상담을 받습니까?
0: 그래서 제가 이제 고용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우리가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이제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가셔서 공사 현장에 가서 요새 이제 반도체 공사 현장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이 건설 현장 기초 안전 관련한 기초 교육들 예. 하는 협회들도 막 생겨나고 있는데 예. 그런 협회들을 보면 또 60세 미만 네. 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또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약 조건이 있는 교육인지 제약 조건 나이 제약 조건이 없는 교육인지 이런 것들도 고용센터에 가서 미리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렇죠. 상담을 받아봐라.
0: 네.
1: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끝으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아마 그래도 정부가 지금 발표는 했지만 뭐 네. 이루어지겠어? 나중에 진짜로 공사 짓는다 시작

0: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받고 꼭 공사 현장에 나오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두시면 교육 받다 보면 관심사가 생기고 그런 채용 공고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심히 볼 수가 있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교육을 받아두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오늘 당장 지역 고용센터나 이런 데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성실함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네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앞두고 중장년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큰 목소리로 얼음장을 놓다와 으름장을 놓다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으름장을 놓다가 맞습니다. 으름장은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는 짓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악담인지 으름장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나서 문 밖으로 사라졌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선을 내리깔다와 시선을 내려깔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엔 내리깔다가 맞습니다. 동사 중에 내리로 시작되는 것과 내려로 시작하는 것이 둘 다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많이 덮게 하여 시선을 아래로 보내다를 뜻하는 동사는 내리깔답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배비다와 비빔밥을 밥이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밥이다입니다. 밥이다는 어떤 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어 섞이도록 가볍게 버무리다라는 뜻이고 국수를 열무김치에 밥이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밥이다의 기본 의미는 두 물체를 맞대어 가볍게 문지르다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눈을 밥이며 일어났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곳곳에 비가 조금 더 이어진 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호우특보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로 강원권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특보도 경상권 중심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밤새 이 경상권과 제주 일부는 열대야주의보도 계속 유지돼 있어서 열대야가 곳곳에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밤새 후텁지 흥분한 기온은 낮에 낮더위로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낮 기온도 대체로 이들 지역은 조금 낮겠지만 그 밖에 경상권 중심으로는 높을 전망이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우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앞으로 더 내리겠고 그 밖에 남부 지방도 비슷한 양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보다 적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내륙은 20에서 60, 또 경기 북부 내륙 60mm 이상, 많은 곳 강원 중심으로 80mm 이상의 비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2, 대구 33도 등으로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0: 가르쳐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내린 비로 충남 천안에 266.6mm, 충남 계룡에 257.5, 세종 244, 대전 239.5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수색이 진행 중이고 7개 도 23개 시군에서 427세대 662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시설 피해가 2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3.4헥타르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5시 30분을 기해서 경기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이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는 대전과 세종, 강원, 충북 등 9개 시도에 내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등은 강화하는 내용의 당 TF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맞춰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형소법 전체에 걸쳐서 검사가 수사 주체자로 된 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수석은 또 시정조치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안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를 막아내고 올바른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면서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유엔 경찰청장 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난 5일부터 미국 출장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현지 수사팀의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중국 동남부 푸첸성의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28명이 숨졌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어제나 12시쯤 푸첸성 진장시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오후 5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초기 구조 과정에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실종됐던 26명도 모두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속에서도 반도체주의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9.02포인트가 오른 52,487.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퍼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93포인트가 오른 7,54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36.24포인트가 오른 26,206.89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대 200mm 이상, 강원 북부 내륙에도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 충청은 10에서 50, 전라와 경상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2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가 사라지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수기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홍기현 의원과 인터뷰하고요. 정치와이에선 윤리위원을 추가로 임명한 국민의힘 상황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사건와이에선 임은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관인 아버지의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파장이 커진 장윤기 사건과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 등 쟁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일까지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12.3 비상겸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단 나왔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었죠. 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 그리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1심과 2심 판단은 유죄였고 어제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쓰고 없앤 것,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한 것 등이 모두 유죄로 결론 나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0: 네. 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이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여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 이 공수처가 뇌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지만 대법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뇌란죄를 인지한 거라며 적법한 수사라고 봤습니다. 이 관저 수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도 수사받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 예.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온 경호처 전 간부들도 어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모두 네.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1심 법원은 대통령 경호가 아닌 특수공무 집행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1차 체포 무산 뒤 2차 체포 영장 집행 앞두고 총기 지시가 나온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의 공모로 국가 기능이 유명 무실해졌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발의됐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보안수사나 재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고요?
1: 네, 결국 민주당 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고대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명시했습니다.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경찰로 일어나 했는데요. 대신 우려를 반영해서 보안수사, 시정조치,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는 게 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안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보안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담당 수사관을 바꾸거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하면서 경찰 수사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

0: 책임을 따지겠다면서 광주 경찰청 찾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경찰 간부 아버지와 담당 수사팀이 사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러냐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장윤기의 큰아버지까지 경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당초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광주 경찰청을 찾았지만 김영근 광주 경찰청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장 대표는 김 청장의 외부 일정으로 면담이 무산되자 이 경찰의 이러한 태도를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보면 어떤 심정일지 의문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본질은 아니라며 보안수사권 존치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이번 사건 파장이 커지니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새벽에 해외 출장을 조기에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후에 축구협회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축구협회 청문회 열기로 결정했죠?
1: 그렇습니다. 축구협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에 국회는 청문회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고요. 증인 13명, 참고인 10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홍명보 전 감독과 정용규 전 축구협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축협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박지성, 손흥민, 황희찬 등 전현직 국가대표는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홍명보 전 감독이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요?
1: 그렇습니다. 사임 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감독은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책임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밀실 운영 의혹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축구협회의 부정선거 의혹이 최근 KBS 단독 보도로 보도가 됐는데 비공식적으로 정몽규 후보 지지 요청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선거인을 평가할 권한은 있지만 선거운동 자격은 없는 축구협회 간부들이 주로 정몽규 회장을 밀어야 한다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 규정상 후보자 본인과 공식 선거 사무원만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이 자격 없는 이들의 당부와 약속은 매 선거 마다 반복됐다는 게 축구협회의 고질적 병폐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체부는 축구협회 관련 비위를 제보받는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협회 인사들이 정몽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핵심 근거가 자금력이었다는데 실제로는 정몽규 정 회장 기부가 많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내부 증언 보도를 살펴보면 협회 주요 간부들이 돈 있는 사람이 협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정몽규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전 회장이 이끄는 현대산업개발의 회사 돈이 아니라 정 전 회장이 기부한 사제 출연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 전 회장이 재임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공시된 축구협회 결산 서류가 그 근거였습니다. 이 기간 전 회장의 출연금은 2015년 1천만 원, 2018년 2천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통과할 때마다 수십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32강 탈락으로 무산됐습니다.
0: 네. 자, 한동안 잠잠했던 중동 상황 다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한 이후에 미국의 대이란 공습 계속되고 있죠?
1: 그렇습니다. 미군은 방공망과 드론, 미사일 저장고 등 주요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그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하메네이의 마지막 장례 일정이 열리는 마슈하드와 테헤란을 잇는 철도 교량도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쓰레기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이란에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상선 피격 보고에 격분해 이란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의향이 없다고 보고 이번 공습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이란은 미국의 맞대응에서 바레인과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의 미군 거점을 겨냥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란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국 드론으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함대를 공습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0: 요르단에서도 이란발 미사일을 감지해 공습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고요. 양측 충돌의 핵심인 이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의 통제 아래서만 재개방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사실상 거의 중단됐습니다.
1: 예.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렐수 몽골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주요 의제가 뭐였을까요?
0: 이 두 정상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핵심 광물 분야 협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광물자원 부국 몽골과 광물 개발 기술을 가진 한국이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히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몽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협력 요청에 지지 의사를 전하기도 해서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강원도 철원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출근길 정체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막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론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론 순산터널 부근에서만 짧게 속도를 줄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일대에서 정체 이어집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미국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모처럼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3: 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장 초반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금리의 어떤 하락, 국제 유가의 안정이 진행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강세가 지속되었고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좀 기대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부진하면서 다우존스는 제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서 AI 관련 기업들에게 집중되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매물이도 다시 한번 출회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대형 기술주를 좀 중심으로 한 강세가 좀 확대되면서 지수는 견조하게 마감하였습니다.
1: 예.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이에요.
3: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국채 입찰과 관련돼서 수요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 30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수요가 견조한 것을 보여주면서 국채 금리 하락이 좀 더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FOMC 의사록이 전일 공개됐을 때 연준의 좀 매파적인 행보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반영했던 만큼 오히려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좀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들로서 상당히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요. 메모리 섹터도 강한 흐름이었어요.
3: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뭐 장중한 때 9%까지 급등을 했고 뭐 장 마감은 플러스 4.5%로 마감했습니다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2035년까지 미국 반도체 생산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총 2,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결국 이제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번스타인이라는 이 글로벌 IB가 AI의 어떤 폭발적인 수요 이 부분에서 메모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UBS의 메모리 매출 급증에 관련된 보고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옵션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0: 지금 작용을 하면서 강한 상승 요인을 좀 만들었고요. 다만 장 마감 직전에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상승폭은 소폭 좀 축소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네.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이외에 낸드라든지 스토리지 쪽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어제는 좀 메모리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1: 네. 자, 최근에 뭐 클라우드를 임대할 거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시장을 흔들었던 메타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네, 어제 메타의 발표를 통해서 거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좀 그러한 좀 모습이 나왔는데
1: 예.
0: 9월부터 TSMC, 브로드컴과 협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AI 추론 칩 아이리스를 양산하고 내년에는 연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 아이리스라는 것은 4세대에 걸친 이제 프로젝트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브로드컴과 설계를 협력하고 TSMC가 생산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라든지 AMD GPU를 보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이제 공급망 확보라든지 칩플레이션을 대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 아.
0: 그래서 AI 수요 폭증에 따라서 메모리 칩이 부족할 것이다. 또 여기 또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연간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메모리 칩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이름이
1: 네.
0: 나왔습니다. 뭐 플래시 스토리지에는 샌디스크가 나왔고
1: 네네.
0: 이제 광섬유 장비에는 이제 스미모토 전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로만 최대 1,450억 달러를 줄 것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이 메타의 뭐 컴퓨팅 관련된 임대는 거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좀 예. 그런 투자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국제 유가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0: 국제 유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브렌트유는 2% 정도 하락하면서 76달러, WTI도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7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어떤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공급 차질 우려보다 경기 둔화에 따라서 원유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각각 2%씩 하락 마감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안정세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는요. 그 앞에 이틀간 하락세가 좀 멈춘 모습이었어요.
0: 네, 일단은 어제 시장은 상당히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
1: 예.
0: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4%까지 반등을 하면서 7,500선 넘기도 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매수 사이드카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 그리고 다시 또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4거래일 만에 상승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지수를 그래도 끌어올린 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800선을 다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까지 하면 우리 증시에서 전체 거래대금의 83%나 된다는 소식입니다.
0: 네, 이게 어제 상당히 화제되는 뉴스였는데 예, 8일을 집계로 봤을 때 지난 8일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51%. 그러니까 국내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한 48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한 9조 5천억, SK하이닉스가 좀 15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를 합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83%까지 올라가는.
1: 아.
0: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5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쏠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가 이제 불난질 부채질을 하는. 그래서 그 파급력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커진 상황에서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거의 코스피 지수가 주가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와 좀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뭐 지금 6월, 7월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좀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자, 한국은행은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0: 네. 다음 주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9일 국회 재정경제기업

0: 위원회에 지금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화랑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AI의 어떤 활용 영역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확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AI 확산에 따라서 뭐 연산 수요 증가라든지 빅테크의 주도권 선점 같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내 그렇죠. 물가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상방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 같은 경우가 중동 긴장의 어떤 완화로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투자라든지 소비 개선 그렇죠. 이런 어떤 비용 충격의 전효과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볼 때는 이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이 2%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상회하는 수준이 이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상을 염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1: 예. 자, 한국은행이 이번에 낸 보고서에서 보면은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하방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0: 최근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펼쳐지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주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 감소 마이너스 10%대 이상 좀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 증시는 추세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적다라는 이제 한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5월 이후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제 상당히 많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반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락을 키우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내 증시가 뭐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을 한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좀 언급했습니다.
1: 네. 자,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스닥에 SK 하이닉스가 상장을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직접 타종 행사에 참석한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SK 하이닉스 ADR의 지금 공모자금 7배 이상 모였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말씀했던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미국을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어제부터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좀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 최근에 어떤 하락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코스피 코스닥 수급 이동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오늘의 날씨 이사랑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시간당 80mm가 네. 넘을 정도로 진짜 극한호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 네,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지금은 그 인접 지역인 강원 북부 지역에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1: 네. 네,
2: 그러나 오늘은 낮까지 경기 북부와 내륙,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수도권에 5에서 40mm의 비가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이번 장맛비가 그친 뒤 주말엔 비 소식 없는 거죠?
2: 네. 오늘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전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 정도고요. 소나기는 돌풍 벼락과 함께 요란스럽게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요일은 장맛비나 소나기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아직 장마는 끝난 게 아닌데요. 다음 주 중반쯤에 북한까지 올라갔던 정체전선이 다시 내려와 비를 뿌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주 중반쯤 정체전선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폭염이 기세를 올리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경북 경산과 포항, 경주, 제주시 동부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1: 네.
2: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29도, 내일과 모레는 33도로 폭염주의보 기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체감온도를 끌어내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1: 네.
2: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25도로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우가 지난 뒤 곧바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3: 정치,
4: 전격 시사,
3: 뉴스,
4: 전격 시사,
3: 인터뷰,
4: 전격 시사,
3: 주식,
4: 전격 시사,
3: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시사.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환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당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성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했어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예, 제가 그동안 우리 의원들 단체 방에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수위가 필요하다. 예. 그다음에 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하면 안 된다. 보안 수사권 존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폐지가 더 좋은지 이런 걸 다 열어놓고 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0: 예.
1: 이번에도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사실 당에서 어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김한규 수석 부대표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1: 네.
0: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안 수사 요구권 실질화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1: 기존에 발의된 법안 또 어제 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0: 네. 이제
1: 보안 수사권이 없을 경우에 여러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한 것 같긴 한데
0: 예, 예.
1: 저희가 갖는 근본적인 생각은
0: 네.
1: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만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형소법 개정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문제 문제의식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1: 일단 보안 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지금
0: 예.
1: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1: 그거는 이제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발족되면 검찰은 일체의 수사를 스스로 개시할 수 없습니다.
0: 네.
1: 그동안 검사들이 문제가 됐던 게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 또 조작 수사, 뭐 괴롭히기 수사 이런 걸 많이 해왔던 거 아니에요.
0: 네.
1: 앞으로는 이제 그걸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0: 네.
1: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0: 근데
1: 남아있는 것은 경찰이나 또 앞으로 발족할 중수청에서
0: 네.
1: 송치해오는 사건들을
0: 네.
1: 보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기느냐 아니면 완전히 폐지하느냐인데
0: 네네.
1: 현재 지금 검찰에 연간 송치되어오는 사건이 한 110만 건 되는데 그중에 약 한 55% 정도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는
0: 네.
1: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45% 정도를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데
0: 예.
1: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중에 한 92% 정도는 단순한 사실관계 추가라든지 또는 증명서 첨부라든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경찰에서 수사자를 보내왔는데
0: 네네.
1: 참고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어떤 뜻인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0: 네네.
1: 물어본 내용을 이제 수사기록에 추가하는 거죠. 또는 뭐 세금 납부 증명서가 빠졌다. 그럼 그걸 보완한다.
0: 네.
1: 그럼 이런 게 다 보완 수사거든요.
0: 네.
1: 그런 게 한 92%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검찰에서 불러서 추가로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게 한 7%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임의 수사죠.
0: 네네.
1: 예. 참고로 좀 와달라 좀 확인할 게 있다 해서 하는 그런 임의 수사고 나머지 1% 정도가
0: 네.
1: 법원의 영장을 청구해서 하는 강제 집행입니다. 그게 뭐 구속영장 청구일 수도 있고 또는 압수수색 영장일 수도 있고 이제 보안 수사가 되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안 수사가 전면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0: 네.
1: 이제 결국은 보안수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걸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0: 네.
1: 현재 보안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추가로 보안수사를 하는 게 해서 다 회신이 오는데 보통 53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 이거를 만약에 보안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면
0: 네네.
1: 보안수사가 요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0: 그쵸.
1: 그럼 그 시간은 더 늘어날 거고 또 어쨌든 최소한 한 건 보안수사 하는데
0: 네네.
1: 뭐 50일 60일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0: 예.
1: 경찰의 수사량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수사관 한 명당 뭐 약 50건 뭐 60건의 건수를 갖고 있다는데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바로 그거를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사건들이 많고 네. 진행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보완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없어지면 앞으로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0: 예, 예.
1: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약자,
0: 네, 네.
1: 성폭행범. 예, 이 성폭행은 사실 증거가 증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0: 그쵸.
1: 결국은 정황 증거, 또 피해자, 또 그 혐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면담 조사 내지는 정황 증거 조사가 필요한데 이런 것 또는 아동 폭행, 또는 노인 대상 범죄,
0: 네.
1: 장애인 대상 범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잖아요.
0: 예예.
1: 그럼 이걸 경찰에게만 맡겨뒀을 때 만약에 경찰의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0: 네.
1: 왜곡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0: 네.
1: 이 경우에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또는 경찰이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이 결국 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0: 예, 예.
1: 검사가 이거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0: 예, 예.
1: 그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다시 보완해서 수사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0: 네네.
1: 그게 쉽지 않은 거죠.
0: 아.
1: 자기가 수사한 거를 방향을 틀어서 뭐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어찌 보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0: 예, 예.
1: 예를 들면 구속사건.
0: 네네.
1: 구속은 보통 20일 구속기간이
0: 그치.
1: 연장하면 이제 30일인데
0: 예.
1: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그걸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럼
0: 예.
1: 구속기간이 지나서 구속기소해야 될 거를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0: 네네.
1: 또 하나는 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예, 경찰이 잘 수사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뭐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0: 아.
1: 보완수사 요구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또 공소시효가 지날 수도 있죠.
0: 그쵸.
1: 그런 유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예. 하나는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0: 네네.
1: 동일한 범인이 평택에서 일 저지르고 의정부에서 일 저지르고 뭐 양주에서 일 저질러 가지고 각 경찰서에서 그런 수사 결과가 왔는데 그거를 검사가 한꺼번에 모아서 병합 수사를 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0: 그런데
1: 그거를 각 경찰서에 다시 보완해서 수사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0: 아, 네. 의원님 쭉 말씀하신 지금 한 다섯 가지
1: 네.
0: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금
1: 예.
0: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1: 예.
0: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1: 네.
0: 더 지금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거는 아주 네. 극히 일부분입니다.
0: 극히
1: 사실
0: 일부분이니까요.
1: 이제 보완 수사권을
0: 네.
1: 완전히 없애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네.
1: 보완 수사 요구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0: 네.
1: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0: 예.
1: 그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또 하나는 사실 경찰 전국에 그 수만 명의 경찰들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0: 네네.
1: 경찰의 역량이나 법률적 지식이 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사건의 내용도 천차만별이고
0: 예예.
1: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한 수사 결과가 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좀 잘 덮는 방향이나 또는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 예를 들면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
0: 예.
1: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게 바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특히나 이제 그 형사들이나 또는 향후에 중수청 그 담당 그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거나 또는 약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거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데 네. 네. 지금 법사위에 이미 그
1: 네.
0: 법여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상정이 돼 있는데다가 어제 또 당에서 발의를 했단 말이죠.
1: 예, 예.
0: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는데
1: 네.
0: 지금 시간 시점이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듯한 인상인데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
0: 예.
1: 저는
0: 예.
1: 이제 수기가 필요하다
0: 예.
1: 또 보완 사건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따른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만 했었는데
0: 네.
1: 지금 이미 보완 사건을 폐지하는 법안들만 다 발의돼서 그것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주장을 계속 하려면은 대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안 발의를 준비해 왔고요. 네. 그 요지는 네. 보안 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 다만 그 보안 수사에 따른 이 국민의 그런 걱정 있잖아요. 경찰
0: 있죠.
1: 검사들이 네. 네.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별건 수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안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법안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0: 네,
1: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보안 수사를 보안사 요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다만 특정한 경우에 검사가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그 예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네.
1: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범죄,
0: 예.
1: 뭐 아동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 등등 이런 범죄와 일부 민생사건이 있겠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시간이 촉박한 그런 사건들, 예, 구속 사건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또 하나는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그런 사건들을
0: 네.
1: 경합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
0: 네네네.
1: 이런 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를 인정하자.
0: 네네.
1: 다만 이게 별건 수사 방식으로 검사들이 소위 장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0: 예.
1: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자.
0: 네.
1: 그러니까는 송치되어 온 사건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벗어나는 내용은 수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방 공소청장의 공식 승인을 받도록 하자.
0: 아.
1: 이렇게 되면 검사가 임의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0: 네네.
1: 예,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0: 네.
1: 지방 공소청장도 결국은 검사이니까 검사가 아닌 사람의 그런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를 생각했는데요.
0: 네네.
1: 뭐냐면은 공소청이 발족되면
0: 예.
1: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서 사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0: 네네.
1: 예, 사건 심의위원회는 50명 내지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대개 민간인입니다.
0: 네.
1: 예, 검사가 아니고. 이 검사가 보안수사하는 건에 대해서
0: 네.
1: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0: 네.
1: 변호사나 또는 기관 고발인이 검사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가 적절한지를 심의받도록 하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소위 그 사회적 약자 또는 사건 처리가 시한이 급박한 그런
0: 네.
1: 것들은 보안 수사를 인정해 주지만은
0: 예, 예.
1: 그래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더 잘 처벌할 수 있도록 되지만은 검사가
0: 네네.
1: 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0: 네네.
1: 이렇게 하면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일부 주더라도 국민들이 하는 그런 걱정은 다 해소가 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그런 범죄 피해 보호는 더 잘할 수 있다.
0: 네.
1: 저는 제가 이걸 공부한 또 수기를 자꾸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뜻 때문이거든요.
0: 예.
1: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0: 예.
1: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에 넘기면서 그때도 이 검사들한테 보안 사건을 주면 안 되겠지만 완전히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해보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고
0: 예예.
1: 이번에도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하시면서도
0: 네네.
1: 그래도 일부 보안 사건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0: 예예.
1: 예,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런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고
0: 예.
1: 그래서 보안 사건이 일부는 존치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거를 수기해서 잘 처리

0: 나왔고요.
1: 예.
0: 이거를 이제 법제실 심의를 거쳐서
1: 예.
0: 이거를 법안으로 발의하려면은 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1: 네.
0: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되고요.
1: 네네.
0: 그렇게 해서 그게 완료되면은
1: 네.
0: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를 할 생각이고요.
1: 네네.
0: 저는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도 제가
1: 네.
0: 이런 법안을 발의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제 또 지도부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1: 네.
0: 지도부에서도
1: 네.
0: 또 당연히 법사위에서도
1: 네.
0: 이런 내용으로 보안사건 일부를 존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법안 발의로 그
0: 네.
1: 숙의를 하려는 이 동력을
0: 네.
1: 만드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지금 당에서는 10월 2일에 중수청 공수청이 출범을 하니까 그 전에 입법 작업은 다 끝내야 된다는 그런
0: 예,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1: 예.
0: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1: 네.
0: 이 법안 네,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이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1: 예.
0: 또 보안수사권을 존치 일부 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소청에 일부 수사관을 두느냐 아니면 전부 다 중수청으로 이관하느냐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1: 네.
0: 속도만큼 중요한 게 또 결국 방향과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그 법안도
1: 네.
0: 같이 좀 놓고 좀 숙의를 하고
1: 예.
0: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네.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광주지방검찰청의 장도혁 대표가 직접 가서 청장 면담을 시도했다가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
0: 예.
1: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뭐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여당이 살인재판에 설 거냐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한 의원이 이런 보안수사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1: 네.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의원만은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1: 네.
0: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 예.
0: 왜냐하면은 보안수사권이 제가 보기에 일정 부분 필요한데 많은 국민들이 절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정치 검찰들의 정치 검사들의 그 무도한 행태 때문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먼지털이 수사하고 누구를 표적 수사하고 또 조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의원이죠. 본인이 정치 검사의 대명사였고 또 2023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당시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중에 부패 범죄하고 저 경제 범죄 빼고 나머지 4개는 삭제하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는데
1: 네.
0: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법에 있는 등자 하나를 이용해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수사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훨씬 더 키우게 됐었거든요.
1: 네.
0: 예, 그렇게 정치 검찰에 가장 오명을 쓰고 있는 또 오명을 쓰게 만든 장본인이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면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1: 네. 그 보도를 보니까 당내에서도 보안 수사권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0: 네.
1: 이번에 준비하시고 또 10명의 의원이
0: 네.
1: 그 같이 하셔야 네. 되는 상황인데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0: 예,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이
1: 네.
0: 다 현명하고 또
1: 네.
0: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법안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면은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의원님, 당과 관련된 질문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 네.
1: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오실 만한 분들은 다 공식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를 갖고 좀 공방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선호 투표제가 큰 문제 제기가 없는 것 같다가 선호 투표제가 당원 당규 위반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곤 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논의를 했는데 일단 유지하기로 결론을 했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호 투표제 큰 문제 없다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0: 예, 사실 이제 이 당대표 선거에서 네. 이제 선호 투표제로 하기로 하는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1: 네.
0: 근데 그전에 다른 선거에서는 선호 투표 방식으로 했거든요. 특히 예. 우리 지방선거 때.

0: 광역자치단체장 우리가 내부 경선할 때 예. 선호투표 방식으로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정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청래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현행 당원 당규상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설명을 하는 게 당원 당규상 이게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선호투표하는 방식으로 가기로 이제 최종 확정한 것 같은데
1: 네.
0: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승래 이제 전 사무총장이 사실 이게 당원당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 처음 문제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그 해석의 소지는 좀 있는 듯합니다만은 해석의 최종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 네.
0: 예,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1: 네.
0: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최근에 이 당에서 전당대회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0: 네.
1: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 이후에 단합과 확장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 생각에는 이 전당대회가 당에서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0: 사실 뭐 당내에 이제 소위 당의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가 항상 치열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1: 네.
0: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1: 네.
0: 서로 간에 자기의 주장, 입장 이거를 강하게 내세우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향후 내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또는 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서 어떤 중요한 발전을 이뤄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다툼 논쟁보다는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약간 네거티브성에 또 특히 그 당원들 간에는 상대 후보를 굉장히 격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서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1: 네.
0: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셔가지고
1: 예.
0: 이제 그 화합과 또 이 소위 건설적인 경쟁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 네.
0: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좀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왕에 오늘 보안수사권 문제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하나 덧붙이면은
1: 예.
0: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이 전당대회 또 당권 그 경쟁의 이슈로 이렇게 사용되기보다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잘못 방향이 잘못 진행되면은
1: 네.
0: 많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1: 예예.
0: 정말로 다 열어놓고
1: 네네.
0: 당내에서 진지하게 숙의해서
1: 네.
0: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우리 당이나 정부나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1: 네.
0: 지금 지도부나 법사위에서는 폐지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1: 네.
0: 지도부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1: 예.
0: 전당대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당내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되고 숙의될 수 있도록
1: 예.
0: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예.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 정치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처럼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약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만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낮까지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내륙 중심으로 최대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많이 약해지면서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강원, 제주는 낮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가 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산을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내일부터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는 경주가 34도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폭염주의보는 경상권 일부 전남과 제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대전 31, 광주 32, 대구 33, 포항 34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인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텐데요. 특히 이번 주말 휴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서울이 33도, 포항은 37, 8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경북 일부나 제주 동부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이라서 밤새 열대야 나타난 곳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이렇게 자리를 잡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오늘 강원, 충청,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오후에 높겠고 오존 농도, 미세먼지 농도 무난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 그제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64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세 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하는 안건 의결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윤리가 6명인데 그럼 7명으로 네. 운영한다는 거죠? 김기영 대표님.
3: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위에서 6명이니까 7명, 한 명 더 한 거죠.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굳이 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냐 그런 건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네. 뭐 그 윤리위원들을 모였는데 징계에 대해서 소극적이어서 그게 뭐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의결 안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윤리위원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 결이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듯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당 대변인이지만 윤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저도. 네.
1: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해 드릴게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0: 네, 어떤
1: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처음에 윤리위원들 했을 때인데 그 일부 명단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때 뭐 김건희 동문이 있네, 네. JMS 변호인이 있네 하면서 몇 명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예.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윤리위원이 6명이었는데 3명만 나와서 정족수가 성사가 안 돼서 회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추론컨대 그분들 3명 정도는 아 이거 이제 눈치 보이는 거죠. 뭐 장도혁 대표는 징계하라는데 이쪽에서는 뭐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쪽에서는 막 반발하고 있고 다수의 의원이고 또 중진 의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소극적이 되니까 최소한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4명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명은 임명한 거 뭐 누가 봐도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징계는 하겠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강한 의지가 회의를 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투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죠.
3: 그런데 네. 네. 뭐 네. 뒤에서 좀 언급이 될 수 있지만 네. 조경태 의원권 관련해서는 네. 중지가 아주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윤리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려요.
4: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참 이제는 거의 극단의 단계까지 좀 갔다라고 보는 것이 예.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망, 그러니까 정치의 실종을 넘어서 이제 사망 상태로 가는 건데 결국에 윤리위원도 한 명도 보강하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윤리위원이 더 올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칼이 돼서 정적 제거용으로 이제 쓰여져야 되는 그런 기구의 일원이 되는. 건데 과연 누가 그 불명예를 같이 하려고 할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제거할 수 있겠죠. 뭐 한두 명 더 제거하면 한 5명 보냈을 때 법원에서 한 3, 4명은 이제 살아 돌아오는 이제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 공당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치의 사법화의 아주 극단화된 버전을 장동혁 대표가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매우 참 위험한 방식이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저는 매우 해로운 방식 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0: 김기영 대변인은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윤리위가 지금 당내에서 불거진 어떻게 보면 징계 요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고요. 절차적 하자가 없게끔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경선에서 졌는데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 그 내란 옹호 세력에서 내란 옹호 세력 이 사람이 이제 박덕흠 의원을 규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내란 옹호 세력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인 걸 넘어서 인가 저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어떤 처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거는 문제 제기가 있고 이거는 징계 대상이 된다 해당이다 이거 명확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4: 근데 이게 약간 그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뭐 조경태 의원이 전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약간 그 양치기 소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지금 조경태 의원권이 딱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금 처음 게시했으면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었을 텐데 과거에도 틈만 나

0: 하면 징계 정치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뭐 배현진 의원이나 뭐 김종혁 최고위원도 실제로 징계를 했다가 법원에 가서 또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조경태 의원권까지 나오니까 아무리 이제 김기현 대변인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장동혁 의원 대표가 쭉 해왔던 행보 속에서 지금 조경태 의원의 징계를 본다면은 이거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조경태 의원은 또 장동혁 대표를 또 제소했지 않습니까?
2: 맞제소를
1: 했죠. 예, 맞제소라는 상황인데 이건 이게 윤리위에서 검토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건지부터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러니까 이 사건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회 부의장 뽑는데 당내 경선을 했는데 박덕흠 의원이 됐고 조경태 의원은 한 20여 표 정도 받아서 안 됐는데 관례상으로 그러면 국회 본회의 투표장에 가면은 이쪽에서 각 당에서 올린 사람들을 그냥 인준만 해주는 절차인데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전화해서 내란 옹호 세력은 뽑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조경태 의원 표가 23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나를 뽑으라고 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다라는 거 뭐 한 거다라는 거고 이제 뭐 김대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김기영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국힘 의원 상당수가 이제 부글부글한 거죠. 왜 내란 옹호 세력한테 그러면은 이 정당에 왜 있냐 내란 옹호 정당에 왜 있냐 할당해라 뭐 이런 와중에서 이게 이제 불거진 건데 하려면은 바로 했어야죠. 저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때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뭐 지금 다시 이제 불거진 상황이고 조경태 의원이 정치적 좀 곤궁한 상황이 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당 입장에서 보면은 또 화낼만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물타기용 아니면 이런 걸로 이거는 이제 장동혁이 문제다라고 이제 세게 붙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장동혁 제명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위한 제소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4: 그런데 네. 조경태 육선 의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차마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기초의회 쪽에서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상임위 관련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형태가 나오는데 당인데 본인들의 어떤 상임이나 의장, 부의장 몫으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거래를 하는 그런 모양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인들을 지지했던 게 개인을 넘어서 당을 지지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이 서야겠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조경태 의원. 그러면 조경태 의원은 육성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 잘했다는 거 아니고 이걸 가지고 다음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징계의 칼을 휘둘러가지고 리더십을 세우고 령을 세우겠다? 전 세계 어느 정당,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징계의 칼을 휘둘러가지고 리더십을 세운 정당은 없습니다. 네. 이거 지금 최초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얼마나 이게 반민주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그 힘으로 리더십을 세우고 그때 해당 행위를 얘기하면서 잘난 내는 걸 해야지 본질적인 거를 징계 정치로 편승해서 너무 쉽게 가겠다. 이거 저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징계 정치는 정말 정치의 사법화 우리 정치를 좀먹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4: 그러니까
0: 봅니다.
4: 징계 정치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 조경태 의원 관련해서는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 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네네.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메시지를 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건 저는 반대를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루어졌던 그 징계 올해죠.
1: 올해 1, 2월.
4: 올 2월에 했던 그 징계 징계 과정에서 저희도 이게 소위 말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예리하게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1: 네. 자, 민주당에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넣어가지고 어제 발의를 했어요. 내용 보셔서 다 아시겠지 않습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법조인이신 신 변호사님 충분합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검찰을 해체하는 게 지금 개혁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요. 정치검사들을 완전히 정

0: 정리하고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의 그 피해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이 투트랙을 완성시키는 게 검찰개혁의 모범 답안인데 지금은 보안수사권 예외적 존치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부분에 지금 관점이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로지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경수 완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과거에 검찰개혁의 시작점을 생각해 보시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이 막강한 두 개의 권한이 검찰 조직 하나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야죠. 네. 근데 나눴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 기관에 독점되는 독점 상태는 똑같거든요. 그럼 독점의 폐해가 두 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통제 기능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양 기관이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이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한 이런 건설적 방안 국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은 전혀 빠져버리고 오로지 검사 조직에 대한 그 악감정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뺏겠다 해체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최근에 그 영화감독 그 돌아가신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이번에 광주에서 있었던 장윤기 사건 같은 걸 놓고 보면 정말 그 범죄 피해자들이 힘들어질 상황이 뻔히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속도보다 방향이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근데 사실 전당대회에 나가는 당권 주자들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는 그게 당원들이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2: 뭐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네.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LH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파였잖아요. 근데 LH 사건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LH 직원들이 이제 미리 개발될 때를 알고 땅을 사놓는다든지 뭐 나무를 심어둬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전 정권에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터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래서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고 대선까지 지고 뭐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안수사권이 어떻게 제가 보기엔 튈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무리하게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H 사건이 그렇게 터진 거는 그 앞에 있었던 부동산 폭등과 이제 공정 이슈들이 여기에 다 투영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됐든 이런 거를 잘 핸들링 못한 거를 정부의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네. 보안수사권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네. 이게 좀 디테일들을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수사를 안 했으면은 드러날 수가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그 범죄 차량 있잖아요. 그게 장윤기 차량이 아니라 장윤기 부친 그 경감의 장경감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딱 봤어요 이거를. 이거 범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1: 바로 나오죠.
2: 이 사람이 왜 우리 형님이 왜 나와?
1: 이렇게 돼가지고 이미 알았군.
2: 차량 조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대책 회의를 해요 서장부터.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1: 아 잠시만요. 근데 네. 그 대책 회의에 대한 설명은 그 서장은 또 지금.
2: 뭐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는데 어쨌든 네. 모여서 이제 그거를 뭐 덮어주려고 했던 건지 그 내용은 몰라요. 모르겠네. 제가 어쨌든 대책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네. 1년에 있었던 게 그 수사팀장이 이제 장윤기 네. 아버지한테 그 비밀번호 그 자취방에 비밀번호 줘가지고 리얼 증거 다 인멸하고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장윤기 그 부친의 차량 그 범죄에 이용된 그 차량 옆에 화물차가 서 있었고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검사가 본 거예요. 이게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검사가 광주지검 검사가 보고서 야 이거 얘네들이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너 이거 해서 자백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그걸 안 봤으면 검사가 이거는 묻히는 겁니다.
1: 넘겨온
2: 사실상.
1: 수사 자료 중에 CCTV 영상을 보고 검사가 얘기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2: 넘겨온 수사 자료가 없었고 검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CCTV 자료는 네. CCTV가 아니라 블랙박스예요.
1: 블랙박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검사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2: 아, 보안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1: 따로요? 본인이 예, 예, 예. 검사가?
2: 이게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1: 지금까지 나온 얘기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
2: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가 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네네네. 보안 수사를 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네네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네.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해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 수사기관으로 그쵸. 하여금 보안 수사를 완료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 건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이상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직접 검사가 봤으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발견해낸 건데

0: 그냥 의심만으로 보안수사 해보세요라고 하면 이 진실이 밝혀질까요? 이게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제가 이제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과잉 수사 부분은 피의자의 인권도 있지만은 그쵸? 보통 우리는 지금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 지금도 뭐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럼 유가족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내 사건을 경찰도 한번 볼 수 있고 검사도 한번 볼 수 있다. 두 기관에서 내 사건을 양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준다. 그럼 검사와 경찰이 서로 견제도 되잖아요. 누군가가 묻으면 저쪽에서 발견하고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체제대로 민주당 안을 밀어붙이면요. 수사는 이제 검사가 들여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윤석열 나왔으니까 검사는 다 윤석열이고 와서 수사 들여다보면 당신들은 숟가락을 갈아가지고 칼 만드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 전반적으로 피의자 쪽 논리거든요. 네. 근데 피해자 쪽에서 보면요. 아니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 힘이 없고 다 범죄 피해를 당하면은 유일한 해결책은 수사기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사기관이 경찰도 들여다보고 검사도 들여다봐서 내 사건을 양쪽에서 해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지 이걸 한쪽에다가 몰아놔가지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한 기관이 다진다? 전 국민 입장에서 이걸 보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도 장윤기 사건 검사까지 인볼브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요. 과거에 남양주 돌려차기 사건도 있고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안수사권으로 발견된 내용들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순기능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검사가 수사를 하면 다 윤석열처럼 한다라는 이 전제가 깨지지 않으면은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 일선에서 미칠 악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고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지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2: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네. 장경혁 대표가 광주지방경찰청장 만나러 갔지만 네. 만나면 불발이 됐고 청문회도 추진한다고요. 네.
3: 이게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게 일종의 일반 형사사건의 보안수사. 이 검찰이 수사하는 게요. 98%가 이렇게 일반 형사사건의 보안수사가 98%고 특수사는 2%입니다. 그런데 2%의 특수사 가지고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잡는 거죠. 그런데 전 다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차례 구멍이 있었다. 이 여러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수사로 밝혀냈다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세게 얘기를 예전만큼 못하고 점정식 야당 원내대표한테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달라고 합니다. 비겁한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7월 17일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전당대회 전까지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건 전당대회 용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허용을 얘기했다가 심지어 국정의 1인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정의 2인자가 전당대회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180도 다른 얘기를 해오고 우리는 폐지가 당론이다. 폐지가 아니, 정부 입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전당대회 때문에 본인의 뜻을 저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유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국정의 2인자라고 한 총리마저도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전 대표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왜 대통령이나 총리를 했던 분이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곧 검찰 해체다. 그리고 악마화했잖아요. 그러면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악마고 수사권 줘야 되는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보안 수사를 하느냐.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손치더라도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관성도 있다 이렇게.
2: 전격 인터뷰에서 지금 홍기현 의원이 보안수사 일부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민주당에서 이 법안 한 10명의 의원이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힘을 받을까요? 어떻게.
0: 아, 근데 제가 그 인터뷰도 지금 들으면서 아까 왔거든요. 아, 참 어렵다. 그냥 심플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에 이 정념으로 일말의 여지라도 주면은 이게 언제 무도한 검찰이 또 이렇게 우리를 아니면 이 정권을 뭐 해칠지 모른다 이런 약간의 공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홍기현 의원이 한 안도 심플하게 가는 게 맞죠. 네. 형사사법 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검경 1차 수사권 조정부터 해가지고 그때 2020년에 수사관들 한 명이 108건 1년에 하다가 134건이 됐어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네. 3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죽겠어요. 그냥 일이면. 그래서 1756명이 수사 경찰들이 사표 썼어요. 5년 동안 지금. 나 그리고 1200명이 수사 못하겠다고 반납했어. 나 저 경비과나 저 경무과로 보내달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논의가 안 나와요. 그렇네요. 지금 그 경찰이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아예 불송치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자체 이첩한 게 1.8배가 늘어났고 우리 도저히 수사 못하니까 다른 기관에 보낼 게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 그러니까 해외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수사 지휘권 검찰한테 주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뭐 안 되면 검찰이 직접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하고 이게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일반적으로 뭐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1차 수사 종결권은 누구한테 주네 정권 송치를 하네 안 하네 이 복잡한 거를 만들어 놓고 더 복잡하게 지금 홍기현 의원이 만드시는 것 같다. 그냥 네. 아 정면 돌파로 그러니까 크게 사고가 나서 네. 정권에 큰 타격이 가든지 그래야지 정신을 차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이제 뭐 국민들은 정말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홍기현 의원이 그 용기를 내셨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 화답하지 않으면요. 네. 이거 정말 큰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김종인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검찰개혁을 1차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윤석열이 나왔고 지금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냥 교조적으로 어떤 주장만을 자꾸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구호정치를 할 게 아니라 지금 검경 수사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알아봐야죠. 그럼 알아보면 지금 민주당처럼 못하거든요. 네. 근데 현실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대형 유튜브나 또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보안수사권을 뺏는 것만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이미 다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분들도 본인들이 범죄 피해자 되면 자기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일을 해달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착각의 베일을 벗겨줘야 되는데 누구도 지금 용기 있게 이걸 나서서 하지를 않거든요. 전 굉장히 이거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보안수사권 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산 돌려치기 사건, 남양주 괴물림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아까 그 장윤기 사건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요. 그럼 저는 그겁니다. 지금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놔뒀을 때 잘한 거 있잖아요. 순기능. 그럼 그 정도는 전면 폐지론자들이 아 우리가 대안이 이렇게 ABCD가 있는데 요거를 잘하면 요 정도의 보완적인 수준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없애자. 그리고 나중에 아 문제가 생기겠지. 그럼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자. 그럼 그 피해자들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는 거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이번에 참정권 문제도 단 한 명의 투표권이 선거권이 침해당해도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집단주의 사고로 한두 명 사고 나도 그때 가서 다시 고쳐보자. 이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태도다.
0: 그러니까
1: 생각이
0: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세 명이 별로 이견이 없어요.
2: 네, 그러니까
0: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네.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네. 흥미롭게 본 게 그 네. 최욱 씨의 매불쇼에 최근에 최강욱 전 의원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아, 그래서 네.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그럼 보안 수사권은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그럼 검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언론에 알리면 된대. 언론에 알리면 언론에 공론화가 돼가지고 KBS가 열심히 취재 그런 검사들 소스 받아가지고 취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김어준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뭐 이게 장윤기 사건 이런 거 원래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1년에도 이런 살인 사건 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김어준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예?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진짜.
3: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공통점이 충분히 있는데.
1: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건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국민의 어떤 인권, 피해자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것들이 어떤 계기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윤기 사건이라는 게 구멍이 슝슝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2: 사실 그 뭐 정정신 원내대표가 여야장 협의체이기도 네. 하고 또 뭐 공청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수기를 하자는 의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그 얘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는
3: 그러니까
2: 모습은
3: 법사위원장,
2: 아니거든요.
3: 법사위원장이 네. 저희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네. 그냥 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독주했을 때 이것들의 역반응이 나면 온전히 독박 쓰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이건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오만이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너무 의식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저는 일부 개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좀 그런 거 아닙니까?
2: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심대로 징역 7년이요. 자,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하고 연결해서 보면 영향 있겠죠?
1: 그러니까 어제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그러니까요. 대법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예. 뭐 내란죄의 그 주된 사건은 아니지만 아니, 그 파생 사건에 가장 먼저 지금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라서 네. 피고인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관할 위반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제 청와대 경례는 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가지고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무 문제 없고 다 수사 잘 됐다라는 거를 이제 최초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고 10일 만에 탄핵이 의결이 됐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 내란이 어느 정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 첫 이제 시험대에서 어느 정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라서 앞으로 이 내란죄 본범이나 윤석열 씨 재판 이제 7개가 더 남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의 주된 주장들은 다 이제 깨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 지금 근데 2차 종합특검 연장을 놓고 야당에서는 계속 왜 이거 연장하느냐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3: 왜 연장하는 겁니까? 한 십몇일 남기고 또 연장해달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었죠?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검이란 건 제한적인 거잖아. 원래 취지가. 네, 네, 네. 그런데 제한적이지 않고 계속 이뤄진다면 이건 상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쪽에서는 뭐 3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 이 특검이라는 건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거잖아요. 특별한 게 더 이상 특별하게 않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면 되게 무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어떤 공방만 야기시키는 어떤 정치적 기재로서 활용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윤석열 네.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계엄에 대해서 내란인지 여부는 본안 사건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뭐냐면 공수처가 이른바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네. 본질인데 저는 요거를 좀 달리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 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이 법을 독주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성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저는 명확하게 이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뢰한 이 1년여 동안의 그런 갈등이 없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 네. 1부 마치고 2부에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1: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또는 열릴 예정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 참정권 수호 집회라고도 하죠. 계속 참석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징계 정치라는 그 아까 뭐 프레임 얘기하셨지만 이젠 장외 정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1: 아니,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서는 원내대표 위주로 하는 거고요.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어떤 평이 여러 있을 수 있지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 이슈를 가져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공이 일정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왔잖아요. 특검의 추천 가지고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여하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야 된다는 담론은 했는데 그게 장동혁 대표의 개인의 공이냐 이거냐 그걸 떠나서 2030이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계속 줄기차게 외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장의 그 목소리, 광장의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고 국회나 아니면 여의도의 어떤 문법 이쪽이 우선 이게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도권 내 틀로 가져오느냐, 담아내느냐의 문제인데 저걸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
0: 네.
1: 그 부분 그리고 문제가 되면 이제 법원까지 갈 텐데 그 자체는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이거를 이거는 애초부터 안 될 거니까 이거를 딱 닫아도 버릴 필요가 없고 지금의 2030의 목소리는 뭐냐면 선거를 이기든 지든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0: 네.
1: 그러니까 결과적 공정뿐만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거는 현장에 가서 같이 하는데 제가 인천은 제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많이 모인 분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저번에 그 지방선거 때 벌어진 문제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 목소리는 하나거든요.
0: 네. 근데 국조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뚜렷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그 송파하고 개표서 있는 거 247만 장. 지금 개표하자는 재검표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는데 또 그 세부적인 걸 보면 아직도 무슨 결론이 안 나왔고 또 하나는 관련 보도를 쭉 보다 보면 선관위원들이 그냥 무더기로 사의를 표명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일단 1차적으로 조사기간이 45일인데 결국은 참정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선관위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또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예, 그 국조특위 얘기랑 그 앞서서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면은 뭐 갈 수 있죠. 근데 한 번 가고 뭐 두 번 가야지 이게 뭐 전국 순회를 다닐 일인가 그 생각이 든가 정치가 할 일은 사회에서 갈등이 있으면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계속 당대표가 밖에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럼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맨날 정광훈 씨랑 정광훈 목사랑 맨날 뭐 집회하고 이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가서 다른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지역에마다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에 그러니까 있기가 싫은 거야. 맨날 자기 사퇴하라고 하고 안에서는 다들 거의 사실상 왕따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밖에 나 돌아다닐란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책임하기가 이럴 때 없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피켓들 팻말들 보면은 유치하기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입에 담기 어려운데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뭐 이런 걸 왜 씁니까 야당 대표가 왜 재명이에요? 이 증거는 재명이네 마을이나 재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야당 대표면은 서로 존중을 해줘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게 그냥 그 정서에 기대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막 욕하고 그런 학은 문화에 기대 가지고 지금 내 정치 생명을 이어보겠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국조특위는 사실은 제가 출범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여기 성과 나올 게 없다. 원래 의원 나리들께서 불러다가 이제 호통 치는 게 이제 국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 가는 거는 뭐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조특위가 성과가 없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야당 주도로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무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온전히 힘을 실어주고 지금 뭐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특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야 밖에서 이런 모든 시선에다 분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무능인 야당이 그래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거가 있는 건 맞냐 그 생각이 듭니다.
3: 네. 저도 이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저도 거의 무너뜨리는 데 지금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 선관위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 문제의식에 굉장히 저도 깊게 공감을 하는 건데 그분들의 그 바람을 갖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 휘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그래서 저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뭐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에 대한 법안을 빨리 합의를 좀 하고 수사가 들어가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원들 지금 다 사퇴하고 그냥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를 빨리 이거는 사법적인 수사로 정리를 하고 국회가 할 일은요.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그럼 이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그다음에 뭐 재보궐선거나 총선 안 치를 거예요. 이 불신을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헌에 있어서만큼은 이 문제는 저는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빠르게 좀 해결을 한 6개월 안에라도 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이 보여줄 전 책임이라고 보는데 아, 굉장히 저도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네, 특검 추천 방식 넣고 뭐 제3자 추천 야당에서 추천 근데 뭐 중요한가요 이거?
1: 제가 볼 때 야당에서 추천하면 되죠. 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데 네. 저는 자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장외에 나간다 얘기하는데요. 다 아침에 합니다. 할 거 하고요. 그 인천 집회는요. 본인이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관련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반정치다. 그리고 해야 될 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올림픽 공원은 혼자 가기 때문에 또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또 지도부도 왔거든요. 그럼 또 그건 또 문제입니까? 그래서 할 일은 하고 있다. 지나치게 딱 이거를 뭐 장외다, 징계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서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치 뉴스를 많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주로 이제 윤리위 얘기,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 뭐 민주당은 전당대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내용상에 보면 우리의 삶, 국민의 삶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당원들도 국민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교집

0: 이번 주 초반에 자기 정치 얘기, 그다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김인석 총리 전 총리가 어디 있었냐 얘기 등등해서 감기약 성분 얘기 등등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번 한 주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부터 남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등록하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하고요.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거의 한 달을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 작동을 하는 건가요?
1: 제가 뭐 당원은 아니지만은 한 번도 당적을 가져본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당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됐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0: 분화, 복잡.
1: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가 당 권리당원 표를 66%를 가져갔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랑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60%였지만은 그러니까 66%를 이제 가져갔는데 지금은 확실히 분화가 된 거는 맞다. 근데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 것도 봐도 이게 거의 6-4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그러니까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사람의 격차가 거의 10%포인트도 안 났어요. 한 자릿수 아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여론조사로는 알 수가 없다. 이 실제 득표 결과를 정청래 쪽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그동안 권리당원 쪽에 공을 들인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요즘 두드려 맞고 아프긴 하지만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0: 지금 후보들이 계속 호남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가장 많고 이번에 1인 1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의 값이 더 높아진 아마 그 결과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책임론,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정부에도 악영향을 줬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지금 선호투표제 가지고도 왈가왈부하고 청년 최고위원 뽑냐 마냐 지금 논란이 많은데 저는 민주당의 그냥 큰 흐름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이대로 정청래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큰 것 같고 무엇보다 친문의 분화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한 것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큰 틀에서는 구주류들,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의 표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김어준 씨도 약간 발을 빼는 느낌이고 유시민 전 장관도 방송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처럼 상임고문직도 던졌는데 별로 지금은 그렇게 또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주류들의 좀 분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말씀 신 변호사님께서 하신 그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어준 씨 채널에 나와서 김민석 전 총리의 12.3 비상개혁 해제 표결 때 행보를 깔끔하게 영상과 함께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3: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정치적 보험인가?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돕는 건 아니다. 그런 어떤 인식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현상에 대한 해석,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튼 이런 인식을, 이런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김민석 전 총리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감정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는 어쩔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당신이 된 게 맞다. 그렇지만 당신이 대통령 됐는데 다음도 당신이 원하는 대통령? 을 만드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친노 친문 그룹 입장에서는 28년 공천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권까지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청래보다는 김민석 이 낫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또 배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어준 씨의 지금 어떤 행보가 일정 부분 김민석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이 투표 성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너무 취할 필요가 없다. 김민석 쪽에서. 물론 그런 대세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모아가는 게 있겠지만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쓰는 게 뭐냐면 약자거든요. 언더덕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여튼 지금 당하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청래

0: 싸움 구도로 몰고 가는 거.
1: 아니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예. 아젠다가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합당 이슈라든지 1인 1표라든지 보안수사권 폐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건 분명히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2: 김정일 평론가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3: 아 예 뭐. 그 정청래 대표 힘들어졌네요. 다 오른팔 왼팔 다 잘리고 김어준도 쫄은 것 같고 뭐 그래서 많이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2: 오늘 힘들겠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2: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5: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호우특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로 충청권 중심으로 200mm가 부쩍 넘는 비가 왔고 서울은 64mm의 강우량이 기록됐는데요. 오늘 낮까지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중심으로 최대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더 오는 곳 있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는 낮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내륙에 또다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40mm 예보됐으니까요.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도 높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4, 5도 정도 높아진 29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대전 31, 광주 32, 대구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폭염주의보 발효된 경상권과 일부 전남, 제주의 무더위가 어제처럼 계속되겠고요.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 월요일까지 앞으로 4일간 서울이 내일부터는 33도, 포항은 37, 8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대야주의보가 경북 일부와 제주 동부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밤새 이들 지역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가 강원, 충청,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높겠습니다. 지금

0: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파장이 큰데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좀 확정된 사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6일에 이제 광주 경찰청이 초동 수사를 맡았던 이 수사 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7일에는 이 수사 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그날 구속이 됐고요. 또 같은 날에 특별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 장윤기의 부친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어제 검찰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0: 네. 자, 첫 번째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논란인데 실제 확인된 행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1: 네, 일단은 이제 장윤기 부친은 아들이 검거된 다음 날인 5월 6일에 수사팀으로부터 범행 차량을 넘겨받았고요. 또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 또는 영장 내용까지 확인을 했고 그 원룸 비밀번호까지 받은 뒤에 훼손된 리얼도를 폐기를 했습니다. 또 아들의 휴대전화까지 소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넘겨받은 차량 안에는 피해자 혈흔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도 보름가량 운행을 했고 또 이 상황을 보고 또 검찰이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 타이도 부친이 챙겨서 자택에 보관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피고인 장윤기가 검거된 이후 16일간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다양한 증거를 직접 없앤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국민법감정과 실제 이 법리 사이에서 큰 간극이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거는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행동을 인간 본능상 사실상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기대 가능성의 관점에서 나온 특례입니다.
0: 네, 그러면 특례가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처벌하기 어려운 건가요?
1: 아, 일단은 적용 범위를 좀 보고 짚어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0: 네.
1: 이 판례가 확인을 한 거는 범인 스스로 타인을 교사해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 이 교사범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이고 다만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까지 특례가 미치는지는 견해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1년에 전주 1가족 살해 당시에 현직 경찰관이던 외삼촌이 그 주변인들한테도 현장 유류품을 좀 치우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특례를 적용을 했고 또 무혐의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0: 네. 자, 그렇다고 부친이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겠죠?
1: 네, 물론입니다. 이 특례는 증거 인멸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다른 범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검찰은 부친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혐의를 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부친은 그제 경찰 특별수사팀에 또 어제는 검찰에 잇따라 소환돼서 수사팀과 통화 경위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0: 네, 자 특례 조항 자체를 손봐야한다는 목소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참고가 되는 선례가 먼저 친족 상도례를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면제해 주던 친족 상도례는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이 증거인멸 특례와 같은 특례 외에도 친족이 범인을 숨겨주거나 또는 도피시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범인 은닉 도피죄, 친족 특례 등이 함께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들 특례는 한참 전에 제정돼서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조항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정 움직임이 실제로 시작된 것이지요.
0: 네. 자, 법무부 장관도 특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냈죠?
1: 네, 맞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도 특례 개선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법무부가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서 국회에서는 실제로 이 친족 특례를 폐지한다는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가 되었습니다.
0: 법조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고요?
1: 네, 먼저 좀 이제 폐지를 요구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특례가 산정한 것은 사실 평범한 가족이지 뭐 이 수사 정보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지위의 친족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증거가 또 사라지면은 사실상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법

0: 원의 또 양형에서 고려할 문제라고 보는 의견도 있기도 하고요.
1: 네. 자, 그럼 반대하는 의견은 뭔가요?
0: 반대하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본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가족을 좀 보호하려는 것 자체가 또 인간의 본능인데 이렇게 형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1: 네. 자, 피고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사팀장이 지금 구속까지 이르게 됐는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건 직후에 이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케이블 타이 그리고 이제 그 차량 내부를 촬영한 체증 영상을 그 케이블 타이가 담긴 장면을 특히나 또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부분입니다.
1: 자, 그러면 이 수사팀장에 대한 증거인멸죄 성립을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먼저 좀 법률 조항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0: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경우를 처벌을 하는데 여기서 관건이 바로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거를 놓친 것이 부실 수사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좀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 자체보다 훨씬 더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은 체증 영상을 삭제한 그 지시입니다.
1: 자, 지금 그 이 수사팀장이 부친에게 장윤기 아버지에게 아들이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까지 확인해줬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요. 또 유치장 접근에서도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수사팀장이 수사를 제대로 한 거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0: 네.
1: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정면으로 문제가 되고요.
1: 네네.
0: 또 그리고 그 정보 제공이 실제 만약에 이게 증거가 정말 사라졌다라고 네. 본다면 알려준 쪽에서는 증거인멸 방조까지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다양한 법 적용이 가능하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 마지막 쟁점은 왜 케이블 타이 하나가 이렇게까지 중요한가입니다. 결국 살인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이 케이블 타이와 연결됐을 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케이블 타이가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량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 제1항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 하한이 5년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정상참작 사유가 많으면 형이 상당히 내려갈 여지가 있는데요.
1: 네.
0: 반면에 강간살인, 이 성폭력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적용이 되면은 법정형은 단 두 가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입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기징역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이죠.
1: 네.
0: 네.
1: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형량을 자제하려 하는데
0: 네.
1: 그 핵심적인 증거가 케이블 타이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 이 재판부가 앞으로 이 케이블 타이를 비롯해서요 성범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0: 일단은 케이블 타이가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느냐 를 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그러니까
0: 케이블 타이를 왜 사용을 했겠냐? 바로 이 피해자를 결박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계획한 목적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차량에서도 발견된 뭐 다른 피해자의 혈흔이라든지, 뭐 훼손된 리얼 돌이라든지, 또 그 시점 즈음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에 대한 뭐 어떤 성범죄나 또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이 성범죄의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 네. 자, 이 결국은 이 증거 인멸이라는 게 결국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 를 좌지우지하는
0: 맞습니다.
1: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변호사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또 이번 사건이 지금 최근 검찰 보안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의하고도 연결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또 앞선 2부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짧게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사실상 이 경찰 특별수사팀과 검찰이 같은 사항을 동시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례적인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사권 조정이나 또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제도 설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 수사기관이 자기의 식구가 얽힌 이 사건에서 증거를 과연 공정하게 다뤘는지 여부입니다. 또 국민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초기 수사 단계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 가족 그리고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온전히 보전이 되고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둘러싼 이런 핵심 의혹들이 좀 밝혀지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에 남은 수사는 뭐 이런 예단이나 이런 이슈 없이 좀 철저하게 네. 이루어져서 좀 공정하게 판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사건 스토리텔러 임은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 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충청권은 200mm가 넘는 비가 기록된 곳도 있고요. 서울은 64mm의 강우량이 이번 비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릴 때 그치고 수도권, 강원, 제주는 낮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륙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또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어제 경주는 3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포항이 34도, 대구 33, 광주 32, 강릉과 대전 31, 서울은 어제보다 4, 5도 높아진 29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인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 발효 중인 경상권, 일부 전남, 제주의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 월요일까지 앞으로 사흘간 서울이 내일부터는 33도의 기온 유지하겠고 포항은 사흘간 37,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열대야주의보도 경북 일부와 제주 동부에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에 밤새 25도 이상의 기온으로 후텁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 강원, 충청,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오후에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내린 비로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수색이 진행 중이고 23개 시군에서 427세대 662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256건의 시설 피해가 났고 13.4헥타르 면적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구름이 북한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접경지역 임진강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관계당국이 하천변 행락객들의 대피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아침 6시쯤 연천 필승교의 수위가 홍수기 행락객 대피의 기준인 1m를 넘었다며 하천변 행락객과 야영객, 지역 주민 등은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재난문자를 보내고 현지 방송했습니다. 연천 필승계 수위는 가파르게 올라 오전 8시 기준 2m를 넘었습니다.